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복잡다단한 세계 정치 정세 속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0: 27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하자 종전 합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변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저녁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 이란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만난 삼성전자 전영현 대표이사가 7, 8세대 고대 역풍 메모리인 HBM4E와 HBM5의 공급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1.1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네, 우리 여성시대 가족들 깜짝 놀라셨죠? 양희은 진행자가 눈 수술로 이번 주에 자리를 비우는데요. 과연 누가 우리 희은 누님의 자리에 앉을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바로 배우 탤런트 한혜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이렇게 또 여성시대 진행자로 네.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1: 아, 영광입니다.
0: 저도 영광입니다.
1: 정말요.
0: 예.
1: 그리고 양희은 선생님 눈 수술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잘 네.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0: 맞습니다.
2: 우리 기도할게요.
0: 베테랑 네. 의사 쌤에게 네. 수술 받으시니까 무사히. 잘 회복하실 겁니다.
1: 네.
0: 근데 우리 한혜진 씨를 모신 이유 네. 이제 벌써 추측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당당이 분들. 일단 한혜진 씨가 방송 진행을 워낙에 잘하십니다.
1: 아, 아닙니다.
0: 네. 저 힐링 캠프 때부터 네. 얼마나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그 날카로움까지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1: 그때는 너무 철이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오. 못 모르고 막 던졌어요.
0: 야, 아니 그 이경규 네. 선배님 옆에서도 네. 전혀 기죽지 않고.
1: 그때는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지금 좀 세월의 풍파를 겪고
0: 세월의 풍파
1: 쉽게 못 던져요.
0: 아, 오히려?
1: 네네.
0: 오, 웬일이야. 아, 근데 전 더 네. 놀라운 게
1: 예.
0: 연기자가 아니라 진행자로 데뷔를 하셨어요?
1: 맞습니다.
0: 정말?
1: 제가 그 중3 때 EBS 중학기술산업

0: 그룹으로 데뷔를 했어요.
1: 중학기술산업.
0: 네. 그때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중학기술산업 선생님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1: 예.
0: 6개월 하고 잘 못해서 잘렸어요.
1: 중학생 시절에?
0: 네네네.
1: 아, 중학생 학생 시절에. 심지어 그 길거리 캐스팅이라면서요.
0: 네, 그 EBS 그 무대 감독님이 길거리에서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고 한번 오디션을 봐라.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된 거예요.
1: 됐고,
0: 잘했으면 오래 했을 텐데.
1: 아니, 네. 그때 이렇게 좀 진행에 예, 묘미를 좀 느껴보시고 그다음에
0: 네.
1: 이제 크셔가지고 탤런트 데뷔.
0: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1: 아.
0: 그때 진행으로 데뷔를 하고 지금까지 좀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찾아와서 감사하기도 네. 하고요.
1: 예. 야, 이거는 운명적으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진행자의 숙명이네.
0: 아유, 감사합니다.
1: 하지만 우리 배우 한예진 씨 하면요. 네. 굿세어라 금순아의 나금순 미용사부터 네. 떠오르실 분들 많을 텐데. 아니면 주몽의 소선호.
0: 예예예. 예, 예.
1: 어제 송일국님 왔다 가셨거든요.
0: 어, 그러셨다면서요.
1: 예. 그래서 내일부터 한예진 씨 오세요. 어, 소선호가 와요. 누구요? 아주 주몽에서 나왔던 역할이에요.
0: 아,
1: 자, 연기 잘하는 배우라서 또 아이고, 모시고 싶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이유.
0: 예, 예.
1: 자,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는데.
0: 맞습니다.
1: 우리 이제 한예진 씨 하면 또 남편 기성용 선수를
0: 아이고.
1: 네, 빼놓을 수 없잖아요.
0: 네.
1: 국가대표로 역대 월드컵 세 번에 출전했고 역시 또 캡틴으로서의
0: 네.
1: 야, 우리 캡틴 기.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0: 아직도 그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월드컵 일정은 이제 쫙 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축구인 가족이기 때문에.
0: 의외로 그렇지를 않아요.
1: 아, 의외로 안 그래요?
0: 네, 의외로 첫 경기가 어디랑 뭐 이렇게.
1: 아, 진짜 네. 몰라?
0: 예, 아니 알죠 이제
1: 그래,
0: 체코랑.
1: 알아요? 어, 체코.
0: 예, 재차 예. 이제 계속 확인을 하면서 물어보는데.
1: 예.
0: 물론 그 국가대표 시절에는.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1: 아, 진짜
0: 볼 수가 없었어요 화면을.
1: 아, 진짜 어떤 심정이에요? 가족분들이 그 뛰고 있는
0: 아우,
1: 그 느낌은 와.
0: 진짜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긴장해가지고요 앉아 있을 수가 없고
1: 와.
0: 아, 진짜 막 계속 기도하면서 막.
1: 예. 하지만 이번 월드컵은
0: 하고.
1: 좀 마음 편히 보실 수 있겠네.
0: 마음 편해졌어요. 많이 마음이 편해졌고.
1: 오히려 우리 캡틴이었던 우리 기성용 선수, 야 저렇게 뛰면 안 되지 저걸 저기서 저렇게 하면 어떻게 막 이런 얘기 안 해요?
0: 일전에는 치킨도 시키더라고요. 아,
1: 마음 편히 보시는군요.
0: 네.
1: 너무 좋다.
0: 네.
1: 자, 맞습니다. 정말 이번 주 금요일 12일에 체코와의 네. 1차전 앞두고 있죠.
0: 네.
1: 2차전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멕시코고요. 네. 3차전은 다다음 주로 갑니다. 남아공과 치러지는 월드컵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0: 예.
1: 해외 축구를 가까이서 본 또 이야기도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0: 예.
1: 엄마인 한예진 씨도 궁금하고 또 한예진 씨를 여성시대 당당히로 모신 이유 많고도 많은데 우리 당당이님들께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는 얘기, 우리 사는 이야기, 나와 가족과 이웃 얘기. 이번 주에는 배우 한예진 씨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어떨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우리ENL 하루틴,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휴원스 글로벌, KB국민은행, 저축은행 중앙회,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슬림웨이 다이어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브람산마의자,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3: 우라차차차!
2: 야, 좋다. 괜찮다. 우라차차 좋다! 예.
3: 양손 머리로 쭉 올리면서 기지개 쭉!
2: 네.
3: 온몸을 기분 좋게 깨워주세요. 아유, 내 옆구리가 어디 있더라 하시는 분들, 저도 지금 옆구리를 좀 찾는 중이거든요. 몸을 좌우로 이렇게 기울이시면 옆구리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목도 좌우 위아래로 천천히 크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핸드폰 많이 하시니까 손목도 좀 풀어줄까요?
2: 중요하죠.
3: 왼손 앞으로 나란히 하신 다음에 오른손으로 왼손 손가락을 잡고 내 몸쪽으로 땡겨줍니다. 위로 한번 땡기고 아래쪽으로 또 한번 땡겨주세요. 전완근이, 이 팔뚝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시면서 양손 번갈아 해주시면 됩니다.
2: 네. 으라차차 이거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데 내일은 또 어떤 으라차차를 들려줄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양현 씨를 대신해서 배우 한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3: 문자 미니 소개된 분들께 여성시대는 커피를 꼭 두 잔씩 드린다고 들었어요.
2: 맞아요.
3: 한 잔은 내가, 다른 한 잔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우리 같이 여성시대 듣자, 이번 주는 한혜진이 진행한대 하면서 선물하실 수 있게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2: 아, 좋습니다. 고유인님이 우라차차 빵 터졌어요. 웃음까지 주시는 혜진님 최고.
3: 감사합니다.
2: 반겨주십니다. 네. 또 문자 소개해 주세요.
3: 네. 7269님이 와, 한혜진 씨 반가워요. 일주일간 하시는 건가요? 곧 월드컵인데 목소리 들으니까 더 좋네요. 일중 씨도 좋아하는 게 여기까지 전달되네요 하셨어요. 좋으신가요?
2: 비밀. 대놓고 말씀하세요. 티 많이 나요? 아니, 반가워서 그렇죠. 네, 정말.
3: 저는 일요일까지 함께 합니다.
2: 네, 이번 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 실은 이 오전 시간에 이렇게 또 활기차게 목소리 내고 하는 게 쉽진 않을 수 있는데.
3: 네.
2: 괜찮으시죠?
3: 아, 괜찮습니다.
2: 네네. 아, 그리고 5201님이 희은 언니 눈 수술이면 혹시 쌍수?
3: 오.
2: 눈 수술 잘하시고요. 혜진님 우리 일중 씨 잘 부탁드립니다.
3: 네.
2: 해주셨는데 쌍수는 아니시고요. 예예. 예.
3: 네.
2: 예, 또 저 수술을, 예, 각막과 관련된 수술을 시력 회복을 위해 하고 계시니까, 예, 건강하게 회복하실 거고. 그러니까 우리 5201님 말씀대로 이번 한 주 저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3: 아유, 제가 부탁드려야죠.
2: 당당이님들이 저를 썩 못 믿어왔어요.
3: 아유,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베테랑이시고. 아유.
2: 그럼 내일부터 요거, 네, 광고 협찬 멘트 있잖아요.
3: 네네네.
2: 요런 것도 한 번씩 해보시고. 이런 걸 해야 좀 라디오 느낌 나지 않아요?
3: 아니, 어때? 근데 지금, 예, 옆에서 정말 놀란 게, 어쩜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전다고 표현하잖아요.
2: 아유.
3: 절지 않으시고.
2: 저도 이제 3년 차예요.
3: 이야, 자다가 놀랐어요.
2: 찔러 그냥 환인제약 올품 나오는 거죠.
3: 특히 한국 타이어 앤, 예, 테크놀로지에서 좀 놀랐습니다.
2: 내일 이거 한번 해보세요.
3: 네,
2: 으라차차까지 쭉 한번. 세게 내가 좀 단련 좀 시켜요. 자, 여성시대 배우 한혜진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죠. 경기도 김포시의 당당이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슴에 얹힌 응어리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결국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15년 전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던 그 비극적인 날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을 여인 슬픔에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저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제 등 뒤에는 아직 너무나 어린 새 같은 동생들이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로 저는 제 인생을 지웠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가져갈 것이 없나 눈을 치켜뜨고 있는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있었기에 K장녀라는 무거운 완장을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막내 녀석은 그때 겨우 초등학생이었습니다.

0: 제가 녀석의 정신적 지주가 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챙겨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대학을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던 날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방바닥을 치며 밤새 울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졌어도 네 인생만큼은 언니가, 형부가 똑바로 만들어줄게. 제발 이 손 좀 잡아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붙잡아서 대학에 보냈고 기어코 방사선사라는 어엿한 직업까지 갖게 만들어놨습니다. 막내의 방사선사 합격 발표 날 저는 하늘을 보며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약속 지켰어. 애들 다 키워놨어. 그 눈물이 제 15년 청춘에 대한 유일한 보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잔인하더군요. 다 키워놓고 나니 제게 돌아온 건 철저한 외면과 배신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동생들은 저희끼리 뭉쳐서 밥을 먹고 저를 철저히 외딴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를 고마운 은인이 아니라 사사건건 잔소리하는 피하고 싶은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밤마다 제 방에서 혼자 베개를 적시며 정말 왜 자꾸 사라지니?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지들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어 억장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납니다. 내 아까운 청춘, 내 삶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 싶어 허탈함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서운함 속에서 며칠을 알아눕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동생들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동생들의 인생을 만드느라 정작 내 인생은 단 하루도 살지 못했던 거였다고. 그래서 저 이제 결심했습니다. 15년 만에 이 무거운 완장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당분간은 동생들에게 향했던 마음의 문을 닫으려고 해요. 섭섭해하지도 않고 서운해하지도 않고 먼저 연락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동안 동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느라 정작 굶주렸던 제 인생을 이제 오롯이 저 자신에게 선물하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 잘 생각한 거 맞겠죠? 15년 동안 부모 역할 하느라 까맣게 타버린 제 마음. 이제는 제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 한마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진짜. 예. 야, 15년간을 내 청춘을 갈아 넣은 거잖아요. 내 동생들을 위해서.
1: 동생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0: 서운하죠. 당연히 섭섭하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1: 5년도 아니고 15년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부모님 역할을 진짜 오롯이 혼자 해주신 건데.
1: 아, 진짜 되게 허탈감이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
1: 동생들이 왜 이렇게 언니를 피할까요?
0: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언니인데도 동생들에게 부모처럼 해주신 거잖아요.
1: 네.
0: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늘 부모님의 감사함을 항상 생각하며 살지는 않잖아요.
1: 그쵸.
0: 그냥 부모님의 잔소리나 이런 거야. 아우 좀 그만 좀 해.
1: 맞아요.
0: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약간 좀 동생들이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닐까.
1: 뭔가 네. 부모가 돼봐야 좀
0: 그러니까
1: 알려나요?
0: 어떤 심정으로 내가 키웠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1: 네.
0: 이제는 조금 동생들과 거리를 두고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좀 살다 보면 또 밝은 기운도 좀 생기고.
1: 맞아요.
0: 예. 그러다 보면 오히려 또 동생들과 예, 훨씬 홀가분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1: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삶을 즐겁게 사시면
0: 맞아요.
1: 또 동생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그렇죠.
1: 네. 네.
0: 인간관계 이게 그렇잖아요. 너무 네. 그 사람만 이렇게 협력을 보듯이 보면
1: 맞아요.
0: 오히려 상대방은 조금 부담스러운.
1: 맞아. 부담스럽고 괜히 섭섭해.
0: 그러니까 동생들 무조건 진짜 잘못인데 그래도 조금 한 발짝 뒤에서 예, 이제는 나의 인생을 좀 돌아보시는 것 말씀 네. 주신 대로 그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맞아요. 응원합니다. 정말.
0: 네네. 맞습니다. 다음 사연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0: 우리 한혜진님.
1: 서울 송파구 위례 광장로에서 신날이란

0: 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두 분의 따뜻한 목소리에서 위로를 얻는 애청자이자 7살 된 멋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돌이 되기 일주일 전 신경모 세포종이라는 소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던 그날 이후로 6년이 지난 지금 다행히 힘든 치료를 잘 마치고 지금은 완치 전 마지막 추적 검사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나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전부터 한국 소아암 부모회에서 진행하는 국토순례 캠페인에 아이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창원 경남 희망 세상을 이야기하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해와 창원 일대를 걸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권리, 그리고 완치된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당당하게 일할 기회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완치 환아들과 부모들이 한마음으로 이틀간 꼬박 24km를 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친절해지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인 셈입니다. 걷기 행사 전 매년 출발하기에 앞서 양희은 선생님의 걸어요 노래에 맞춰 다 함께 준비 체조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선생님의 묵직하고도 따뜻한 목소리에 위로받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서로의 숨결이 정말 따스하게 느껴져 다시 발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생깁니다. 그 노래는 저희에게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힘내서 걸으라는 가장 큰 응원가입니다.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저희 작은 소망 하나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매년 이어지는 이 국토순례길에 여성시대에서 잘 다녀오라고, 너희들은 참 귀한 존재라고 한마디만 건네주신다면 평생 병마와 싸워온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적 같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늘 그 자리에서 따뜻한 목소리로 세상을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1: 야, 이런 뜻깊은 캠페인이 있군요.
0: 네. 오. 오, 여기 사진을 보니까요. 노란색 옷을 맞춰 입으시고.
1: 네. 2026년 창원 경남 희망 세상을 이야기하다 네. 국토순례에 참석하신 우리 가족분들이신 것 같은데. 야, 정말 이렇게 파이팅하는 모습이 굉장히 힘차 보이고요.
0: 휠체어를 탄 아이도 보이고요.
1: 그러네.
0: 정말 대단하네요. 24km가.
1: 아, 말이 24km죠.
0: 예.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1: 아유, 그럼요. 우리 500m도 택시 타려고 그러는데.
0: 와, 근데 아이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옆에서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너무 대단하십니다.
1: 내 자녀가 아프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 성함도 네. 참 좋잖아요. 신나리라님.
0: 그러니까 예. 이거 가명 아니신 거죠?
1: 네네.
0: 본명이신 거죠?
1: 그렇겠죠.
0: 성함이 너무 좋으세요.
1: 그러니까. 다행히 또 아이도 이제 완치 전에 마지막 추적 검사라고 하니까
0: 네. 네,
1: 성함만큼이나 정말 신나는 일들 많이
0: 맞아요.
1: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정말.
1: 더군다나 우리 희은 누님의 걸어요를 네. 함께 들으면서 또 출발하신다니까 또 왠지 뜻깊네요. 그죠?
0: 네.
1: 걸어요 이 노래거든요.
0: 아,
1: 걸어요.
0: 참 좋습니다. 잘. 정말.
1: 근데 우리 한혜진 씨랑 함께 네. 하니까 그 미니에 못 보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0: 그래요?
1: 있습니다. 예, 이 듣기만 하시던 분들이 네. 한혜진 씨 목소리에 반가워서 인사를 나누고 계시나 봐요. 소개 좀 해주세요.
0: 배광명 님이 이분도 성함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광명.
1: 네.
0: 배광명 님이
1: 예.
0: 한혜진 씨 TV 드라마에서만 뵙다가 라디오에서 들으니 색다르네요. 자주 나와서 목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목소리도 참 좋죠. 아니 목소리 저기 들어보니까
0: 네.
1: 주변에 아나운서 친구들도 많죠?
0: 많아요.
1: 야, 이 딕션이나 이게 저 아나운서 느낌인데.
0: 예. 감사합니다.
1: 오선옥 님이 반가워요. 한혜진님 팬입니다. 발랄한 목소리 때문에 힘듦이 사라지고 기분 좋게 등산하고 있네요.
0: 오, 아침부터 등산하시는 거예요?
1: 이 건강을 위해 최고입니다.
0: 이야, 대단하세요.
1: 네. 그리고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네. 선선하니까.
0: 맞아요. 이 네네. 시간이 참 좋긴 하죠.
1: 그렇죠.
0: 네. 또 신은미님이 힐링캠프에서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셨죠. 기성용님이

0: 택지님 보시던 눈빛에 하트가 뿅뿅하더니 결국 결혼하시더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 이런 걸 못 감추지. 예,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 예, 진짜예요? 그때 힐링 캠프 때 만나서?
0: 아니요,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왔던 동생이에요. 근데 너무 어려가지고 네. 제가 콧방귀도 안 끼다가
1: 어느 순간 남자로 훅 다가왔구나. 이야, 역시
0: 어떤 것 같아요.
1: 역시 공격수야. 예,
0: 미드필더입니다.
1: 제가 잘 몰랐네. 아, 미드필더였어. 아, 이럴 땐 광고 들어야죠. 자, 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1: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7: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런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바라는 모습에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도 들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모습을 비유할 때 그런 표현도 하시죠. 아, 백화점 가서 매대에 누워있는 옷 말고 옷걸이에 걸린 옷 사고 싶다. 백화점 지하 슈퍼에서 식재료 가격표 안 보고 카트에 그냥 막 넣고 싶다. 백화점 홍보실에서 일하는 당당이님한테 들었는데요. 백화점,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한 107, 80년 전에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했답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봉마르쉐인데요. 쇼핑몰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물건 다양하게 많이 들여놓고 정찰 가격제 도입하고 당시 첨단 시설인 엘리베이터와 전기 조명, 폐점하고 나면 무도회와 음악교실, 미술교실 열고 백화점 안에 도서관, 휴게실, 미술관, 식당도 만들고, 그러니까 요즘 백화점 모습이 그때 벌써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백화점이라는 공간이 등장하기까지는 많은 것들이 필요했답니다. 만국 박람회가 이어지면서 다양한 물건이 나왔고 대량 생산이 시작되고 옷도 맞춤을 넘어서 기성복이 출현했고요. 백화점 세울 수 있는 철근 구조물이 발달했고 엘리베이터와 조명시설, 쇼핑의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성들이 등장했고 백화점에 사람이 모일 수 있게 도시가 발달했고

발달했고 등등등. 그래서 백화점은 산업 발달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졌대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백화점이 들어왔는데 식당이 유럽보다 강화됐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왜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쇼핑이 주우지만 동양으로 건너오면서는 가족 나들이 개념이 추가됐기 때문이랍니다. 어린이 메뉴, 이게 가장 먼저 등장한 곳도 일본의 백화점 식당이고요. 백화점 옥상에 놀이공원을 만든 것도 일본과 우리나라 백화점이었대요. 왜 갑자기 백화점 얘기를 꺼내느냐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고 돈 번 사람이 많아지면서 백화점 매출이 늘었다는 소식 들으셨죠? 근데 최근에는 이 주식시장이 또 꽁꽁 얼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정이 조금 나아졌나요? 앞으로도 변동성은 많겠지만 건전하게 투자해서 살림 늘리는 댁이 많기를, 그래서 백화점에도 종종 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 저기 형님은 주식계좌에 종목만 많아서 백화점 점주시라고요? 어쨌든 건전한 투자자들이 섭섭지 않은 수익을 거두시길 바라면서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네, 빅뱅의 붉은 노을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오, 조혜리님이 빅뱅 세대라 신나게 따라 불렀어요. 해주셨습니다.
1: 젊으시네요. 빅뱅 세대면.
0: 그러니까 저희보다 저 한 단계 아래 세대.
1: 그러시죠.
0: 아, 네. 저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한예진 씨?
1: 아, 같이 가야죠.
0: 저희 때는 H.O.T 세대고 이제.
1: 그렇죠, 그렇죠.
0: 네, G.O.D까지도 이제 저희가 조금 좋아했고.
1: 맞아요.
0: 예, 예. 빅뱅은 이제 그 다음 아이돌 세대죠.
1: 저희 뭐 그때 재키랑 H.O.T 뭐.
0: 웬일이야?
1: 난리였죠.
0: 아, 그래요?
1: 예, 넌 누구 좋아하냐?
0: 아, 저요?
1: 재키파, 뭐 H.O.T파, 뭐 이렇게 있었죠.
0: 아, 순간 저한테 말로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1: 아, 그럴 리가요.
0: 저는 재키 좋아했고.
1: 전 H.O.T 좋아했어요.
0: 아, H.O.T가 예. 그때 당시에는 뭐 진짜 최고였지.
1: 네.
0: 최애 멤버 혹시 있으셨어요?
1: 토니안.
0: 오, 토니안. 네. 아,
1: 그래서 그 그래. 당시에 뭐 단지 널 사랑 이랬죠. 단지가 누구냐.
0: 그래.
1: 난리 났었죠.
0: 단지가 저희는. 누구냐.
1: 예.
0: 맞아. 아, H.O.T 팬이셨구나. 예.
1: 네.
0: 저는 저기에요. 예. 그 핑클의 성유리 씨 팬이었어요.
1: 그러시구나.
0: 예, 예. 힐링 캠프 저 뒤이어서 하셨잖아요, 성유리 씨가.
1: 맞아요, 맞아요. 예, 예.
0: 그래서 그때 막 좀 불이 나게 막 가가지고 막 성유리 씨 팬이에요, 막 그랬대. 아, 그러셨어요. 그땐 다들 그랬죠.
1: 아.
0: 제가 너무 옛날에 팬이었으면 이런 얘기 해서 조금 마음이 상하셨나 봐요.
1: 옛날에를 빼셨어야 되는데.
0: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했어.
1: 에헤이.
0: 네. 그나저나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경기 좋아져서 백화점도 많이 가고.
1: 맞아요. 네.
0: 좀 이렇게 태그 안 보고 막 이렇게 네. 물건 구매하고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예진 씨도 주식 네. 하십니까?
1: 전 안 해요.
0: 오.
1: 네, 저는 아마 주식을 하면 이 핸드폰 손에서 못 놓을 거예요, 아마. 성격이 계속 확인하고 제 마음 편하자고 사실 안 하고 있는데 또 주변에 많이 오르신 분들 보면 할 걸 그랬나
0: 그치.
1: 싶기도 하고
0: 요즘에 부쩍 또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리니까
1: 예.
0: 네. 근데 그런 성격이면 또 안 하시는 게 맞기도 맞아요.
1: 맞아요. 마음은 네. 편합니다, 지금.
0: 아, 그게 최고야. 예. 마음 편한 게 최고야.
1: 네, 네.
0: 예. 정은경님.
1: 네.
0: 백화점 가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저는 전통시장 다니면서 사람 냄새 맡으며 사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1: 전통시장 정말 재밌어요. 그렇죠?
0: 맞아요. 진짜 사람 냄새.
1: 그리고 물건이 정말 좋고 어쩜 네. 그렇게 백화점이랑 가격 차이가 큰지.
0: 이래놓고 장은 네. 백화점 가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1: 저도 사실 백화점
0: 네.
1: 그 여름에 더우니까 사실은 백화점에
0: 실내로 가고 싶을 네. 때 있지.
1: 가서 이제 이렇게 끼니를 때울 때가 좀 있거든요. 식구랑 다 같이 가서 한 끼 때우고 오고 이럴 때는 있는데
0: 네.
1: 저도 사실 백화점에서 장보기가 겁나요.
0: 왠지.
1: 가격이 그냥 훌쩍 넘어가니까
0: 맞아.
1: 쉽지 않더라고요.
0: 왠지 백화점보다 이제 마트보다는 네. 확실히 이제 시장에 가서
1: 네.
0: 예, 채소 이런 거는 싱싱하고 좋아. 진짜.
1: 정말 좋아요. 해산물도 네. 진짜 싸고.
0: 맞습니다.
1: 네.
0: 아, 우리가 다 알죠. 근데 진짜 아침 창가에서 그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백화점이 가족 단위로 식사를 하러 가는 장소기도 해요.
1: 맞아요.
0: 꼭 물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1: 삼시세끼 어떻게 다 집에서 하냐고요.
0: 이거 돼요. 찐이다. 이 찐이야.
1: 진짜 안 돼요.
0: 아, 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예예. 예.
0: 오늘 아침은 그럼 어떻게 하고 오셨어?
1: 저는요 아침에 되게 간단하게 먹어요. 사과, 블루베리, 뭐 오트밀, 요거트 이렇게 섞어서
0: 네. 네.
1: 그렇게 지금 그렇게 먹은 지 한 2년 된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1: 네.
0: 예.
1: 정말 간단하고 좋아요.
0: 그럼 우리 저기
1: 아이는 아침에 계란이랑 식빵 딱 요렇게 먹고 가요.
0: 네. 계란 식빵.
1: 네.
0: 오늘 아침에 제가 그렇게 딱 저희 둘째랑 먹고 왔네.
1: 그냥 그 하루에 두 끼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0: 차리는 게 힘들었어.
1: 너무 힘들어. 왜 세 끼인 거야.
0: 점심도 드시고 가세요.
1: 예.
0: 오늘 나오신 김에.
1: 알겠습니다.
0: 예.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이요한님이세요. 출근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한 남자아이가 발에 깁스를 하고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2년 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2024년 4월 달력의 숫자는 아이의 중간고사 바로 전날을 가리키고 집안에는 고3 수험생을 둔 가정 특유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에 집중하고 있던 평온한 오후 책상 앞에 앉아 시험 과목 정리에 열을 올리고 있어야 할 아들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 아빠, 나 학교 끝날 때 발을 잘못 디뎠는데 발목이 많이 이상해. 못 걷겠어.
0: 수학이 넘어 아이의 목소리는 고통을 참느라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 불이 나게 달려간 대학병원 응급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신음하는 아들을 보며 가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겉으로는 의연한 척 안심시키는 것뿐이었죠. 이윽고 나온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삼복사 골절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복사뼈의 세 군데가 동시에 부러진 발목 관절 골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형태였습니다. 당장 뼈를 고정하는 큰 수술을 해야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필이면 왜 지금일까? 고3이라는 이 중요한 순간에, 그것도 중간고사 바로 전날에 이런 시련이 찾아온 것일까? 야속한 하늘을 원망할 시간조차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날부터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중간고사가 시작되기에 아들은 진통제에 의지한 채 고통으로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이번 시험을 절대 놓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입원한 아이는 결국 수술을 미루고 학교 교실이 아닌 차가운 병실 침대 위에서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아휴, 환자복을 입고 부어오른 발목에 임시 처치를 한 채 간이 책상 위에서 시험지를 마주하고 있는 고3 아들의 모습,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펜을 쥐는 아들을 보며 저는 차마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복도에서 창밖을 보며 남몰래 마른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비된 마음으로는 당장 시험이고 뭐고 탁 팽개치고 수술실로 들여보내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자식의 인생과 노력이 걸린 선택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병실 문 앞을 지키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는 4일간의 병실 시험이 끝나고 나서야 아이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나 고통에 신음하는 아이를 보며 아내와 저는 비로소 참았던 안도의 숨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함과 대견함,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아들의 고3 생활은 이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술 후 아이는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어 2주 동안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고3에게 2주라는 공백은 엄청난 불안감으로 다가왔고 침대에 누워 뒤처지는 학업을 걱정하는 아이를 보며 저는 출근길 발걸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2주가 지나 겨우 퇴원했지만 아이는 혼자 힘으로 설 수조차 없었어요. 그 후 한 달 동안 아이는 휠체어를 탄 채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의 전용 기사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휠체어를 차에 싣고 학교로 가서 아이를 교실까지 무사히 들여보내고 회사로 향했고, 하교 시간이 되면 아내가 교문 앞에서 아이를 챙겼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기간이 지나자 이번에는 두 개의 목발을 짚고 위태롭게 한 걸음씩 내딛는 아이 곁에서 혹여나 넘어지진 않을까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목발 짚은 아이를 챙기느라 어깨가 다 적기 일쑤였지만 제 몸 힘든 건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몸에 찾아온 시련과 학업적 공백 속에서도 아이는 뚝심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아들이 목표로 삼았던 대학은 아니지만 힘겨운 조건 속에서도 재수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새내기 대학생이 돼 성실하게 학교에 잘 다니는 아이를 볼 때면 병실에서의 시험도, 휠체어와 목발을 짚고 함께했던 등하굣길도 가슴 벅찬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힘든 고비를 건강하게 지나와준 아이가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언제부턴가 외출 후 돌아오면 힘들어했습니다.
1: 아빠, 조금만 오래 걸어도 발목이 이상하게 찌릿하고 묵직하게 아파요.
0: 아이의 말에 제 가슴은 다시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고는 하지만 삼복사 골절이라는 큰 수술의 후유증은 여전히 아이의 발목 언저리에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걸음이 과했던 날이면 밤새 끙끙대며 발목을 주무르는 아이를 보는 것은 제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0: 백태 병실에서 시험을 보게 하지 말고 곧바로 수술을 시켜야 했나. 가장으로서 내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 앞에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마주해야 하는, 그러나 우리 가족에게는 유독 거대하고 두려운 벽인 군 입대라는 현실이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는 병역 판정 검사에서 3급을 받았습니다. 현역 입대 대상이라는 결과를 마주한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걱정과 염려로 편할 날이 없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발목이 아프다는데 3급 현역이라니. 남자들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비기에 더 야속하고 답답합니다. 무거운 군장을 메고 수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행군이나 거친 연병장을 뛰는 훈련을 받다가 혹여나 수술한 부위가 다시 잘못되진 않을까 극심한 불안감이 저를 괴롭힙니다. 정작 아이는 의연하게,
1: 에이, 아빠 상급 나왔으니까 남들 가는 대로 다녀오면 돼요.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어떻게든 되겠죠
0: 하며 도리어 저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인들 어찌 두렵고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면 아들은 모진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자라준 대견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니 아들의 통증과 3급 현역 입대라는 커다란 걱정거리 역시 어쩌면 아이가 진짜 단단한 남자 어른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성장통일지도 모른다 생각해 봅니다. 아들아, 병실 침대 위에서도 펜을 놓지 않던 너의 눈부신 의지를 아빠는 기억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당당하게 대학에 입학해 잘 생활해 준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아빠에게 큰 자랑이다. 군대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에 두고 있지만 너는 언제나처럼 지혜롭고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네 뒤에서 늘 든든하게 지켜주고 지지할게. 소중한 아들의 앞날에 더 이상의 큰 아픔은 없기를, 다가오는 군생활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넓은 세상을 향해 마음껏 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우, 와. 참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스러우시겠어요.
1: 그러니까요.
0: 지금도 약간의 후유증이 있는 것 같죠. 그
1: 대학생이
0: 수술을.
1: 돼서도 좀 발목이 조금 더 아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0: 그러니까. 아, 그때 그냥 시험 말고 그냥 바로 수술을 시킬 걸.
1: 근데 그러니까.
0: 당시 고3 학생이었던 우리 아들의 선택이기도 하고요.
1: 맞아요.
0: 네, 물론 본인이 제일 고통스러웠겠지만.
1: 아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0: 괜히
1: 내 잘못부터 찾아. 내가 그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찾잖아요.
0: 맞습니다.
1: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위로를
0: 맞아요.
1: 좀 해드리고 싶고. 잘 해낼 것 같은데요? 군 생활도 정말?
0: 사연 읽어보니, 그쵸? 예. 우리 아드님이 생각보다 더 단단한 청년이에요.
1: 예.
0: 예.
1: 대단한
0: 걱정?
1: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인 것 같아요.
0: 근데 이주현님이요.
1: 네.
0: 축구 선수의 아내로 살고 있는 혜진 언니.
1: 네.
0: 이 사연이 더더 공감되겠어요.
1: 맞아요.
0: 이 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낌 아니까.
1: 알죠.
0: 네.
1: 그리고 저희 남편도 무릎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후유증이 있어요.
0: 네, 네.
1: 계속 그게 좀 갖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게 참 되게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도 좀 떨어지고. 불편함이 있어요.
0: 아무래도.
1: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됩니다. 또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 마음은 더 아프거든요.
0: 하지만 생각보다 네. 우리 아들 강하다.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1: 맞습니다.
0: 예, 김희숙님. 아드님 군대 다녀오면 더 진정한 남자가 되어서 돌아올 거예요. 멋진 아드님의 의지 믿고 응원해 주세요. 아드님 화이팅!
1: 화이팅!
0: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광고 소개할 텐데 여기 여성시대입니다가 저희 한번 네. 딱 광고 나가거든요. 한번 해주시죠.
1: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10: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S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1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13: 혹시 TBS 멤버십?
1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1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키노피 7cm 운동화 타린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1: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1: 네, 1, 2부에 사연 주신 분들께 또 선물 챙겨드려야 되는데 혜진 네. 씨가 좀 해보시겠어요?
3: 아,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이제 그 누구보다 나부터 챙기기로 결심하신 우리 큰언니 분께는요, 홈스토랑 세트, 희망행진 다녀오신 신나리라 씨랑 아드님 걱정에 사연 주신 이요한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꾸러미 안에 선물이 아주 푸짐하게 들어있다면서요?
1: 아우 그럼요. 달리 꾸러미가 아닙니다. 아우. 아주 알찬 선물이니까 잘 받아주시고요. 또 시민 기자로 사연 써주신 분도 있어서 예, 선물 받으시고 네. 소문이 났습니다. 그 기사를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예.
3: 5317님이 저기 저 좀 늦게 출근했는데 양혜은님 어디 가셨어요? 이렇게 네. 물어보셨네요.
1: 이번 한 주 눈 수술을 받으러 가셨어요. 예, 해서 우리 배우 한혜진 씨와 이번 한 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나님, 한혜진 씨 역시 배우시라 사연을 듣는데 한편에 단막극을 보는 것 같이 느껴져요.
3: 아이고, 네.
1: 이번 주말까지 한다니까 매일매일 다른 단막극을 들을 생각에 너무 설렙니다.
3: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잘해볼게요.
1: 아 오늘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데요. 예, 3, 4분 남았으니까.
3: 아 그러네요.
1: 예, 예. 네. 아, 제가 또 지금까지 옆에는 항상 누님들을 모셨었는데
3: 네.
1: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예, 동생이 와서 이것저것 좀 시키고 싶어가지고 네. 저희 10시 5분에 돌아온다는 멘트.
3: 저희 10시 5분에 돌아오니까요.
1: 예.
3: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야 돼요. 잠시 후에 만나요.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0: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1: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사흘 연속 하락한 코스피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2.85% 오른 7,697.76으로 출발해서 7,800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는 4% 넘게 오르며 다시 30만 원대로 올라섰고 SK하이닉스도 6%대 상승 중입니다. 장 초반 매수세가 몰리며 사이드카도 발동됐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추가 공격을 멈추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8% 상승하는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5.6원 내린 1529.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오르며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약 8박 9일간 벨기에, 이탈리아, 교황청, 프랑스 등을 방문해 유럽 정상 외교 일정을 펼칠 예정이며 먼저 오늘 저녁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해서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벨기에 총리 및 국왕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유럽연합, 이탈리아 대통령 및 총리, 레오 14세 교황 등을 연이어 만난 뒤 16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해서 법과 상식에 기반해서 제도를 만들라는 것이 지방선거가 집권 여당에게 준 메시지였다고 본다라면서 사실상 수기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안의 정합성과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특검법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에 대해선 억울함을 어떤 방식으로

0: 테헤란의 테러 정권이 타격을 받은 후 우리에 대한 공격을 멈췄다며 만약 그 테러 정권이 또다시 우리를 공격하는 실수를 범한다면 우린 강력한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어제와 비슷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 광주 30도 등 전국이 22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원도와 경상권 일부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엄정원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공중보건에 관한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한타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고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했죠. 이런 감염병들은 환경 파괴에 의해 위험성이 커질 때가 많은데요. 기후가 고온 다습해지면서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고 서식지가 훼손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늘어납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5: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6: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7: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8: 일중 씨, 도시락 90개 싸본 적 있어요?
7: 90개? 90개요?
8: 네.
7: 아, 오늘 음성 전혀요. 오늘 음성 편지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의리 노인정의 87세 할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떡봉사를 하시는데 1년에 두 번, 한 번에 30만 원씩 내서 절편과 팥떡을 만들어서 도시락 91개를 만들어서 독거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올부터는 할아버지 몸을 돌보시고 여러 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했더니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하신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물었더니 옛날에 부모님께 효도를 못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답니다. 할아버지 연세도 많고 하시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그만하셔도 된다고 해도 말씀을 안 들으세요. 할아버지 늘 건강하십시오.
7: 아, 네. 최혜숙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 듣고 왔습니다.
10: 야, 따스워요.
7: 그렇죠? 예.
10: 그 이유가
7: 어르신인데.
10: 옛날에 부모님한테 효도를 못해서 지금 하신다는 그 이유가
7: 야, 정말
10: 멋있으세요. 예, 예.
7: 자랑하실 만한데요. 그렇죠?
10: 네. 예,
7: 이 어르신께서 또 다른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나눔을 실현하고 계시니까 대단하십니다.
10: 이게 1년에 사실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꼬박꼬박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7: 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음성 남겨주신 최혜숙님

0: 예, 또 선물 드려야죠.
1: 네.
0: 든든한 간편식 세트 두 세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 한 세트는 우리 혜숙님 드시고요. 한 세트는 그 할아버지 선물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자, 우리 당당이님들이 좋은 기운과 아껴놨던 행운 모두 모아서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에 음성편지 남겨주세요. 자,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죠. 월드컵 체코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여름 감기 독하게 걸려서 이틀째 회사에 못 나오고 있는 직장 동료. 혹은 또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팅에 실패한 우리 딸까지 어깨 펴고 기운 내라고 으쌰으쌰 외쳐주시면 소개되신 분들께 맞춤형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열린 사삼 참여번호 02789-1000, 02789-1004번이에요.
1: 잠시 후 3, 4부에서는요. 열린 화요일 특별 초대석 가수 안예은 씨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안예은 씨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목격담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시면 소개되신 분들께 향긋한 커피 쿠폰 두 장씩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은 무료입니다.
0: 네, 저희 지금 이제 보이는 라디오 시작한데 한예진 씨 얼굴 드디어 네. 볼 수 있다고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이 미하님이 스튜디오에서 빛이 나요. 혜진 씨 얼굴에서요.
1: 세상에.
0: 조금 그래. 내 얼굴 왜 이렇게 까매? 야, 이거 가면서 여배우라고 여기만 조명이 있네. 이 자리.
1: 아니에요. 거기 있네요.
0: 아, 내가 이걸로 가려놨구나. 예. 어떻게 좀 더 환해졌습니까? 예. 아, 근데 환해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양윤정님이 꺄 보라다. 일중 씨 크크크 어쩔 거야 머리 크기 보이는 라디오 하지 맙시다. 이 정도 보셨으면 됐죠. 우리 혜진 씨 뭐 늘 또 딴 데서도 오늘 목소리만 나가면 안 돼요?
1: 야.
0: 아 근데 보니까 제가 마이크에 많이 앞서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1: 저도 앞에 있어요.
0: 자, 여성시대 3, 4부는 고향 가구 박람회 유니베라 청원 아이스 인공지능 입장 전문 아 이건 똑바로 해드려야죠.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KB 국민은행 안 터지는 맥스부탄 노무법인폐 롯데렌털 모빌코리아 윤활유 백조싱크와 함께합니다.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3: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4: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네 오늘 초대 손님은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싱송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작사 작곡해서 부르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 소재의 대상이 참 끝도 없어요 어떨 때는 문어 어떨 때는 귀신 꽃과 나무와도 대화가 통하고요. 역사 속 한 장면으로도 참 이동을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1: 맞아요. 순수함과 호기심, 엉뚱하고 기발한 상상력으로 똘똘 뭉친 싱어송라이터. 오늘 열린 화요일은 가수 안예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1: 반갑습니다. 싱송라이터 안예은입니다.
0: 예, 싱송라 안예은 씨 반갑습니다.
11: 반갑습니다.
0: 예, 여성시대에 두 번째 출연해 주셨고요.
11: 맞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나와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야. 우리 한혜진 씨는 안예은 씨
1: 처음 뵈요.
0: 처음 뵙고.
11: 네, 네.
0: 예. 하지만 노래는 원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해서
1: 정말 많이 들었죠. 저는 정말
0: 예,
1: 나는 문어.
11: 아이고요.
1: 그거를 정말 못이 박히더라.
0: 아, 그러니까.
1: 그게 못이 박히더라 들었습니다.
11: 감사합니다.
0: 우리 아이들의 최애곡이니까.
1: 딸아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0: 맞아요.
11: 네.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0: 이경환님도 안예은 가수 너무 좋아합니다.
1: 네.
0: 서진희님이 어머 우리 예은 씨 옷이 밝아졌네요. 아, 이뻐졌어요.
11: 감사합니다.
0: 해주셨어요.
1: 좀 어둡게 예, 입고 다니셨었나 봐요.
11: 아 원래 그러니까 거의 모든 옷이 어두운데요.
0: 오늘도 근데 약간 이렇게 좀 그레이 톤인데.
11: 네,
0: 이렇게 화사한 톤은 아니신데.
11: 네, 옷장에 있는 것 중에 이제 굉장히 밝은.
0: 아, 그래요.
11: 네, 네 맞습니다. 네.
0: 오늘 중엔 제가 제일 화사하게 입었어요, 여러분.
1: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0: 알겠어요. 아니 지금 네, 전국에서 특히 우리 집 애들이 문어의 꿈 좋아한다. 아. 5월 되면 정말 문어의 꿈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1: 진짜 그렇겠네요. 예. 5월에.
0: 뭐 어린이날 어린이집 발표회 운동회 때마다 꼭 부르는 노래이지 않을까 싶은데.
11: 네.
0: 우리 안예은 씨도 5월 되면 특히 더 바쁘십니까? 어때요?
11: 그렇죠. 저는 이런 어린이 여러분 덕에 한국에 이렇게 많은 어린이 행사가 있구나. 라는 걸 정말 처음 알았고요.
0: 아, 예.
11: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실제로 우리 어린이들이 주인인 그런 네, 축제에 네, 많이 네, 가보셨어요?
11: 네.
1: 아니 그 뽀로로랑 콜라보도 하셨다고요?
11: 맞습니다. 그 뽀로로 선생님과
0: 예,
11: 선배님이시겠죠?
1: 야.
11: 네. 문어의 꿈도 같이 부르고
1: 어머머머머머,
11: 제 곡도 하나 드리고 그랬었어요. 몇 년 전에.
0: 뽀로로에게요?
11: 네.
0: 오 진짜? 야, 대단하다.
1: 클래스가 다르다.
0: 그러게요.
1: 아, 진짜. 예.
0: 아니 저 가보신 그 축제 이름들도 되게 뭐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 네, 축제들이니까.
11: 근데 항상 이제 지역명 뒤에
0: 예,
11: 어린이 축제, 그러니까
1: 아,
11: 어린이 뭐시기 뭐시기 이렇게 해서 어린이가 항상 붙어요.
0: 그렇죠. 어린이들이
11: 네,
0: 주인인
11: 네,
0: 주인공인 축제니까. 오, 야,
1: 인기가 그것도 어느 정도일지 정말 감도 안 됩니다.
0: 왜냐면 우리 저기 그 지역에 이제 축제 가면 어르신들
11: 예,
0: 흥에 겨워서 막
11: 예,
0: 이렇게
11: 예,
0: 춤추시는데
11: 예, 예, 예,
0: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는 안 있을 것 같은데.
11: 그 물론 어른 분들께서 이제 예, 막 질러주시는 함성에도 힘을 받지만 이 어린이 여러분 특히 이제 그 나이가 한 자릿수인 친구들이
1: 한 자릿수인
0: 친구들. 네.
11: 질러주시는 그 비명 같은 것은 진짜 그 에너지가 남다르거든요.
0: 아, 그리고 아이들
11: 네,
0: 웃음소리 막 이런 소리가
11: 네,
0: 진짜
11: 네, 네,
0: 에너지
11: 네,
0: 넘치잖아요.
1: 기억에 맞습니다. 남는 어린 팬이 있을까요?
11: 한 분이 딱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네, 항상 그 풍경 자체가 되게
0: 아,
11: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어린이들이 신나가지고 막 뛰고 소리 지르고 하면은 옆에 이제 부모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세요.
0: 그렇지. 우리 아이 이렇게 신나면
11: 네,
0: 함께 기쁘지.
11: 그치. 그러면 그치. 괜히 이제 아 내가 뭔가 도움이 돼드린 것 같고 뿌듯한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네.
0: 야, 에너지 얻고 오시네.
11: 아,
0: 그 함성 한번 네, 진짜 보고 싶다.
1: 진짜
0: 아이들의
1: 궁금하다.
0: 여러 함성 소리 이제 뭐 군인들의 이제 그
11: 네,
0: 함성
11: 네,
0: 소리도
11: 네,
0: 있을 때
11: 네,
0: 우와 막 이런 네, 것도 네, 있지만 우리 아이들 한 자릿수 네, 나이 때
11: 한 자릿수 아이들
1: 순수해요.
0: 네. 여기서 김두래님이 질문 주십니다. 예은님 그럼 혹시 문어 축제도 가보셨나요?
1: 설마
11: 문어 축제는 제가 가본 적이 없는데요.
0: 그래? 야 이거 문어 축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문어인데.
11: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제가
0: 그러니까.
11: 네네.
0: 알겠어요. 포항이나 이쪽에서 좀 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1: 주세요.
0: 법한데.
1: 네.
0: 예,
11: 불러주십시오. 네.
1: 강원도에 대문어 축제도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0: 아, 안예은 씨 불러야죠.
11: 네, 연락 주십시오. 네.
0: 문어의 꿈을 좀 부르고 있는데. 자, 그런 우리 안예은 씨가
11: 네,
0: 오랜만에 새 앨범을 내셨습니다.
11: 네.
0: 예, 정규 5집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걸.
11: 네.
0: 예. 이거 얼마 만에 내신 거예요?
11: 제가 이 정규 앨범으로 치면은 2023년 2월에 정규 4집을 냈었고요. 그러니까는 3년 좀 넘은 것 같아요.
0: 3년 좀 넘은 시간 또 싱송라니까 그럼 다 또 작사 작곡을
11: 예, 그렇죠.
0: 와.
11: 네.
1: 아니 가지고. 근데 수록곡이 17곡이라고 들었어요.
11: 예, 이게 신곡 9곡이랑 예.

0: 이제 제가 그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뭐 이제 예산이 없다거나 해서 되게 아쉬웠던 노래들이나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 너무 많이 사랑을 주셨다라고 생각되는 노래들을 조금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재발매곡 8곡 해서 총 17곡이고요.
1: 네.
0: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5월 28일에 이제 1차 공개가 됐고요. 6월 18일에 예. 나머지 트랙들이 전부 공개가 됩니다.
1: 이제 전부 공개돼요.
2: 네. 예. 이제 곧 공개가 되네요.
1: 네. 6월 18일에.
2: 근데 보통은 싱글에 한 곡씩 들어가지 예. 않나요? 근데 이렇게
1: 17곡씩이나 막
2: 이렇게 다 주셔도 되는 거예요?
1: 그 사실... 그럼 또 한 3년 쉬셔야지 네. 또 그러면.
0: 아, 네, 휴식을 또 네. 열심히 해야죠. 아, 네. 예. 저도 CD를 듣던 세대여가지고 싱글로 이렇게 내는 세대가 시대가 온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는 조금
2: 아쉬우셨구나.
0: 네, 그래서 CD를 낼 거면 진짜 꽉꽉 채워서 내고 싶다는 욕심이 항상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CD나 그치. 테이프도 들으셨잖아요.
2: 우리 아유, 예. 늘어지게 들었죠.
0: 네네네.
1: 우린 앞뒷면이 다 노래가 있는 세대가 그러니까. 익숙한 거니까.
0: 저도 이제 테이프로 시작을 해서 예. 이제 CD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딱 고 세대여가지고요.
2: 그 세대를
1: 우리 셋이나 이렇게 동년배인가?
2: 아닐 것 같은데. 씨가 훨씬 젊잖아요.
1: 아무튼 그 창작의 고통을 예. 느끼면서 17곡의 수록곡을 담아낸 네. 새 앨범입니다. 박미경님이요. 예은님은 곡이 가장 잘 써질 때가 언제예요? 예술가들은 보통 그 새벽에 영감이 잘 떠오른다고 하던데 맞아. 어떤가요?
0: 이게요. 저는 참 물론 이렇게 정말 예술가처럼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 어떤 예술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낭만적인 이미지가 반 정도만 사실이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저도 밤을 새서 그 올빼미처럼 살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해 떠 있을 때 나가서 저녁 먹기 전에 들어와요.
2: 우와,
1: 네. 너무 좋다. 그래. 그러니까 아침 해를 네. 좀, 낮에 해를 봐야
0: 돼. 해를 봐야 돼요. 해를 봐야 되고 운동도 꼬박꼬박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작업실에 늦게까지 박혀 있으면은 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1: 아니, 왜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지? 20대 아니었어요?
0: 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예. 92년생이고
2: 92년생이면은 지금
0: 35입니다. 한국 나이로. 네.
2: 그러니까 제가 요새 되게 놀라는 게 예. 92년생들이 30대 중반이 될 거예요.
1: 그러니까 한참 동생들이
2: 아, 그래도 아이고. 젊어요.
0: 감사합니다.
1: 아직은 더 해 안 봐도 돼.
2: 이야.
0: 봐야 돼요.
1: 아, 봐야 돼.
0: 초반부터 봐야 되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아, 제일 빨리 써진 곡 있으세요? 이런 곡들 중에 명곡들 나온다던데.
2: 맞아.
1: 진짜 후루룩. 갑자기 빡.
0: 제가 거의 이게 제가 곡 쓸 때 되게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부분인데요.
1: 네.
0: 제가 곡을 쓰는 속도가 빨라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빨리 쓴 곡, 막 오래 걸린 곡 이거가 차이가 별로 없고
1: 그래요?
0: 그냥 평균 속도가 빠른 편인데 이제 한 번에 후루룩 쓴 다음에 조금 모자란 부분을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2: 보완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시는구나.
1: 네. 예. 보통 곡 쓰는 시간은 비슷하게 좀 이렇게 네. 나오는구나. 근데 참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
2: 네.
1: 17곡이 담겨 있으니까.
0: 네.
1: 근데 이게 우리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그렇죠. 없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타이틀곡이나 이런 걸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예,
1: 가수분들은.
0: 예, 예. 그렇죠.
1: 이거 좀 애착이 가는 곡이 있으세요?
0: 저는 특히? 항상 앨범을 낼 때마다 애착이 가는 곡들이 그냥 제가 제 취향이 제일 반영이 많이 됐다거나 이거는 되게 내 정체성이 많이 들어갔다 하는 노래들의 애착을 갖는 것 같은데요.
1: 네.
0: 그게 이제 지금은 아직 공개가 안 됐고 6월 18일에 공개되는 친구들인데요.
1: 네. 네.
0: 클리셰라는 노래랑
1: 클리셰.
0: 릴리 오브 더 밸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곡들의 제 취향이 제일 많이 묻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2: 주의 깊게 들어봐야겠다.
1: 그 곡들은 타이틀곡이 아니고
0: 네.
1: 저희 라이브를 그래도 청해볼까 하는데 이제 타이틀곡을 그럼
0: 맞습니다.
1: 공개가 된 타이틀곡을
0: 네네네네네.
1: 들어볼까요? 타이틀곡은 어떤 거죠?
0: 타이틀곡은 디나이라는
2: 디나이.
0: 제목의 곡인데요.
1: 예.
0: 이제 뭐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네.

0: 일면서도 이제 거부하는 이야기를 담았고요.
1: 예.
0: 네.
1: 아 근데
0: 네.
1: 저 소문에 어울리는 한글 제목을 못 찾았다.
0: 맞습니다.
1: 예.
0: 이게
1: 라고
0: 이렇게
1: 들었습니다.
0: 아는데 거부한다는 거를
2: 아는데
0: 함축적으로
2: 거부한다.
0: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제목을 짓게
1: 그냥
0: 됐어요.
1: deny. 이게 이제 거절하다, 거부하다 이런 그냥 영어 단어인데.
0: 네.
1: 자, 안예은 씨의 신곡 deny에 딱 어울리는 한글 제목 라이브 무대 감상하시면서 추천 많이 해주세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입니다.
2: 네, 저도 어떤 제목이 어울릴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1: 예.
2: 신곡 deny 라이브 무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야, 이 아침부터 이렇게 시원한 락이 나올 줄 몰랐어요. 와.
1: 너무 놀랐어요. 근데.
0: 그러니까. 아, 찌릿찌릿하다.
2: 감사합니다.
0: 예. 와. 야, 이번 저 새로운 앨범의 타이틀곡 네. Deny라는 영어 제목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딱 걸맞은 좀 뭔가 한글 제목을 저희에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 이게 근데 저는 노래 제목 뭘로 할까를 듣다 갑자기 번쩍
1: 생각나셨어요?
0: 아니요, 아니요. 이 노래가 너무 락이어가지고 빠져서 듣는 걸 몰랐네.
1: 야.
0: 아, 이게 근데 아니. 가사를 보니까 차라리 그냥 미쳤다고 해.
2: 네, 네.
0: 그냥 시원하게 뭔가 좀 얘기해 주길 바라는 약간 그런 마음인가?
2: 그럴 수도 있고요. 네.
0: 예. 아니면 애써 진짜 뭔가 좀 부인하려는 듯한 느낌.
2: 네, 네.
0: 어렵다. 좀 떠오르시는 거 있어요, 한예진 씨?
1: 저는 가사 안에서 좀 찾아봤는데
0: 예, 예.
1: 두 가지.
0: 오, 가사 안에서. 오.
1: 차라리랑.
2: 아, 네.
0: 차라리.
1: 외면.
0: 아, 외면.
1: 차라리. 가사 안에서 좀 찾아봤어요.
0: 외면. 네. 아, 정말 90년대 노래에 어울리는 제목들이죠. 예.
1: 죄송합니다.

0: 자라리와 외면.
1: 죄송합니다.
0: 아, 그 좋아요.
2: 미안해.
3: 네, 네. 아니 괜찮아요.
0: 아, 좋아요.
3: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0: 예, 예. 자, 제 광고 듣는 동안 여러분들도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여성시대입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네,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엄청난 앨범을 들고 찾아온 싱어송라이터 싱송라 초통령 가수 안예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 앨범 타이틀곡이 디나이예요. 이제 네. 거부하다라는 뜻인데 요 한글 제목을 네. 좀 짓고 싶었다. 네. 하지만 찾지 못했다. 네.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느낌을 좀 더 담고 싶으셨는지.
1: 그러니까 이게 예. 그냥 단순하게 거부할 거야, 나는 거절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다 아는데 나는 그냥 못 본 척 할 거야를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예, 쓰게 됐습니다.
0: 야, 그러니까 그 미묘한 그 그러니까요. 느낌을
2: 그 단어가 참 찾기 힘들다.
1: 네,
0: 예.
2: 그 디나이가 그러면 사전에는 뭐라고 좀
1: 아 사전에
2: 있었나요?
1: 이제 명시되어 있는 거는 딱 제가 원하는 모든 걸 알면서 거부와 뭐 거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을 때는 뭘 어떻게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네.
0: 아 그래 이게 한글에 또 그 네. 뭐랄까 좀 유려함이 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저는 게. 또 그리고 가사에도 웬만하면 다 한글로 쓰려고 하고. 원래 한글로 뭔가를 하는 거를 좋아해서 네. 네. 그래서 거의 없어요. 영어 제목이.
2: 근데 한글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자,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럼 우리 당당이 분들이 네. 라이브 무대 감상도 해주시고 지금 한글 제목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네네. 실은 미니에서 제가 제 마음에 쏙 드는
2: 있었어요?
0: 제목은 있어요. 근데 일단 다른 것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760님께서 네. 절레절레.
2: 절레절레. 7039님께서 모르쇠 어떠신지.
1: 모르쇠가 있었군요.
0: 모르쇠가
1: 있네요. 맞네요.
2: 모르쇠 네.
0: 이건 딱이 그죠. 아는데 정말.
1: 네 맞네요. 네. 맞네요. 모르쇠.
0: 모르쇠. 모르쇠지.
1: 네.
0: 예. 5358님 소가리.
2: 소가리.
0: 소가리.
2: 소가리. 7619님이 신용. 신용도 괜찮은데요.
1: 시적이네요.

0: 신명. 1859님이 디나이 아니하리 어때요? 아니하리?
1: 아니하리.
0: 아니하리. 어, 안희연 씨 라이브 듣자니 업무 보러 가지를 아니하리. 어, 못하겠네요.
2: 오, 네. 오, 하셨고 또 수리님이 알바야?
0: 내 알바. 이거는 좀 알바. 너무.
2: 알바야.
1: 진짜 세시다.
2: 알바야.
0: 알바야?
2: 예. 야, 근데 되게 좋은 의견들이 많다.
1: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제가 꽂힌 건 이거예요. 혹시 지역이 네. 예, 어디시죠? 원래 저기 출신.
1: 저는 서울인데요. 아, 서울.
0: 어, 그럼 이런 느낌 좀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
2: 네. 사투리예요?
0: 사투리로 어. 딱 한 글자 올려주신 분들이 많아. 좀.
2: 아.
0: 좀.
2: 좀. 네네네.
0: 강렬하지 않아요?
1: 강렬하네요. 아, 좀. 아 강렬하네요. 아,
2: 많은 걸 내포하고 네. 있다.
0: 진짜. 아는데 거부하는 것 중에 어. 아 좀.
1: 아 맞습니다.
0: 좀. 예. 아 요 경상도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아, 저는 요게 좀 마음에 드는데. 아,
1: 감사합니다.
2: 나 모르쇠 한 표.
0: 모르쇠?
2: 어.
1: 저도요.
2: 그렇죠.
0: 아, 모르쇠.
1: 네네네.
0: 오. 자 이렇게 아이디어 주신 모든 분들 네. 감사합니다. 아, 소개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 챙겨드릴 텐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예.
2: 아까도 얘기 나눴지만 그 네. 요즘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그 주식 얘기 또 재테크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0: 어, 맞아요.
1: 네.
2: 예은 씨도 혹시 관심 있으신지 궁금해요.
1: 저는 정말 전혀 관심이 없고요. 어, 언제나 안전한. 안전한 걸로.
2: 나랑
1: 네, 네.
0: 예. 예, 그럼에도 최고야. 주변에 뭐 예. 실은 1년 전, 뭐 네, 5년 네. 전에만 샀었더라도 그게 지금 몇 배 수익,
1: 네, 네, 네, 네.
0: 뭐 복리를 얘기하고
1: 네, 네, 네.
0: 뭐 예. 뭐 이런 거 얘기 들으면 아, 그래? 나도
1: 정말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2: 사람이 네. 되게 단단하네.
1: 아, 감사합니다.
2: 그죠?
0: 그러니까요.
2: 난 좀 흔들려.
0: 아니, 잠시 좀 흔들려.
2: 네, 전 좀 흔들리는데.
0: 네.
2: 단단한 분.
1: 저는 그냥 내 거 그냥 내 갈 길 가자. 그냥 이게 좀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0: 어,
1: 네.
2: 멋있다.
0: 그럼 뭐 주식은 네. 정말 그런 그 확실한 신념이 있기에
1: 네.
0: 거들떠도 보지 않으시지만
1: 네.
0: 주변에서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한 거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1: 제 생각에는 네. 제 성격 자체가 주변에서 하는 것에
2: 휘둘리지 않는구나
1: 영향을 안 받는 게 좀 있거든요.
0: 오야.
1: 이게 단점이 될 때도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장점으로 발현되는 쪽이 많아서 그냥 뭐 건강하게 잘 살려고 노력하고
2: 아니 그 비결이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0: 그러니까 남들 시선 뭐 이런 거 의견 눈치 잘 안 보는 거잖아요.
1: 예.
0: 예.
2: 잘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고
1: 네,
2: 우리는 그, 또 귀가 네. 되게 얇아
0: 맞아.
2: 너무 부럽다. 그 비결이 좀 있을까요?
1: 이제 그 비결이라기보다는 비결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고집 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거나 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 쟤한테는 그냥 얘기하지 마. 어차피 안 들어.
2: 그 정도로?
1: 네.
2: 아, 그런 난 예은 씨 책만 읽었나 나 그게 제일 궁금하던데
0: 어, 책을 책이요? 독서를 많이
1: 아, 책을
0: 왜요? 그 왜?
2: 가사 쓰는 거 봐.
1: 어, 감사합니다. 엄청 많이 읽어요. 너무 좋아하고.
2: 이거 봐. 이거라니까요. 네.
1: 집에 900권 정도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책을 그... 사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어. 다 읽으셨어요?
1: 네.
0: 어, 그래요?
2: 이야, 이거 봐. 이게 비결이다. 그죠? 아, 책이다,
0: 가장,
2: 책.
0: 가장 최근에 읽으신 책은 뭐?
1: 지금 읽고 있는데요.
0: 어, 예, 예.
1: 한 100쪽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이디스 워튼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예? 미국 분이신데
0: 누구시죠?
1: 돌아가셨고
0: 네.
1: 반마취 상태라는 이제 책을 읽고 있어요.
2: 반마취 상태.
1: 네, 네.
0: 아, 그 굉장히 괴롭겠네.
1: 네. 괴로운 내용의 소설이에요.
2: 이거 봐,
1: 네.
2: 이게 가사가 아, 범상치가 않았어요.
0: 그러네. 야, 쉽지 않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확실한 그게 네. 있으니까
2: 네.
0: 예, 색깔이
2: 네.
0: 있고
1: 아, 감사합니다.
0: 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관이 참 확실하신 분이죠.
1: 네,
0: 네. 네.
2: 예은 씨는 좀 이렇게 막 불안하거나,
1: 네,
2: 막 그럴 때도 잘 없을 것 같아요.
1: 어, 아니요,
0: 같은데.
1: 저는 항상 불안하고 인생이 불안하고,
2: 어, 그래요?
1: 너무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있어도 불안해서 막 잠을 못 자는 성격.
0: 예민한 네. 그 정도로 예민하시는데?
1: 너무 너무 예민해요.
0: 그래요?
1: 네.
0: 근데 또 남 얘기는 잘 안 듣고.
1: 아, 네.
0: 그래요? 남의 눈치 안 보고 예민하고.
1: 네, 이상한 성격이죠. 네.
2: 어, 그, 불안할 때 어떻게 해요?
1: 불안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외향적인 친구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하고 가면은 그걸 왜 걱정해?
0: 그치?

0: 이렇게 해주는 친구들이
1: 그런 친구들 앞에서는 세상 네. 고민이 너무 가벼워져
0: 너무 조그매지고 네.
1: 맞아 그런 친구들이 있어
0: 있어야 돼요
2: 좋다
1: 맞아,
2: 좋다
1: 맞아 필요해 네. 예, 그럴 땐 또 친구 얘기 듣네
0: 그,
1: 아, 그 그런 분위기에 그런 분위기
2: 휘말리는 거지
1: 휘말리는 거. 그래 아, 내가 너무 네. 많이 고민하는구나
0: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토닥토닥 괜찮아 이런 말투가 아니라 그딴 걸 왜 걱정하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하니까
2: 단순한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그런가 이렇게
1: 진짜 도움돼.
0: 네, 아니면은 그냥 자요.
2: 그냥 자. 맞아. 네. 그래. 자야 돼.
1: 수면이 또 최고의 약이죠. 네.
2: 창작자들은 많이 불안할 것 같아.
1: 그러니까.
0: 근데 뭐 사실 창작자뿐만 아니라 예.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모두가 불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2: 네.
1: 불안해 씨.
2: 예은 씨도 네. 불안해한다니까 조금 위로가 되는 거 있죠.
1: 그래요?
2: 예.
1: 아, 세상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불안해한다 그러니까.
0: 굉장히 유약합니다.
1: 아. 네. 그렇구나. 근데 또 이제 불안을 또 극복하고 떨쳐내기 네. 위해서 우리가 또 움직이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힘을 내기도 하는 거니까. 네. 아니 흔히 말하는 덕질 같은 것도요. 뭐에 꽂혀서 막 팬심이 발.
2: 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1: 막 이런 거 꽂혀가지고 막
0: 여러 방면으로
1: 심지어 여러 방면으로
0: 그러니까 제가 항상 비유를 드리는 게 제
1: 예.
0: 마음속에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이렇게 마주보 요새 아파트 말고 옛날 그 복도시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1: 네.
0: 이 방에 사세요 만화 캐릭터부터 배우분들도 사시고
2: 어머머.
0: 가수분들도 사시고
2: 배우도 이제, 있어요?
0: 네. 예.
2: 오, 집이 네, 많네 마음 안에
1: 한 집 한 집 방문해 볼까요? 일단 네. 배우는 어떤 분 좋아하세요?
0: 제일 오래된 분은 조정석 배우님
1: 조정석 씨
0: 관상을 보고 예, 입덕을 해가지고
1: 아 관상에서 그 술상 앞에서 춤추면서 등장하는 예, 예, 예, 그 조정석
0: 네 맞습니다 닭다리 드시는 거 보고
1: 아, 네. 진짜 매력 넘치는데
0: 네.
1: 예.
2: 그리고 또 만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 좋아하세요?
0: 와 만화는 진짜 너무 많은데요 일단 그냥 저는 그 작품 하나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꼭두각시 서커스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나와 있긴 한데
1: 아,
0: 만화책으로 보시면 훨씬 재밌는 네, 작품이 또 있습니다
1: 그냥 뭐 원피스나 슬램덩크 이런 거 좋아해 주면 안 돼요? 나 처음 듣는 만화
2: 진짜 처음
0: 슬램덩크 좋아합니다 슬램덩크 굉장히 좋아하고 집에 그 다 있어요 애장판이랑 다 있고
1: 죄송해요 제가 네. 먼저 차가는 걸 제가 버럭했네요
0: 아닙니다
1: 제가 너무 얇았네
0: 슬램덩크 너무 좋아하고 예. 저기 누구야 이정환 선수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어? 이정환 선수 누군지 알지?
0: 네.
1: 예, 가운데 가르마 이렇게 딱 타가지고 얼굴 까매가지고.
0: 맞습니다. 여기 점 있는.
1: 점 나고.
0: 네네네.
1: 예예예. 어, 역사 아시네. 아니 우리 이순자님도
2: 네.
1: 평소에 그러면 우리 안예은 씨 입에 맴도는 노래는 뭘까요? 본인 노래 말고, 예, 노래도 왜냐면 음악을 많이 들으실 테니까.
0: 네. 와 이거 진짜 갑자기 생각 뭘 해야지? 제가 최근에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2: 어?
0: 펠레터라는 뮤지컬을 보고
2: 알아요.
0: 와가지고.
2: 오! 네, 펠레터.
0: 네.
2: 되게 장기 공연 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그거를 10년 전에 첫 공 올라왔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지금 나가지고,
1: 네.
0: 가사가 뭐더라?
1: 그러니까 우리가 허밍으로라도 왜 갑자기 네. 나도 모르게 그냥 오늘 온종일 네. 따라 부르는 노래들.
0: 네.

0: 아마 뭐 이런 넘버가 와. 있습니다. 네.
1: 나중에 뮤지컬 하셔도 되겠다.
2: 아니 되게... 어제 송일국 씨는 그렇게 노래에 대한 부담감으로 뮤지컬을 요새하고 야 역시 시원하게 나오신 아니 누가 허밍으로 저렇게 불러 노래를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잘하신다
1: 노래를 있잖아요 되게 맛있게 해
0: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1: 정말 너무 맛있어
0: 감사합니다
2: 자 거의 4년 만에 네. 정말 공들여서 만든 우리 새 앨범 얼마나 또 좋을지 네. 기대가 되는데 그중에 수록되어 있는 라이브 무대 예, 한 곡 저희가 좀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0: 네. 나이라는 노래 불러드리려고 나이. 하는데요. 아까도 예. 나이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네. 이 35이라는 나이가 저는 되게 애매한 나이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제일 고참인데 어디 가면은
1: 되게 어려.
0: 아이고 아직 어려 막 이런 맞아, 소리를 맞아. 듣고 그래서 이 나이가 되게 요상한 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1: 혼란스러운 나이
0: 네, 쓰게 됐습니다.
2: 그런 마음을 또 담은 가사가 나오는 건가요?
0: 네.
2: 자, 그럼 라이브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기대된다. 이번에도 가사에 제가 한번 귀를 또 기울였습니다.

0: 들어보겠습니다. 안예은 씨의 두 번째 신곡 나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1: 여기 부탄가
2: 뭐야?

0: 안희연 씨의 무대 나이 들어봤습니다. 가사가 정말 공감이 되면서도 진짜. 예.
1: 시 같아요. 시.
0: 그러니까. 아, 근데 그 와중에 아, 2893님이 그걸 들으셨네. 시작할 때 안희연 씨 신곡이 부탄 가스 기운으로 빵빵 터질 징조입니다. 여기 부탄 가스 주 아.
1: 예. 사이오사님이 뮤지컬 느낌 나요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0: 진짜
1: 그렇죠.
0: 뮤지컬 느낌.
1: 약간
0: 있어.
1: 그 재즈가 섞여 있는 그런 네. 느낌이기도 하고요.
2: 감사합니다.
0: 맞습니다. 네. 아니, 가사를 진짜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어.
1: 진짜.
2: 감사합니다. 예.
0: 수리님, 내 나이 29, 남은 건 고양이 두 마리와 안예은의 나이를 라이브로 들었다는 업적뿐이다. 어머.
2: 괜찮은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0: 진짜
1: 1325님이 노래는 발랄한데 가사는 슬프네요. 유유. 진짜 나이 먹는 게 쉽지 않아요. 아, 이렇게 진짜. 말씀하셨어요. 네네.
0: 진짜 나이를 제대로 먹는다는 거에 대한 고민.
1: 네. 너무 많죠.
0: 예. 예. 아니, 공감대가 많아요, 진짜.
1: 진짜
0: 와닿는 가사들이.
1: 진짜 많아요.
0: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멋진 어른일까?
1: 그거. 네.
0: 어떻게 굴어야 꼴값이 아닐까?
1: 네. 그거 찔린다, 그죠?
0: 그러니까. 아,
1: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사실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2: 그쵸.
1: 숫자는 계속 늘어가는데
2: 맞아요.
1: 나는 아직 마음은 20대거든.
2: 네. 저도요. 저는 10대예요. 마음이.
1: 그쵸.
0: 네. 아, 그러시구나.
1: 네. 근데 좀 좋은 어른, 멋진 어른이 돼야 된다는 그런 또 부담감도 있고.
2: 그리고 네. 이렇게 숫자에 맞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맞아요. 마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네.
0: 35. 예.
2: 네.
1: 부럽습니다.
0: 37.
1: 부럽다. 네. 47 누구예요?
0: 예, 저 아직 그래도 만 나이 46입니다.
1: 만 나이. 네.
0: 자, 1443님이 예은 씨는 아우 고등학생 같아요.
1: 진짜.
2: 아, 감사합니다.
0: 네, 목소리도 얼굴도 귀요미.
2: 정말 감사합니다.
0: 해주셨어요. 네. 8500님. 아니 라이브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음원이죠?
2: 정말 감사합니다.
0: 라이브 맞습니다.
1: 이 아침에.
2: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0: 네. 아 근데 궁금한 가사가 있어요.
2: 네.
0: 가사 중에
1: 네.
0: 삼촌뻘이었던 나의 종이 첫사랑은 네. 까마득한 동생이 돼버린 지 오래.
1: 나 이거 네. 뭔지 알 것 같아.
0: 종이 첫사랑이 뭐야?
2: 왜냐면
1: 이거 그건가?
0: 뭐요?
2: 네, 만화책에 있는 캐릭터들은 나이를 안 먹잖아요.
0: 아, 만화책 캐릭터.
1: 난 다른 생각했지.
0: 궁금합니다.
1: 군인 아저씨들한테.
2: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1: 편지 있으니까.
2: 네네네네.
0: 아.
1: 저는 그치. 나이 들어서 네. 어렸을 때 막 군인 아저씨한테 편지 썼는데 네. 아저씨였는데 너무 그냥 내 아들뻘인 거야 이제는.
0: 아저씨 말도 안 돼. 20 초반에.
2: 맞아요. 진짜 왜 그러세요.
0: 핏덩이들이지.
2: 네.
1: 아, 그런 의미. 정말 시적이다.
0: 하지만 네. 만화책 속의 네. 주인공을 좋아했었는데.
2: 그렇죠. 네.
1: 아.
2: 이제
1: 아,
2: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그도 이제 10대 후반 정도였더라고요.
0: 아니 뭐 짱구는 여전히 유치원 다니는
2: 그러니까요. 네.
1: 그러네요. 아니 노래들이 하나하나 다 치열하고 깊어요. 근데
2: 감사합니다.
1: 앨범 전체적으로는 은근히 밝은 것 같기도 하고 앨범 명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 표지도 네. 노란색
2: 아, 감사합니다.
1: 뭔가 네. 희망, 긍정 뭐 이런 게 느껴지시거든요.
2: 네.
1: 의도를 그렇게 하신 걸까요?
2: 아니 의도했다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10년 동안 굉장히 그 어둡고 우울했던 나날들을 이제 뭐 치료도 받고 친구들 도움도 받고 하면서 되게 잘 이겨냈다고 해야 될까요?
1: 네네.
2: 뭐 너무 거창하지만 그래서 무의식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아도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실 때마다 내가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거를 저도 느끼고 되게 기뻐요.
1: 맞아요.
2: 네.
1: 거기에 그 사람이 묻어나잖아요.
2: 네.
0: 아 그리고 좋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죠.
1: 네.
0: 내가 지금껏 뭘 해왔는지보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가 진짜 나다.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2: 네.
0: 자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예은 씨는 뭘 하고 싶은지
2: 네.
0: 그 계획도 궁금합니다.
2: 저는 일단 6월 21일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대강당에서 양일간 공연을 합니다.
0: 오, 예.
2: 네, 정말 감사하게도 토요일은 거의 매진 임박이 되었는데요.
0: 네.
2: 일요일이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일요일에 더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 것이 저의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일단 예. 제일 가까운 일은. 그래서 예매 많이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0: 네.
2: 예 즐거운 주말 함께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크게는 음악가로
0: 네.
2: 길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0: 합니다.
1: 네, 뭐, 알겠습니다. 네.
2: 음악인으로서의 가수 안예은 씨 네. 앞으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공연도 대박 나세요.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였습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5: 주방의 꽃 남양 키친 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4: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5: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 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4: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5: 두보 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4: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 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5: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4: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목욕의자.
5: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4: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5: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4: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을 드립니다.
6: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5: 문자로 3417님, 한혜진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라디오 맡으셔도 좋겠어요. 오,
7: 정말요?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5: 네. 일단 이번 주까지 여성시대와 함께 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요일까지 말이죠.
7: 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5: 저희는 네. 내일 아침 9시 5분에 한혜진 씨와 함께 다시 올게요.
7: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유머 속에서도 통찰을 남기는 사람 고 전유성 선생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후배가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방송계는 믹서기처럼 빠르게 돌아가는데 느림보 같은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말이 느리면 빨리 하라 하고 빠르면 느리게 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 느리면 더 느리게 해봐. 빠르면 더 빠르게 해봐. 이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엔 느려야 더 빛나는 사람이 있다. 따라갈 필요 없죠. 내 것을 갈고 닦을 때 우린 각자의 재능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0: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닷새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출국했습니다. 젠슨 황은 오늘 오전 출국을 앞두고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서 매우 좋은 만남들을 가졌고 좋은 파트너십도 발표했다며 SK하이닉스와 사업 확장 및 협력 다각화를 위한 다년간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네이버, SK텔레콤과도 각각 AI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기여는 AI 산업을 만들고 AI 생태계를 창출한 것이라며 우리 기술 없이는 첨단 슈퍼컴퓨터를 구축하는 게 불가능하고 이제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었으니 함께 이 산업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오르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경제와 외교 기반을 다지겠다는 순방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면서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첫 방문국인 벨기에를 두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켜왔다며 유럽의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인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벨기에는 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는데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 공항 환송 행사에 민주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전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서 배제된 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요.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과 관련해서 당청 관계가 본격적으로 냉각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년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김민석 총리는 공항 환송 행사에서 이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는 장면이 목격돼 김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대표의 전년 재선거 주장과 관련해서 공직선거

선거법에는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전면적인 재선거를 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명시돼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오 시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장 재선거가 다시 열리기를 원하는 정치인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재선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전년 재선거

0: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사퇴를 안 하고 버틸 것이라 전망하며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기행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장 대표 책임론에 대해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미동도 없고 선거 결과에 대해 우리 당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권파는 물리적으로 해결할 의지도 뜻도 없는데 다만 이래선 안 된다 생각을 하면서도 급속도로 변화가 있고 쇄신이 있어서 우리의 기반이 흔들어지는 것에 대해선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24.5도입니다. 엄정원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6월도 어느덧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한여름은 아니지만 거리의 햇볕은 점점 뜨거워지고 습한 공기도 서서히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열대야도 찾아오겠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던 시절에는 대체 이 길고 긴 여름을 어떻게 견뎌왔을까 하는 생각이요.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과 함께 옛사람들의 여름나기 비법부터 에어컨의 발명과 역사, 그리고 시원한 바람 속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6: 키움으로 타.
7: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7: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0: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9: 환인제약.

0: 기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이덕실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0: 저희가
1: 네.
0: 이과학 저과학이 세상 모든 것을 과학의 시선으로 좀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정말 최적화된 게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이게 너무 이제 깊이 파면 또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편안하게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조금씩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저는 또 게다가 독실님이 제 친구니까
1: 그렇죠.
0: 너무 좋아요, 독실님 나오면 네.
1: 너무 편안한
0: 오늘도
1: 자리입니다.
0: 네. 더 재밌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 네네.
0: 요즘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지만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게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더울
1: 맞습니다.
0: 때가 많아요.
1: 네.
0: 예,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더위 많이 타시는 편이세요?
1: 저는 많이 탑니다. 더위를 많이 타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런데 거기에 저항하지 않으려고 원래 더운 거야. 나는 원래 땀이 나. 라고 생각하면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 땀이 많은 편이구나.
1: 네. 땀이 많이 납니다.
0: 아, 그러면 땀이 많으면 불편한 점도
1: 너무
0: 많잖아요.
1: 너무 불편합니다. 네. 괴롭습니다.
0: 어디 여러 나라 다른 나라 이렇게 가거나 했을 때 네. 제일 더웠던 나라가 어디로 기억을 하세요?
1: 근데 확실히 제가 요거는 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 한국만큼 힘든 곳은 없다.
0: 그러니까
1: 온도로는 모르겠는데 네네. 사실 다른 나라의 어떤 햇빛이 쬐일 때 그 좀 남극의 해변 이런 데 가면 네. 정말 뜨겁잖아요. 고도가 네. 높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양의 고도 때문에 느껴지는 뜨거움과 별개로 그 쾌적함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 게 또 바로 느껴지는
1: 그렇죠.
0: 경우도 많고.
1: 땀이 그냥 바로 이게 마르는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그 습한데 더울 때는
0: 맞아요.
1: 야, 이거는 방법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선풍기를 해봐야 뜨뜻한 바람 나오죠. 뭐지 쾌적함이라는 게 없는 그런. 근데 이게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래요.
0: 네.
1: 외국에서도 훨씬 더 더운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사실 이제 일종의 무시를 하는 거죠. 아, 이 정도 온도가 뭐 이렇게 더울까 했는데 살아보면 깜짝 놀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들었던 얘기는 그런데 일본은 한국보다 더 덥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그 일본 여름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0: 그렇군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습하지 않을까 싶은
1: 많이 습하다라고 생각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위를 느끼는 그 체감 온도라는 거는 온도만의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 습도라는 것도
1: 그렇죠.
0: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여름철엔 또 장마도 많고 하니까
1: 하필이면 그렇죠.
0: 더 덥다.
1: 맞습니다.
0: 아, 그래서 가장 더운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아주셨습니다.
1: 네네.
0: 그런데 이게 해가 갈수록 뭐랄까요? 에어컨의 위대함을 느껴보는 뭐 그런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노벨상 예. 줘야 됩니다.
0: 생각해 보면은 에어컨이 지금처럼 뭐 거의 모든 공간에 이렇게 보급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여름을 보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불과 네. 독실님과 저만 해도 학창 시절에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 우리는 국민학교였죠.
1: 그렇죠. 네.
0: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에어컨이 있는 곳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 교실에.
1: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어떻게 살았지? 근데 그때는 그냥 당연하게 느꼈나? 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다시 돌아가서 살려면 못 살 것 같은 느낌.
0: 그렇죠. 우리가 인간은 적응을 잘해서. 그래요.
1: 너무 적응을 잘하죠. 근데 저는 기억에 네.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에어컨이 전 없었어요. 사실 놀라운 게 네. 아마 우리 오승현 아나운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 에어컨이 있었을 수 있는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네. 고3이 공부하는 그 독서실에만 에어컨이 있었어요.
0: 예.
1: 근데 저는 이제 조기 졸업을 하고 가다 보니까 고3을 예. 하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는 고등학교라고 하는 건 상상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정말 여름에 살았을까.
0: 네.
1: 그러니까 방학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0: 그때는 그래서 선풍기 옆에 그렇게 줄을 서 있었어요.
1: 맞아요.
0: 네, 둥글게 둘러 서가지고 네. 선풍기 회전시키고.
1: 그러니까 손 선풍기도 네. 없었잖아요. 그때는. 부채였죠.
0: 부채였죠. 네. 책받침으로 붙이고.
1: 맞습니다.
0: 그런데 그때는 그냥 견딜만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1: 네.
0: 저도 독실님처럼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곤 하거든요.
1: 그게 우리 인체가 어떤 온도에 적응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대요. 뭐 한 30분, 1시간만 있어도 적응될 것 같지만
0: 네.
1: 모든 어떤 지표들이 더위에 맞춰 세팅이 되는 데까지 일주일에서 2주 정도가 걸린대요. 그런데 그때는 당연히 에어컨이 없으니 물론 덥긴 덥지만 몸이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면 지금은 더울 때 그래도 몇 시간 안에 어디든 에어컨 나온 데 들어가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더위에 적응하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더위의 고통과 지금의 고통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궁금합니다. 에어컨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단한 에어컨이 없을 때
1: 네.
0: 게다가 선풍기까지 없던 시절에는 우리 조상들은 어떤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냈을까? 요것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이 뭐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하다는 과학계의 백과사전 같은 분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 나와 있습니다.

0: 린넨 입기는 하지만
1: 린넨
0: 뭐, 그렇죠. 많이 입지 못하시고 뭐 안 입으시는 분들도 이제 구김이 많으니까 그런데 확실히 입어보면 시원하죠. 캄베온 모시옷 이런 것들은 보면 섬유 사이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바람도 통하고 네. 그리고 그 닿는 감촉이 촥 하고 감기는 게 아니라 약간 거칠거칠한 것들도 맞아요, 맞아요. 좋고요. 또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땀이 어쩜 이렇게 빨리 마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마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여름의 면이 아니라 어떤 삼베옷을 입는 것 자체는 모시. 굉장히 시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가졌던 적은 없습니다. 있었던 적은 없어요. 죽부인.
1: 죽부인이죠.
0: 그런 것들을 거예요. 보기만 해도 시원하게 생겼죠. 물론 그 가운데 이제 그 살이 끼면 네. 좀 아플 것 같긴 한데 그저 따끔따끔할 것 같긴 한데 그 대나무를 성들게 이렇게 엮어서 네.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 거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대나무를 안을 때 시원한 느낌도 들 것이고
1: 맞아요.
0: 내부에서 바람이 솔솔 불면서 참 좀 필요했겠다. 굉장히 저는 아이디어가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런 재질들 자체가 과학적으로 시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나요?
0: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느껴지는 촉감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 덥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부 체온을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감각은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멘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박하, 화한 느낌 나는 것도 예. 사실 차가운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 신경의 역치를 낮춰서 그냥 온도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차갑다는 신호를 보내게 만드는
1: 맞아요.
0: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리고 걔가 증발도 땀 증발도 잘 시키는 실질적인 역할도 하고
0: 실질적인 역할도
1: 뇌를
0: 하고
1: 속이는 역할도
0: 그렇죠.
1: 한다.
0: 속인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1: 아, 알겠습니다. 재밌어요. 조선시대에는 석빙고라는 걸 통해서 또 얼음까지 보관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당시에 얼음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활용이 됐을까요?
0: 일단 빙고를 사용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석빙고도 있지만 사실 목빙고가 더 많았어요.
1: 목빙고.
0: 네. 이 얼음 창고가 이제 빙고가 되는 건데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에는 뭐 동빙고도 있었고 서빙고도 있었다 해서 서빙고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빙고는 초반에는 원래 목빙고였다가 나중에 이제 좀 개조가 되는데 그게 이제 흙으로 덮으면서 이런 형태로 개조가 되게 되거든요. 네. 실제 우리가 남아있는 석빙고들은 남한에 6곳이 있고 북한에 한 곳이 있어서 7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서빙고를 얘기할 때 그 석빙고의 구조니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석빙고가 아니고 서빙고에 있는 그 석빙고가 아니고 네. 보통은 경주에 있는 석빙고의 구조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1: 근데 여기에 어떻게 달라요?
0: 구조 자체,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빙고가 없으니까요. 사실 터만 남아있고 실제로 서빙고, 동빙고는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그때 어떤 구조였을까는 이제 추론을 해보는데 같은 조선시대 때 지어졌던 그 경주의 석빙고를 살펴보면 대단히 과학적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안에다 얼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뜨거워진 공기가 어쨌든 위로 올라가잖아요.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뜻한 공기를 뺄 수 있게 구멍들을 몇 개 뚫어놓기도 하고 얼음에서 이제 물이 흘러내리면 그건 또 바깥으로 뺄 수 있는 배수시설들도 경사를 네. 해서 갖춰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녹겠죠. 그런데 땅속에 묻어놓고 돌로 제대로 만들어놓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한 3분의 1 정도는 남아있었다고 해요. 얼음을. 자 그런데 힘들었겠죠. 예를 들면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한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1: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 노역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노역을 좀 피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빙표를 주고서 이제 왕이 신하들에게 빙표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쿠폰이에요. 네. 서빙고에 가서 이걸로 얼음을 바꿔갈 수 있는 쿠폰들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는데 굉장히 귀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이걸 왜 했느냐. 동빙고는 제사용 얼음을 넣어놓고요. 서빙고는 이런 그 고위 관료들과 네. 또 좀 어르신들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얼음을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아 여름에 더우면 더운 대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린 자연과 합의를 해서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음양오행에 따르면 더위가 너무 더울 때 그때 양기가 너무 강하잖아요. 이때는 그 양기를 얼음으로 눌러준다는 개념으로서 예. 국가 사업으로서 이걸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피하려고도 노력을 했는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민족입니까? 아의 민족이죠. 아. 겨울이 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네. 이런 그 뭐 석빙고들, 빙고들, 뭐 목빙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나중에 사빙고가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1: 아,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0: 그렇죠. 그냥 이게 정말 우리는 얼음을 좋아하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양 전체에 6에서 10만 톤 정도의 얼음을 보관해서 한양 도성에 사는 인구를 고려해봤을 때 1인당 네. 거의 얼음이 한 60에서 100kg 정도를

0: 소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았다. 그때는 이제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보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얼음에 진심인 나라, 시원한 거에 진심이었던 나라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1인당 60km에서 100kg을.
0: 그 어마어마한 양을 먹을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1: 이 정도면 여름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0: 그러니까요. 예.
1: 네. 물론 그분들은 좀 적었을 수 있다. 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근데 아까 잠깐 재사용 얼음을 보관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0: 동빙고에 저장을 해놓는
1: 재사용 얼음이라는 게
0: 제사를 할 때도
1: 제사를 지낼 때의 얼음
0: 맞습니다.
1: 저는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
0: 재사용 모든 얼음은 이제 재사용을 하지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어쨌든 빙고를 만들어가지고 석이든 목이든 아니면 네. 사적으로 만들든
0: 네. 네.
1: 그렇게 해서 빙고를 만들어서 얼음을 저장해왔다. 1인당 60에서 100kg까지도 사용을 했던 걸로
0: 엄청나지요.
1: 기록이 돼 있다. 와 대단합니다. 근데 한옥 자체도 여름을 피하는 과학적인 또 비결이 숨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0: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의도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화 안에서 가장 적절한 형태를 띠게 되잖아요. 네. 한옥을 생각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남향으로 배치를 하고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뭐 미음자, 니은자, 디귿자 모양으로 배치를 해놓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이제 바람의 흐름을 유도를 하게 되는데 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대청마루 이제 지면에서 좀 띄워놓는 것도 있고요. 네. 그때 문을 열면 이제 외기 순환이 확 되는 구조인데. 핵심은 요거 신기한 게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갔었던 시골집에 가면 그런 형태였는데 앞마당은 항상 햇빛을 받도록 타작마당으로 하얀 흙바닥으로 그냥 놔둡니다.
1: 맞아요.
0: 앞에는 뭐가 없어요.
1: 네, 없어요.
0: 뒤에는 항상 나무를 심고 거기에 뒷마당에다가 항상 뭐 이런 것들을 묻어놓고 김치를 묻어놓고
1: 우리 같은 집에 살았나?
0: 그랬을 수도 옆집에 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집이 다 그랬거든요. 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1: 네.
0: 자, 여름이 됐습니다. 문을 열어놔요. 그럼 앞에는 앞마당은 뜨거워져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1: 네.
0: 뒤에는 나무가 있고 그늘이 져 있으니까 좀 시원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뒷마당에서 앞마당 쪽으로 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1: 아, 우리가 바람이라는 거는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서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가는
0: 흘러야죠. 그렇죠. 네.
1: 밑으로 이제 뭐야 차가워가지고 공기가 아래쪽으로 쌓이면 거기가 고기압이 되니까
0: 맞습니다.
1: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는 쪽에서는 공기가 위로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가 텅 비어가지고
0: 그렇죠.
1: 저기압이 되니까
0: 네.
1: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흐르게 된다.
0: 그러니까 의외로 전체를 다 어둡게 하는 것보다 한쪽은 밝게 한쪽은 어둡게 그러니까 한쪽은 뜨겁게 한쪽은 차갑게 놨더니 차가운 쪽으로 들어갔던 그 상대적으로 시원한 네. 바람이 계속 앞으로 흘러오는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를
1: 자연 선풍기를 만들었네요.
0: 맞습니다.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1: 기가 막히네요, 진짜.
0: 이런 구조들을 처음에 뭐 의도했다기보다는 뭐 고기압 저기압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원하더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는 거를 굳이 구체적으로 과학의 개념들을 다 알고 있지 않아도
0: 네.
1: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든지 바람이 부는 원리라든지 이런 걸 곰곰이 곱씹다 보면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고
0: 맞습니다.
1: 옛날 사람들도 그 과학의 개념은 몰랐지만 네.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0: 그렇죠.
1: 생각이 들어요.
0: 경험을 통해 알아냈겠죠.
1: 신기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집트나 중동, 유럽 이런 사람들도 저마다 방식으로 더위를 이겨냈을 것 같은데
0: 네.
1: 흥미로운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0: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1: 네.
0: 고대 이집트의 경우에는
1: 네.
0: 창가에 물을 듬뿍 적신 갈대바를 이렇게 걸어놓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1: 네.
0: 바람이 불죠. 그러면 그 갈대가 흡수했었던 물이 기화를 하겠죠. 여기가 핵심 입니다. 이따가 나올 에어컨의 원리에서도 기화가 나오니까요. 기화를 하면서 주변의 열을 뺏어가게 되고
1: 네.
0: 그러면 시내로 들어오는 바람이 시원해진다라는 건데 이제 핵심은 이집트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잘 안 된다. 우리나라는
1: 습해서
0: 안 되죠. 이집트는 건조하니까 어쨌든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화하면서 물을 기화하면서 적절한 습도와 함께 시원해진다. 이걸 이용했다는 거고
1: 그렇군요.
0: 이것도 진짜 신기해요. 중동에 가면
1: 네.
0: 이란에 그렇게 많은데 윈드캐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람을 잡아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건물 위쪽에 굴뚝도 아니고 굉장히 거대한 구조물들이 있는데
1: 네.
0: 그 구조물에 부딪혀서 공기가 바람이 실내로 들어 위에서 아래로 쑥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 실내 공간을 휘저어서 마치 우리 건축물이 한옥 건축물이 뒷마당에서 앞마당으로 흐르는 것처럼 위에서 바람을 캐치해서 그것이 아래 실내 공간을 덮이고 그다음에 다시 좀 따뜻해지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게 순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 순환 구조를.
0: 네, 이것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처음에 이집트에서 시작을 해서 중동으로 넘어가서 많이 있다가 이제는 현대 건축물에 뭐 영국 런던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런 자연순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대요. 예. 이런 걸 생각해보면 아, 결국에 어떤 과학기술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알던 걸 다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것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서 과학이 더 발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토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9: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더운 여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제 에어컨 얘기를 좀 직접적으로 해볼게요.
11: 네.
10: 현대식 에어컨은 언제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지 그 탄생 시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11: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캐리어입니다. 이분은 정말 인류를 정말 구원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캐리어가 1902년에 네.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이때 무슨 어떤 공학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뭐 에어쿨러. 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고 컨디셔너라고 부르잖아요.
10: 에어 컨디셔너. 그렇죠.
11: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신기했어요. 왜 컨디셔너라고 부르지? 왜 컨디션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예. 그냥 쿨러라고 하는 게 너무 냉각장치인데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처음부터 이유는 컨디션을 바꾸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의뢰가 왔느냐. 자, 뉴욕의 한 인쇄소에서 이제 의뢰가 들어옵니다. 네. 자, 여름에 습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파요. 인쇄 용지도 멋대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니까 종이가 걸리기도 하고 네. 잉크가 번지기도 하고 품질이 여름마다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캐리어가 생각했던 건 습도를 조절을 해야 돼요. 컨디션을 바꿔야 돼요. 네. 그럼 습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시원한 콜라를, 시원한 물을 이렇게 따라 놓으면 그 바깥쪽에 맺히잖아요. 이슬같이 맺히잖아요.
10: 맞아요.
11: 그 원리를 이용하고 싶어서 시원한 관을 만들면 되겠다. 뭔가 차가운 관을 만들게 되면 그 관 주변에 수증기가 맺히면서 습도가 떨어지겠구나라고 만든 거예요.
10: 아,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그 차가운 관 쪽에 맺히니까 공기 중은 상대적으로 네. 습도가 낮아지겠군요.
11: 낮아지게 만들고 싶어서 그걸 위해서 만들었는데 당연하게도 그러면 거기 이 차가운 관을 통과한 공기는 시원해지겠죠. 네. 그러면서 에어컨이 사실 제습기랑 원리가 같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10: 그러니까 시원하게 할 목적이 처음부터는 아니었고 원래의 뭐 본래 목적은 습도를 낮추는 게 목적이었군요.
11: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에어컨이라는 게 없었던 시대에 시원하게 만든다는 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 일단 습도를 낮춰서 말 그대로 생산성을 높이고 네. 이 신문 인쇄할 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인쇄소 종이를 살리기 위해 네. 만들어진 건데 예예. 이 특허가 이제 획득이 되고요. 결국엔 공기 냉각과 습도 조절이 같이 되는 거죠. 처음 설치가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뉴욕의 브루클린 인쇄소에서 설치가 됐고요. 네. 그다음 신문사에서 1903년에 또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럼 사람용 에어컨은 언제냐? 네. 이걸 알면 우리가 나중에

0: 영화를 볼 때 과거에 20세기 초반의 어떤 뭐 위대한 개츠비를 포함해서 이런 네. 것들을 볼 때 아, 저때 에어컨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1906년에 호텔에 처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1922년에 디트로이트의 상점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용 에어컨이 개발된 건 1920년대예요. 아, 그건 대단하긴 합니다. 미국은. 네. 왜냐하면 에어컨을 돌릴 때 전력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이때 에어컨이 개발이 되고 2차 대전이 지난 다음에 대량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미국에서 중산층의 상징으로 이제 에어컨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럼 굉장히 빨리 보급이 됐네요. 1902년에 처음으로 만들어낸 기술이
0: 네.
1: 20년대에 바로 미국에서 쫙
0: 어느 정도 보급이
1: 하니까.
0: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이야, 굉장히 빠르게 기술이 발전을. 근데 워낙 더운 거를 해소하고 싶은 욕망이 크니까.
0: 그럼요.
1: 이쪽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을 거고.
0: 제 기억에 그러니까 호텔에 이게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영화를 뭐 책이 원래 원작이니까. 근데 영화를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쓰리피스 네. 수트를 입고 호텔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넥타이까지 다고 정말 쓰리피스를 입고 너무 더워하면서 그때 데이지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벽을 망치로 부셔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얼음은 계속 가져와서 채워주는데
1: 네.
0: 그때는 방 안에 에어컨 없었던 걸로 보여요.
1: 네.
0: 그랬던 상황.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그렇게 더운데도 중절모를 쓰고 다녀야 했던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1: 그러네요.
0: 에어컨이 간절했을까
1: 네.
0: 생각하면 좀 필요하지요.
1: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보급이 됐어요. 근데 에어컨은 아까 차가운 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주변의 습도를 빼앗고
0: 네.
1: 그죠? 그러니까 공기를 시원하게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한번 알아두면 우리 에어컨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기화열이에요. 무언가가 증발할 때 열을 뺏어가는 거고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바로 소독용 알코올을 피부에 쫙 뿌렸을 때
1: 네.
0: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1: 네.
0: 그건 알코올이 시원해서가 아닙니다. 시원하지 않은 따뜻한 알코올을 뿌려도 결국엔 시원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1: 네.
0: 증발하면서
1: 네.
0: 증발하면서 물 분자가 어쨌든 자기 에너지를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뺏어간단 네. 말이죠.
1: 기화열이라고 하면은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열을 흡수해야 기체가 될 수 있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빼앗아 가는
0: 맞습니다.
1: 열이에요.
0: 네. 강제로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 네.
0: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시원해져요.
1: 그렇죠.
0: 자, 그게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1: 네.
0: 생각하는 그 실내기입니다. 실내기에서 바람이 팬이 돌고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잘 보면 청소하실 때 보면 거기에 어떤 냉각 핀들이 많이 있는 게 보여요.
1: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얇은 금속판들이
0: 맞습니다. 쫙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부분은 표면적을 넓히려고 있는 건데 잘 보면 그 냉각 핀들 사이로 이렇게 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1: 예.
0: 그 관에서 바로 기화가 일어나서 정확히 이름이 뭐 냉각 코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에바포레이터 말 그대로 기화기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안에 원래 윗부분에는 액체 냉매가 있다가 쭉 통과하면서 여기서 압력이 줄어드니까
1: 네.
0: 마치 알코올이 기화하듯이 이 안에 있는 냉매가 냉매는 소비돼서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관 안에서 기화를 해버려요.
1: 네.
0: 그러면서 기화를 하려면 내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를 하는 거죠.
1: 그 주변이라 하면 우리 방 안.
0: 방에 있는 거죠.
1: 네.
0: 그렇죠.
1: 공기에 있는.
0: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냉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열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1: 열을 빼앗아가는
0: 그렇죠.
1: 거다.
0: 그렇죠. 열을 뺏어가게 되는 겁니다.
1: 예.
0: 그다음에 이제 기체가 됐죠. 그 냉매 여전히 시원하긴 합니다. 차가운 냉매가 이제 실외기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 돼요.
1: 네.
0: 기체의 냉매는 시원은 한데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거는.
1: 네.
0: 왜냐하면 무조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게 핵심이에요.
1: 예.
0: 그럼 이걸 다시 액체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컴프레서가 돌면서
1: 네.
0: 컴프레셔라고 해서 압축기가 돌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음과 전류를 소비하는 원천이에요.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예전에
1: 실외기가 났고. 좀 소리가 나는 거.
0: 그렇죠. 시끄럽죠. 네. 그 진동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압축을 시킵니다. 그럼 굉장히 뜨거운 기체가 돼요.
1: 압축을 하면은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고요.
0: 아직은 그냥 뜨거운 상태의 기체. 기체입니다.
1: 뜨거운 기체.
0: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1: 네.
0: 요거를 다시 선풍기를 돌려가면서 식혀줘야 돼요. 그게 실외기에 콤프레스에서 압축을 하고 그다음에 실외기에서 우리 뜨거운 바람 나와서 지나가다가 팍 이렇게 실외기 바람 맞으면 너무 뜨겁잖아요.
1: 네. 프로펠러 돌면서 바람이 나와요.
0: 맞습니다. 그 뜨거운 바람으로 그 뜨거운 것들을 다시 식혀주는 과정으로 이때 액체로 다시 바꿉니다.
1: 네네.
0: 그래서 생각해보면 원리는 뭐냐면 여기서 만들었던 액체를 그러니까 계속 알코올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실내로.
1: 아.
0: 그다음에 실내에서 그걸 다시 증발시키면서 시원해지고 그다음에 증발했었던 알코올을 말하자면 알코올이지 실제로는 뭐 냉매를 쓰는 거죠. 말하자면 그 알코올을 다시 컴프레서가 돌면서 압축시켜서 다시 액체로 만들어주는 과정.

0: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1: 네.
0: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열을 옮겨주는 기계가 에어컨입니다.
1: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 여기서 흡수한 열을 저기서 뱉어주고 네. 그다음에 다시 와서 또 흡수하고.
1: 그 관이 냉매가 이동하는 이동하면서
0: 맞습니다.
1: 예, 그 관 속에서.
0: 네.
1: 그러면 우리가 냉매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안 되겠네요. 그 관 안에만 있어야겠네요.
0: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1: 네.
0: 예전에 이사를 갈 때
1: 네.
0: 에어컨에 원래 그래서 다 실외기 냉매는 비싸기도 하고 밖으로 유출되면 절대 안 돼요. 일종의 예전에 프레온 가스라고 했었고 지금은 그런 관심을 쓰지 않지만 그럼에도 굉장한 온실가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사하는 분이 확 열어버린 걸 본 거예요. 하고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 원래 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변명을 한 거겠죠. 아니라고 잠그라고 반드시 실외기에서 컴프레서 돌면서 다시 압축해서 자기가 보관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배출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냉매는 원래 그런 관이 새지만 아니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배출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온실가스예요.
1: 그렇죠.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거북이의 빙고.

0: 예, 거북이의 빙고 듣고 왔고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오랜만에 에어컨 켤 때 점검해야 할 부분 중에 아까 말한 냉매도 있겠어요?
1: 네, 냉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가정용 에어컨의 경우에는 냉매가 불량이 아니라면 새지를 않아요. 네. 구리 도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동차가 간혹 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덜컥거리면서 다니니까. 그래서 예전보다 작년보다 안 시원한데 라고 느껴지면 그럴 때는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사람은 못하고요. 그 경우에는 사실 사람을 불러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기보다는 이상하게 덜 시원하다라고 느끼거나 이상하게 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0: 것도 냉매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냉매 체크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이제 에어컨 다 쓰고 계시겠지만 해야 되는 거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먼지를 좀 터는 거죠. 여기서 핵심 중에 또 하나는 이제 보면 먼지 망을 털어야 되잖아요. 네. 먼지 망이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때는 그냥 물로 털면 돼요. 괜찮아요.
1: 먼지 망이라고 하면 필터를 말씀하시는
0: 거죠. 그렇죠. 필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가끔씩 그 먼지망이라고 하는 그 나일론 망 안쪽에 종이로 되어 있는 것 같은 필터가 있을 때 있어요. 그 헤파 필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 예. 그 헤파 필터는 절대로 물로 씻으면 안 돼요.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마스크 끼면서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마스크 빨면 안 된다고.
1: 맞아요. 맞아요.
0: 비슷하게 이 종이 필터의 경우에는 반드시 물로 씻으면 안 되고 매뉴얼을 확인해서 겉에 망만 여러 번 잘 씻어주기만 하면 자주 씻어주기만 하면 사실 냄새는 별로 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시큼한 냄새가 난다? 그거는 사실 이미 곰팡이 같은 것들이 번식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예. 온도를 좀 낮추면 또 시큼한 냄새는 없어집니다.
1: 그래요?
0: 온도를 한 28도로 하는 것보다는 한 26도로 적절하게 돌리는 것이 또 나쁘지 않을 수 있다.
1: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곰팡이들이 거기에서는 번식을 잘 못하나요?
0: 아예 차가운 상태, 그러니까 냉각 코어가 그 핀들이 계속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면 곰팡이가 좀 번식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온도를 뭐 29도로 해놨다. 그러니까 좀 살 수만 있게 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코어가 일단 젖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거기에 무조건 냉각수가 맺히니까 그렇게 젖은 상태에서 다시 일반 바람이 나오면서 번식하기 쉬운 상태가 되기도 해요.
1: 그러니까
0: 에어컨에서 시큼한 냄새를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도 그냥 처음부터 온도를 23도로 맞춰놓고 계속 그대로 유지해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온도를 높였다 내렸다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고도 합니다.
1: 낮은 쪽에서는 곰팡이의 번식이 더 어려울 테니까.
0: 그렇죠. 어려우니까요.
1: 알겠습니다. 근데 전기요금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에어컨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근데 집은 빨리 시원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있고.
0: 맞습니다.
1: 네, 전기요금은 좀 아끼고 싶고 이런 양가적인 감정이 들 때는 어떤 사용 요령을 익히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0: 사실 제 생각에는 이제 에어컨을 구매하신 지 뭐 10년이 안 됐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적절한 온도로 쭉 켜놓으시면 됩니다. 좀 참을 만하게 끄자. 껐다가 조금 더워졌네 더 다시 키자 해서 한 시간에 두 번씩 껐다 켰다 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부분은 무조건 실외기예요.
1: 예.
0: 그런데 그 실외기 컴프레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건데 과거 에어컨 어떻게 했냐면 그 실외기가 굉장히 전력을 많이 먹으니까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했어요. 지금은 인버터 방식이라고 해서 실외기 자체가 돌아가는 펌프가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구동할 때 세게 돌아갈 때 좀 힘들게 부하가 들어가는데 그다음부터 요즘의 에어컨은 적절한 온도가 됐네. 그럼 알아서 힘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컴프레서가 강하게 붓거나 약하게 붓거나 이것들을 조절하는 게 가능해요. 지금은.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그냥 적절한 온도를 해놓으면 알아서 처음에 세게 돌다가 어느 정도 적절 온도가 되면 줄어들 거예요. 여기서 줄어든다는 건 바람 세기가 아니라 컴프레서가 돌아가는 전력을 알아서 조절하니까 그냥 놔두는 게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껐다 켰다 할 때마다 부하가 들어갔다 빠졌다는 것이 더 안 좋다라는 결과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한번 쭉 켜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1: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게 좋다.
0: 네, 맞습니다.
1: 그게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0: 그리고 또 10년 전에 샀던 에어컨이 저도 이게 참 고민되는데 에어컨의 가격보다 전기요금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면 좀 새로운 제품을 사는 것도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제품이 되면서 전력 효율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1: 방금 말씀하신 그 컴프레서가 기능을 했다 안 했다라는 걸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하면 그런 기능이 붙으면 더 전력을 좀 아낄 수 있는.
0: 그리고 그런 기능이 있는 것조차도 당연히 10년 동안 뭐 삼성 LG 이런 데서 놀고 테니까. 있지 않거든요. 그냥 이런 기술의 발전이 있어서 분명히 다른 것보다 에어컨의 경우에는 전력 소비율 그 효율이 좋은 녀석들이 훨씬 더 요금을 적게 먹는 건 사실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에어컨 얘기를 하면 요즘에는 또 환경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0: 맞습니다.
1: 아이러니하게도 시원하게 해주는 이 에어컨이 지구는 또 더 뜨겁게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0: 그렇죠.
1: 예. 이게 실질적으로 그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0: 실제로 굉장히 많은 전류를 에어컨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이유는 여름은 원래 더운 거지라고 하는데 에어컨이 있어서 사람이 거주 가능 지역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1: 맞아요.
0: 지금 같은 마천루가 만약에 에어컨이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적절한 온도가 필요하죠. 지금도 열사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에어컨은 필요는 한데 미래에 봤을 때 지금서 사용하는 에어컨 기술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네. AI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류의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정확히 에어컨은 아니지만

0: 쿨링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적절 온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 AI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나와야 되냐면 미래 냉각 기술, 훨씬 더 좀 고효율의 기술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펠티어 소자를 사용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 요즘 손 선풍기에 버튼 하나 누르면 갑자기 그 앞에 금속들이 차가워지는 게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그게 이제 펠티어 소자를 사용한
1: 그래서
0: 건데.
1: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대죠.
0: 그럼 시원하잖아요. 네. 전류가 흐르면 차가워지는 소자가 있어요. 한쪽은 차갑고 한쪽은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예. 이게 굉장히 좀 효율이 낮아요. 이게 어디 주로 쓰이냐면 네. 가끔 와인 냉장고 같이 호텔에 가면 호텔에 조그만 미니바 있는데 뒤에 보면 거기는 아예 컴프레서가 없거든요. 냉각 핀 같은 게 앞으로 나와 있는 때가 있어요. 예. 그게 이런 펜티어 소자를 사용한 소형 어떤 와인 냉장고 같은 호텔에 있는 조그만 냉장고들이에요. 오, 예. 거기 있는 거 이제 드시면 미니바 비싸니까 저는 절대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펜티어 소자는 효율이 좀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에서 굉장히 열심히 개발하려고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 냉각 기술이 있어요.
1: 자기 냉각 기술. 네,
0: 이런 컴프레서가 돌면서 구동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고체예요. 소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장을 걸었다가 풀었다가 할 때 자기장을 걸 때 차가워지고 네. 자기장을 풀면 다시 따뜻해집니다. 네. 요걸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장을 걸 때는 이쪽에 문을 열고 자기장을 풀 때는 저쪽 문을 열면서 하면 뜨거운 공기를 한쪽 배출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엔트로피의 법칙을 이용해서 하는 이 기술인데 아마 한 10년, 20년 안에 상용화가 될 거로 보여요. 이 경우에는 지금의 에어컨보다 일단 구동하지 않으니까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고요. 네. 전력 효율도 한 20, 30% 이상 더 높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어떤 지구를 위해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 냉방 기술들이 발전을 하는 방향이 환경을 생각해서는 전력 효율을 굉장히 높이는 방향.
0: 맞습니다.
1: 전기를 적게 써서 환경을 지키겠다라는 방향으로 냉방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0: 그러니까요. 준비한 거에 반밖에 못했습니다.
1: 이녹신님과 얘기하다 보면 늘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곤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뵈야죠.
0: 네.
1: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1: 탄탄 방수
2: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 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서명서는 약관 발터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안 어렵다 안 어려워 수학 과학 안 어렵다
8: 아 그래 그리 된 거구만 물리 화학 안 어렵지
7: 알고 싶다 알고 쉬워 우주 공학 알고 싶다
8: 깨우쳤다 달았네 AI
7: 평일 낮엔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8: 몇 시인지 알려다오

0: 잠시 후 여러분들의 밥 친구 밥 도둑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1: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아, 오늘 끝곡은요 BTOB의 너 없인 안 된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이과학 저과학은 평일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화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와 벨기에, 이탈리아, 바티칸 등을 방문하는 열흘간의 첫 유럽 순방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공항에서 열린 환송행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정성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했는데 이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당청 관계가 냉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모두 91곳까지 늘어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향후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위한 특별법 발의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북핵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2: 어제 8.29% 폭락하며 600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던 코스피가 오늘 3% 이상 상승하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 이상 반등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양쪽에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해석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동안의 이번 순방을 계기로 유럽으로 본격적인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의 첫 순방지인 유럽으로 출국했습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계획된 열흘 일정의 유럽 순방으로 첫 목적지는 벨기에의 브뤼셀입니다. 이 대통령은 수교 125주년을 맞은 벨기에의 드 웨브흐 총리와 필립 국왕을 만나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0: 국가안보실장입니다.
1: 10일이라는 로마로 이동해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14일부터는 이틀간 교황청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과의 면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국제연대에 대한 교황청 지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 파트너십과 글로벌 경제 질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규범 등 미래 의제를 논의하는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역할 확대를 모색할 전망입니다. 특히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으면서 이른바 G7 플러스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통상 매번 참석했던 정청래 대표는 불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관리 대응 등의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둬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0: 중동발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어제 폭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520원대까지 내리며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2: 3일 연속 하락한 코스피가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2.85% 오른 7697.76으로 출발했습니다. 오전 한때 7800선까지 회복했다가 7500까지 다시 떨어지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양시장에 매수세가 몰려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멈췄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반도체 주도 뚜렷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는 3% 넘게 오르며 30만 원대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도 7%대 상승하며 200만 원을 다시 넘겼습니다. 반면 엔비디아와 협력 강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네이버와 LG전자 등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8% 넘게 급등했고 나스닥 지수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추가 공격을 멈추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회복된 걸로 보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5.6원 내린 1529.4원으로 출발한 뒤 한때 1515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 조치로 환율 급등세가 조금 진정된 모습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3: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제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매체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협력을 강조했을 뿐 핵 무기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4: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0: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주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 그러면서 외교, 법집행, 군대 분야의 교류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방문이 평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 사업으로 간주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5: 그 어떤 국제정세의 격변 속에서도 역사의 검증을 받은 조중친선 관계가 얼마나 공고한가를 다시 한번 과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4: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이 고위급 왕래를 통한 전략적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핵 보유국 노선을 공식화한 북한이 비핵화 의제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거나 중국 측이 최소한 이번에는 문제 삼지 않기로 했을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미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이 서방에 맞서는 동맹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평가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확보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0: 지난 4월 휴전 이후 처음으로 본토를 겨냥하며 난타전을 벌인 이란과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물러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듭 진화에 나선 결과로 보이는데 긴장이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니어서 종전 협상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6: 종전 협상 국면에서 공격을 주고받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군사작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란군 중앙군사본부는 현지 시간 8일 낸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대응을 가했고

0: 작전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임을 앞세우며 공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전 당일과 이튿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잇따라 통화한 뒤 SNS를 통해 양측의 공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때 전면전으로 치달을 뻔했던 위기는 다시 진정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란은 레바논이 다시 공격당하면 더 큰 보복에 나설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휴전 이후에도 헤즈볼라와 교전을 이어온 이스라엘 역시 조건부 공격 중단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는 양국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최종 목표가 막 성사되기 직전이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쟁을 함께 시작한 네타냐후 총리가 종전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걸림돌입니다. 이스라엘의 독자 행보에 협상 전망도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혼자 남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지난 7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수도 베이루트를 공격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저녁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서 이란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8일 오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방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전화를 걸어 이란 공격을 중단하라고 거듭 압박했고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공습을 중지했습니다.
2: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모두 91곳이었다고 선관위가 밝혔습니다. 특히 당일 투표 마감 시한을 10시까지 늘린 과정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적으로 부족했던 투표용지는 4,700장이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총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서울에서 총 3,912장, 특히 송파구에선 1,965장이 부족했습니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곳은 17곳인데 모두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습니다. 투표용지가 가장 많이 부족했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사동 7투표소로 총 436장이 부족했습니다. 본투표 당일 1,836명의 유권자들이 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는데 대략 4명 중 1명이 추가로 공수된 투표용지를 받아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선 인천이 404장으로 가장 많이 부족했고 대구 137장, 부산 125장 순이었습니다. 선관위 사무차장으로부터 실태 보고를 받은 개혁신당은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한을 밤 10시까지 늘린 건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4: 투표 마감을 22시 오후 10시까지로 연기한 것이 선관위가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1: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3: 월권일 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본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경 송파구 선관위가 서울시 선관위에 용지 부족 시 대응 방안을 문의했는데도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 넘어 송파구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서야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는 등 보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용지 부족 투표소는 91곳이었고 그중 26개 투표소에서만 투표자들이 장시간 대기했다고 밝혔지만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투표권 침해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의 속도를 내면서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가장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한정혜 정책위원장은 여야 간 협의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특검 수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별도의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당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전국 재선거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선거 주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사퇴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을 얘기하는데

0: 특정 후보 한 명만 거론하면서 사퇴 압박이냐고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1: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의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오후에는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대부분 지역의 한낮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으로 높겠으니 야외 활동 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공개 일정을 자제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2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정 대표는 광주 현장 최고위 일정을 마친 뒤에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8월 17일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서 당대표직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정 대표는 광주 방문에 앞서 봉화마을과 평산마을 예방도 검토 중입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전농 광주 전남연맹 등 지역 농민단체들이 인수위 구성에서 농업, 농촌 분야가 사실상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서 전남이 대한민국 최대 농업 생산 기지임에도 전문가와 농민 대표가 배제된 것은 농업 경시 대책이라며 인수위 내 농업 농촌 특별 분과 설치와 공식 간담회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한편 시민주권과 산업경제 등 6개 전문위원회 20명으로 출범한 대전환기획위원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통합특별시의 초기 시정 방향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첫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영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초대 특별시의원 91명과 의회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서 상견례를 한 뒤에 첫 임시회 운영과 의장단 선출, 회의 장소 등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당일인 7월 1일 오전 8시 30분 이전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460여 건의 자치법규 등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습니다. 목포문화연대가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목포시와 신안군의 인수 준비 방식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목포문화연대는 김태성 신안군수 당선인이 인수위를 생략하고 공무원 중심 TF를 가동하기로 한 반면 강성희 목포시장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목포문화연대는 장기간 행정 공백과 현안 수습이 시급한 만큼 목포도 관행적 인수위 구성에서 벗어나 실용 행정의 첫 신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 등의 2025년 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남 16개 인구 감소 지역의 월 평균 생활인구가 등록인구 70만 명과 체류인구 321만 명을 더한 391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남은 재방문율과 체류일수, 평균 숙박일수, 1인당 카드 사용액 등 주요 5개 특성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웃돌며 단순 관광을 넘어 실질적인 체류와 소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시군별 특화 사업을 통해서 체류 기간을 늘려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토양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서 중단됐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유해 재수색이 오는 15일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오염구역은 민간업체가 토양을 굴착해서 채로 거르는 방식으로 수색하며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되면 국과수 감정을 거쳐서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오염 토양 반출이 완료되면 경찰과 군이 투입돼서 나머지 구역에 대한 재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 큽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24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MBC
3: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0: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1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잠을 잘 못 자면 괴롭죠. 최근엔 수면 장애가 관절염 통증을 키우고 관절 기능을 떨어뜨린다라는 연구도 나왔네요. 잠이 관절하고도 상관이 있다. 잠이 우리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역할을 하니까 전부 다 영향을 주는 게 당연하겠죠. 피곤하고 아프면 집중도 안 되고 몸도 머리도 실력 발휘를 못하고 그래서 뭔가 잘 안 풀리면 스스로 물어보랍니다. 내가 요즘 잠을 어떻게 자고 있지?

0: 사랑의 배터리 홍진영이었고요. 사랑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안 되는데 일상생활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만화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주인공이 잠든 사이에 여러 박사님들이 옆에서 막 힘을 충전해주는 막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도 잠을 잘 때 몸이 스스로 그런 치유나 회복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하고 날 더워지면 잠을 더 설칠 텐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정말 수면이 얼마나 몸에 필요한 건지. 그리고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좀 하루 일과를 보내다가 파워냅이라고 해서 한 10분, 20분 사이 정도 잠자는 게 되게 집중력과 이 기억력 향상하는데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게 몸이 너무 깊이 잠드니까 한 번씩 낮잠 자는 게 진짜 중요하다. 아,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다. 그러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예, 나 재부팅 좀 하고 싶어. 이러면서 잠깐 자는 것도 좋습니다. 5245님께서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잠을 못 잔 딸이 어제 초저녁에 1시간 자고 일어나더니 개운하고 정신이 맑아진다고 하더군요. 역시 잠이 보약입니다. 맞아요. 우리 4966님. 손트라에 문자 보내 꽃바구니 당첨도 됐던 손자가 어제 논산훈련소에 입대했어요. 1,000명 넘는 손자 같은 훈련병들이 다 건강하고 군생활 잘하고 돌아오길 바라며 눈물 흘리며 서울로 올라왔어요. 오늘 아침 손자 생각이나 눈물이 나네요. 아유, 그러시죠. 이게 또 훈련소 가는 손자던 아들이던 그 뒷모습이 뭔가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되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걱정도 많이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잠 얘기하다가 군대 얘기하니까 그래도 군대에서 잠은 잘 자겠네요. 예, 잘 것 같아요. 왜냐면 10시에 누워버리거든요. 소등을 10시에 하고 아침에 한 6시 이쯤 일어나니까 7시가 8시간을 늘 잘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단지 이제 불침번이다 이러면 갑자기 새벽에 누가 깨웁니다. 그러면 막 한 시간 동안 깨어 있어야 되고. 아유. 하여튼 밤에 잘 자려면 낮부터 몸과 마음을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2시까지는 손트라가 열심히 여러분들의 뭐 컨디션 관리 코디가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도 오늘 기다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또 눈이 시원해지는 우리 손트라 유튜브에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검색하셔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모습도 보면서 즐기실 수 있다 얘기 전하면서 오늘 손트라 출발해 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하이퍼스, 한얼사이언스 타타타, 빅토스, 환인제약, 신젠타 코리아, 삼성증권, 성원 에드피아, 도드람 한돈, 휴온스 글로벌,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현대해상 화재보험,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유니베라, 백조싱크, 롯데렌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주식회사 두드림 SNC, 고향 가구 박람회, 탄탄 방수와 함께합니다.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스페셜 티켓 이벤트 안내 드립니다. LG 아트센터 서울에서 열리는 2026 손태진 단독 콘서트 더 마에스트로 6월 20일 공연 티켓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분께 두 장씩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 말머리에 티켓이라고 써서 응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생방송으로 또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목소리 어디서 흐르고 있을까요? 6792님께서 경남 하동 금오산 자락 밑에 자리하고 있는 산딸기 농장에서 산딸기 열심히 따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손트라를 들으니 그나마 힐링이 되네요. 주부 할매들 4명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미니 어플 통해서 들으시면 전국 어디서나 마음 편히 또 들으실 수 있고, 뭐 밭에 나가던 스피커가 없든 그냥 휴대폰에 딱 연결해서 그냥 딱 틀어놓고 어디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6555님은 여긴 대전 대화공단이에요. 점심 먹고 혈당 스파이크 막으려고 사무실 주변 걷고 있습니다. 신나는 노래 부탁해요. 오늘 좋은 노래들 가득 채워드릴게요. 6709님,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말 농장에서 가꾼 채소들을 가지고 나와 나누어 주시네요. 나눔이 있는 이웃 덕분에 행복합니다. 그 공원 운동기구가 참 뭐 이게 뭔 운동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정말 그 의도가 있고 다 그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데 잘 못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음에 한번 그 안내를 잘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진짜 몸이 확실히 되게 운동이 많이 되네 라는 것도 느끼실 수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이런 일상 이야기 받고 있으니 바로 보내주세요. 뭐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우리 이 노래를 두 분께서 보내주셨는데 1320님께서 잠이 보약이라고 했는데 요즘 몇 번을 깨곤 합니다. 잘 자는 것도 복이에요. 밤에는 잘 자고 낮에는 손트라가 보약입니다. 신청곡 보약 같은 친구. 그렇죠. 잠이 진짜 보약이에요. 아우 근데 잠자다가 깨면 너무 기분 안 좋은데 그 다음날 더 피곤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1262님도 날이 너무 더워서 아아로 더위 식히며 손트라 듣고 있어요. 오늘 동창들 칠순 여행 출발했는데 전 못 갔어요. 아... 이 노래 그래도 띄워드리면서 같이 간 듯한 느낌이라도 내보시죠.

0: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듣고 왔습니다. 우리 보약 같은 청취자분들의 사연들 계속 살피고 있었는데요. 4996님께서 수영 띵구고 손트라 라이브 들으니 너무 꿀맛이네요. 역시 손트라는 본방이 제맛입니다. 제가 한참을 띵구고 뭘까 했는데 이게 뭐 튕기다 뭐 아니면 뭐 땡땡이 치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래도 가장 뿌듯한 게 수영은 결석은 해도 손트라 결석은 안 된다. 아, 멋지십니다. 제가 그 잠시 땡땡이 칠 때 제가 함께 드시라고 커피도 한 잔 보내드릴게요. 농땡이 치다. 띵구고 처음 듣네요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역시 땡땡이가 제맛. 그러니까요. 뭐 때로는 이 모든 계획대로 되어 있는 거를 잠시 좀 내려놓고 쉬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알잖아요. 학교에서 뭐 도중에 학교 뭐 자율 학습이나 뭐 이런 시간을 이렇게 빼가지고 막 도망 나와가지고 막 아프다 하고 막 그 다음에 나왔을 때 뭐 혹은 부모님도 한패야. 약간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좀 아파서 오늘 학교 못 갈 것 같습니다 한다면 같이 놀이동산 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 예, 그게 그나마 좀 활력소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953 하나님께서 파주운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 6월 생일잔치 했어요. 미역국에다가 갈치구이, 호박나물, 청포, 묵무침. 네, 점심 식사하시고 머리에 화관 쓰고 꽃다발 가슴에 들고 사진 촬영하는데 모두들 즐거워하시네요. 매달 생일이라고 할까 하면서 행복한 웃음 짓는 어르신들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더 큰 기쁨을 누리시고, 아니 뭐 인생 별거 있어 이런 게 행복이지 라는 그런 배움을 느낍니다. 우리 95351님, 네, 거기 지금 듣고 계시는 모든 어르신들 너무 반갑고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손트라와 함께 달려보시죠. 2부에서도 함께해요.
1: 보고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0: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0: 드립니다. 다짜고짜 드립니다.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갑니다. 미션 이어보세요. 손트라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무작위로 전화해서 대뜸 미션을 드리죠. 그렇다면 오늘의 미션은 오늘이 6월 9일이죠. 그래서 구구구구구구구구 새 울음소리 내기. 오늘이 정말 그냥 6월 9일 구구구구구 비둘기 소리는 새 소리 내볼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 울음소리 미션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노래를 부를 건데요. 뭐 노래 속에 등장하는 새 울음소리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 이게 아 진짜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못 찾겠다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하면 상대방이 꾀꼴 꾀꼴 꾀꼴 꾀꼴 이러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미션 최상 난이도급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 그러면 아니면 뭐 이런 거 어떨까요?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새 당신 이렇게 하면
1: 틱틱틱틱틱틱
0: 이러면서 아 이렇게 하면 성공이에요? 아 우기면 되는 거예요? 기세로 진짜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뭐라도 한번 던져볼게요. 네 뭐라도 던질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제가 얘기하는 그 새를 그대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새가 어떻게 오는지 모를 때는 자신 있게 기세로 밀고 나가셔도 좋으니 미션 성공한 분들 타올 세트 먼저 드리고요. 매운 실비김치 그리고 치킨 두 마리 상품권까지 선물 3종 세트 그냥 새 소리만 내셔도 좋습니다. 진짜 오히려 개인기로 나 새소리 잘 낸다 이러면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낸다. 이러면 뭐 미션 성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새 울음소리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어떤 노래를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면 제가 이 노래 저 생각났어요. 노래 나왔고요. 자, 과연 제 노래에 나오는 새 울음소리 과연 성공해 내실지 바로 전화 갑니다. 전화번호 02-368로 시작합니다. 갑니다. 자, 어렵다. 어려워. 새 울음소리 내시기 싫어서 전화를 안 받는 건 아니시겠죠? 오호,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5, 4, 3, 2, 1. 아쉽습니다. 아이고. 우리 1184님이셨는데, 오늘은 휴무라 우리 동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엄마와 같이 장사해요. 손님들이 뜸해요. 시장하니 제법 더워요. 손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 그랬는데, 지금 마침 손님이 오셨나 봅니다. 우리 1184님, 지금 이거 듣고 계신다면, 얼른 핸드폰 잡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문자 남겨주세요.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오랜만에 선물 3개에서 4개로 하나 더 얹어서 갑니다. 다음 도전자 나오세요! 자, 너무 아깝지만 두 번째 손님. 잘 하실지. 과연 전화를 받으실까? 저를 거절하신 거예요? 나를 거절한 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거 뭔가 한대 맞은 듯한. 우리 3552님께서 어머니와 핫플 카페 가고 있습니다. 옆에서 커피를 돈 주고 사 먹나고 기분 좋으시면서 벌써 잔소리 시작하시나요? 라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땐 따님께서 아니면 아드님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휴 이러면서 아니 우리 3552님 02-368로 전화 갑니다. 마지막 도전입니다. 선물 5개. 야, 여러분 새소리 내기 그렇게 싫으세요? 선물 5개입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거의 최초예요. 5개 가져갈 주인공 누군가요? 전화 갑니다. 과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와, 제가 역대 들어본 갈매기 중에서 완벽한 갈매기였습니다. 아니, 지금 제 목소리가 울려가지고 지금 듣고 계시는 라디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디 사시는 갈매기신지 라디오 끄신 다음에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 북구 우남동입니다.
0: 우남동이요? 광주시 우남동.
1: 광주시 북구 우남삼동.
0: 우남삼동.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딱 이렇게 전화 오자마자, 이거 손트라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 느낌 오셨어요?
1: 이제까지 계속 듣고 있었어요?
0: 정말요? 아이고, 뭐 하면서 들으셨어요?
1: 제가 우리 팔하고 출산해가 산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늘에 지금 앉아서 지금 꽃집 듣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0: 뒷산에 그냥 뭐 그늘에서 앉아서 듣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라디오를 스피커로 들으시나요? 아니면 어떤 걸로 들으세요?
1: 라디오를 듣고 있어요.
0: 라디오로. 와, 아니 근데 죄송하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1: 저 방진섭입니다.
0: 방진자 섭자시구나. 아니
1: 근데 핸드폰을 보면은 배터리가 빨리 나가버려요.
0: 배터리가 빨리 나가죠. 맞아요.
1: 그렇게 이제 언제나 라디오 듣고
0: 네.
1: 이제 집에 가서는 다시 충전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그것이 뭐 보낼 때는 핸드폰을 보내고 그래요.
0: 그러시구나. 핸드폰으로도 또 라디오 들으시는 방법은 아시잖아요.
1: 잘 알아요. 약이 빨리 사라져요.

0: 아유, 그만큼 라디오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럼 이때까지 좀 문자를 좀 많이 보내셨었나요?
1: 예, 많이 보냈죠.
0: 아, 근데 소개는 오늘 처음 된 건가요?
1: 예, 그러죠.
0: 아유,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정치가 아까 그래서 하도 신청곡도 안 하고 그냥 한번 보는데 노래 부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야 새 이름 이야기하면 그 목소리를 내려고 이제 문자를 제가 했습니다.
0: 아니, 그러면 오늘 얘기해 주세요. 이때까지 보냈던 신청곡, 아, 못, 안 틀어줘서 너무 아쉬웠다.
1: 예, 나는 저 김현모의 김현모의 연정이죠,
0: 연정이요?
1: 연정이.
0: 아, 연정.
1: 내가 그걸 몇번 시작했는데 아니더라고. 이도지도 보라고
0: 그게
1: 그 노래.
0: 그 백음성의 연정인가요?
1: 아니야, 백현성이 아니고
0: 나훈아.
1: 김현모, 이 김현모.
0: 아, 제가 그러면 찾아서 오늘 중에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갈매기 소리를 너무 잘 내주셔서 깜짝 놀랐고, 근데 오늘,
1: 낚시를 자주 가요, 낚시를.
0: 아, 낚시를 자주 가서 정말 들으셔서 그걸 따라 하시구나. 아,
1: 우리가
0: 대단.
1: 밑밥을 던지면은
0: 네.
1: 맹기가 고름을 탁 채고 날아가 닐로 흘러가는
0: 아,
1: 노하우라.
0: 낚시를 또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근데, 아이, 오늘 정말 행운의 주인공이신 게 선물 5개가 갑니다. 타월 세트, 매운 실비김치, 치킨 2마리 상품권, 오리 스테이크, 그리고 커피 쿠폰까지 보내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1: 우리 같이 동료 나랑 오면 쓰겠네.
0: 아유, 뭐, 나눠 먹든, 뭐, 혼자 다 드시든 다 좋으니까. 아, 오늘 그래도 좋은 추억,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미션 여보세요. 와, 행운의 주인공 광주 우남동, 북구 우남동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아, 갈매기 소리를 어쩜 저렇게 잘 내실까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고 선물 5개 오늘 챙겨가십니다. 이렇게 등산하실 때마다, 어디 다니실 때마다 이렇게 라디오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들어주시고, 이런 분들 정말 많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되고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금 그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바로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소개해드릴게요. 아, 우리 3918님께서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입니다. 외국에 살다 올 1월에 아이들 교육 마치고 돌아와서 문자 보내는 거, 키오스크 쓰는 법 등 새로 배워야 하는 게 너무 많네요. 다시 배우고 적응하면서 손트라와 함께 즐겁게 보내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는 트로트가 20년 전 노래들이고 업데이트가 안 돼서 손트라 듣고 열심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아, 20년 전 노래면 최신이죠. 예. 저희는 여기에서 정말 뭐 50년대, 60년대 노래들도 많이 보내드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그냥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시면 좋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키오스크로 잘 주문해서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아까 우리 방진섭님께서 신청한 노래, 여태까지 매번 이렇게 사연 보냈는데 노래 틀어주지도 않고 너무 아쉬워한다, 속상하다, 서운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연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김연모의 연모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 1949님도 박우철의 연모인 것 같아요. 5315님이 박우철 연모일 것 같아요 했는데, 뭐 그 이도저도 못하면서라는 가사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연모의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띄워드립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신청곡 박우철의 연모 보내드리고요. 우리 뉴스 듣고 1시 5분에 추추 추혁진 씨와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5: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한시 뉴스입니다. 60 민주항쟁 기념일인 내일 서울대와 전남대 등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각 대학 캠퍼스에서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섭니다. 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10여 명이 투입돼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도청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상대로 5건의 흑색 선전을 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위증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이수견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이흥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당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내란 당시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하는 법률 연장안이 오늘 공포됐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7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개정에 따라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법안의 효력이 2030년 말까지 4년 연장됐습니다. 해당 지원법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평택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적인 법률로 2004년 제정 이후 3차례 효력이 연장됐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용인시 아워홈 용인 2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고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어젯밤 목격자와 사고 당한 노동자가 속한 하청업체 소장 등 2명을 불러 사고 상황과 경위 등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 사고 등을 막는 안전 커버가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영국 대학 연구진이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북중미 월드컵 경기 결과를 만 차례 시뮬레이션한 결과 디펜딩 챔피언인 아르헨티나의 우승 확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아르헨티나 일간 클라린이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리딩 대학교의 경제학자 제임스 리드가 이끄는 연구팀은 2023년 1월 이후 각국 축구대표팀이 치른 모든 국제경기 기록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오후에

는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손으로 참말로 재밌단 게 한번 들어보시오. 성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일주일 중에 가장 시간이 안 가는 요일은 바로 화요일이랍니다. 아니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다고? 이럴 땐 필요한 거 흥겨운 신바람이죠. 그래서 문을 엽니다. STJ 노래방. 아. 지금부터 애창곡 예약 걸어주세요. 오늘은 노래방 플러팅 곡 받아볼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부르는 노래 있죠. 고백하기 직전에 선곡하는 나의 필살기, 각종 심쿵 유발곡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약하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알차고 푸짐한 잡곡 세트 오늘 안겨드립니다. 오늘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 얼른 들어오시고, 오늘은 또 봐야 되는 이유가 또 있죠.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노래방 손님 우리 취혁진 씨 바로 모시고 들어올게요.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2스텝으로 달려온 오늘 STJ 노래방 짝꿍 소개할게요. 탬버린으로 박자 쪼개면서 머리부터 무릎까지 왕복하는 친구. 엔딩 포즈하느라 노래 점수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서비스 시간 1분 남으면 바로 떼창곡 예약하는 센스쟁이. 장르 불문 트로테이너 댄스머신 끼쟁이 추혁.
1: 안녕하세요. 미스터 추 입술이 추 추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직도 하시네요.
1: 네, 해야죠.
0: 미스터 추.
1: 할 것까지 해야죠.
0: 아, 정말 저는 그 미스터 추가 이렇게 또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나 네. 늘 신기합니다.
1: 이게 에이핑크 분들보다 이제 추혁진이 하는 걸로 더 유명해질 때까지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0: 그것도 좋겠네요.
1: 네.
0: 진짜 직접 만나서 네. 얘기하면서 제가 지난 몇 년간 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네. 같이 뭐 같이 부르고.
1: 그렇죠. 같이 한번 그 샷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0: 그러니까요.
1: 이거를 하는.
0: 아니 근데 손트라 네. 거의 1년 만에 다시 놀러 왔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뭐 정신없이 바쁘게 뭐 투어도 하고 네. 뭐 스피드업도 하면서 행사도 하면서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0: 아 그리고 또 뭐 네.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시고
1: 네.
0: 새로운 수식어도 생겼어요.
1: 그렇습니까?
0: 1등 사위감 등극했다는 얘기.
1: 그래요? 왜 저는 모르겠죠? 네.
0: 아 저희 제작진 분들은 늘 검색만 하거든요.
1: 아 예예. 예. 네,
0: 잠자기 전에 그 다음날 아침 뭐 평생 그냥
1: 예,
0: 검색만.
1: 예예예. 예, 예.
0: 미스터 추를 파헤쳐보자.
1: 네.
0: 예.
1: 네,
0: 그 근데 1등 사위감 이거 어떤가요? 이 명칭은?
1: 이게 그 살림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서진 씨랑 이제 서진 씨 동생 이제 효정 씨랑 같이 찍었는데.
0: 네.
1: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효정 씨가 되게 귀엽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약간 알콩달콩이나 뭐 약간 네. 그런 느낌이 나서 그거를 되게 잘 어울린다. 이제 댓글들을 보면은 잘 어울린다. 아 혁진 씨면은 우리 효정이를 맡길 수 있겠다. 막 이런 이야. 댓글들이 엄청 많아요.
0: 아하 우리 오마이걸의 효정 네. 씨가
1: 아니죠 아니죠. 그
0: 효정 씨
1: 서진 씨 동생
0: 동생인 씨.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렇게 셋 조합이었지 이렇게 네네네. 생각했는데
1: 친동생.
0: 예, 거기 살. 아 그래서 근데 그 네. 순간에 네. 그 살림남을 하면서 네. 약간 그 자상함 다정함 보였잖아요. 보여.

0: 보여주긴 보여줬어요. 근데 네네. 그 효정 씨한테 보여준 그 다정함이 네. 원래 평소에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모습인가요?
1: 뭐 그런 모습도 있고 아닌 모습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 좀 그래도 털털하고 솔직한 편이어서 네. 진짜 귀여우면 귀여운 거고 네.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게 표현을 조금 직설적으로 하는 편인데 네. 뭐 되게 막 되게 덩치도 크게 막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시청자분들께서. 근데 그렇지 않고요. 네. 되게 성격도 너무 좋고 동글동글하고 되게 귀여운 친구여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을까?
0: 그 다정함이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1: 그렇게 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0: 근데 그런 모습을 본 박서진 씨도 뭐라고 하나요?
1: 뭐 흘겨 보기도 하고 옆에서 째려 보기도 하고. 네. 낯간지럽죠. 사실 서진 씨가 보기에는 아하. 자기 친동생이 이렇게 막 꽁냥꽁냥하는 모습을
0: 그렇죠,
1: 보니까.
0: 그렇죠.
1: 그래도 내심 약간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를 뭐 사위라고 막 소개를 하기도 맞아요. 했었는데, 네, 뭐 불편할 때도 있었고, 편할 때도 있었고, 재밌을 때도 있었고, 뭐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0: 아하. 네. 근데 거기에서 또 아마 이런 모습이 좀 그 자상함 플러스 약간 네. 테토스럽다라는 모습이 담겨져 네. 있었던 게 우리 김민희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1: 네, 와 키키키 너무 반가워요. 방송에서 고기 굽는 거 보고 아주 지쳤어요, 키키.
0: 아, 고기 굽는 것뿐만이 아니고 네. 등갈비 해체 쇼까지 했어요.
1: 아, 그게 이제. 서진 씨 어머니께서 이제 생신이셔가지고 네네.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네. 이제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고기를 좀 많이 싸갔어요. 소고기나 이제 뭐 돼지고기 많이 네. 싸갖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등갈비를 한 판 통째로 가지고 가서 네. 사실 등갈비 해체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 그걸 이제 조금 해체를 해가지고 구워서 이렇게 대접을 해드린 적이 있어서 그렇게 네.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0: 아 근데 해체를 잘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또
1: 그래도 이제 저희 이제 이모님이죠. 네. 이모와 이모부께서 이제 도축업을 하셔가지고 네네. 어렸을 때부터 많이 고기를 접했고 가서 알바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그 했던 약간의 그 기억들이 있어서
0: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하는구나.
1: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은 사실 못하고 예를 들면 네. 뭐잉 하는 막 그 네. 절단기에 들어가서 네. 제가 하면은 너무 위험하니까 네. 그런 건 못하고 이제 뭐 해체 정도는 가벼운 해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이야. 진짜 그 정도는
1: 이런 음악이 나올 일인가?
0: 그거 딱 할 때 이렇게 셔츠 같은 거 약간 좀 팔 네. 걷어 올려가지고 약간 팔에다 이렇게 힘줄 살짝 보이고
1: 약간 전완근 노출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0: 역시 좀 일부러 노렸네요. 노렸어요.
1: 네.
0: 아니 근데 그 맛있게 굽긴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네. 실제로 진짜 다 할 줄 안다는 게 그 정도 할 줄 안다는 것도 대단한 네네네.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그 축산의 아들로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삼겹살은 예. 촉촉하고 부드럽게 익히는 게 맛있다. 아니면 네. 노릇하고 바삭하게 이렇게 먹어야 된다.
1: 저만의 파트야? 철학이 있습니다.
0: 아 철학이 있어요?
1: 돼지는
0: 네 돼지는
1: 얇게 먹어야 되고요.
0: 얇게.
1: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패. 예. 네. 저는 냉삼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0: 냉삼 맛있죠.
1: 돼지는 얇게 바싹 빠르게 네. 소고기는 두껍게 한 번 두 번만
0: 네.
1: 소고기는 두꺼워야 맛있습니다.
0: 소고기 뭐 그게 스테이크 자체잖아요.
1: 네네네. 저는 사실 어딜 가나 제가 고기를 굽는 편이고 고깃집게를 안 놓는 분들이 계세요 어딜 가나. 근데 저랑 먹을 때는 그래도 저한테 집게를 양보를 해주시는 편입니다.
0: 제가 사실 집게를 놓지
1: 않거든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0: 우리가 같이 고기를 안 먹어봐서 그런데 아마 우리 취혁진 씨가 예. 집게를 놓게 될 거예요.
1: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아하. 형님이 한번 굽고 제가 굽고 이제 작가님들께서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시고 이게 맛있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네. 또 우마카세가 되는 거네요.
1: 네, 콘텐츠 하나 좋은 거 나온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뭐 추후에 그거는 얘기 드리고요. 오늘 취혁진 씨 함께 또 하게 된 아주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와 주셨습니다.
1: 네.
0: 취혁진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약간 노렸다. 노렸어.
1: 네.
0: 엎어치나 매치나.
1: 네. 엎어치나 매치나라는 곡인데 이제 가사의 뜻은 사실 제가 활동을 10년 넘게 하면서 되게 아등바등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네. 이제 30대 중반이 접어

0: 들었고
1: 네.
0: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말고 뭐 좀 이렇게 내려놓고
1: 조금 여유 있게
0: 예, 엎어치나 메치나 매 한 가지인데 아. 뭐 너무 아등바등 살 필요 없다라는 거를 요즘 많이 느껴서
1: 네.
0: 마침 또 좋은 곡을 만나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 안무 위주, 퍼포먼스 중심의 음악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뭔가 이 소통할 수 있는 음악을 내고 싶어가지고
1: 네.
0: 이 노래는 신나는 곡이지만 안무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계시는 관객분들 눈을 보고 부르려고 많이 하거든요.
1: 네.
0: 그래야 가사 전달이 더 용이할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근데 이것도 팬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이제 가족들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1: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곡쯤은 안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0: 뭐
1: 좀...
0: 그런 생각도 가끔씩은 들어요. 에이,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슬슬 그렇기 때문에
1: 아니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공연 때나 아니면 뭐 솔로 콘서트 때 특별하게 그때 뭐 만들어서 해도 되는 거고
0: 네네네네.
1: 그런 약간 뭐 다른 선물을 준비해도 되는 건데
0: 네.
1: 오히려 이 노래는 진짜 그 가사에
0: 네.
1: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얘기인
0: 네,
1: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근데 갑자기 문득 어퍼치나 매치나 했는데 그 고향이 어디죠?
0: 저는 경기도 이천입니다.
1: 네, 그러면 거기에서는
0: 네.
1: 그 대댄치라고 하죠. 그 앞뒤 그거 손바닥이 이렇게
0: 네.
1: 편가를 때 하는
0: 네.
1: 거. 근데 뭐 어퍼치나만 막 이거 하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0: 아 이게 보통은 이제 수도권 쪽은 이제 대댄지로 많이 하고
1: 네, 네.
0: 제가 또 전라도 광주에서 학교를
1: 네, 네.
0: 오래 다녔어요.
1: 광주는 어떻게 하나요?
0: 엎어라 뒤집어라 이렇게.
1: 그러니까
0: 아, 이것도 있고 뭐였더라?
1: 엎어라, 지금 뭐였더라? 하는데 아, 살짝 나왔어요.
0: 뭐였지?
1: 예, 네, 아니 춘천 쪽에는 네. 엎어튀기 먹을까? 원주에는 엎었다 뒤집었다.
0: 아,
1: 속초 댄지 이러면서 네. 뭐. 강릉은 하늘이 느리당. 에이,
0: 네, 이거는 웃기려고 만드신 것 같은데.
1: 동해는 앞치기 뒤치기 띵딴뽀. 삼척은 탄탄탄 이렇게.
0: 광주 거 생각났어요. 광주에서 제가 진짜 중학교 때 짱끼리 세요 이랬어요.
1: 아, 네. 그건 뭐?
0: 알코올 세요 막 이랬어요.
1: 충청도 쪽에 하나 있네요. 충남에 엎어라 제쳐라. 그러니까
0: 맞죠?
1: 이게 네. 아, 짱끼세요. 편뽑기 짱끼세요. 약간 네. 비슷한 거구나.
0: 네,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래서 저는 네. 어퍼치나 매치나가
0: 네.
1: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0: 아, 좋다.
1: 아, 어디에서 하나
0: 네.
1: 뭐 그냥 본인의 색깔로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0: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이제 뭐 편을 뽑거나 할 때 어퍼치나 매치나 하면 되겠네요.
1: 어퍼치나 매치나 이러면
0: 오,
1: 아.
0: 그걸 밀어야겠다.
1: 아, 그걸로
0: 네.
1: 그걸로 나중에 쇼츠 같은 거 이제 홍보송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
0: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네. 감사합니다.
1: 아 이제 노래 들으래요.
0: 벌써 왔나요? 네.
1: 안무 없는 노래지만 이제 앞으로 평가를 때
0: 네.
1: 널리
0: 네.
1: 들렸으면 좋겠다. 취혁진의 퍼치나 매치나 듣고 올게요.

0: 주혁진의 신곡 어퍼치나 매치나 보내드렸습니다. 야. 아 우리 남정수님께서 어퍼치나 매치나 결국 귀에 꽂히는 건 가수님 목소리네요. 가요계 씨름 기술 걸었네요. 야. 대박 응원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표현력이 대단하십니다.
1: 멘트가 좋으시네요.
0: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우리 이 노래 듣는 내내 계속 본인들 지역에 네. 뭐 대댄지라고 네. 하지 그 편가르는 그 있어요. 그 근데 저는 이렇게 글로 보내니까 이게 그 뉘앙스 음가나 이 리듬이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한 6203님께서
1: 서울에서 뒤집어라 엎어라 이렇게 하신다고.
0: 그러니까 이게 하네요. 뒤집어라 엎어라 이렇게 하나?
1: 뒤집어라 엎어라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0: 뒤집어라 엎어라.
1: 뒤집어라 엎어라.
0: 아 갑자기. 네. 아 그다음에 2546님은요.
1: 강릉에서 하늘 땅 이거였는디라고 아, 하시는데.
0: 하늘 땅 이렇게.
1: 뭐 이거는 이걸 것 같다, 그죠?
0: 네, 이게 하늘 한 다음에 물결을 하나 넣어주셨거든요.
1: 하늘 땅
0: 이러면서. 676 하나님은요?
1: 이천에서도 어퍼라 제쳐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들어본 어감인 것 같습니다.
0: 어퍼라 제쳐라. 아, 참
1: 재밌다.
0: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네. 다 너무 다르니까 네. 신기하기도 해요. 자, 오늘 이렇게 노래로 가득 채워볼까 하는데 네. 노래방 플러팅 노래. 네. 예약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잡곡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5505님 문자 읽어주세요.
1: 고해를 추천해 주시고 이건 무릎 꿇고 불러야 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0: 고해 혹시

0: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잘 부르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붙잡고 어찌합니까 이러면서 부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뭔가 이거 노래 통곡하면서
1: 듣기만 해도 약간 술 냄새 나는 그런 노래죠 사실 이거.
0: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0186님은요.
1: 네 대놓고 플러팅곡 유리상자 사랑해도 될까요? 그대에겐 늘 좋은 것만 줄게요.
0: 특히 아, 이런 노래들은 앞에 이렇게 보면서 TV 아마 이렇게 그 가사 보다가 그대에게는 하면서 딱 슬쩍 이렇게 고개에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1: 오, 많이 해보셨나 봐요 형님.
0: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해야 되지 않을까.
1: 그렇죠. 예.
0: 근데 그렇게 쳐다보는 거는 단 둘이 갔을 때나 겨우 가능하고 그쵸. 뭐 단체로 갔는데 그렇게 하면 이상하거든요.
1: 그렇죠.
0: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 뭐 둘이 있을 때 해야죠 사실.
0: 아,
1: 네.
0: 아 그리고 네. 그 노래도 있네요. 유리상자에 딱 밖으로 간혹가나 이게 네. 무선 마이크 들고 네. 밖으로 나갔다가 맞춰서 문 열면서 문이 열리네요 이러면서 딱 들어오는 거.
1: 이거는 뭔가 이 감미로움과 센스를 같이 겸비한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플러팅에 아주 좋은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이거는 노래를 잘 부르건 못 부르건 그냥 센스 있고 그냥 되게 호감.
1: 그렇죠.
0: 호감이 생기는. 네.
1: 어떤 지금, 호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것 같아요.
0: 지금 혁진 씨 지금 노트 적고 있어요?
1: 네. 이거요? 아 지금 있습니다. 제 레퍼토리에 있습니다.
0: 아 이미 레퍼토리에 있어요? 예. 아 알겠습니다.

0: 보이지 않는 내 사랑아.
1: 야, 이 노래는 늘 주변에 뭐 사실 노래가 나온 지는 그리고 히트한 지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네. 워낙 사랑하는 노래잖아요.
2: 이 뭔가 듣기만 해도 포근해지는 마음이 포근해지는 그런
1: 그리고 그 가사 자체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요. 이렇게 슬쩍슬쩍 노래 부르시는데 손들어 우리 여시 모임방 지금 잇몸이 바짝 마르고 있어요. 예, 물 드세요.
2: 물 드세요.
1: 잇몸이 바짝 마르면 물을 드세요. 커피나 뭐 우리 계속해서 4부에서도 STJ 노래방 함께 달려요.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듣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STJ 노래방. 오늘은 노래방 플러팅 곡 주제로 지금 취혁진의 플러팅 애창곡 이지의 응급실 라이브 띄워드립니다.

0: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 최혁진의 이지의 응급실 라이브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STJ 노래방 플러팅 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이 노래 많이 불러보신 것 같아요.
1: 제가 인생 드라마가 쾌걸추정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의 OST이기도
0: 그렇죠.
1: 했고, 그래서 옛날부터 많이 듣고 불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 노래가 조금 부르기 불편해요.
0: 왜요?
1: 자꾸 뽕기가 나와가지고.
0: 아.
1: 이거는 좀 담백하게 뭔가 이 진심으로 불러야 되는데. 너 하나만 사랑하는데 뭔가 아직도 나 뭔가 이 흥이 막 들어가고.
0: 아직도
1: 이게 자꾸 막
0: 나를...
1: 즐겨야 되니까.
0: 아
1: 요즘에 쉽지 않습니다.
0: 아하. 좀 약간 뭐 습관 아니면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다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익숙해지신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배가지고.
0: 아, 뵌 네. 것도 있고. 아니, 근데 뭐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1: 네네네네.
0: 그래서 예를 들면 충기 씨 같은 경우에도 반대로 발라드를 부르면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1: 요즘에 이제 록담 형도 그렇고 네. 뭐 충기 형도 그렇고 R&B가 어색해졌습니다. 네. 이미 이제 트로트 가수가 네. 다 되셔가지고.
0: 네. 아우 근데 저는 방금 딱 이렇게 딱 노래방 부르는 모습 옆에서 딱 보면서 저도 약간 슬쩍슬쩍 따라 부르면서 누가 보면 잠깐 여기 노래방인 줄 알겠어요. 그래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누가 부르고 있는데 옆에서 이 바보야지 이러면서 그냥 따라 부르는.
1: 저도 뭔가 이 노래방 기계에다 보니까 그냥 혼자 코인 노래방 와서 부르는
0: 맞아요.
1: 느낌을 받았습니다.
0: 아, 우리 1320님께서 그래도
1: 네 최혁진님 노래 듣다가 여러 사람 쓰러지겠어요.
0: 하은아님은요.
1: 지혁진 중저음 플러팅 성공.
0: 아우, 아니 뭐 중저음뿐만이 아니고 네. 다 가능하죠.
1: 약간 좀 중저음을 그래도 약간의 매력 어필로 예, 쓰는 편이긴 합니다.
0: 아, 그러면 뭐 예. 김동률 노래도 많이 부르실 것 같은데.
1: 그때 우린 너무 어렸었다며.
0: 이 정도면 그냥 네. 그 개인기로 네. 준비하신 것 같은데.
1: 문득 혼자라는 너, 예, 그 말에.
0: 어, 약간 비브라토가 비슷해지는데요?
1: 예, 많이 흉내를 냈었죠.
0: 아하, 아이 뭐 재능도 많고. 아니 우리 남은 시간도 알차게 좀 달려보기 전에 네. 잠시 쉬었다가는 재미로 풀어보는 노래방 퀴즈. 자, 우리 최혁진 씨 문제 주세요.
1: 네, 대중가요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바로 사랑이죠.
0: 사랑이죠.
1: 제목에 사랑이 들어가는 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0: 아,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현철의 사랑의 이름표 같은 거.
1: 이름표를 뽑.

0: 그리고 사랑의 배터리요?
1: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0: 어, 사랑의 밧줄이요?
1: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0: 잠깐만요. 이거는 현철 선생님이 밧줄로 꽁꽁
1: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0: 마지막으로 사랑의 이것도 있는데. 어허.

0: 오늘의 문제 1984년 발표한 가수 최진희의 히트곡입니다. 제목은 사랑의 이것.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우 이 정도면 뭐 다 줬다.
1: 아쉽다. 너무 쉽다.
0: 다 드렸어요. 네, 정답 보내실 곳 어디예요?
1: 문자번호 샵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정답자 5분 뽑아서 타월 세트 드리겠습니다.
0: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정답 발표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할 필요도 없이 다 알고 계셔가지고.
1: 네. 빨리 하시는 게 임자예요.
0: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STJ 노래방 노래방 플러팅 곡 받고 있죠. 네. 물론 우리가 지금 곡들도 받고 있지만 네네. 이 플러팅 곡을 네. 어떻게 부르느냐 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추혁진 씨가 어떤 하나의 팁으로 이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플러스 알파가 뭔가 들어가야지 효과가 배가 될 수가 있어요.
1: 이 노래를 부르실 때 진심이시겠지만 네. 약간의 그 긴장된 모습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너무 능수능란하게 막 이렇게 막 꺾는 네. 것보다는 약간의 손가락도 조금씩 조물조물 해주면서 네. 다리도 조금씩 떨면서 이런 네. 긴장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조금 더 약간 뭐 에겐과 테토의 그 중간에 어떤 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내가 너를 위해서 태토스럽게 네. 뭐 노래를 부르겠다 네. 했는데 그런 약간 떠는 모습 보이면 둘 다 존재하는 거죠.
1: 그렇죠.
0: 네. 그럼 마이크를 두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약간 벌벌 떠는 거 이것도 괜찮나요?
1: 아, 벌벌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0: 벌벌까지는 네. 안 된다.
1: 네. 살짝 뭐 그냥 긴장.
0: 아 긴장 정도.
1: 긴장도.
0: 네. 이 정도면 진짜 고수가 나타났네요.
1: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 아하. 그냥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거죠. 보고 배운 거고.
0: 예. 아 보고 배웠다고요?
1: 네네네.
0: 누구한테 보고 배웠죠?
1: 아 뭐 제가 입만 열면 뭐 사실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은데
0: 예, 예. 예.
1: 그런 분들에게 많이 보고 배웠죠.
0: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계속해서 노래방 플러팅 곡 뭐 본인이 받은 플러팅 곡도 좋고 들은 곡 혹은 내가 불렀다 하는 곡들도 좋으니까 한번 계속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이수미님께서
1: 네, 이승기 내 여자라니까 직장 후배에게 플러팅 당했어요. 연하에게 플러팅. 아 기분 너무 좋았어요.
0: 야 잠깐만.
1: 와
0: 이거는 직장 후배가 네. 플러팅을 했다는 거는 이거 근데 플러팅에서 끝났을까요? 어떻게 된 거죠? 그
1: 결과가 궁금해요.
0: 그러니까. 아이 귀엽다 이러고 끝나고 네. 기분 좋았다 이거일지 아니면 네. 그 뒤가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딱 다가죠. 나를 동생으로만
1: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만 누난 내게 여자야
0: 막 이렇게 다 불렀어. 그러다면 아 기분 좋다 네. 그리고 끝나면 너무 아쉬운데 어떻게 됐을지 그
1: 이것도 후기... 사실 내 여자라니까도 약간의 그 긴장된 모습으로 불러야지 막 짝다리 짚고 주머니 손 놓고 부르면 네. 아 뭔가 반감 살 것 같아요.
0: 아하 그러면 누나가 아니죠.
1: 아, 좀 네. 아쉽죠. 그거는.
0: 누나가 아니고 야라고 네. 부를 것 같은 사람이어서 안 될 것 같고 아, 또 이 노래도 있죠. 1080님께서
1: 김범수 보고 싶다 혁진님 목소리로 듣고 파요.
0: 이것도

0: 혹시 이거 네. 그렉 버전으로 가능해요?
1: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좋아. 네.
0: 뭐든지 가능한 우리 취혁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씩 네. 이런 개그 요소도 섞는 게 조금 모든 그 긴장감을 살짝 풀어줄 때도
2: 그쵸.
0: 필요

0: 하거든요.
1: 이게 사실 가끔씩 쳐줘야 타율이 좋죠. 네. 계속 남발하면 뭔가 좀 가벼워 보일 수.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히 상대방은 같은 마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다 보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부르긴 부르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위트 있게 이렇게 넘어가면,
1: 그렇죠.
0: 아, 그냥 한번 살짝 마음을 열어볼까? 네. 아, 좀 마음을 열고 좀 봐볼까? 이런 생각 들게 되죠.
1: 자동차도 이제 기어가 다 1, 2, 3, 4, 5가 있지 않습니까?
0: 아.
1: 바로 3, 4단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0: 아, 그렇죠.
1: 1단부터 2단부터 3단부터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좋은 결과, 좋은 목표치에 도달할 수가 있죠.
0: 야. 아니 근데 여심을 이렇게 잘하는 거는 네. 무조건 아주 좋은 스승이 있었나 봅니다.
1: 아, 뭐 스승님들 많죠. 네.
0: 거기까지 네. 할게요. 네. 우리 2249님께서 테디는 취중진남 부릅시다 부탁해요. 어떻게 됐지? 이제

0: 이거는 진짜 이거는 사실 그 앞이 중요해요. 그래 나 취했는지 이러면서 약간 이거 몰입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죠.
1: 맞아요, 맞아요.
0: 취중진담은 남자들끼리 가면 남자들끼리도 플러팅하면서 불러요.
1: 전주부터 투,
0: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우리 3267님은요.
2: 저는 강승윤 본능적으로 남편이 이 노래 불러주면 제 눈빛이 하트를 뿅뿅으로 바뀐대요. 아, 본능적으로.
0: 본능적으로 이것도 잘 이런 노래도 잘하실 것
2: 좋아, 좋아.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을 잊지 못해.
0: 이러다가 옆에서 노래 못하는 애가 운전하다가 널 봤는데 널 이러면서 들어오고 그러면서 같이 약간
1: 야.
0: 콜라보도 만들고 하는 그런 또 아주 좋은
2: 아,
0: 플러팅곡.
2: 뭔가 이 친구들이랑 노래방 다녔던 그 기억들이 생각이 나네요.
0: 그러니까요. 그리고
2: 야.
0: 오늘 보내주시는 노래들도
2: 네.
0: 되게 꽤나 이제 근현대 약간 2000년 초반
2: 맞아요, 맞아요.
0: 후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2: 네.
0: 우리 취혁진 씨의 플러팅 정말 끊임없이 오늘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플러팅 곡을 하나 더
2: 네.
0: 준비를
2: 한곡
0: 해주셨다고요?
2: 더 준비를 했는데 아까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게 조금 신나면서
0: 네.
2: 약간의 이제 누나들을 겨냥할 수 있는 장르로 가져와 봤는데
0: 누나들.
2: 네
0: 어허.
2: 이은하 선배님의 이제 당신께만 이런 노래
0: 당신께만 누나보다 더 높인 말이죠. 어떻게 보면
2: 네
0: 당신께.
2: 당신의
0: 이거는 아마 많은 우리 누님들 잇몸 마를 수도 있으니까 물한 잔씩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취혁진 씨가 마이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데 4, 8, 5 눌렀어요. 지금 다 이렇게 조용해서 갑자기 핸드폰을 다 옆에서 붙잡기 시작했는데 다시 내려놓고 취혁진 씨를 바라봅니다. 그 남자가 부르는 노래, 이은하의 당신께만.

0: 그만 들려주려고.
1: 아, 당신께만 이은아의 노래를 추억지 라이브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런 노래는 무조건 탬버린이 있었어야 되네요.
2: 아, 그러니까요.
1: 여기에 그냥 하나 찾아서 드렸었어야 되는데 미리. 그러니까 플로팅 하면서 이 노래는 약간 원 스텝 투 스텝 하면서 약간 다가가야 돼요.
2: 에이.
1: 약간 그걸 상상했어요 저는.
2: 요거는 그러니까 엉덩이를 붙이고 듣기에는 조금 덜 신나는.
1: 약간
2: 일어나서 춤을 잘 추든 못 추든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리듬을 타서 네. 놀면 훨씬 더 재밌는 거죠.
1: 아, 이거는 옆방에서도 약간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들을 것 같은 그런 노래인데 우리 1224님께서
2: 취혁진 씨가 이 노래를 알다니 너무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1: 아, 그리고 7249님께서
2: 혁진 씨 오늘부터 팬이에요.
1: 아, 오, 그러니까요. 또 오늘 이렇게 나와줘가지고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부르는데 지금
2: 한 10개 불렀나요?
1: 노래방 애창곡 거의 다 가능하니까 역시 제가 맨 처음에 소개했을 때 장르 불문하고 진짜 뭐든 가능하다.
2: 그리고 이 코너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STJ 또 손태진이기도 하지만 네. 제 MBTI가 또 STJ거든요.
1: 아, 정말요?
2: 네, 뭔가 이 교감이 되고
1: 있다. 어허, 네. 인가요, 아인가요?
2: 입니다.
1: 아하, ESTJ.
2: 네네.
1: 오, 나쁘지 않네요. ESTJ 노래방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우리 노래방 퀴즈 정답 이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84년 발표한 가수 최진희의 히트곡 사랑해 이것.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2: 그...

0: 그렇습니다. 정답자 다섯 분 뽑았어요. 5305님, 4435님, 9585님, 5317님, 심우주님께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야, 정말. 근데 이 사랑의 미로도 진짜 애창곡, 플러팅곡으로도 많이 불리웠겠죠. 남녀 불문하고.
1: 아, 뭐 한 그래도 한 20년 전 정도만 돼도 요것이 네. 대표적인 플러팅 곡이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지금은 약간 응급실도 있고 뭐 고해도 있고 봉투다도 네. 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요곡이 좀 이렇게 맥힐 수 있는.
0: 아, 근데 오늘 덕분에 네. 나 플러팅 곡 없었는데 하는 네. 분들도 네. 갑자기 이거 괜찮겠는데 하면서 아마 많이 오늘 팁으로 이렇게 얻어가셨길 그쵸. 바라야죠.
1: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뭐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응급실이라는 노래를 싫어하는 분은 못 봤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모두에게 어느 자리에서도 뭔가 회식 자리든 어디에서든 쓸 수 있는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아유, 뭐 좋은 곡도 좋은 곡인데 우리 빨리 광고 갔다 와야 돼요. 광고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죠.

0: 그래서 1등이잖아.
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엔 아이클타임.
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9: 탄탄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0: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9: 탄탄방수
10: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1: 손태진의 트로트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12: 니들이 느낌을 알아?
13: 아, 이제 느낌 좀 알 것 같아요. 어떤 노래로 플러팅을 해야 될지. 아, 오늘 취혁진 씨와 STJ 노래방 한번 달려보았는데 좀 어떠셨나요 오늘?
14: 아, 너무 재밌었고 이 코너 자체가 너무 재밌네요. 뭔가 저랑 결이 너무 맞는 것 같아서.
13: 저는 이렇게 이 코너랑 또 이 주제랑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아,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엎어치나 매치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14: 그렇죠.
13: 그러니까 많이 들어달라고 한마디 좀.
14: 뭐 엎어치나 매치나 뭐 어차피 사는 거 똑같고 그냥 뭐 그냥 흐르는 듯이 사는 게 좋은데 너무 애쓰지 마시고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즐기고 내일 하루를 즐기고 또 손트라 들으면서 또 맛있게 밥 먹고 이렇게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13: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취혁진의 느낌 아니까입니다. 우리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감사합니다.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3: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0: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2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며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정혜 정책위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오직 선거관리 하나만을 위해 만들어진 헌법기관이 그 하나인 선거관리에 실패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의 개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당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정권 박탈 사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밝혀진 투표소 수가 계속 달라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갔을지 얼마나 많은 후보들의 당락이 바뀌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투표용지가 동났던 9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본투표 당일 서울 광진구 923동 제6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278장이 모자라 투표가 잠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전분기보다 1.8%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발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오른 것으로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명목 국민

0: 총 소득은 지난해 4분기보다 11% 증가했고 물가를 감안한 실질 국민 총 소득은 9.2% 늘었습니다. 함께 발표된 2025년 국민 개정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6,963로 2024년보다 0.3% 늘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 업주가 고객이 맡긴 수십억 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들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3일 처음 접수된 데 이어 10여 건이 추가로 고소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 금액만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로운 환경에 노출된 아버지의 태아에게는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적용 대상을 임신 중인 노동자로 한정하는 산재법의 위헌 여부를 법원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가 심리하는 이른바 부계산재 사건에 대해 원고 정모 씨 측은 지난주 재판부에 태아 산재 관련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정 씨 측은 아버지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해양수산부가 6월 이달의 수산물로 깊고 진한 풍미를 담은 고급 식재료죠. 키조개와 담백한 감칠맛이 살아있는 전갱이를 선정했습니다. 마치 곡식을 까부르는 농기구인 키를 닮은 키조개는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과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데요. 키조개의 관자는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맛이 특징으로 꼬치구이, 볶음, 무침, 초밥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버터와 마늘을 곁들여 구운 키조개 관자 구이는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요리죠. 또 전갱이는 40cm 내외의 유선형 몸체와 큰 눈, 측선의 단단한 비닐이 특징인데요. 니아신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혈관계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전갱이는 주로 구이와 조림으로 먹는데요. 비린내가 적어 살이 부드럽고 또 회와 초밥 재료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진한 풍미의 키조개냐, 담백하고 감칠맛 있는 전갱이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0: 제 입맛에는 키조개가 더 좋아서 키조개를 선정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뭔지 궁금하네요. 키조개인지 아니면 전갱이인지. 다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식재료라서 여러분께서 입맛 따라 또 취향 따라 즐겨 드시면 올 6월을 좀 더 풍성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6월 이달의 수산물 키조개와 전갱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1, 2부에서는 전남의 모든 것을 퀴즈로 알아보는 김태욱의 머시단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주로드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오는 일요일 6월 14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가족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 관람권 증정 이벤트인데요. 가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간단하게 사연 남겨주시면서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인당 2매씩 관람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관람권은 저희가 직접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 뮤지컬 업체 측에서 현장에서 여러분의 성함과 번호를 확인한 후에 직접 관람권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가족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 가보고 싶은 분들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백조싱크, 저축은행 중앙회, 청혼 아이스, IS 통서, 삼성증권, 브람스 안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데이팩, 성원 에드피아, 웰템, 슬림웨이 다이어트, 롯데렌탈, 도드람 한돈, KB 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싱크볼, 백조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

네, 6월 9일 화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쿨의 진주 조개잡이 보내드렸습니다. 제 선택은 뭔지 아시겠죠? 네, 저는 키조개입니다. 뭐 전갱이도 맛있긴 하지만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뭐시오? 뭐가 궁금한디?
1: 아따 이게 뭔지 궁금하다니까.
0: 궁금하면 들어봐. 이게
1: 뭐시단까?
0: 자, 뭐시단까 김태훈 리포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김태훈 리포터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죠?
1: 아, 네. 선거하고 왔습니다.
0: 네. 혹시 그 김태훈 리포터가 선택한 후보가 많이 당선이 됐나요?
1: 아, 이게 네. 이번에 그냥 시장이랑 구청장, 네. 교육감 이렇게 뽑았잖아요. 제 네. 지역에서는.
0: 도지사도 뽑았고.
1: 네, 맞습니다. 네. 100%는 아니고 네. 한 60, 70%.
0: 오, 뿌듯하시겠는데요.
1: 네. 아, 맞습니다. 네.
0: 내가 뽑은 후보가 당선이 돼서.
1: 맞습니다.
0: 네. 그 계속 지켜봐 보시고 그 후보가 공약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면 네.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시와 견제를 잘 해주는 유권자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태훈 리포터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멋있단가 해볼까요?
1: 네, 오늘은 제가 축제를 들고 왔는데 이름이 워낙 특이해가지고 이름 듣는 순간 바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0: 이름만 들으면 바로 안다. 그럼 몇 글자를 우리가 맞춰야 됩니까?
1: 오늘은 이게 지역까지 합하면 신안 땡땡땡땡에서 총 8글자인데 네. 신안 빼서 총 6글자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0: 6글자?
1: 네.
0: 아, 긴데요 그래도. 한번 그럼 해나가 봅시다. 공개수배 힌트 주시죠.
1: 비금도, 프랑스, 샴페인, 판소리 샹송, 국제축제.
0: 네, 신안 비금도에서 열리는 축제를 마치면 되는 것 같은데 힌트들을 보니까 프랑스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무슨 샴페인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축제인 것
1: 네,
0: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일단 첫 번째 힌트가 신안 비금도네요.
1: 네, 오늘 소개해드릴 축제는 신안군 비금도에서 열리는 축제인데요. 비금도 하면 세계 바둑 챔피언 이세돌 기사의 고향으로 유명한 섬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 비금도에 바둑만큼이나 흥미롭고 정말 감동적인 역사적 이야기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 이야기가 오늘 소개할 축제의 탄생 배경이 됩니다.
0: 그래요? 비금도 하면 그 유명한 바둑 기사 이세돌 씨 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1: 이 비금도는 사실 한국과 프랑스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원래 그 프랑스 하면 역사적인 사건 다 기억하시는데 그거보다 먼저 일어난 곳입니다.
0: 네.
1: 지금으로부터 175년 전인 1851년에 프랑스 포경선 나르발로가 비금도 인근 해역에서 난파됐거든요. 그 먼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프랑스 선원들이 도움을 요청한 곳이 바로 비금도였습니다.
0: 네.
1: 작은 섬마을이지만 이 비금도 주민들이 이 낯선 이방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게 이 축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난파된 프랑스 선원들을 도와줬던 비금도. 두 번째 힌트가 프랑스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1851년 나르바르호 난파와 비금도 주민의 도움.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1: 사실 이 나르바로가 처음 난파가 됐을 때 프랑스 쪽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류가 없던 땅에 가니까 혹시라도 박해나 극단적으로 죽음을 당할까 봐 본국에서 난리가 났다고요.
0: 네네, 그럴 수도 있죠. 네.
1: 그런데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오히려 네. 비금도 주민들의 도움 덕분에 이 나르발로 선원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0: 오.
1: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아주 상세히 돼 있는 게
0: 예.
1: 당시 배에 타고 있던 프랑스 영사 몽티니가 비금도 주민들과 함께 문화와 예술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175년 전에 이미 비금도 섬마을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교류를 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0: 언어도 문화도 다 달랐을 텐데 네. 하나도 안 통했을 텐데 교류를 했다. 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1: 네, 이게 국내에는 그냥 프랑스 이양인이 표류됐다는 기록만 남아있어서 자세한 추적은 최근까지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0: 예.
1: 그런데 프랑스 파리시테대학교 동양학부 에마누엘 후 교수가 프랑스 측 기록을 뒤지면서 이 사건의 전말을 직접 밝혀냈습니다. 강연 제목이 비금도의 고래와 샴페인 우리가 몰랐던 한국과 프랑스의 첫 만남이거든요.
0: 여기서 세 번째 힌트인 샴페인이 나오네요. 지금 1851년 하면 조선시대 아닙니까?
1: 네. 네.
0: 근데 샴페인이라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1: 이게 프랑스 선원들이 비금도를 떠나기 전에 몽티니 영사와 나주 목사가 직접 만나서 송별회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0: 송별회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 프랑스 선원들이 난파했을 때 걱정을 정말 많이 했다고요. 아, 이게 좀 고문당하거나 납치당하겠구나 했는데 이게 너무 잘해주니까
0: 네.
1: 몽티니 영사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배에서 샴페인과 와인 수십 병을 꺼내왔고 이에 화답해서 조선인들은 도자기에 항아리에 담긴 전통술을 가져와서 하루 종일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0: 아.
1: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인상이 깊었는지
0: 예.
1: 이 샴페인 회식을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에게 보낸 보고서에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0: 그래요. 네. 그러면 진짜 샴페인을 먹고 또 우리 술을
1: 맞습니다.
0: 먹고 같이 즐긴 거잖아요. 네. 아, 그래서 오늘 이 축제 이름이 여기서 유래한 거군요.
1: 맞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샴페인의 글자 중 하나를 따서 축제 이름을 지은 거죠.
0: 그러면 이 축제 현장 가면 샴페인도 우리 전통술도 다 같이 맛볼 수
1: 맞습니다.
0: 있는 거죠?
1: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축제에서 샴페인과 막걸리 시음이 핵심 체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샴페인과 막걸리를 나란히 놓고 두 나라의 음식을 비교하면서 마셔보는 경험이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자, 이 행사 같은 경우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본 행사는 13일 이세돌 바둑기념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네. 샴페인과 막걸리 무료 시음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별다른 비용 없이도 가볍게 네. 한잔하기 딱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175년 전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 교류를 네. 축제를 통해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굉장히 독특하고 이색적인 축제입니다. 이 축제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는데 총 6글자인데 6글자 다 하기에는 힘들 수 있으니까 네. 앞에 처음 두 글자만 여러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땡땡 예술 축제가 총 풀네임인데
1: 맞습니다.
0: 앞에 이 땡땡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정답들을 좀 보내주고 계신데 일단 이 땡땡 예술축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2: 신앙과 프랑스의 교류축제이고 아인과 막걸리에 마시는 축제.
3: 아, 혹시 어디서 하시는지 아세요?
2: 신안 비금도.
4: 처음 들어보는데요.
3: 그 신안 비금도에서 하는데
4: 네.
3: 비금도는 그래도 아시잖아요.
4: 비금도는 알죠.
3: 여기서 하는 축제는 떠오르지 않고.
4: 그건 모르고 비금도는 네. 알아요. 거기 비금도에서 염전이 있어서 그 신한 소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한 여성분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네. 한 여성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비금도에 염전이 있어서 신한 천일염이 나온다는 것까지는 아셨는데 이 땡땡 예술축제는 잘 모르셨습니다. 그 김태훈 리포터가 취재를 그래도 몇 분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1: 네네. 네.
0: 이 축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던가요?
1: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명칭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 축제가 2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0: 얼마 안 됐네요. 네,
1: 아직까지는 좀 인지도가 떨어지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0: 올해로 딱 3년 차네요.
1: 맞습니다.
0: 24년부터 시작을 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축제를 좀 기억하고
1: 네.
0: 찾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땡땡 예술 축제입니다. 아까 그 뭐 샴페인도 나오고 뭐 막걸리도 나오고 하는데 뭐 요거를 이제 잘 조합하시면 네. 어떻게든 정답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힌트송으로 정답 중에 요 단어가 들어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영탁이 부르는 막걸리 한 잔 듣고 올게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코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6월 14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베스트셀러 어린이 건강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에서 초대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네, 즐거운 오후 2시 김태욱의 머시단가. 오늘은 우리 지역의 축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안 비금에서 열리는 축제고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축제. 특별히 프랑스와의 문화 교류를 계기로 이 축제가 202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초지 않을까. 외국 술과 우리 술의 만남. 제대로 다른 축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땡땡 예술축제 땡땡을 맞춰주시면 돼요.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자, 네 번째 힌트가 판소리와 샹송. 오, 이것도 판소리 하면 우리 고유의 음악이고 샹송 하면 프랑스 고유의 음악 아닙니까?
2: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막걸리와 샴페인에 무료 시음이 있다 했었는데 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공연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한국과 프랑스의 전통 예술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공연인데요. 우리나라의 판소리와 프랑스 샹송이 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게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지잖아요. 거기다가 비금도의 전통 민속 예술인 띰띠기 강강술래도 공연이 되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51년 나르발호 난파 사건을 직접 연극으로 재현한 무대도 펼쳐집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나르바로 사건을 연극으로 재현한다. 그때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말 생생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이벤트도 있나요?
2: 아, 네, 물론이죠. 프랑스 학생들과 신안군 학생들이 같은 무대에 선다 하시면 믿기시나요?
1: 프랑스 학생들과 신안의 학생들이 같은 무대에 선다?
2: 네.
1: 뭐 그럴 수 있죠.
2: 그렇죠. 네. 네. 자, 이에 관한 보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3: 프랑스인과 한국인의 우호적인 만남을 상징하는 샴페인과 막걸리를 주제로 비금도에서 처음 열립니다. 프랑스에서는 서울 프랑스 학교와 하비에르 국제학교 학생들이 신안 지역 학생들과 공동 무대를 연출합니다. 다양한 막걸리와 샴페인을 맛볼 수 있는 공간도 꾸며집니다. 또한 한불교류 역사를 조명하는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4: 그걸 계기로 해서 비금도를 국제화적인 섬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3: 외세가 밀려오던 19세기 중반, 섬은 변방이 아닌 새로운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창구였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 네, 방금 보도를 들었다시피 단순히 공연만 있는 게 아니라 한불교를 역사를 조명하는 컨퍼런스도 열린다 했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게 프랑스 대사관이라 프랑스 쪽에서 직접 여기 신안까지 와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개회사도 하고 정말 규모가 크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1: 네, 이거는 예전 보도 자료인데 뭐 올해도 이런 컨퍼런스나 그 연극 재연 무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건가요?
2: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단순히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1: 네.
2: 외부 식음료 업체를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준비를 했다고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1: 누가요?
2: 신안군청에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1: 네. 담당자가요?
2: 맞습니다.
1: 그래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 힌트가 국제축제. 국제축제 맞죠?
2: 맞습니다. 네. 네.
1: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 교류를 다룬 축제니까 신안에서 이런 국제 축제가 열린다는 게 그 주민분들도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어요.
2: 네, 첫 해는 프랑스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가
1: 네.
2: 작년 25년에는 유럽 17개국에서 무려 100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 행사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안 비금도라는 작은 섬에서 열리는 축제가 유럽 전역에 관심을 받게 됐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 전남의 섬 하나가 한국과 유럽을 잇는 국제 문화 교류의 거점이 된 겁니다.
1: 네, 섬을 활용한 특성 있는 문화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앞으로 더 그 규모가 커지겠어요.
2: 네, 그리고 이게 그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샴페인 그 회식을 한다 했을 때 우리 한국 측에서도 전통술을 도자기에 대접해서 갖다 줬다고 했었잖아요.
1: 네네.
2: 그거를 프랑스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 아, 그때 대접받았던 도자기를?
2: 네, 보관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또 행사를 하더군요.
1: 아,
2: 이것만 봐도 아까 나폴레옹 3세에게 보고서에도 기록이 됐다 했었는데 프랑스 내에서도 이 사건을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여가지고 아직까지도 기념하고 한불 이렇게 수교에 하나의 딱 장으로 신화를 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신한 비금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현지에서도 이 땡땡 예술 축제가 네. 열릴 걸 한번 기대해 봐야겠네요.
2: 맞습니다.
1: 자, 오늘 신한 비금도에서 열리는 국제 축제 땡땡 예술 축제 맞춰 주시면 되겠는데요. 힌트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2: 네, 신한 비금도에서 열리고 1851년 나르바로 난파 사건을 기반해서 자, 그리고 샴페인과 막걸리가 빠질 수 없는 축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판소리와 샹송이 어우러지는 한불 문화예술 교류 그리고 무려 유럽 1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축제입니다.
1: 네, 이 축제 땡땡 예술 축제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들어볼 텐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잘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어요. 3253님께서 최성수의 위스키 온 더 락 이란 노래 청해 주셨어요. 그 정답 보내주시면서 처음 들어본 축제 이름이 프랑스스럽네요. 아, 샴페인과 막걸리 줄임말 같아요. 프랑스 술과 우리나라 술의 만남이 궁금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최성수의 위스키 온 더 락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듣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는 땡땡 예술축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0: 최성수의 위스키 온 더 락 듣고 왔고요. 이제 문자 마감하겠습니다. 자, 신안 비금에서 열리는 축제 이름 뭡니까?
1: 자, 신안 샴막 예술 축제입니다.
0: 네, 샴막이 어떻게 샴막이죠?
1: 바로 샴페인의 샴과 막걸리의 막을 합쳐가지고 샴막 예술 축제입니다.
0: 그렇습니다. 샴막 예술 축제. 눈치 빠른 분들은 진즉 보내셨어요.
1: 맞습니다.
0: 0582번이 샴페인 막걸리 축제 일명 샴막 축제 잘 보내주셨고
1: 아주 모범답안을 보내주셨네요. 네,
0: 67님 샴막 예술 축제 보내주셨고 샴막 예술 축제 약간 이거 AI로 그린 건가요? 아니면 그 포스터를 보내주신 건가? 네. 아무튼 화질이 좀 흐리긴 한데 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 그다음에 3165님 샴막 예술 축제 자, 그다음에 6080님 샴막 예술 축제입니다. 날이 너무 더운데 주로도 애청자는 랑디 리포터님 제작팀들 모두 건강하세요. 어우,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6781번님 샴막 예술 축제, 그리고 6164번님 샴막 예술 축제 같습니다. 잘 맞춰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냥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6330님 샴막 예술 축제 가보고 싶네요. 샴페인에 막걸리라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마셔보고 싶어요.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직접 가보셔서 한번 드셔보는 게 어떨지.
0: 그러니까 이게 그 페어링이 잘 될지 잘 혼합이 될지 궁금하기도 네. 하네요. 네. 아, 3826번님 제가 마침 비금 사는데요. 정답이 저를 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샴마. 오, 비금 주민이십니다. 오. 오.

0: 대박. 네. 자, 그다음에 6097님 비금 샴막 축제. 네, 샴막 축제도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7400님 정답 샴막 예술 축제입니다. 이번 축제가 신안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예술 섬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프랑스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세계 17개국에서 무려 온다고 하니까 글로벌 예술 섬 이미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더 이제 커지는 행사가 되겠죠.
0: 맞습니다.
1: 6011님 샴막 예술 축제 샴페인과 막걸리 주셔서 샴막 아닙니까? 아주 잘 보내주셨고 3255님 지난 7일 선왕산 산행했는데 얼핏 들은 것 같네요. 샴막 잘 보내주셨습니다. 이 선왕산은 비금도에 있는 산인데 아주 산세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네. 산이라고 하네요. 자, 아까 3253님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0: 자, 그 다음에 6825님 정답 샴막 예술축제. 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우리 6825님도 오늘 날씨도 정말 좋은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097님 1851년 프랑스 배가 비금으로 난파돼서 비금도 사람이 너무 잘해줘서 막걸리랑 홍어를 대접해서 프랑스 사람과 인연을 맺어서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분은
1: 제대로 역사를 알고 네, 계세요.
0: 역사 시간대.
1: 와, 1851년 연도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뿌듯하네요. 근데 좀 궁금한 게 과연 프랑스 사람들이 이 홍어를 네. 잘 먹었을까 궁금합니다. 아,
0: 그래서 이게 술을 더 많이 먹지 않았나 좀 생각도 들긴 하네요.
1: 아, 그 홍어의 그 알싸한 맛을 네, 없애기 맞습니다. 위해서. 네. 그리고 0277님 샴막 예술축제 저도 잘 몰랐는데 힌트를 듣고 알았어요. 정답이면

0: 막걸리가 잘 어울렸나요? 0095번님. 4871번님.
1: 샴막 예술축제 막걸리와 샴페인 안주는 병어와 관자 낙지 제철을 하는 듯 민호 추천이요. 오, 이분도 작년에 이미 가보시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네요.
0: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안주들입니다. 병어, 뭐 관자, 낙지, 민어 등등등. 이것과 먹는데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1: 그쵸,
0: 없죠.
1: 네.
0: 8469번님 샴막 예술축제 샴페인과 막걸리 만난 기대됩니다. 우리 저기 예술축제 가봐야겠어요. 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2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 자, 그 다음에 5462님 샴막 예술축제, 그 다음에 3446님 정답 샴막 예술축제요. 이름 독특하네요.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0: 네, 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샴막 예술축제 보내주셨는데 우리 김태욱 리포터의 마음 움직인 분들 행운의 당첨자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오늘은 제가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0: 네,
1: 자 바로 축하드립니다. 3826님, 6781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샴막 예술축제 신안 비금도에서 열리는 축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행사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본 행사 메인 하이라이트는 13일 비금도 이세돌 바둑기념관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13일에 꼭 놓치지 말고 비금도 한번 방문해서 그리고 샴페인과 막걸리도 무료 시음을 한다고 하니까 한 잔 기가 막히게 마셔보시고 이 샴페인과 막걸리 궁합도 맞는지 한번 저희 드로드 문자로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하지만 과음은 안 된다는 거. 적당히 즐길 정도만 네. 드시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오늘 김태욱의 머시단가는 신안 비금에서 열리는 샴막 예술축제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광고 듣겠습니다.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6: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만.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 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

0: 돼지 도드람
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즐거운 오후 2시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6825번님께서 아까 샴막 예수축제 정답 보내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윤수일의 아파트 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듣고 뉴스 듣고 3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0: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심술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심술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3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공개 일정을 차지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2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정 대표는 광주 현장 최고위 일정을 마친 뒤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8월 17일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당대표직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정 대표는 광주 방문에 앞서 봉하마을과 평산마을 예방도 검토 중입니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첫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영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초대 특별시 의원 91명과 의회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상견례를 한 뒤 첫 임시회 운영과 의장단 선출, 회의 장소 등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통합특별시 출범 당일인 7월 1일 오전 8시 30분 이전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460여 건의 자치법규 등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습니다. 김대중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성격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시민소통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준비위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시도민과 학부모, 교직원 등 4천 명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청 정책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핵심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대학 등 관계자들이 모인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고 온라인 개방형 소통 플랫폼 등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의 득표수가 일부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선관위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설명 자료를 통해 득표수가 각기 나온 10개의 지역을 분석한 결과 선거인 수와 후보별 득표수, 무효표수 등 전체 투표 데이터는 서로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후보

0: 투자의 득표수 일부가 일치한 것은 우연한 결과라며 해당 투표함들은 각각 다른 개표소에서 집계돼 부정 개표나 조작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신 완도군수 당선인의 민선 9기 인수위원회가 오늘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목포대 고두갑 교수를 위원장으로 15명으로 구성된 인수위는 오는 7월 20일까지 활동하며 변화와 혁신, 국민 주권 시대를 기치로 4년간의 군정 밑그림을 그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텃밭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신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을 계기로 조직 개편안 마련 등새 군정 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임사랑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군입니다. 저는 팬분들 응원이 너무 좋아요. 특히 2014년 마지막 홈 경기 22대 1로 지고 있던 파리에 울려 퍼지던 한화 이글스의 육성 응원은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끝까지 응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응원은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먼저 뜨거워집니다. 나한테도 응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야구장 응원석에 한번 앉아보세요. 제일 먼저 내 귀와 가슴을 울리는 게 있을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3: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문희옥의 평행선 3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7699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해남 옥천면 날씨 무지 후덥지근합니다. 이런 날씨에 건강 잘 챙겨야 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음악이나 들려주세요. 시골에 잠깐 힘이 나는 노래를 들려주시면 안 되나요? 된다면 신나는 노래 들려주세요. 평행선 보내주세요 하셨는데 잘 들으셨죠? 7699번님. 예, 후덥지근한 날씨에 좀 힘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나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화요일 3, 4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꽉꽉 채워서 한 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적어서 샵 0891번, 우물정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환인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우리 ENL 하루틴, 탄탄방수,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빅토스,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카매트는 카마루, 환인제약, 본컴퍼니,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3: 한인제약.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

0: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5: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4: 탄탄 방수
5: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변진섭의 새들처럼 듣고 왔습니다. 5782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주말에 해남 우수연 관광단지 구경 다녀왔어요.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역시나 물살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주로도 가족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변진섭의 새들처럼 듣고 싶어요. 남겨주셨는데 아, 물살하면 또 울돌목 물살 아니겠습니까? 직접 보시니까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잘 다녀오셨군요. 어떻게 그 거기 보면 명량 해상 케이블카인가? 예, 울돌목 바다 위를 건너는 해상 케이블카도 있는데 그것도 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관광단지 주변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좀 많이 있고 저도 예전에 가봤는데 그 울돌목 물살을 또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카페도 있어요. 트로 시작하는 카페였는데 네. 여튼 가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4871번님께서 아까 샴막 예수축제 정답 잘 맞히시면서 신청곡 현진우의 나불도 연가 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0277님도 샴막예술축제 정답 맞히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윤정의 사랑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 두고 함께 하겠습니다. 현진우의 나불도 연가 장윤정의 사랑아.

장윤정의 사랑아 앞서 들은 노래 현진우의 나불도 연가였습니다.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 7699번님께서 평행선 잘 들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일하니 조금 낫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8929님은 오, 인증샷 보내시면서 진도 대교예요. 고래 사냥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우, 이 시각 현재 진도 대교가 보이는 아주 멋진 풍경이 아주 멋진 곳에서 우리 즐거운 오후 2시를 듣고 계시네요. 여기는 진도에서 해남 방면으로 바라보는 곳이겠죠? 네. 제 추측이 맞다면. 반대면 어쩌죠? 어쨌든 진도 대교 그리고 그 해상 케이블카가 잘 보이는 곳에서

0: SBC.
1: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9.1 MBC 라디오.
6: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티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코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6월 14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베스트셀러 어린이 건강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에서 초대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0: 새벽비가 주룩주룩 추운 오후 2시를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추움을 적시네. 삐삐삐 삐키적에 울리면 이제 정말 목포 MBC로 갑니다.
1: 네,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4부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청곡 사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 방금 요유미 씨가 부른 로고송 듣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아,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릴게요. 이번 주 목요일 3, 4부 시간에는 아, 깜짝 즐거운 초대석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이 로고송의 주인공인 요유미 씨가 출연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은 또 내일대로 초대석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7088님. 모내기 마치고 토방에 누워서 라디오 들으며 쉬고 있습니다. 문희옥의 빈손 노래 신청합니다. 남겨주셨는데 예. 열심히 일하고 나서 쉬는 이 꿀맛 같은 타임에 더 잘 쉬시라고 청해주신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문희옥의 빈손. 아, 오늘 날씨도 더운데 모내기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리고 6089번님, 날이 너무 더운데 주로드 애청자님들, 랑디 리포터님, 제작진님들 모두 건강하세요. 걸어서 저 하늘까지 신청합니다. 장현철의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네, 날이 점점 더워지는 날씨인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틈틈이 그늘 같은 데서 또 개인적으로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라면 휴대용 선풍기랄지 이런 가벼운 옷차림이랄지 개인이 건강관리를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역대급 더위라고 하는데 아유, 참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문희옥의 빈손 그리고 장현철의 걸어서 하늘까지 두 곡입니다.

장현철의 걸어서 하늘까지 앞서 들은 노래 문희옥의 빈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까 진도대교에 계신다는 8929번님, 제가 진도에서 해남 방향에서 사진 찍은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맞다고 해주셨습니다. 오, 제 기억력이 맞군요. 네, 감사하고요. 6086님, 랑디, 제 딸 해리 생일이 오늘인데 통화해서 좋아하는 노래 불러준다니 아빠 땡벌 좋아요 하네요. 27인데 광양 제철 보낼까요? 철 좀 들어보라고. 아, 이런 거 웃으면 안 되는데. 아, 6086님의 그 아재 개그 때문에 빵 터졌습니다. 광양 제철 보낸다고. 근데 철 안 들 것 같은데요. 예. 쉽지 않습니다. 철 드는 게. 아유, 그래도 너무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딸 아닙니까? 예. 땡벌 좋아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 해리 딸인 해리 씨가 6086님께 땡벌 불러 주셨나요? 예. 안 불러 주셨으면 저희가 지금 틀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2529님, 지난 선거 이벤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손주 아들한테 주려고 합니다. 벌써 손주 녀석 즐거워할 모습이 상상돼서 웃음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신청곡 거북이의 비행기 청해 주셨어요. 아, 직접 놀러 안 가시고 아들 손주한테 주신다고요. 아유, 그것도 참 좋네요. 아낌없이 선물을 내어주는 2529님의 그 웃음진 얼굴이 저도 상상이 되고 되게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뿌듯하기도 합니다. 강진의 땡벌 그리고 거북이의 비행기 두 곡 함께 하시죠.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2: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3: 피가 와.

0: 끝이다. 카네티는
1: 카마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제가 오늘 오도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7699님께서 아나운서님, 우리 며느리가 오늘 산후휴가 끝나고 복직했는데 힘내라고 한마디 부탁해 주세요. 아, 며느님께서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을 하셨구나.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이 다 회복이 안 돼서 힘들 텐데, 일하는 과정에서 힘들지 않고 좀 수월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7699님의 며느님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2211님의 신청곡 조용필의 잊혀진 사랑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구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본투표 당일 서울 광진구 923동 제6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278장이 모자라 투표가 잠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본 투표일 당시 중앙선관위, 서울시 선관위와 소통 내역, 그리고 투표용지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훈이 오늘 열린

0: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축 변호인은 어제 변호인 일부가 사임한 뒤 오늘 아침 급히 피고인을 접견하게 되면서 김훈이 법원으로 출발하지 못했다고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훈은 오늘 변호인을 접견하면서 보복살인과 상해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회성 할인 가격을 상시 혜택인 것처럼 속여서 광고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기만적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약 2년 동안 와우 회원과를 광고하면서 이 가격이 가입 시 단 한 번만 제공되는 할인 쿠폰 적용가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선수가 한국인 빅리그 최장 경기 연속 안타 타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워싱턴과의 홈 경기에 5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이정후는 4회 우익수 앞 안타로 16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인 타자가 1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3년 추신수, 2023년 김하성 이후 이정후가 역대 세 번째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동안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7도 사이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9도 등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6: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5: 아, 이런 소식 들으면 이제 진짜로 한여름이 오는구나 싶은데
6: 네.
5: 제주도 안에 있는 모든 지정 해수욕장이 6월 24일에 개장을 한답니다.
6: 거기에 부산의 해수욕장 해운대하고 송정은요 6월 26일부터 개장.
5: 이야.
6: 와우.
5: 근데 저희보다 조금 윗연배이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 네.
5: 1975년도에 해수욕장에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더 이상은 해수욕장에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대요.
6: 75년도에요?
5: 네.
6: 아, 얼마나 바글바글했길래 그래요?
5: 아니 그때 장마 끝나고 막

0: 무더위가 시작될 때였는데 네. 평소보다 다섯 배가 넘는 피서객 그리고 야외 풀장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사람들 많으면 수질 관리가 안 되잖아요.
1: 아니 최근에도요 휴가철에 뉴스 보면 네. 그 드론으로 항공샷을 찍었을 때 바닷물 안 보이고 막 크게 사람들 머리만 보일 때 있잖아요.
0: 그렇죠. 지금 사진으로 잠깐 보시는 거 이 보시면 수영 못 하지 않아요 이쯤 되면 물속에
1: 맞네.
0: 못 누워요.
1: 네. 네. 그죠.

0: 를 많이 뿌려가지고
1: 뭐 물반 사람 반이었다. 그치, 맞아, 그렇죠.
0: 이것도 사실 과장이긴 한데 그 이렇게 막 해수욕장에 사람들 많이 있으면 네.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입장을 못하게 또 막기도 하던데 안 그런가? 오,
1: 그런가?
0: 네. 야, 왜냐면 파라솔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잖아요.
1: 맞아요. 근데 진짜 뉴스에 나왔던 얘기긴 한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죠. 무용담처럼.
0: 맞아 맞아.
1: 내, 나 때는 바다에 튜브를 못 띄웠다 전시가.
0: 왜요?
1: 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로에서 가는 중간에 밥을 해 먹었다. 내가 차가 밀려가지고.
0: 야, 우리 땐 튜브 하나에 돌이 들어갔어. 거? 그런 그렇죠. 거? 어, 아유. 나중에 약간 뻥 튀겨가지고 무용담하는 것도 재밌겠다. 세상사니.
1: 맞아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계절이 왔네요.
0: 맞아요.
1: 어디로 가시든 안전사고 주의하시면서
0: 아, 맞아.
1: 고생은 했지만 정말 재밌었다. 네. 이런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0: 물놀이는 안전이 기본이에요.
1: 맞아요.
0: 진짜 방심할 틈이 없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자, 우리 비비의 노래 시작해볼까요?
1: 네.
0: 범퍼.

0: 좋은 소식 들리길 바랍니다. 예. 예, 좀 이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1: 3417님이 우리 오프닝 수영장 얘기 들으시더니 예.
2: 우리 때는 말이야 수영복이 왜 필요하니 반주만 있으면 됐다. 아. 그래도 수영 잘만 했어.
0: 아하. 예. 재질이 많이 다를 텐데요 어르신.
1: 그렇죠. 예. 예.
0: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못 나오지 않을까요?
1: 용도가 다르죠. 예. 예.
0: 어 보기 싫어.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반주만 입고 애기들 뛰어들고 이런 사진들 많이 보잖아요. 그때는 사실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지 뭐.
1: 그러니까요.
0: 네. 네. 7766님. 해운대 백만인파 보셨나요? 예? 전 봤네요. 94년 여름 인명구조 요원 하느라. 우와. 해운대 백만인파가 100만. 몰린 거예요.
1: 야 왜냐면 와. 94년 여름이 정말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마 사람 많았을 겁니다.
0: 근데 진짜 그 생각을 네. 못했다. 인명구조 요원으로 배치된 분들은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
1: 정신없죠.
0: 이게 구조 요청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구분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게 좋아서 환호하는 건지 맞아. 정말 네, 뭔지.
0: 애쓰셨네요 정말. 네. 네. 올해도 일해주실 많은 구조 요원분들 진짜.
1: 전국에.
0: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1090님. 올여름은 기차여행이나 댕기면서 보내야지 하시면서.
0: 기차여행도 요즘 시스템 너무 좋아졌던데요.
1: 그럼요. 기차 네. 쾌적하잖아요 요즘은.
0: 맞아. 나도 이제는 고생하는 것보다 쾌적한 게 좋더라.
1: 맞아. 입속도 거의 없고 요즘은.
0: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속 시원한 가족 상담 있는 날입니다. 신혼에서 황혼까지 이효성 교수님과 3부부터 함께합니다.
1: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이 있고요. 기문자 포토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1: 하이퍼스
0: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1: 우리 ENL 하루틴
0: 신젠타 코리아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올품
1: IS 동서
0: 성원 에드피아
1: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0: 백조싱크
1: 키움증권
0: 브람스 안마의자
1: SK케미
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6월 9일 화요일 첫 곡으로 비비의 범파 들으셨는데요. 네. 양윤정님, 노래 가사가 주식창 본다라고 들리네요.
2: 지금 뭐든 뭐. 네. 예, 지금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분께는 노래 가사가 한두 소절은 다 그쪽일 거예요.
1: 네, 윤정 씨 쭉 올라가도 좀 떨어지셨죠?
2: 무조건이지. 무조건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 귀가 예민해지거든. 자, 부디 좋은.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5: 제초제는 타타타
6: 한얼사이언스
7: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8: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 난 초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알고 보니 잡초였던 식물 살인마.
7: 아, 잡초입니다. 잡초.
6: 똥꼬 아에요우 시킨 학문외과 의사 선생님.
8: 똥꼬 아 해보세요. 자, 똥꼬 아.
5: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 방송에 소개하고 싶은 특이한 지인, 아슬아슬하고 황당한 추억, 장르 가리지 않고 제보받고 있습니다.
6: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9: 지라시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0: 선이 이모랑 천식 삼촌이 읽어주는 건 다 재밌더라.
8: 제목 뿌띠 사랑극장.
11: 오, 사랑극장인데 약간 뭐죠? 미니미니한 것 같다.
8: 주소 없이 연락처만 적어주신 이지은님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립니다.

0: 그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0: 예.
1: 30년 전 제가 남편과 사귈 때 얘기를 좀 풀어나 보려고요. 그때는 휴대폰이 일반화되진 않아가지고 저는 삐삐를 가지고 다녔어요.
0: 맞아요.
1: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기숙사는 여직원만 사는 금남의 집이라 남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2: 아, 벌써 기숙사 앞에 다 왔네.
3: 그러게.
2: 같이 방에 들어가고 싶다.
3: 안 돼. 사감 언니가 절대 안 된댔어.
2: 근데 저기 정문 앞에 저 남자들은 왜 서 있는 거야?
3: 못 들어가니까 안에 있는 여자친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2: 참, 너무 없어 보인다. 저게 뭐야? 옷이라도 좀 세련되게 입고 나오지. 나처럼.
3: 근데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6월이잖아. 트렌치코트 안 더워?
2: 더워.
3: 근데 봄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트렌치코트를 입고 다녀?
2: 봄 나잖아.
1: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멋이 중요해서 문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옷을 막 입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무슨 날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대판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삐삐가 오더라고요. 남편이었죠.
4: 미안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퇴근하고 지라시 카페에서 기다릴게.
1: 그래서 알았다는 답을 보냈는데 그날 저희 회사에 갑자기 큰일이 터져가지고 저는 퇴근을 할 수가 없었고요. 정신이 없으니 남편과의 약속도 까맣게 잊고 제 삐삐는 건전지가 다 돼서 알림 소리도 안 났죠. 결국 제가 카페에 안 오자 천하의 남편이 자존심을 굽히고 기숙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날도 자기가 입으면 되게 멋있는 줄 아는 그 트렌치코트를 포기하지 않고 전봇대에 기대 그 유행하던 홍콩 배우처럼 담배 한 대를 딱 피워 문 거죠.
2: 날이 많이 더워지네. 그래도 해가 지면 서늘해질 거야, 천식아. 조금만 참자. 더워도 멋을 포기하면 안 되지.
1: 그렇게 한 30분, 40분 정도 기다렸나? 땀이 줄줄 흘렀겠죠? 그런데 갑자기 경찰 한 분이 다가오시더래요.
2: 아, 더워.
5: 실례합니다.
2: 예?
5: 네, 신고가 들어왔어요.
2: 무슨 신고요?
5: 바바리맨이 출몰했다고.
2: 예?
5: 예,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선생님.
2: 예, 아, 제가 그 코트맨이라고요?
5: 예, 선생님, 신분증 보여주세요.
2: 아, 신분증 안 갖고 왔는데.
5: 아, 그러세요?
2: 예.
5: 자, 그렇다면 같이 서까지 가주시죠.
2: 아니, 저 안에 바지 입었어요, 저.
5: 근데 왜 트렌치 코트를 안 벗으시죠? 지금 굉장히 더우시잖아요.
2: 지금 멋있으니까요. 아니, 좀 뭐 하시면 좀 코트 벗을까요?
5: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신고가 들어온 이상 신원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2: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 잠깐요.
1: 그러다가 남편은 문득 제가 생각이 난 거죠.
2: 저 기숙사에 제 여자친구가 살아요.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5: 아, 그래요? 여자친구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2: 이지은이요.
1: 그래서 경찰분이 저희 사감언니를 부른 거예요.
6: 무슨 일이시죠?
5: 아, 예. 여기 이지은이라는 여직원이 있습니까? 아, 이분이 자기가 이지은 씨 남자친구라고 하시는데요.
6: 이지은 있긴 한데.
5: 아, 예.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6: 어떤 이지은 불러드려요?
5: 예?
6: 기숙사에 이지은이 18명 있어요.
5: 예?
1: 아시죠? 이지은이란 이름 흔한 거.
6: 누구 불러드려요? 큰 지은, 작은 지은, 지은 A, 지은 B, 부산 지은, 제주 지은, 커트 지은, 파마 지은, 복점 지은, 턱점 지은, 본사 지은, 지점 지은, 볼빨간 지은, 어느 지은을 불러드릴까?
5: 아, 이 지은이들 중에서 어떤 지은일까요?
2: 아, 저는 그 기숙사에서 뭐라고 저기 지은이가 불리는지 잘 몰라가지고.
5: 방 호실 번호는 알고 계세요?
2: 아, 그 모르죠. 그 방까지 가볼 수가 없는데.
5: 파출소로 가시죠.
2: 아니요, 난 아닌데. 파출소 한 번도
5: 가세요.
2: 안 가. 아니, 지은아!
5: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2: 나
5: 가시죠.
2: 지은아, 잠깐 나와.
5: 어디서 개소리가 나지? 효과음에 왜 개소리가?
1: 하여튼 누가 봐도 해명이 안 된 상황이라 남편은 그렇게 파출소에 잡혀갔고 저는 뒤늦게 기숙사로 왔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6: 오늘 우리 기숙사 앞에 있던 그 음란한 놈이 잡혔잖아.
3: 음란한 놈이요?
6: 응. 그래서 이 날씨에 트렌치코트를 입고서는 전봇대에서 폼 잡으면서 기대가 서 있더라고요.
3: 잠깐만요. 혹시 그 트렌치코트 갈색이에요?
6: 어떻게 알아?
3: 어머! 제 남친이에요!
6: 어?
1: 순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감 언니의 침 넘기는 소리가 슬로우 비디로 들렸고요.
7: 꿀까?
1: 부랴부랴 건전지를 갈고 삐삐를 켜보니 수백 통의 메시지가 녹음돼 있는 거예요.
4: 아, 지은아, 나 파출.

0: 박수야.
1: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0: 아, 지은아 빨리 와.
1: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0: 지은아!
1: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과머니, 룸메, 친한 친구, 동료 라인 만장까지 한 10명이 우르르 파출소로 같이 뛰어갔는데, 야, 제 인생에 그렇게 전력질주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뛰면서도 얼마나 울었는지 마스카라는 번지고 속눈썹은 너덜너덜, 눈물 자국의 파운데이션은 꾸중물로 변해서 제 볼에 흙기를 내고 있었죠. 우리 전식씨 여기 있어요. 전식씨 불어주세요. 제 남자친구 불어주세요.
2: 지은아.
1: 전식씨. 결국 사감언니랑 동료분들이 경찰관분께 해명을 했고, 그 후로 저희 커플은 야 쟤네야 쟤네 쟤네야 그 진상 쟤네 지은 봐봐 봐봐, 그래서 봐봐 커플로 한동안 불려졌어요. 아하. 그리고 사감언니가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유일하게 우리 남편만 기숙사 현관까지 들어올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답니다. 우와. 지금도 술 먹고 우울할 때면 둘이 그 얘기를 하며 한바탕 웃곤 하는데, 여보,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인 사랑을 했다. 아휴, 근데 지금은
3: 이야. 근데 지금은
1: 다 끌어다 쓴 거예요, 그때.
3: 그쵸, 예.
1: 네, 그때 한 20년치, 30년치 열정을 다 끌어다 쓰신 겁니다.
3: 그렇죠. 예. 지금 뭐 더 사랑하니까 그럼 됐죠.
1: 그럼. 예. 사랑이 그렇게 열정이 매번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면 사람이 지쳐요.
3: 예, 계속 뜨거우면 불타요. 큰일 납니다.
1: 아,
3: 쫄아, 쫄아.
1: 불탈까 봐.
3: 쫄아, 쫄아.
1: 그럼 예. 지금 이렇게 냉각기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3: 예, 일부러.
1: 식히려고?
3: 아유. 와이프 너무 사랑하죠. 예.
1: 말이나 못하면 재수 없잖아, 안치 뭐 이런 얘기 듣진 않아요 주인한테? 어? 중간에 나간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어요?
4: 오영숙님이 맞아요. 그 이름 들으니까 저도 회사에서 일할 때 오영숙, 차영숙, 박영숙 세 명이 같이 일했네. 하셨고요.
1: 저도 저희 반에 선이 세 명이었던 것 같은데.
3: 정선이, 김선이 막 그죠?
1: 선이도 좀 많았어요. 전 집에서 원래 아명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네. 지은이로 불려가지고.
3: 아, 그래요?
1: 이름이 두 개라. 집에서는 아직도 엄마가 가끔씩 지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남일 같지 않은.
3: 그러네요.
1: 지은도 흔했어요.
3: 맞아, 지은도 많죠. 네.
1: 9146님 저도 그랬는데, 아니 대학 때 혜정이라는, 아, 혜정이도 많았다.
3: 혜정.
1: 혜정이라는 이름이 4명 있었어요. 부산 혜정, 포항 혜정, 까만 혜정, 하얀 혜정. 그래, 그때는 그 선생님도 앞에 붙였어 뭐를. 지은 생각하니까 웃기네요. 흔한 제 이름을 길 가다가 혜정아 하면은 최소 두 명은 뒤돌아본다고 했었는데.
3: 맞아, 혜정이 많죠.
1: 생각난다고 하시네요. 아. 맞아, 어디 가서 왜 혜정아 그러면은. 지영이, 혜정이, 은정이, 뭐 지은이.
3: 네.
1: 꽤 인기가 많은 이름들이 있었죠.
3: 요즘은요. 서자가 들어간 이름이 많아요. 중성적인 이름이 유행이라서 누르터 가가지고
1: 맞아.
3: 준서나 은서 발음 비슷하게 준서 하면 애기들이 다 쳐다봐요.
1: 서빈이.
3: 어. 자요? 하면서.
1: 맞아. 빈도 많고.
3: 왜요? 하면서.
1: 저도 연우 이름, 뭐 조카 이름 하은이, 연우 다 제가 지어줬는데 중성적인 이름이 막 유행일 때 연우를 지어줬거든요.
3: 그러니까요.
1: 남자의 이름 같다고.
3: 아, 이현주님이 아이유 팬이신가 봐요. 지은이? 아이유냐고.
1: 그러면 생각난 김에 또 다른 우리 이지은, 아이유의 노래로 한번 들어볼까요?
3: 아, 아이유 씨 분명히 이지은 맞죠?
1: 맞아요. 네. 그래서 연기할 때는 이지은으로 활동하시잖아요.
3: 맞아요.
1: 아이유입니다. 삐삐.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5: 구주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6: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5: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6: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5: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하하, 저는 올해 35입니다.
2: 아, 네, 저는 31이에요.
1: 아,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3: 아유, 여자가 아깝다.
1: 예? 저기 어르신, 저희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3: 아유, 안 어울려.
1: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0: 그래요, 이게?
1: 예, 3728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 오랜만에 소개팅하는데 옆에 앉으신 어르신이 안 어울린다고 해방 놓으셨어요.
3: 안 어울려.
1: 그래서인지 잘 안 됐습니다. 와, 진짜?
0: 그 어르신이 좀 그래.
1: 정말, 에이, 아이, 진짜 정말 어르신도 했다, 어르신이시다. 진짜 아무리 심심하셔도 그렇지, 진짜. 그런 얘기 속으로 삼키셔야지.
0: 어르신, 그러지 마세요.
4: 내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0: 아, 그래도요.
4: 아니야.
0: 등산 가세요.
4: 저기. 많이 기울었어.
0: 딴 데 가세요, 어르신.
1: 그렇게 청년의 마음에 그냥 대못을 박으셨어.
0: 아, 왜 그러셨어.
1: 이유, 진짜. 네. 그래서 덕분에 또 지랄시. 네.

0: 그래서 하나 건져 올려봤습니다. 예. 아, 우리 38님께 예.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하면서 주제 발표합니다. 내가 아는 회방꾼.
1: 이렇게 소개팅이나 연애뿐만 아니라 일할 때 회방하고 밥 먹을 때 회방하고 잘 때 회방하고 그죠? 다양한 상황에서 맞아. 누군가 회방을 놓고 방해한 에피소드 보내주시죠.
0: 간만에 좀 뜨밤 막 예약하고 엄마랑 아빠랑 막
1: 분이 잡고 있는데
0: 이렇게 있는데 엄마! 엄마 문 열어봐!
1: 아이고
0: 아빠도 거기 있지? 둘이 숨어서 뭐해? 아...
1: 그렇군요.
0: 됐어. 네. 글렀어.
1: 애들이 턱 안 깨다가 그런 날 깨우죠.
0: 그렇죠. 네. 그리고 열심히 다이어트 하는데 가족들이 맨날 피자, 치킨, 막 고기, 막 양념, 막 진한 거, 막 닭발 이런 거 시켜 다이어트 쭉 그냥 계속 실패하고.
1: 그죠.
0: 뭐 이런 것들.
1: 또는 네. 연인들끼리 이렇게 캠핑을 갔는데 분위기 참 좋은데 모기 때문에 산통 깨지고.
0: 아 진짜 모기. 모기는 산모기, 강모기는 네. 최악이야.
1: 모기들이 회방을 많이 넣죠.
0: 얘들은 새라고 봐야 돼. 네. 어쨌든 이런 네. 다양한 살아있는 모든 회방꾼들에 대해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1: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문자 소개되시면 타월 세트,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문어크림 얹을게요.
1: 문자 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0: 캔앵을 입니다. 가라가라. 가라.

0: 네, 오늘 네. 세상 사는 이야기 내가 아는 회방꾼 주제인데요. 이산호님, 아, 다섯째를 만들려고요.
1: 예?
0: 다섯째 아이.
1: 오, 아, 대단하시다.
0: 예, 그래서 아내랑 안방으로 들어가면 넷째가 따라 들어와서 안방문을 열어버립니다. 눈치가 있는 건지

0: 내가 막내야 돼.
1: 아니 근데 눈치가 너무 빠꼼인데.
0: 문 열어. 작작 좀 해라.
2: 에이 지금 아주 아이 들이 들이 좀 작작해라.
0: 다섯 장아 말이 되냐.
2: 자, 아 정말 그 과하시네요.
0: 그 형은 무슨 죄냐.
2: 아 정말.
1: 애가 계량남이네, 계량남. 네. 아, 근데 선호 씨 진짜 건강하시다.
2: 와, 진짜 애국자입니다, 선호
1: 그러니까
2: 씨.
1: 나라에서 보기엔 네. 우리가 나라 이 나라의 국민으로 보기엔 너무 훌륭하신데 넷째 입장에선 그렇죠.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2: 네, 그렇죠. 가족이 일곱 명이 된다라고 치면 네. 정부에서 그 축제 차량 하나 줘야 돼 진짜.
1: 맞아, 그런 건 줘야 돼. 일곱째까지 만드시면 아마 넷째가 그럴 거야 막내한테. 네.
0: 난 최선을 다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1: 네. 아, 근데 다복하면 좋아. 나중에 애들이 좀 네. 자라가지고 각자 이제 좀 듬직한 사회적 포지션을 가졌을 그쵸, 때 엄마 그쵸. 아빠가 또 보기만 해도 배부를 것 같아.
2: 짱이죠.
1: 어렸을 때도 네. 마찬가지지만 좀 커서는 더 그럴 것 같아. 강형주님. 네. 초삼 딸 유치원 때 우리 부부 키스라도 하려 치잖아요. 엄마 아빠 뭐해? 그래서 자연스럽게 키스를 끊고 삽니다.
2: 아하.
1: 뭐해 그럼 키스해 그러고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안 되나?
2: 잘 안 되죠.
1: 아 그래?
2: 예. 애들 보는데 뽀뽀까지는 괜찮은데 아,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1: 그게 다야? 애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해요?
2: 뭐야, 뭐야?
1: 엄마 아빠 그냥 뽀뽀 그게 다야? 내가 그쵸. 들은 게 있는데?
2: 예, 애들은 예.
1: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2: 예.
1: 불안해해요. 엄마 아빠가 애정 표현 안 하면.
2: 그렇지 않아요.
1: 그냥 애들이 그래주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문철수 씨?
2: 네, 집마다 달라요, 정선혜 씨.
1: 아, 그래요? 네,
2: 그렇습니다.
1: 키스 네. 끊지 마세요.
2: 강윤준 씨, 예, 네. 화이팅입니다.
1: 문준식 씨도 네. 끝났어요?
2: 아유, 그럴 리가요.
1: 그죠? 어제?
2: 네?
1: 그제?
2: 기억이 안 나요. 끊진 않았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
1: 기억이 끊어졌구나. 자, 이동건님.
2: 아, 제가 소개팅을 하러 가면 우리 누나들이, 아, 누나가 여러 명인가 봐요. 네. 그리로 구경을 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서 킥킥거리며 보는데.
1: 미치겠다.
2: 딱 보니까 누나들이에요. 신경 쓰여서 제가 하고 쳐다보면 소개팅 녀가
3: 누구세요?
2: 이럽니다. 아 사실은 누나들입니다.
3: 네?
2: 친누나들이요. 라고 하면 기겁하면서 도망갑니다. 누나가 세 명이에요.
1: 누나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동생 끼고 살 거야? 그러면 안 돼. 동생 도와줘야지. 누나 셋이면 일단 뒷걸음질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소개팅까지 지금 따라 나온 누나.
2: 이거는 동건 씨도 잘못이 있어요. 동건 씨 카페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1: 하면 안 돼. 누나들한테 동성 까지 말아요.
2: 네, 절대. 왜 이게 그거를.
1: 안 돼 이거는 진짜. 이거 상도는 지킵시다. 직계 가족일수록.
2: 네.
1: 연애는 사실 그 가족들이 그 들어가는 범주가 아니잖아요. 누나들은 순간 그 재미를 좋아하나 봐. 누나 좀 짓궂잖아요 또 어릴 때는. 막내 동생 가지고 막 괴롭히고 놀고. 근데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요. 서른 넘고 마흔 넘고 그럴 때까지 누나들이 다 도와줄 거야?
2: 그러니까요.
1: 그렇지 않잖아.
2: 아...
1: 큰일 났네.
2: 자, 다음 사연이요.
1: 8738님. 고려대 3학년 홍민기가 제 회방꾼입니다.
2: 왜죠?
1: 아,
2: 왜죠?
1: 이제 신분을 완전 노출하셨네.
2: 왜?
1: 지가 모태솔로라고 제가 소개팅 전 상대방 그녀와 미리 전화 통화할 때잖아요.
2: 예?
1: 그런 옆에서 박명수 형이랑 정준하 형 닮았다고 옆에서 거짓말을 그렇게 합니다.
2: 아하.
1: 전 BTS 지인 닮았거든요.
2: 아하, 8738님이?
1: 그래요. BTS 진이면 여기까지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는데.
2: 그렇죠.
1: 비밀을 잘 지켜나 봐요, 주변에서. 네.
2: 홍민기 친구님이 그 100%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1: 민기가 의외로 진솔할 수 있어. 8738님한테만 빌런이고 우리한테는 진솔한 어떤 전달자?
2: 예. 하여튼 두 분이 합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1: 예, 그래요. 예, 예. 중간 BTS 진과 박명수 씨와 정준하 씨를 삼각형으로 놓고 가운데 점을 탁 찍어서 그 중간에서 합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2: 맞습니다. 예. 아, 4891님. 20년 전에 신랑이랑 연애 초기에 강릉 바닷가 놀러 갔거든요. 근데 상정 아저씨가
1: 네.
2: 둘이 결혼하면 남자가 100% 바람 필 거라고 했어요.
1: 아, 뭐야? 왜요?
2: 왜 그랬냐면요. 신랑은 잘생겼는데 저는 아니라나?
1: 뭐야?
2: 이게 말이야 방구야 진짜.
1: 아 진짜 방구도 아니라 똥이다.
2: 아저씨
1: 뭐야 진짜 아저씨 진짜. 아니 바닷가에서 상점 아저씨면 뭘 파셔야 되는 분이 왜 그러시지? 뭐 그날 그냥 장사 접으시려고 그러셨던 거.
2: 아저씨,
1: 아니면
2: 낯술을 드셨나.
1: 나이프잖아. 나 이런 네. 상상 한번 해봅니다.
2: 뭐요?
1: 너무 여자가 자기 스타일이었던 거야.
2: 그래서요?
1: 그래서 뺏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뭐 뺏지 못했지만 고춧가루도 뿌리고 싶었던 거야.
2: 아이고 그건 더 싫은데요.
1: 그게 정리하자. 예. 그게 정리하자. 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 이렇게 결혼하면 너무 아우 배야 아우 배야 내가 배가 아파 죽겠다 예. 이래가지고.
2: 그래 맞아. 4891님.
1: 맞아. 예, 흑불인 거야. 아저씨가

0: 꼴인 거야.
1: 그리고 지금 결혼 잘 사시잖아 지금.
0: 그렇죠. 예. 1784님.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받고 술을 끊으려고 제자들 앞에서 선포를 했는데
1: 네네.
0: 이 녀석들이 술을 사옵니다. 아. 그것도 아주 비싼 술을. 아 이거 다 마시고 끊어야겠습니다.
1: 아, 저랑 비슷한 입장이시네요.
0: 맞아요. 진짜 네. 이런 경우 많아. 비싼 술은 어떻게
1: 그렇죠. 먹어주지 어떻게 버릴 수 없잖아요.
0: 근데 사실 그 비싼 술은요. 묵힐수록 더 가치가 올라가긴 하는데 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 봐요.
1: 당장 먹어야죠. 아. 선생님 저희가 이거 돈 모아서 조니 어땡 사는데요.
0: 아니 17
1: 파랑 파랑
0: 아,
1: 조니 어땡 파랑 정당에. 파랑
0: 그래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내일부터 끊자.
1: 1784님 안주 좋은 걸로 선택하시고 단백질 이런 거
0: 웬만하면 묵히세요.
1: 네, 찹스테이크 같은 거 드시고 그리고 두 잔 정도만 드시면 돼요.
0: 전 단계잖아요.
1: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0: 두 잔을 한 달에 한 번씩 드시진 않을 거 아니야.
1: 조금씩 맛만 보시면 되죠. 옛날처럼 우리 이렇게 막 부어라 마시면 안 돼요.
0: 왜 1784님한테 하는 말 같지 않지?
1: 아하.
0: 왜 핑계 같지?
1: 자기소개서였습니다.
0: 빅마마입니다. 예. 거부.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네. 내가 아는 회방꾼 6350님. 안경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네네. 고객님들이 오셔서 어울리는 안경테로 열심히 골라드렸는데 나중에 친구분이나 남편, 뭐 와이프분이 오셔가지고 안 어울려. 나이 들어 보인다. 쓰던 거랑 똑같은데 뭐 해봤고. 이렇게 회방을 놓으신답니다. 회방꾼님들 잘 어울린다고 해주실 순 없나요? 하시면서 해주셨어요. 아 이게 진짜 파시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성심성의껏 좋은 걸로 골라드렸는데
1: 네네.
0: 예, 옆에서 계속 찬물 견지면 좀 그렇겠다.
1: 그러니까 왜 해방하셔.
0: 근데 이게 파는 분뿐만이 아니라 안경

0: 이걸 고르고 있는 소비자분들도 좀 기분 상할 것 같은데.
1: 그렇죠. 왜냐면 네. 기분 전환하려고 왕이한테 바꾸러 왔는데.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안 어울린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내놓을 거면 어울릴 만한 걸 하나 추천해 주고
1: 그렇죠.
0: 그때 그냥 안 어울린다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맞아요. 그렇게.
1: 여보, 그것도 좋은데 이거 한번 써볼래? 하고 맞아, 이렇게 권해 주는 게 좋죠.
0: 맞아, 맞아. 그렇게 하죠, 엄천식 씨는.
1: 그럼요. 그렇게 해야 나가야 자.
0: 어딜 그렇게 나가는 거야?
1: 세상은 문 밖에. 정선혜 씨. 세상은 문 밖에 있어요. 나가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0: 거긴 밖에서 잠근 구조가 아니에요?
1: 예. 자, 안경사 통신원 한번 연결해 볼까요?
0: 네. 알겠습니다. 안경사 통신원.
2: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안경사 통신원 주은빈입니다. 안경사로 일한 지 14년 차인데요. 손님한테 안경을 보내드리면 본인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친구나 가족들이 와서 꼭 한마디씩 하세요. 안 어울린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오. 지금까지 안경사 통신원이었습니다.
0: 아, 안녕하세요. 주은진 씨.
2: 안녕하세요. 어,
0: 안경사로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경력이?
2: 14년 차예요.
0: 아, 이 정도면 네. 네. 진짜 잘 골라주실 텐데.
1: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주은진 씨처럼 그 전문가들 권해주는 게 더 맞는 건데.
0: 맞아,
1: 그렇죠?
0: 맞아.
2: 맞아요.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니까 네. 얼굴형이나 이런 거에 맞게 보내드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0: 아유, 그러니까 그럴 땐 진짜 완전 기운 빠지죠.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또.
2: 맞습니다.
0: 근데 요즘은 많이들 이제 안경을 뭐 여러 가지 패션 용도로도 쓰시고 보안경으로도 쓰시고 컴퓨터를 많이 하시니까
2: 네.
0: 어떤 안경테가 유행이에요?
2: 요즘에는 오벌형이라고 작은 타원형 안경이 유행이에요. 레트로하게.
1: 작은 타원.
0: 약간 레트로식. 예전에 크라리 네. 유행이었거든요.
2: 네, 맞아요. 네,
0: 근데 요즘은 조금 작은. 예전 왜 우리 선글라스도 되게 레트로. 요새 선글라스도 레트로더라고요.
2: 맞습니다.
0: 어, 예전에 그 터보 안경 같은 거 있잖아요.
1: 아, 그래요?
0: 어, 남편분도 안경사라고 그러시던데.
2: 네, 맞아요. 남편도 안경사예요.
1: 그럼 이제 같이 일하세요? 하루 종일?
2: 아니요. 같이 일하진 않고 어, 네. 이제 저는 명지에서 일하고 남편은 하단에서 일하고.
1: 아, 다른 장소에서.
2: 네, 다른 혹시 데서.
0: 네. 뭐 어떤 같은 데서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1: 또는 대학 전공도 그쪽에서 CC?
2: 네, CC.
1: CC.
2: 네.
0: 와, 이제 진짜 의리. CC는 의리라고 본다. 어. 그러면은 네. 서로가 그 안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문적인 그 구역이 있잖아요.
2: 네, 네.
0: 그것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진 않아요?
2: 어, 남편하고 둘은 같이 일하면 사실 좀 마찰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일을 안 해서 그런지
0: 그쵸 네. 그쵸 예. 그 남편 안경은 은진 씨가 골라주고 네. 은진 씨 건 남편이 골라주고 혹시 이렇는가요?
2: 네.
1: 와,
2: 맞아요.
0: 그건 안 싸우겠네.
1: 좋은데요.
2: 네. 아, 이게 그럼 어울릴 것 같다 저게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아, 하면서
0: 얼마나 네. 되신 거예요 결혼하신 지?
2: 지금 결혼한 지는 제가 19년에 결혼해서 7년
0: 2019년에 결혼하셨구나.
2: 네네.
0: 근데 약간 아직 연애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연애 쓰면 뭐지?
1: 여러 메시지가 있네요. 은진 씨 전국 방송인데 남편에게 한마디 하실까요?
2: 네. 호나 항상 내 응원해주고 연주 같이 예쁘게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0: 아, 진짜 계속 연애하듯이 사시네.
1: 그 동갑내기 친구 같은 느낌으로 맞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이, 그래. 보기 좋습니다. 은지 씨 오늘 네. 퀴즈도 준비하셨죠?
2: 네, 맞아요.
1: 퀴즈 부탁드립니다.
2: 네. 제 주변에 있는 해방꾼은 남편인데요. 네.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남편이 꼭 이 음식을 시켜 먹는데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치킨, 2번 족발, 3번 떡볶이.
1: 치킨, 족발, 떡볶이 저도 다 좋아하는 건데 맞춰주세요.
0: 모든 해방꾼 아니에요?
1: 그렇죠.
2: 네.
1: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도 미니 무료입니다. 네.
0: 근데 약간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최 아저씨가 족발은 콜라겐이고 치킨은 단백질이야. 그죠? 네. 떡볶이도 언니 어디? 맛있으면 0칼로리? 막 이럴 것 같아요.
1: 소금 안 됩니다.
0: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타월 세트랑 문어크림 선물로 얹어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네.
1: 네, 광고요.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IS 동선은

0: 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1: TVX.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9: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네, 안경사 통신원이 다이어트 할 때 남편이 회방 놓는 음식 정답은요?
9: 1번 치킨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치킨 냄새만 남아있을 땐 정말 미쳐버리죠.
8: 네, 그럴 땐 시키면 돼요.
9: 아, 예. 그게 하늘에서 사인을 내려주는 거구나. 몰랐네. 정성님, 7011님, 1954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8: 근데 정선 씨는 관리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아니, 날씬하게 하고 미스코리아 나가려고 그래요?
9: 아, 최악의 관용어구나. 미스코리아 나가려고. 언제적 멘트냐고.
8: 아니, 너무 보기 좋아서 그래요. 요즘 수영도 열심히 하시고.
9: 아니, 그게 이제 강박이 습관이 돼서 그런 거지. 아, 네, 예. 먹고 싶을 땐 먹어요.
8: 알겠습니다.
9: 아, 치킨 시켜야겠다 내가. 네,
8: 회방꾼 좀 더 볼게요.
9: 강연경님, 제가요 보석 십자수를 좋아해서 대작으로 5점 만들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작업 중인데 아빠가 여기도 문천식 씨 같은 아버지.
10: 그거 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거 너 저 눈만 버린다.
9: 기분 나빠서 보석 십자수 접었어요. 아니
8: 그 대작으로 5점 그냥 하세요.
9: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상처돼요.
8: 네.
9: 그러니까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내가 무시할 수 있지만.
8: 그렇죠.
9: 아빠가 그러면 좀 상처지.
8: 그리고 아버님, 연경 씨가 그 일을 하면 행복해 하시잖아요.
9: 근데 아버님 또 아버님 나름대로의 투박한 마음을 전한 건데 사랑하는 마음을 전한 건데 걱정하면서.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8: 그렇군요.
9: 그럼요. 네. 부녀관계, 모녀관계, 모자관계, 뭐 부자관계 네. 다 이게 말 배달이 문제인
8: 맞아요.
9: 거예요.
8: 맞아요. 최은숙님, 드라마 집중해서 보는데 남편이 평소 보지도 않으면서 자꾸 물어보고 말을 시켜요. 그만 좀 물어봐. 한번 말해서는 이해 못할 내용이야 라고 짜증내면 드라마가 그렇게 소중하냐? 야, 남편과 대화보다 더 중요하냐? 어? 짜증나요 진짜? 하면서 드라마를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요. 회방꾼이에요.
9: 아, 남편분 요새 외로우신가 보다.
8: 그런가 보다. 네. 은숙 씨 관심이 필요한가 보다.
9: 약간의 갱년기? 아니면 좀 우울기?
8: 은숙 씨 네. 남편분 좀 안아주세요.

0: 아니 은숙 씨 반응이 이럴 것 같아서
1: 그럴 것 같다고.
0: 왠지. 예. 그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어. 예. 뭐가 있겠지 중간에.
1: 우리 형님들 팔짱 안 끼게 예. 배우자분들이 많아주세요.
0: 뉴스 듣고 5시 5분에 와요.
2: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3: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5시 뉴스입니다. 어제 8% 급락했던 코스피가 그만큼 다시 오르면서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612.52포인트, 8.18% 오른 8096.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상승폭으로는 역대 최대로 장 초반 매수세가 몰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22.9원 내린 1512.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북한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평양의 우이탑을 참배하고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우이탑은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중국 인민지원군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동행했습니다. 이어 중국 최고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찾았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일정은 6.25 전쟁을 통해 형성된 북중혈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양국 집권당의 유대를 미래 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행보로 해석된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군대 분야 교류를 언급한 데 대해서 통일부가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북중 관계에서 공개적으로 군대 분야 교류를 언급한 건 처음으로 파악된다면서 중국 국방부장이 방북에 동행한 데 대해서도 군대 분야의 교류를 논의하기 위해서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발표된 것만 가지고 평가하긴 이르다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가 호국 보훈의 달 교육 프로그램에서 6.25 전쟁이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나란히 소개한 것을 두고 국방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항미 원조는 이 미국의 침략에 맞서서 북한을 돕는다는 뜻으로 중국이 중공군의 참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는 선전 표현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쟁기념사업회는 홍보물에 대한 표현 방식이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동안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7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3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악바리 정군입니다. 저는 팬분들 응원이 너무 좋아요. 특히 2014년 마지막 홈경기 22-1로 지고 있던 8회에 울려 퍼지던 한화이글스의 육성 응원은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끝까지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응원은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먼저 뜨거워집니다. 나한테도 응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야구장 응원석에 한번 앉아보세요. 제일 먼저 내 귀와 가슴을 울리는 게 있을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네, 오늘 3, 4부는 최고의 부부 상담 전문가 또 관계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하는 신혼에서 황혼까지 이어집니다.
1: 아, 당연히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도 환영하고요. 넓게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뭐 부모님, 시부모님과의 문제도 다 받고 있습니다.
2: 네.
1: 어떤 일이든 가족에 관한 문제라면 사연 보내주세요.
2: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문자로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제작진이 전화를 드릴 겁니다.
1: 네.
2: 자,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또 챙겨드리고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음식물 처리기 드릴게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부부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1: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0: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1: 신혼에서
0: 황혼까지. 7호선 9호선 막 타고 다니잖아요.
1: 예.
0: 그러다가 이 시간만 되면 2호선으로 갈아타게 되는
1: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호선 아닙니다.
0: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계의 마음 순환선 2호선입니다.
1: 와, 순환선 너무 좋네요.
0: 순환선 좋다.
1: 교수님께 이런 문자가 왔어요. 0958님께서 살다 보면 화를 안 낼 수가 없는데 그냥 막 화를 내고 나면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화도 좀 우아하게 지혜롭게 내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라고.
2: 없어요.
0: 우아한 거는 네. 화가 아니지 않아요?
2: 네. 아니 뭐 아니 화가 이게 거의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에너지인데 네. 이게 만약에 우아하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0: 진짜.
2: 다만 이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
1: 아. 길을 잃어야죠. 그러니까
2: 우리가 싸웠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적과 관련해서 엉뚱한 얘기를 덧붙여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했던 이 이야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관계로 가려고 했던 것인지 상대를 더 흠집내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더 분노하게 만들어서 우리 관계를 더 벌어지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길을 잃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시간 지나서 나중에 저를 만나게 되는
1: 아, 맞아요.
0: 이런 길을 상황입니다. 잃으면 안 돼. 내비 잘 찍어야 돼 아무리 화가 나면.
1: 그러니까요. 네. 아, 저도 길 많이 잃는 편이라.
0: 길이 그러니까 없어 우리는.
1: 대화를 하다 보면 부부지간에 너 말투가 왜 그러냐 이렇게 되면서.
0: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싸우는지 그죠? 나중에 잊어버리잖아.
1: 까먹어요.
0: 까먹어.
1: 그렇죠.
0: 맞아. 그래요. 하여튼 우아한 화는 없다. 네. 정말 기분이 거지 같군요. 뭐 이런 화는 없다.
2: 네.
1: 아,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0: 그러게 길만 네. 잃지 말자.
1: 그렇습니다.
0: 네, 이렇게 종결해 봅니다.
1: 첫 번째 상담 사연 들어가 볼게요. 문자로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3: 저희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3, 40대 땐 친구랑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온 날이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상이었어요.
4: 아, 남편 왔다.
3: 지금 몇 시니? 어? 시간이 몇 시냐고?
4: 지금이 4시인가 5시인가.
3: 아주 그렇게 술이 좋고 친구가 좋으면 나가서 그 사람들이랑 살아. 나랑 살지 말고.
4: 아유, 우리 마누라 왜 이러실까? 내가 또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그지?
3: 술 때문에 진짜 남편이랑 자주 싸웠는데요. 죽어도 술을 못 끊는 남편이 생각해낸 방법이 또 있었으니.
4: 여보, 내가 나가서 늦게 가서 술 먹고 다니는 게 크게 걱정되면 어? 당신이 말이야, 나 같이 술을 마시면 되잖아.
3: 뭐?
4: 어때? 좋은 생각 아니야?
3: 그래서 뭐, 아, 어떻게 해요? 저도 술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라 남편 쉬는 날 술 친구가 돼서 같이 술을 마시는데 문제는 아우, 제가 남편 주량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저는 소주 서너 잔이면 만취인데 남편은
4: 자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2차가 이제 2차. 자, 1차는 소주였으니까 뭐 2차는 입가심 맥주가 아니야. 맥주.
3: 머리 아파. 아우, 맥주가 무슨 입가심이야. 술꾼도 아니고 진짜. 아우,
4: 맞잖아. 나는 술꾼이다.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 또 어? 친구들 불러서 딴 데 간다.
3: 제가 안 맞춰주면 친구들이랑 마신다는데 그럼 곤드레만드레 취해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쓰고 오거든요. 남편이 뭐 술 중독까지는 아닌데 한 병 마시면 그냥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라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1: 맞춰주시려 하는 마음 자체가 너무
0: 유라 아니야?
1: 좋은 마음인 것 같은데.
0: 유라니?
1: 정선이 저는 지금
0: 여보세요. 유라니?
1: 술을 안 마신 지 한 달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2: 저는. 아니 왜?

0: 찌십니다.
1: 예, 네. 고지혈 찍어가지고. 예.
2: 아, 고지혈.
0: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 예. 높아져가지고.
2: 어, 진짜.
1: 그때 와이프가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0: 아, 술 안 마시니까.
1: 예, 예.
0: 그러니까 문천식 씨도 참을 때 딱 참고 육아도 확실히 해요.
2: 오.
0: 왜냐하면 나가고 싶으니까 이제 쿠폰 받으려고
2: 예.
0: 확실해요. 100점짜리 아빠예요. 근데 나가면 딱 이렇게 예. 제가 회식을 많이 해보잖아요.
2: 네네.
0: 끝을 몰라요.
2: 아.
1: 그래서 제 옛날 얘기 보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2: 이거는 저 문천식 씨가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0: 네, 얘기해 주세요.
2: 네.
1: 저희 아내는 칼 같아서 아예 마셔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많이 마셨는데
0: 이건 불가능해 마셔주는 거.
1: 이거는 남편분이 이제 저처럼 건강상의 위기가 오면 자중하실 텐데 그런 일은 위험하니까
0: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1: 그 전에 좀 하셔야 될 텐데 그렇죠.
2: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건강이 나에게 알려주는 외침이 가장 정확한 그렇죠. 소리죠.
1: 맞아요.
0: 맞아요.
2: 그렇긴 한데. 그렇게 될 때까지 가면 누군가는 어떨 때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너무 갑작스럽게 봉착해가지고
1: 맞아요.
2: 온 식구들을 깜짝 놀라게
0: 맞아.
2: 하는 경우들도 많이 진짜.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남자분이 술도 술인데 보니 이 아내를 또 많이 또 사랑해요.
0: 어, 좀 약간 개구지세요. 네. 장난도 좋아하시고.
2: 네. 그 친구도 사랑해, 아내도 사랑해, 술도 사랑해, 모두를 사랑해.
1: 아이고, 저런.
2: 네. 그 돈도 막 잘 쓰고요.
0: 아이고야, 큰일 났네.
2: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돈부터 좀 제가 볼 때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0: 단속을 해야죠. 네. 네.
2: 술값을 지금 보니 유익게 써도 문제가 없는 집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내가 최소한 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일 먼저 돈은 좀 틀어줘야 될 것 같고요.
1: 맞아요.
2: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런 분은 뭐 알코올 뭐 중독 술 중독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마시는데 이때마다 완전히 정말 그 내가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실 정도면 이건 중독입니다.
1: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매일 안 드시냐면요 새벽까지 드시니까 그 다음 날은 못 먹겠는 거예요.
2: 그치, 힘이 들어서.
1: 예. 이제 그리고 하루 쉬면 괜찮거든요. 또 드시는 거예요.
2: 그렇죠.
1: 예.
2: 이제 확실히 우리가 공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황을 또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서
1: 정확할 겁니다. 아마.
2: 예. 예.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게 제가 볼 때 이분은 술을 세 번에서 네 번 먹는 게 아니고요. 술이 취한 상태는 일주일 내내예요.
1: 맞아요.
2: 일주일 내내이기 네. 때문에 이미 제가 볼 땐 전두엽도 어느 정도 좀 줄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 그럼요.
2: 그래서 한 번쯤 저는 병원 모시고 가셔서 이 간에 관련된 검사도 좋지만 뇌를 한번 찍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오, 맞아요.
2: 지금 50대인데 술을 아직도 이 정도 마신다면 10중 8구 뇌의 수축이 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 그쵸.
2: MRI도 한번 찍어 보시고 MRA도 한번 찍어보시는데 이게 술값 지급하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 맞아요.
2: 그래서 한 번쯤 남편이 실제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를 보고 그 차트와 관련된 그림을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명료한 설명을 들으신다면 훨씬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래서 그냥 추상적인 잔소리보다 전문가가 개입해서 딱 돕혀보면서
1: 그럼요.
0: 맞아. 그 영상이나 자료가 시각적인 게 무섭더만요.
2: 예. 그럼요. 이 정도면 아마 뇌에 작고 큰 구멍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세상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더니 의사 선생님 얘기하니까 한 방에.
2: 그럼요.
0: 안 먹고 이렇게 칼퇴근을 하더라고요.
1: 네. 체력이 안 되면 네. 못 먹게 돼 있습니다.
2: 꼭 한번
0: 1년 전에 가보셨어요. 내가 동영상 찍어놓는 건데. 누나, 에이, 나는 아직 어려요.
1: 사연자분들 어렸을 때 초중반이신 것 같은데 건강 챙기시죠 우리.
0: 근데 딱 예. 그때가 몸 안에 청년이 합의를 못 볼 때야.
2: 아, 그럼요. 네. 좌충우조의 시기가 딱 있는데 아직은 젊고 그러나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나아갈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문턱이 코앞입니다.
1: 맞아요, 네. 진짜로. 적당히 드셔야죠.
0: 네. 그럼 건강을 되찾으시면서 네. 네, 행복해지시길.
1: 노래 한 곡 들까요?
0: 네. 예. 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사연 만나볼 텐데요.
1: 그거 어때요? 박현빈 노래.
0: 아, 곤드레
1: 좋잖아요.
0: 이게 왜냐면 이제는 마시는 술 대신 네. 이렇게 노래에 취하시라고.
1: 그렇죠. 네. 사랑에 취하시고 그래야지.
0: 대신 이제. 마셔주는 노래가
1: 네.
0: 많아요.
1: 네.
0: 바이브 노래도 있고.
2: 아.
0: 예. 일단 오늘은 좀 흥에게 온 박현빈 씨 노래로 네. 귀로만 음주를 하시겠습니다.
1: 사실 이 노래는 사랑 노래거든요.
0: 아, 사랑에 취해버렸다.
1: 그거예요. 네.
0: 아, 아유 눈 봐라.
1: 가시죠.
0: 또 변명될 네. 때는 빠릿빠릿해.
1: 내 얘기다 내 얘기.
0: 군드레 만드레.

0: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 고민 상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요청하신 분은 문자로 5324님 보내주셨어요.
1: 결혼 15년 차에 접어든 주부인데요. 얼마 전 온 집안을 탈탈 털 작정으로 대청소를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2: 아침 일찍부터 무슨 청소야. 주말에 좀 쉬지.
1: 아니 주말 아니면 시간이 있어야 말이지. 당신도 일어나봐 좀. 빨리.
2: 알았어.
1: 나 청소기 돌리는 동안 이불 좀 가지고 나가서 탈탈 털어. 지금.
2: 귀찮게. 알았어.
1: 평소에 저는 아이를 재우다가 자연스럽게 아이 방에서 같이 잠드는 편이고 남편은 안방에서 혼자 잘 때가 많은데요. 안방 침대 프레임이랑 벽 사이에는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틈이 하나 있는데 거길 치워야겠다 싶어 보니까 그 틈에 찌부러뜨린 우유곽이며 구겨진 맥주캔이며 과자 부스러기 뭐 말라 비틀어진 귤 껍질까지 아니 심지어 라면 봉지까지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거기 끼워져 있는 겁니다.
2: 그거?
1: 아유
2: 사실 내가 저 밤마다 당신 이제 잠들고 내가 침대에서 간식 먹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먹고 누웠는데 이게 또 쓰레기통까지 가는 게 귀찮더라고.
1: 뭐야 그게 말이니 방구니. 어떻게 잠자는 침대 위에서 뭘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먹어. 찝찝하게. 그리고 먹었다 쳐. 그럼 쓰레기는 바로 갖다 버려야지 정말. 저 틈이 쓰레기통이야? 어? 쓰레기를 저렇게 구겨놓게.
2: 알겠어. 내가 잘못했네. 이제 갖다 버릴게. 제때.
1: 이렇게 말은 잘하면서 아직까지도 째깍째깍 움직이는 꼴을 못 봤어요. 결국 속 터지는 제가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더라고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화를 내도 안 고쳐지는 게으른 남편. 어떻게 응징해야 속이 시원할까요? 못 참겠는 분 한 분 여기 추가요.
0: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사람 버리는 사람 따로 있어요.
3: 기차.
0: 따로 있어요. 예, 안 고쳐지더라고요.
1: 그걸 받아들인 마음 편해져요?
0: 편치 않습니다.
1: 아까 이미 침대 구석에서 나온 거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인사 못 보셨죠? 난리 났어.
0: 교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3: 아니 이게 전 이 사연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은 남편의 버릇을 어떻게 고치죠? 보통 이렇게 사연을 주실 텐데 어떻게 응징해야 속이 시원할까요?
1: 속이 안 풀리네. 너무 지금 약올라.
3: 쓰레기 하나당 등짝 한 대씩 때리면 뭐 좀 낫긴 하겠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남편의 원래가 좀 게으른 분인 것 같아요.
1: 그냥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 달리고 집에서 늘어지자 이 주위.
3: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위생에 대해서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뭐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1: 안 죽어 안 죽어.
3: 네, 사실
0: 배우자가 죽어요. 배우자가 속상해서
1: 속 터져서.
3: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물론 좀 지저분할 수는 있지만 대신 배우자들에게도 관대해요.
0: 그렇죠.
3: 아내에 대해서 잔소리도 안 하고 뭐 그냥 웬만하면 알았다 얘기하고 조금 뭐 게으른 면은 있지만 이런 관대함의 요소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양면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0: 그러네.
3: 저는 사실 집집마다 이 어떤 쓰레기를 좀 꽁쳐놓고 이런 것들 꽤 있잖아요. 제가 그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50대 부부인데 남편이 저 코딱지를 해가지고 자꾸 침대에 이렇게.
0: 진짜. 아니 5학년도
1: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왜 그러시냐고.
3: 아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왜냐면 그렇게 해서 닦으면 또 다음날 또 해놓고 하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제일 먼저 이 남편이 일단 비염이 있고요. 코가 원래 잘 마르는 편이기도 하고.
1: 그래도 휴지.
3: 두 분은 뭐 워낙에 깔끔한 분위기니까 그런데.
1: 아니 코딱지는 흡일 수 있지만 밑에다
3: 아주 골고루 발라놓는 거죠. 도배지만 있으면 그냥 바로 붓게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0: 너무 싫어.
3: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했냐면 이 아내가 계속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하고 휴지를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통을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침대 옆에다가 물티슈를 하나씩 그 집게에다 이렇게 달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쓰레기통 하나 넣으면
1: 발이 끈끈이죠. 네.
3: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그래도 여기저기다 바르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1: 그치.
3: 그래서 이런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게 어떻겠나.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이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주로 방을 따로 쓰고 있는데요. 예. 아내가 옆에 있었으면 그 과자를 그 시간에 먹진 않았을 거예요. 아,
4: 그렇죠.
3: 그런 어떤 외로움의 이야기나 혹은 내가 뭔가 달콤한 것을 사람 대신 간식으로 좀 채워나가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0: 그렇겠네요.
3: 그래서 아내가 옆에 있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할 때는 그 침대 옆에다가 작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좀
4: 맞아요.
3: 놓으셔서
4: 저도 그걸 생각했어요.
3: 이게 안 그러면 나중에 벌레도 나와요.
0: 맞아요. 진짜 그래요.
4: 맞아요.
3: 그래서 이거 쓰레기통 하나 놓으면 사실은 그닥 그렇게 서로 불편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 쓰레기통이 방에 있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기시겠지만 그럼에도 뚜껑. 불구하고 뚜껑 있고 요새는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네. 뚜껑이 잘 닫히는 것도
0: 맞아요.
3: 많이 있더라고요.
0: 벽에 다 있어요.
3: 맞아요. 네. 그거 이제 뭐 다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가서 네. 보면 또 싸게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하나 하면 덜 싸우게 되지 않을까.
0: 그러네요. 네.
4: 맞아요. 방법이 그러니까. 없어. 이게 바뀌고 깨끗해지고 자기가 정리정돈 잘하는 분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3: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0: 네. 응징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해결하시죠.
4: 네. 그렇죠. 네. 아 진짜. 네. 아 근데 이 사연보다 코딱지가 너무 세가지고.
0: 아까 코딱지는 떼가지고 입에다 넣어야 되지 않아요? 진짜 나 같으면 그렇게
4: 아우 나 그것도 싫어. 네. 아우 그건 내 손으로 해야 되잖아. 아,
0: 핀셋을 해서 그분 입에 넣어야죠.
4: 아우 애지 마요.
0: 네, 사연 주신 분께 올인원 영양제 드리겠습니다.
4: 네. 네. 노래 듣고 다음 사연 또 만나볼 텐데요. 네. 좀 이렇게 그 틈 사이에다 막 끼워 넣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신던 양말, 뭐 네. 속옷, 우유곽, 라면 봉지.
0: 왜 그러시는 거야?
4: 소유와 권순일, 박용인 함께합니다.
0: 예?
4: 틈. 좀 틈에 끼우지 좀 말라고. 제발.

0: 가구, 사진 보고 몰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2: 축구장에
3: 두 배.
2: 우와.
1: 만져보고, 보고, 앉아보고.
0: 임태성의
4: 요한인의
0: 할인 매장.
1: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5: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신혼에서 황혼까지 부부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홈페이지로 익명 요청하셨는데요. 조금은 무거운 사연일 수 있겠습니다.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 님으로 소개할게요. 예, 저희 부부도 결혼한 지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들 보기엔 사이도 좋고 지극히 평범한 부부인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내에게 언젠가 우리가 집안 제사를 맡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낸 적이 있는데 평소에는 잔소리도 잘 안 하고 부드럽던 아내가 갑자기 얼굴이 굳더니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0: 나는 절대 못해.
1: 아, 당신 처가 제사는 다니면서 왜 우리 집 제사에는 그렇게 예민해지는 거야? 아, 힘들어서 그런 거면 음식 준비도 내가 하고 당신 힘들게 안 할 테니까 어? 그럼 되잖아.
0: 아, 몰라. 당신이 알아서 다 해 그럼.
1: 지금 와서 돌아보면 아마 아내는 그때부터 종교적인 가치관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내가 원래 종교색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6년 전쯤 아내가 둘째를 키우면서 많이 지쳤던 시기가 있었는데 몸도 마음도 지쳐 힘들어했고 우울감도 심했습니다. 그 무렵에 교회 사람들이랑 자주 어울려 다녔고 그 이후로 조금씩 밝아지나 싶어서 저도 안심을 했지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오전마다 외출이 잦아졌고 일요일엔 거의 하루 종일 신앙생활을 하며 봉사도 하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더 결정적인 건 얼마 전 일이었는데 거실에서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 화면에 이단으로 알려진 종교 교주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겁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죠. 당신 저 지금 보고 있는 거 그거 뭐야?
0: 어?
1: 이상한 거 아니지?
0: 이상한 거라니 그런 거 아니야.
1: 근데 저 사람 저 내가 본 것 같은데 사이비 교주 아니야 맞지?
0: 사이비는 무슨?
1: 응?
0: 아니 언론에서 너무 나쁘게 몰아가서 그렇지 이상한데 아니야. 아 그리고 막말로 종교의 자유는 누구한테나 있는 거 아니야?
1: 알고 보니 아내는 이단으로 알려진 종교를 6년째 믿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머리가 멍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 집 이야기가 된 것 같았죠. 아내는 오히려 담담하게.
0: 당신 직접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무조건 이상한 종교라고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1: 사실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생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아내를 그냥 놔두는 게 맞는 걸까? 괜히 막 몰아붙였다가 더 깊이 빠진 건 아닐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요. 종종 이단 종교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고 경제적 문제나 인간관계 단절이 생겼다는 사례들도 보니까 가슴이 괜시리 철렁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내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혹시나 종교 문제로 20년 넘게 지켜온 가정이 흔들릴까 봐서요. 다행히 아내가 평소 이효순 선생님 말씀을 참 좋아해서 방송도 챙겨보고 선생님을 존경하는데요. 그래서 저 혼자 감정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0: 걱정이 되시겠다. 뭐 아직까지 뭐 그 큰 뭐 재산을 날리거나 아니면 집을 나가시거나 뭐 이런
1: 그런 상황은
0: 없는데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특정 종교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1: 네.
2: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종교와 관련된 상담은 참 예민합니다.
0: 아 그러게요. 네.
2: 예민하고. 진짜. 또 실제 그 종교들이 사실 우리가 뭐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런 게 굉장히 어떨 때는 좀 두려운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남편도 아마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혹시 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또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1: 그렇죠.
2: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또 전화 상담을 빨리 또 예. 서둘러서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1: 해봐야죠.
0: 예. 예. 자 일단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게요. 김정희님.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네. 용기 내주셔 감사드리고요. 이효성 교수님과 인사 나누시고 바로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2: 네, 네 정희님 안녕하세요. 네.
3: 네.
2: 일단 연락 주시고 또 용기 내서 함께 통화할 수 있도록 수화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정희님, 제가 지금 정선희 씨 그리고 문천식 씨가 함께 이렇게 일종의 스토리를 콩투처럼 만들어서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내가 한 6년 정도 지금 이단 종교에 빠진 것 같다고요?
3: 네. 네. 저희 집안 자체가 네. 유교 그러니까 제사 모시고 이런 집안이라서 사실은 저는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아하고 막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네. 결혼 당시에 뭐 이렇게 그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결혼까지 갔었던 것 같고
2: 네.
3: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아이 낳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네.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마음은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뭐 교회 딱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면 뭐 그거는 용인할 수 있었다라고 용인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보니까 6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2: 6년이요. 그러면 그 6년 사이에 아내에게 어떤 일이 가장 큰 변화로 나타난 건 뭘까요?
3: 사실은 저는 네네. 전혀 인지를 못했던 게 뭐냐면 네. 그 사람이 더 밝아지고 더 뭐 자존감도 좋아졌다고 그러고 네. 직장 생활도 더 재밌게 하고 하니까 저는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부부라는 게 말이 이쁘게 나오면 답이 이쁘게 나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나빠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건강한 가정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사연에도 있었지만 그냥 이대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면 저는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갖고는 있어요.
2: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일 걱정이 되시는 건 뭔 거예요?
3: 네. 그 사실을 제가 인지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물어봤더니 순순히 답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완전 제가 냉정하게 나갔어요. 나가다가 이제 저도 이제 인터넷도 좀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더라고. 신뢰를 먼저 쌓아야 된다고 돼 있어서 다시 예전 모드로 다시 바뀌어서 이제 그 대화를 하려고 갔는데 이제 퇴근하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2: 어떻게요?
3: 어떻게 바뀌었냐면 강제 개종이라는 거를 저는 그런 단어

0: 저를 언급한 적도 없는데
1: 네.
0: 당신이 강제교정 나를 강제교정 시키면 나는 당신하고 못 살아.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네.
0: 그래서 저도 너무 철렁하고 와 그래서 저도 좀 강제개종이 도대체 뭐야? 네.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일반 개종 목사들이 가족하고 네.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구타, 감금, 폭행, 그 또는 뭐 이상한 주사 같은 걸 놔가지고
1: 네.
0: 강제적인 방법으로 종교를 바꾸게 하는 거래요.
1: 아이고.
0: 아니 근데 그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게 가능 가당치는 한 얘기냐고요.
2: 그렇죠. 네.
0: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먼저 나가서 신고하고 아내를 보호해야 되죠.
1: 그렇죠.
0: 그러면서 예,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후에 또 제가 이제 이런 걸 전문 상담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이번에는 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이 며칠 동안 정말 누구한테 쫓기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막 추구하는 거예요.
1: 네.
0: 당신 혹시 뭐 이상한 짓 하고 나를 위한다면서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아니
1: 네네.
0: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 제가 전화 통화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저 뭐야 영이 씌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꿈에서 그게 나타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하고는 어떤 상태냐면
1: 네네.
0: 아내가 이런 강제 개종만 안 시킨다면
1: 네.
0: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제 개종 시킬 생각도 없고 나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1: 네.
0: 다만 강제교정 시키진 않을 거니까 다만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제 조건을 좀 제시했어요.
1: 네.
0: 아이들한테는 절대 그 영향권 안으로 들지 않게 해달라.
1: 네.
0: 혹시라도 아이들이 원하더라도 당신이 그걸 적극적으로 막아달라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경제적인 네. 부분과 관련돼서
1: 네.
0: 본인이 받고 있는 월급에서 하는 거 그건 내가 동표하겠다.
1: 네.
0: 그 안에 해결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처럼 가정에 충실해달라. 종교보다는 가족 행사 우선이지 않냐.
1: 네.
0: 그 네 번째로 당신이 느끼기에 이건 아니다 싶으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달라. 이 네 가지를 요청을 했고 흔쾌히 동의를 했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2: 그 남편분이 교수님 굉장히 합리적인 분 같은데.
1: 굉장히 지혜로우시고요.
3: 네. 논리적인 네.
1: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강제 개종과 관련해서 아내가 뭐 구타 감금 뭐 폭행 관련된 아마 이거는 그 다니고 있는 그쪽에서 들은 일종의 메시지가 아닐까
2: 네.
1: 이런 생각은 일단 한번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런 그걸 우리가 개종으로 굳이 얘기를 한다면 남편이 했던 그 작은 어쩌면 그렇게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얘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반응하는 걸 보면 저는 1차 정보가 이미 아내에게 와 있었을 것이다. 그 교회 쪽에서나 그쪽 집단에서 아마 이런 경우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혹은 이런 경우는 최악으로 경우는 뭐 말씀하셨던 뭐 구타나 감금 폭행 이렇게 해가지고 개종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분도 겁이 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정인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좋았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모르겠다. 일단 내가 강제 개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또 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이 아내가 어쨌든 일상생활이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 아내와 없는 분란을 만들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선언이어서 그 부분은 전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네 가지 조건을 거셨잖아요. 하나 아이들에게는 무관했으면 좋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 손을 잡고 아이들을 가장 신뢰하는 대상인 엄마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제 전도라고 그러죠. 이렇게 도를 전하는 방식으로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 약속을 지켜준다라고 아내가 같이 약속을 한 거죠.
0: 네.
1: 그 아내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내 가족을 이끌어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약속을 그 아내가 잘 지키길 바라고요. 두 번째
0: 그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1: 네네.
0: 제가 붙였던 말이 혹시 아이들이 원하더라도
1: 네네.
0: 당신이 적극적으로 막아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1: 네.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거든요.
1: 네.
0: 그게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 네,
1: 그래서 이거는 아빠가 아이들하고도 지금 보면 아내하고도 사실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0: 서로 굉장히 신뢰관계를 맺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 그 얘기는 아이들하고도 그 관계력이 저는 여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마치 그 아내가 어떻게 내가 그 이 종교와 관련된 상담을 한 걸 알았지? 아내는 남편의 이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그 차이를 읽어내는 오래 산 부부들은 다 그런 일련의 그 차이를 아주 민감하게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육감이라고 하든 촉이라고 하든지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남편도 이 아내의 변화를 보듯 이 남편이 이 아이들에 대한 관련한 변화도 아마 어느 정도는 좀 보실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집은 서로를 다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스트레스가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이들이 하고 대화를 조금 더 자주 하셔서 그 종교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변화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아 요즘 저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서로 간에 가끔씩 할 수 있는 이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거. 또 저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아내가 따로 맞벌이를 하게 됐을 때에도 이건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당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만도 한데 당신 돈은 당신이 알아서 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1: 맞아요.
2: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아내의 월급이 그렇게 딱히 그 4시간 일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큰 부분은 차지하고 있지 않아서
0: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내가 봤을 때 이상한 집단에 돈을 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고 크고 간에 내가 그 돈을 터치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내는 아마 굉장히 고마웠을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내가 이단 종교라고 알려진 곳에 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를 대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분은 나를 조금 자유롭게 해주는 부분이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웠을 건데 제가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언제든지 물론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지금처럼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내도 내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내 가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도 좋았고요. 마지막 하나 무슨 일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꼭 나한테 얘기해라라고 남편이 얘기를 해주셨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말 저는 표창장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공간과 그 마음을 열어놓고 있겠다고 얘기를 선포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다니다 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이 올 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내 남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을 마음을 닫아버리면 나도 어디 가서 호소를 할 수도 없고 그 집단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온도를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든 내가 문제가 있다 싶을 때는 내게 와라 난 당신 편에 늘 서 있겠다.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위기의 순간에 신의 음성처럼 들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편이 웬만한 이 종교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어떤 분들보다 훌륭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남편께서 요구하시는 건 아내가 이 상황에서 그 이단 집단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아내한테 바라는 것은 사실 그 단체 안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조그마한 하늘밖에 못 보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만 맹신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2: 아니 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왜 비판하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게 본인이 판단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거든요. 사실
0: 그렇죠. 근데 이게 일단 먼저 기억하실 게 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6년 전 마침 그 집단에 들어갔던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까 잠깐 우리 꽁트할 때 얘기 들어보니 6년 전에 둘째 아이를 낳고 꽤 우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우울감이 있는 그 순간에 내가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좋아지는 것 같고 내가 때론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거기서 아마 모종의 사명감 같은 것도 느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마치 구덩이에 빠졌다가 이 구덩이에서 평상시로 나오는 것 그 이상의 의미 부여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나에게 플러스인 곳이지 내게 마이너스가 되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어려운 지점에서 나를 구원해줬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아내하고 이 이단 종교와 관련된 일종의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협의가 있었던

0: 어떤 상황이라 아내는 일단 안심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있은 이후로 당장 내 남편이 언제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라는 이 경계심은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 네. 지금 당장 첫째 너무 서두르지 마실 것. 일단 현재로 이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아내도 얘기할 거예요. 별 문제 없잖아.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잖아. 내가 아이들에게도 당신에게도 내 직장에도 큰 문제 없이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여기서 날 나오라고 하는 거야? 나는 여기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껴. 그러면 남편은 명분을 잃어요. 명분이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먼저 좀 권해드리기는 제일 먼저 우리 집 지금 인터넷 하나로 같이 쓰시죠? 그렇죠?
1: 지금 아이들이 컴퓨터를 쓰고 있어서
0: 네?
1: 저희는 그냥 인터넷 컴퓨터 아니 폰으로 그냥
0: 그렇죠. 그러면 알고리즘이 공유가 될 거예요. 알고리즘.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종교에 관련된 뭐 긍정적인 영상도 있지만 부정적이거나 혹은 이 종교에 대해 혹은 그 종교를 포함한 그 이단 종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들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있는 여러 영상들도 있죠. 검증이 되거나 공식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본 여러 영상들을 남편이 관심 있게 보시기도 하시겠지만 조금 더 자주 보셔서 이게 짬짬이 아내 눈에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알고리즘 현대 이 방법을 한번 좀 활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아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이 종교가 나에게 늘 희망이진 않아요. 때론 이 종교가 나를 좌절시키는 경우 혹은 약간 낯선 느낌이 오는 순간이 모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겐 다 있거든요. 그 순간에 남편이 얘기했던 바로 그 장면 또 가끔씩 내 눈에 보였던 그 장면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장기적으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영상으로 먼저 이 알고리즘을 한번 활용해 보시길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남편이 답답해서 내가 그럼 그 종교에 가서 내가 이곳이 어떤 건지 알아보겠어. 이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맞아요.
0: 네, 이거 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이 종교의 강점과 단점을 잘 분석하시고 그리고 대신 이 우리 집안에 아내가 약속했던 이 네 가지 항목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분간 그 부분에 집중하시는 게 지금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1: 네.
2: 왠지 김정희님 목소리로 저희가 미루어 짐작한
3: 네네.
2: 건데
3: 네.
2: 정말 강단이 있으시고 장학력도 있으시고 아니요
0: 아니, 깜짝 놀랐어요.
2: 네. 네. 부드럽지만 마냥 부드럽지 않고 강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해내실 것 같다라는 믿음이 네. 생겼어요. 진짜로.
0: 오히려 이단 상담 관련된 부분에 취업을 하셔도 될 정도로 네. 정말 깜짝 놀란 실천력을 또 가지고 계시고 아내를 또 이거는 설득의 문제가 아닌데 아내가 남편을 정말 믿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가 네. 일단 너무
3: 그렇죠.
2: 좋다는 게
3: 그러니까요.
2: 사실은 네.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0: 큰 힘이죠.
2: 포인트인 것 같아요.
3: 네. 네. 오늘 상담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님. 네.
2: 어떠셨어요? 김정희님.
1: 일단은 네. 솔루션 자체에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상황 자체 분석이 너무 뛰어나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들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3: 그래서,
1: 예.
2: 그러니까 진짜 그 포인트를 또 잘 받아 적으시고 이분은 공부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0: 네네.
2: 네, 그래서 좀 더 밀도 있게 이 상담을 잘 활용하실 거라 저희는 믿고요. 아까 이우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리는 네.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 시간 안에 김정희 님이 잘 노력으로 채워 넣으실 거라 믿습니다.
1: 제가 아까 네. 그 사연에 네. 이우성 교수님을 되게 저희 아내가
2: 좋아하신다고
1: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은 다음 주에 저희 동네에 오시더라고요, 교수님이.
2: 아, 네네.
1: 그래서 오늘 제가 아내하고 같이 가서 볼 겁니다.
2: 네.
1: 주제는 아니지만.
2: 네네네.
1: 그래도 보면 제가 더 용기가 날 것 같고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2: 네네네. 너무 잘하셨어요.
0: 끝나고 나서 꼭 한번 만나러 오세요.
1: 네, 알겠습니다.
2: 네네.
3: 다행이네.
2: 김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알 거예요.
0: 네네.
1: 네,
2: 오늘 함께
1: 네.
2: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네. 결과 저희도 함께 네. 기다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3: 네.
2: 후기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요.
2: 자, 오늘 이우성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3: 그 전에 광고 듣고 와서.
2: 그럴까요? 그리고 사연 네. 소개되신 분께 저희가 선물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립니다.
3: 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0: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6: 건강해.
5: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5: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4: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들판에서 논을 메고 난 후 주인집으로 술을 먹으러 들어올 때 부르던 백꽃 타령입니다.

0: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농부들에게 막걸리 한 사발이 최고의 피로 회복제였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어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2: 네, 신혼의 상황까지 부부 상담 전문가 이효선 교수님과 함께 봤는데요.
3: 네.
2: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3: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두 분의 이 사이가 참 돈독하고 좋다는 거 거기서부터 맞아요. 출발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3: 네. 네. 이 관계의 따뜻함을 유지해 주셔야 또 다른 뜨거움 속에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4: 그렇죠. 네. 그렇구나. 네. 오늘도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네. 자, 부부 상담 전문가 이효선 교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감사합니다.
3: 저도 감사합니다.
2: 예, 네. 잘 뵙겠습니다. 저희도 인사드릴까요?
4: 자,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2: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0: 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6시 뉴스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기업의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내린 것도 비상기업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경찰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오늘 오후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을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경찰이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간부진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 원대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첩보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8일 윤익은 전 경찰청장과 김도형 전 강원청장 등 관련자 4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빠른 시간 내에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밤 기자들을 만나서 이란과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협상은 중단되지 않았다면서 하루나 이틀 안에 최소한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내 생각에는 잘 되어가고 있다면서 동시에 이란 항구 봉쇄가 100%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모레 서울에서 제6차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슈퍼 미국 전쟁부 부차관부가 회의를 주관하며 양국의 국방, 외교, 정보 관계자들이 참여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한미 양측이 이번 회의에서 동맹의 핵 억제 및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의

0: 거장 안토니오 가우디의 타계 100주기를 맞아서 대표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현지 시간 10일 중앙탑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같은 날 교황 레오 14세가 직접 가우디 추모 미사를 집전하고 성당의 예수 그리스도의 탑을 축복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동안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7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6도입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MBC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3: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화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오늘 환송 행사에는 이례적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반면 지금껏 참석해왔던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내 상황을 감안해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지만 지방선거 책임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는지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과구신, 노영희, 박상수 세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해온 충청권 광역단체장을 휩쓸었습니다. 재선의원직과 여당의 수석 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충남 도지사직에 도전해서 당선된 박수현 당선인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쇼라고 비판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선거는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보수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정욱 변호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오늘도 권순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0: 안전화.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3: 오늘의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4: 네, 뉴스 신세계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4: 박상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4: 박상수 변호사는 굉장히 웃고 다니십니다.
7: 아, 요즘에 뭐 네. 즐겁네요.
4: 아, 네. 그렇게 웃고 다니신 건 처음 봤네요. 네.
7: 정말 정치권에 투신한 이후로 아, 그래요? 아무 부담 없이 웃을 수 있는 한 주 정도인 것 같은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아, 예.
7: 네.
6: 아니, 저는 솔직히 좀 네. 미안한다고 사과하려고 그랬어요. 아, 예. 제가 지난주에 솔직히 박상수 변호사가 네. 너무 흥분해 있어서 저 사람 좀 이따가 네. 결과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네. 속으로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건 저한테 해야 되는 말이었고
4: 자기 반성이
6: 네, 저는 제 반성을 하고 있고 예. 박상수 변호사인데 다른 방송에서 너무 행복해하시길래 야, 좀 죄송합니다 이 말 꼭 예. 해야 되겠다.
7: 뭐 일주일 정도는 좀 예. 즐겨도 되잖아요.
4: 일주일
7: 정도.
6: 일주일이나?
4: 일주일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6: 아니요.
4: 아직
6: 오늘까지 수요일이었으니까.
7: 오늘까지입니다.
4: 네. 네. 그 선거란 게요. 네. 좋은 사람 있으면 싫은 사람이 있고 한데 그러고 다니시다 미움 받습니다.
7: 아, 뭐 저는 미움 받는 데는 좀 익숙해서 맞았습니다. 예. 무풀이 두렵지 악플은 좋아요.
4: 아, 네. 아, 정치인이십니다. 정치인.
6: 대단하다.
4: 곽우신 기자.
5: 네.
4: 북중 정상회담 어떻게 됐습니까?
5: 네, 일단 그 김정은 네. 북한 국무위원장과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예. 이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두 정상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 수호 또 전략 협력 예. 강화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측 회담 결과 발표에는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 해결 관련 언급이 없었다라고 예. 합니다. 2019년 북중 정상회담 때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대화가 함께 거론되었기 예. 때문에 좀 기조가 바뀐 걸로 보이고요. 북한은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이 대만 문제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제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결국 중국은 북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북한은 예.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지하면서 서로 전략적인 밀착을 확인한 거다라는 게 언론의 평가였습니다.
4: 예. 이재명 대통령 출국했죠?
5: 예. 네. 유럽 순방과 주요 7개국의 G7 정상회의 예.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벨기에, 유럽연합, 이탈리아 또 교황청을 방문하고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하는데요. 첫 방문지는 벨기에 브뤼셀이라고 예. 합니다.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EU 측과도 역시 다 정상회담을 이어서 가질 예정이라고 예. 하는데요. 그다음 이제 이탈리아와 교황청 방문을 소화를 하고 16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의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되고요.
4: 예.
5: 청와대 이번 순방이 유럽 주요국 및 EU와 경제 안보 협력을 넓히고 또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설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 그런데요. 오늘 이 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이 오늘 환송 장면 때문에 네. 정치적 해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5: 네. 예.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4: 그 장면 좀 설명해 주시죠.
5: 네, 예. 성남 서울공항 예. 환송 행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안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을 했는데
4: 예.
5: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현 민주당 지도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4: 예.
5: 청와대는 뭐라고 했느냐. 중동전쟁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관리 대응 등 국내 상황을 고려를 해서 환송 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다만 대통령의 바로 어제 있었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당시 지방선거 결과라든가 이런저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혹시 당청 관계에 좀 미묘한 기류가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예. 언론 보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4: 노영희 변호사, 이런 언론 보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저는 청와대 말이 맞다고 봐요. 환송 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다. 근데 예. 이제 솔직히 말을 하면 예. 이제 원래 이제 그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는 예.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당대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책임을 좀 지는 예.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예. 게다가

0: 우리 당대표는 지금 이제 임기도 얼마 이제 안 남은 예.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건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막 여러 가지로 해석하면서 마치 당대표를 또 얘기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 반응하는 거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겨야 될 것을 졌다 이런 예. 얘기도 했고 예. 이 취임 1주년 그때 막 행복해야 되는 사실은 이제 그런 날이었는데 예. 되게 조금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었고 며칠 동안 기분이 또 안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 예. 저는 그거는 이번 선거에 대한 뼈아픈 이제 마음도 좀 들어 있었다고 예. 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좀 같이 연결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 하여튼 청와대 분위기가요. 가오신 기자. 네. 굉장히 안 좋았다는 그런 전언들이 많던데요.
2: 그렇죠. 네, 계속 나오고 뭐
1: 들으신
2: 합니다.
1: 게 있죠.
2: 그러니까 뭐 청와대가 당연하신데 네.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네. 지금 선거 결과로도 그 웃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청와대 저도 청와대 출입은 아닙니다만 네. 내부에서 예.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예. 조금 참는 부분이 있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뭔가 얘기를 시그널을 주게 예. 되면 또 선거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결과가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확실히 조금 당청 간의 일체감이 좀 더 강화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예. 설들이 있는
1: 상황.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저희도 그 짐작을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아가지고 대변인 여기 출연을 예정했는데 갑자기 출연이 취소됐어요. 그건 뭐냐하면 청와대 분위기가 안 좋구나 상당히 어떤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내부에서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이 오늘 영전 모습 어떻게 아죠 환송 모습 어떻게 봤습니까? 그
3: 제가 예. 여당 대변인으로 예. 있을 때 예. 이 비슷한 모습들을 봤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 해외 순방 나갈 때. 예. 한동훈 대표가 먼저 악수를 했을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먼저 예. 악수를 했느냐 예. 악수 시간은 몇 초였느냐 예. 뭐 이런 거 가지고 예. 굉장히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예. 예. 사실 그때의 기시감이 예. 들어요. 예. 그리고 그때 분명히 유난 갈등이라는 건 예. 존재를 했지만 예. 저는 당시 여당 대변인이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든 예. 이렇게 실드를 치기 위해서 예. 제가 뭐 깨부깨부론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예. 요즘에 보고 있으면 민주당 패널 분들이 예. 비슷하다. 상당히.
1: 근데 예. 저는 농담인데요. 어떤 뭐 어떤 대통령의 어떤 비교를요. 윤석열 씨랑 하면 이상하게 안 어울리는 그런 기분은 있어요.
3: 아 근데 이제 뭐 당정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제가 예. 작년에 만든 단어로 이제 조금 공전의 히트를 예. 친 이 명청 예. 교체기, 예. 이 명청 전쟁 이와 관련된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1: 그렇게 예.
3: 당정 갈등이 예. 제대로 나오고 있다.
0: 근데 그게 무슨 공전의 히트를 쳤다는 거예요?
3: 아유,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1년 동안 힘쓰고 다녔고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이 분란을 시작한 게 결국 박성수 변호사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 명청 얘기를 아니, 하면서 그 얘기를 왜 그런 나쁜 짓을 한 거야 도대체가.
3: 아니, 그 얘기를 이제 네이밍을 붙였는데 현실화는 현실에서 된 거죠. 현실은.
0: 그러니까 결국 박성수 변호사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됐군요. 아유, 네? 그러면 말씀. 안 돼요 앞으로.
1: 박 변이 이렇게 보니까요. 요새 여러 가지가 즐거우시군요.
0: 그러니까 지금 막.
3: 근데 사실 그 명청 교체기 이야기를 제가 네. 꺼내긴 했지만 네. 이게 명청 교체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청이 이기 거냐 예. 이렇게 많이들 묻는데 예. 사실 예. 청나라의 초대왕제인 누르하치는 청나라를 예. 통일하지 못했어요. 예. 그때 명나라가 버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초대왕제면 이번에 못 넘어갈 수도 있어요.
0: 예. 지금 저 얘기를요? 예. 여기저기서 맨날 하고 다녀요. 나는 그 얘기를 꼭 지적하고 싶었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하면서 저렇게 예. 똑같이 웃으면서.
3: 근데 뭐 저희도 유난 갈등 때문에 저도 대변인으로 예. 당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서 예. 요즘 민주당 패널분들이나 민주당에서 방송하시는 분들 예. 보면 오늘도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민주당 패널분들이 여기 예. 댓글에서 많이 비난을 받고 있으시는데 예. 참 남일 같지 않다. 정치는 진짜 돌고 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굉장히 즐거워하시네. 네.
0: 그리고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네. 진짜 1년도 지금 네. 안 된 시점 그 전부터 명청 갈등을 본인이 왜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난 그거
3: 근데 정청래 대표의 움직임이 너무 드러나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명청 교체기 네. 얘기하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페북에 바로 명청 교체기를 인용해 줬어요. 제 이름은 쓰지 않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에이펙 거기 가셔가지고 네. 정원 가셔서 그 유명한 사진 네. 금관 밑에 네. 정청래 대표 딱 이렇게 서 있는 사진 네. 그게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0: 그래요?
3: 네, 야망이 느껴졌죠.
1: 박상수 대변인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굉장히 예리하게 잘 하시는데 이간질을 참 잘하시네요.
3: 아니, 뭐 이간질이 아니고 현상이라 현상인
0: 되게
3: 것 같습니다.
0: 되게 즐겨요.
1: 이간질의 굉장히 어떤 꿈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곽 기자 지금 네. 기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 대한.
2: 예. 사실 만약에 통상적인 예. 상황이었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예. 수 있는 건데 예. 하필이면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도 예. 있고 또 선거 결과에 대한 해석도 있다 보니까
1: 어제 메시지가 좀 어떤 약간 직설적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2: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통상적

0: 적인 국가 수반 혹은 행정부의 예. 수반이 얘기하는 기자회견 치고는 예. 상당히 좀 표현 수위가 높았다.
1: 직설적이고 높았다.
0: 네, 예. 그런 평가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자들은 연결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1: 정청래 대표 오늘 일정이 또 공개됐던데요.
0: 네, 예. YTN 보도였는데요. 예. 정청래 대표가 오늘 비공식 일정으로 전북을 예. 찾았다라고 합니다. 예.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도 함께했다라는 예. 건데요. 또 오찬을 하고 나서는 고창에 있는 선운사를 찾아서 예. 주지스님과 차담도 함께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원택 당선인은 당대표가 민심 수습 차원에서 전북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예. 연락해서 오찬을 함께했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번 전북 방문 민심 수습 차원이었다라는 설명이었는데 예. 전북지사 선거가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좀 뜨거웠다 예. 보니까 결국 이 정 대표의 전북 방문도 지방선거 이후 전북 민심 예. 수습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따라붙었습니다. 예.
1: 노영희 변호사, 이 정청래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이제 전북이 네. 사실은 제일 아마 공을 들였던 예. 곳인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전북을 수습하려고 하다가 예. 결국은 여러 가지 여러 곳을 조금 놓쳤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되게 투명하게 사실은 행보를 한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도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전북과 호남 공천 네. 관련해서 왜냐하면 김영록 지사 전 지사도 내가 선거 끝나고 났으니 네. 이제부터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엄청 세게 지금 발언을 하면서 결국은 네. 전남과 전북에서 다들 조금 속상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저는 그거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예. 김인석 총리하고 송영길 의원은요. 같은 어떤 다 좀 결합하고 있는 겁니까 분위기는?
2: 저는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네.
1: 당권 경쟁에서 두 세력이 결합한다 이렇게
2: 그렇죠.
1: 보시면.
2: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은 뭐 두 분 자체는 예. 서로 간에 되게 호흡이 맞는 것으로 예. 알고 있고 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1: 연대는
2: 있고.
1: 연대는 기정사실입니까 두 분의?
2: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1: 그래요.
2: 있습니다.
1: 예. 그럼 두 분이 다 나갑니까?
2: 일단은
1: 단일화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2: 송영길 예. 의원은 예. 정청래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하겠다라는 예. 말을 명확하게 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에게 조금 책임을 더 강하게 묻는 예.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김민석 전 총리와의 뭐 총리와의 예. 지금 아직은 총리죠. 예. 예. 행보를 지금 맞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1: 예. 아직 총리인가요? 총 예. 그만 오늘 그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0: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아직은
2: 아직은
0: 예,
2: 아직은 예, 한 그게 아니
1: 아 김민석 총리는 아 총리 당시 다음 주에 저희 출연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그때 한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박상수 대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3: 아 그러니까 예. 저는 지금 노영희 변호사 말씀 예. 듣기 전에 다른 타 방송에서 예. 그 지금 정청래 대표 언론 특보를 하고 있는 예. 김진욱 예. 전 대변인이랑도 예. 방송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김진욱 전 대변인도 1대1 구도가 될 거다. 그런데 예. 제가 계속 그 얘기를 예. 하고 다니기는 했거든요. 예. 이거는 분명히 김민석 예. 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예. 결국 한 명으로 합쳐질 것이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김민석 총리가 총리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정청래 대표랑 각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 그 상황에서 송영길 의원이 각을 세워줬죠. 예. 그리고 김민석 총리와 그 송영길 의원의 인생을 가만히 예. 살펴보면은 두 분 다 한 개씩 비어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예. 국회의원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 당대표를 했었고 예. 또 한 분은 인천시장도 했고 예. 근데 그분의 삶에서 예. 딱 하나 비어 있는 게
1: 뭡니까?
3: 장관이에요. 예. 송영길 예. 대표가 예. 보면은 장관 자리가 하나 예. 비어 있어요. 근데 김민석 총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국회의원도 했고 예. 국무총리도 했고 예. 다 했는데 하나 비어 있는 예. 게 이 당대표, 예. 그 작은 민주당 대표 말고 예. 제대로 된 이 큰 예. 민주당 대표 자리가 예. 지금 한번 안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는 당대표로 가고 예. 송영길 의원은 입각을 하는 충분히 가능한 그 예. 그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박성수 변호사 요새 분석에 물이 올랐습니다. 자신감이 그냥.
2: 저 얘기는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1: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 뭐냐면요. 평론가들 모두가 아는 얘기를 저렇게 자기만 아는 거라는
3: 그거를 또 포장하는 게 또.
1: 그래서 제가 물이 올리셨다고.
3: 예, 포장하는 예, 게 또. 예.
1: 아, 아주 네. 특수한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네.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게. 예, 그렇습니다. 자, 야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0: 네,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이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재선거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전국 재선거였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작금의 혼란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시 중에 하나로 인천시장 선거의 송도 1동과 2동의 관내 사전 투표에서 박찬대 후보와 유승복 후보의 득표수가 같게 나온 걸 언급하면서 이거 5억 9천만 분의 1의 확률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선법에 따른 선거 소청과 증거 보전 신청을 추진을 하고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 또 사전투표제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참 이분도 일관성은 있어요. 선관위 반응은 어떻습니까?
0: 오늘 또 별도의 설명자료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득표수 일치 사례는 우연의 결과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송도 1동과 2동의 박찬대 유승복 후보의 득표수가 같지만 전체 선거인 수 또 다른 후보 득표수 무효표와 기권수가 모두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표도 모두 독립적으로 됐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오늘 장동혁 대표 같이 언급한 게 이제 전남 광주에서의 선거 득표수도 지적을 했는데 전남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특정 후보의 득표수만 같았을 뿐 전체 투표 데이터가 서로 달랐고 투표함들 각각 독립적으로 집계가 된 것이다. 결국 확률적으로 희박하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1: 박상수 변호사, 이 장동혁 대표의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뭐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재선거 주장과 관련돼서 그것을 전국 재선거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곧바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개인 생각이다라고 인터뷰했잖아요. 그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현재 우리 당 안에서의 위치입니다.
1: 쉽게 접을 것 같지 않은데요.
3: 어떻게? 그냥 뭐 당대표로서 개인 생각은 늘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바로 그냥 곧바로 원내 수석 대변인이 그건 개인 생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오늘 원내대표 내일 있을 경선 관련돼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누가 봐도 친윤계 핵심이라는 정점식 의원조차도 장동혁 대표 사퇴를 이끌어내겠다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1: 점점 몰리는군요.
3: 큰 의미는 없습니다.
1: 노영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2: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의 입지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세력하고 같이 합쳐서 뭔가를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제 누가 되면 그분하고 뭔가를 좀 같이 또 도모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권리 책임 당원들이 있으니 나는 무조건 당대표는 유지할 수 있어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득표율 똑같이 나온 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2: 그거 저도 조금 이상하게 예상했는데 뭐 선관위에서 그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상하면 그냥 다시 한번 까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뭐 이게 중요한 그러니까 문제라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상하면 까보면 공개하면 답이 나와 있는 거니까요.
3: 그러니까 저는 이걸 빨리 그냥 조사든 수사든 그냥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저도
1: 부풀리지만 그냥
3: 그냥 빨리 그, 왜냐하면 제가 주말에 올림픽 공원을 나가봤는데 저는 그러니까 정말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집회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빨리 이건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그냥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어떤 까서 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그렇게 그냥 크게 만들어내는 건 결국 정치인들이 잘하는 방식인 것 같다. 그 여기다가 사전 투표 까지 하는 거 진짜 너무 많이 나간 거다.
1: 내일 원대 선거요. 어떻게 됩니까?
3: 지금 뭐 1대1 구도가 거의 될 것 같아요. 여기야말로 1대1 구도가 될 것 같고 지금 당내에서 도는 이야기로는 정점식 김도읍 2파전이 될 거다.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치열합니다.
1: 박피오 오늘 예측이 거침없으신데 여기서도 한번 거침없이 한번 딱.
3: 저는 김도읍 후보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좀 변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받을 겁니다. 그게 민심을 따르는 길이거든요. 의원들이 좋은 선택을 하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1: 당위는 그렇고 예측은 전혀
3: 지금 이제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친한계와 소위 말하는 중도 이게 4, 50명 정도 돼요. 저쪽도 4, 50명 돼요. 가운데 1, 20명의 결정에 따라 결판 날 겁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모른다.
4: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02-5288-5488.
5: 보고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0: 유기농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귤이. 대한민국 유일의 쌀귤이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귤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청취율 전체 1위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자, 박상수 대변, 약간 말씀하신 게 끊어졌는데요. 예.
6: 그래서 이제 반반 정도 지금 예. 싸움으로 보고 있고요. 예. 양쪽이 이제 4, 50명씩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가운데 1, 20명 가지고 하는 거라서 뭐 친윤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하면서 정점식 의원이 예. 당선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무조건 결선은 갈 거고 예. 결선에서 어떻게 되느냐인데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예. 이제 국민들의 민심에 따라서 예. 정말 이제 국민의힘이 바뀐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 왜냐하면 지금 총선도 2년도 안 남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그런 좀 용기 있는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박상수 변호사는 김도읍 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계신 거죠 지금.
6: 그게 글쎄요. 당위적으로. 김도읍 의원이 예. 그나마 당선이 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예. 국민의힘이 변한다라고 예.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도 조금은 변하고 있구나라고 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정점식 의원이 당선이 되면 여전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예. 색깔이 우리 당에 씌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거라서 예. 그 김도읍 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7: 그런데 예. 안 바뀌었어도 장제혁 대표가 이번에 선거도 잘했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도 엄청 올라갔는데 뭐가 지금 달라졌다는
6: 그 거죠? 정청래 대표가 선거를 잘했다라고 얘기하면 노영희 변호사님이 지금 동의하시겠어요? 비슷한 거예요 지금.
7: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6: 지금 양쪽이 양당이 지금 다
7: 12대 4로 지금 바뀌었고 기초 뭐
5: 어떻게 양쪽에서 말씀하시는 그 껀이 의도가 보이시니 이렇게 속이 환히 보이는 말씀들을 그냥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그냥.
7: 아니 저는 그 얘기 여러 번 했고요. 근데 지금 본인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6: 저희도 뭐 정청래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게 좋아요.
5: 그런데 제가 이거 제가 약간 놀라운 건요. 김도읍 의원이 굉장히 어떤 합리적인 인사로 여겨지는 것 자체도 좀 놀라운데요.
6: 아 그러니까 지금 예. 현재 우리 당의 상황이 예. 너무 이제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예. 갔다가 예. 돌아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한 번에 오기는 또 힘든 거여서 예. 또 김도읍 의원은 또 그동안 말씀을 하신 게 그 개헌과 탄핵 이후에 예.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아주 완전히 벗어나는 예.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당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 그러한 지점일 것 같습니다.
5: 아주를 강조하시는 거죠.
6: 네.
5: 곽 기자. 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이 다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8: 아, 그렇죠. 예,
5: 가능성은 네. 어떻습니까?
8: 원내대표 쪽이요? 예. 그 김도읍 의원이 어떻게 보면 부산을 대표하는 의원인 예. 거고 수도권은 사실은 지금 명확하게 표심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는데 아무래도 김도읍 의원 쪽 가까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예. 수도권과 부산 동맹, 예. 그리고 TK별도, 충청별도 예. 있는데 저는 성일종 의원이 힘내주 예.

0: 힘내주면, 예. 힘내주면 박상수 변호사가 원하시는 그림이 나올 수가
1: 아,
0: 있다.
1: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0: 네. 예. 오세훈 시장이 오늘 공개된 조선일보 예. 인터뷰에서 예. 밝힌 내용인데요. 정치공학적인 이해관계는 이해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당락을 바꿀 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예. 재선거는 치를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고요. 예. 또 본인도 대시민 담화를 통해서 이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라고 했지만 그 이상의 정치적인 발언을 보태기는 예. 어렵다라는 취지를 읽히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당 내부를 향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 장동욱 대표가 지향하는 노선이 실패했다는 의미라면서 예. 국민의힘이 중도의 거친 바다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강성 지지층 가려운 것만 긁어주는 유튜브 정당으로 전락하느냐 예.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예. 노영희 변호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2: 오세훈 시장 면에서요. 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변호사잖아요. 예. 이게 지금 재선거 뭐 얘기해봐라. 예. 결국 아무것도 안 변한다. 예. 나는 괜찮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고 예. 지금 자신감이 엄청나게 예. 지금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1: 예. 아 그래요?
2: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전혀 여기에 예.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1: 예. 박상수 변호사 보기에 어떻습니까?
3: 오세훈 시장 역시 예. 우리 당이 정상화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예. 그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을 하신 거고 예.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가 예. 우리가 뭐 중도의 거친 바다로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유튜브 정당으로 예. 강성 예. 유튜브 정당으로 전락하느냐라고 예. 이야기하는 이 지점 예. 이 지점이 뭐 오세훈계 정치인들에게 예. 사실상 시그널을 준 거죠. 예. 내일 원내대표 예. 경선에서 예. 어떻게 하라는 것을 예. 뭐 강성 유튜브 정당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도의 거친 바다로 나간 후보들만 이번에 예. 우리 당에서 살아남았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 총선, 대선 남아있는 이 기간들에서 우리 당이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예. 하는 걸 명확히 제시한 거고 당의 지금 리더 중에 한 명으로서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2: 이번 오세훈, 예. 죄송한데 오세훈계 의원이 있어요?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재선거 얘기를 지금 예. 계속 하고 있잖아요.
1: 그런데 또 안 된다고 또 그분은 막 말씀이 좀 약간
2: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긴 예. 하는데 어쨌든
3: 나경원 의원은 있어요. 오세훈계 의원은 아니죠.
2: 그러면 그러니까 네. 누구예요 그러면?
3: 뭐 당장 딱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으로는 뭐 김재섭 의원 같은 분도 있죠. 김재섭 의원이 네. 정원호 시장에 하고, 대해서 네. 이번에 이제 상당히 그렇고. 그렇게 공격수로서 역할을 네. 했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중진급에도 네.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네. 우리가 그 보면은 뭐 한동훈계, 오세훈계, 그다음에 또 대한과 미래 같은 소장파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파악하기로 한 4, 50명 정도는 된다. 근데 과반은 아직은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쪽도 근데 남아 있는 인원이 한 4, 5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1: 예. 예. 이번 지선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한동훈 후보와 오세훈 시장 중에 누가 더 많이 얻었습니까? 보시면.
3: 글쎄요. 저는 그냥 이제 이번 지선 저는 평가하기로는 방송에서 물어볼 때마다 예. 얘기하는 게 우리 보수는 예. 이번에 차포가 살았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친한 게라고 할 수 있으니까 차가 한동훈 의원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차포가 살았고 민주당은 지금 보면 김부겸, 김경수, 조국 그리고 정청래까지 굉장히 다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민주당은 지금 마상졸사가 살았다. 숫자는 많아요. 마상졸사. 근데 우리가 차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의 총선 책임 이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일단 마상졸사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지금 계속 선언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도 댓글에서도 나오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느끼기에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지금 우리가 선거가 지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의미 있는 선거를 하긴 했다고 생각합니다.
2: 마상이 누구예요? 네, 졸사는 알겠어요. 마상이 누구예요?
3: 네, 졸사는 제가 생각하기도 김상욱 의원 같은 분은 이제 졸사 정도 해당되지 않을까.
2: 아이고.
1: 그렇게 아니, 뭐, 신명을
3: 아니 왜냐면은 왜 바로 그 울산시장 당선되자마자 제가 기사를 봤어요.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 우리 당에서도 공개했거든요. 아, 김상욱 의원 넘어가더니 시장 되시더니 바로 그냥 대권 후보 이렇게 대권 후보군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2: 누가 또 뭐,
3: 어쨌든 영남권에서 당선이 되다 보니까 기사가 이제 일약 대권 후보로 성장한 뭐 이런 기사였어요.
2: 아, 그래요? 아,
3: 예, 저 그래서 그 기사를 바로 우리 당에서 바로 공유했거든요.
2: 그래서 마상이 누구냐고요. 제가 졸사는 안다 그랬잖아요. 질문하면 좀 질문에 대답을

0: 찜해줘요.
1: 아, 지금 상상에 맞게요.
2: 아, 네. 마상이 누굽니까, 박씨가?
3: 아, 제가 대출입처라서 네. 너무 또 대놓고 얘기하고 아, 완전 사이가 안 좋은데. 네. 다시 하겠습니다.
2: 적어놓고 가세요. 예. 자, 국민의힘은요. 이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투표용지 부족 관련해서.
3: 일단 지금 특검법을 네.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제 김은혜 의원이 이번 이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예. 특검법을 대표 발의를 했고요. 네. 법안의 수사 대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범죄 의혹 그리고 청와대 네.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 및 책임 회피 문제에 예.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 폭력 사태 이거 이제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 이런 거고요. 예. 여기 선관위와 관련 고소 고발 사건 등이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예. 김은혜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예. 행사하는 가장 신선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번 참정권 박탈 진영을 떠난 심각한 국권 문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민주당도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특검의 수사 범위와 추천 방식을 두고서는 여야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예, 특검까지 갑니까?
0: 특검을 할 일이 예. 없죠. 이런 예. 이 사건은 이 예. 선관위의 이 부실 선거관리 문제는 국정조사를 해서 예. 정확하게 밝혀내면 되는 것이지 예. 이건 누가 보더라도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특검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 예. 누구 특검해도 갈 사람도 없을 거예요.
1: 근데 저는 예. 진짜 주말에 올림픽 공원을 다녀왔어요. 예. 사실 올림픽 공원 다녀오고 나서 이 부분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예. 정말 자연 발생적인 예. 거거든요. 그리고 예. 그게 일부 비춰지는 거랑은 좀 달라요. 예. 정말 그냥 평범한 시민들, 대학생들 뭐 유모차 끌고 예.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특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주저하는 걸 보고 있으면 예. 올림픽 공원 한번 나가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이 목소리를
2: 해야 되는 입장이신가요?
1: 왜냐하면 예. 그분들은 지금 거기서 예. 선관위 해체까지 얘기하고 예. 있어요. 예. 예. 재선거뿐만이 아니라 예. 근데 선관위 해체까지 얘기하는 분들한테 예. 특검도 필요 없고 그냥 대충 뭐 내부에서 진상조사 좀 하면 이렇게 해결된다라고 예. 얘기해서 이게 국민의 그런 분노를 네. 정치권이 받는 게 아닌 그 정도로는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파와 상관없이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기 네.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라면 그게 합동수사가 됐던 특검이 됐던 예.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해요.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선관위를 그럼 해체시킬 거면 예. 개헌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예. 선관위 그럼 또 선거관리 누가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당도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건 진짜 국민들의 그냥 분노입니다. 예, 예. 그냥 특검도 이번 기회에 그냥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예.
0: 아니 저는 국민의 참정권이 문제가 됐고 예. 확실히 이거는 이번에 정확하게 밝히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특검으로 할 사안은 예. 아니다라고 봐요. 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 민주당이 늘 중요한 문제는 특검으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머릿속에는 지금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예. 특검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예. 그게 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민주당이 늘 모든 일들은 중요한 건들은 근데 지금 보면은 선관위가 사실 소쿠리 투표 때부터라도 우리가 제대로 잡았으면 예. 여기까지 안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너무 여기까지 와버린 상황에서 선관위 해체까지 외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특검을 받겠다 안 받겠다 이건 너무 좀 나이브하고 너무 한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특검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수사기관을 못 믿기 때문에 한다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어떤 압력을 행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대통령이든 뭐 여당이든 정부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뭐 그런 근거 이런 게 하나도 지금 네.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특검을 한다는 거야?
1: 근데 그 말씀을 저희도 여당일 때 늘 했어요. 늘 했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늘 특검이 필요하다 했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잖아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아래 선관위가 저지른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권에서
2: 행정부에서 관할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1: 그렇긴 하지만 예. 대통령은 국가 원수죠. 예. 국가 원수기 때문에 예. 모든 기관을 관할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대통령이란 예. 자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란 자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자리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지점 때문에 선관위 해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 저는 진짜 현장에 가서 들었던 생각이 아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예. 예, 국민들이 참정권에 대한 그 위협을 당한 것에 대한 예. 진짜 그냥 원초적인 분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권이 조금 겸허하게 뭐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2: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지금 수사를 반대하거나 이런 건 전혀 네, 없지 않습니까?
0: 국정조사에 대해서 네, 다 네. 지금 오케이를 하는 중이고 네. 저는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수당이 여당이라서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2: 자,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죠? 자, 일단 특검법까지 했습니다.
3: 네. 네.
2: 자,
0: 한성수 총리.
2: 예, 한성수 총리 얘기 좀 해볼까요?
3: 아,
2: 예.
3: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예. 오늘 정부 서울청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0: 예,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각오를 나름 밝혔는데요. 총리에 임명된다면 김민석 총리께서 다져주신 민주주의 회복과 정상화의 기반을 토대로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이제 AI 대전환, 또 지정학적 예. 위기 등 격변의 시기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모든 국민과 지역, 기업들이 함께 혁신하고 도약하는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어가는데 네.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겠다.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 나가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1: 예. 총리 후보자는 그 주택 문제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0: 네. 사실 다주택 보유 논란이 지금 있는 네. 상황이죠. 부동산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게 있다 오늘 이야기였는데요. 네. 청문회 자세한 건 또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주택 처분은 지금 진행 중이고 네. 계속 내놓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 3월 장관으로서의 정기 재산 신고를 보게 되면은 네. 223억여 원의 재산이 신고가 됐는데요. 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또 역삼동의 오피스텔, 삼청동과 경기 양평군의 단독주택 등이 네.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잠실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지난달 52억 원의 매매 계약이 네. 체결이 됐다라고 하고요. 2006년에 매입했던 22억 5천만 원과 비교하면 29억 5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네. 야당은 이 부동산 처분과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1: 예,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수 변호사?
2: 예. 아, 예, 다주택 예. 문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되고 예. 국민 눈높이에 사실 좀 안 맞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 다주택을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시세 차익을 예. 또 거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문회에서 해명을 해야 되겠는데 또 하나 또 이 한성숙 총리 후보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예. 되는 것이 네이버가 당시 이게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청문회 때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에요. 예. 네이버가 성남 FC에 이제 그 금원을 제공한 것과 예. 관련돼서 예. 이때도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대표는 아니었지만 네이버 재직 중이었죠. 예. 그리고 한성숙 총리 후보자는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그때도 얘기는 했지만 예. 아마 장관일 때와 그다음에 이제 그 총리 후보자일 예. 때 검증은 좀 다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좀 저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도 오늘 페북을 올렸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네이버가 당시 성남FC에 뇌물 공여를 했던 것이 있는데 그 전직 네이버 대표를 총리 후보자에 지명을 한 거는 그 쌍방울의 대표를 총리 후보자에 지명한 거랑 같은 거 아니냐라고 예.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정우 수석이죠. 예. 하정우 전 수석이 100억 슬프지에 슬프지에 했던 그 100억에 대해서 그 주식을 받았던 것 예.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대표이사가 한성숙 총리 예. 지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업스테이지 의혹과 관련돼서도 답변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1: 노영희 변호사.
3: 네. 우선 비혼이기 네. 때문에 뭐 자녀 문제, 친인척 문제 이건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좀 전에 말했던 그 다주택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잠실권 이미 팔았고 그다음에 예. 차액이 되게 크긴 한데 이거는 아마 다주택자로서 세금을 또 되게 예. 많이 내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하나 있고 오피스텔하고 뭐 이래서 좀 다 내놨다 그러는 예. 거니까 이제 이거는 뭐 당연히 그 기조에 맞춰서 팔아야 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이 중소벤처기업 장관 할 때 어쨌든 청문회를 통과한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비리 같은 게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아마 문제되는 거는 예. 결국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이제 하정우 수석 관련된 그 업스테이지 문제 그 부분은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게 그렇게 이분에게 치명적인 상황일까? 예.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예. 지금 원래 지난주에도 우리가 총리 후보자 3명 얘기를 그때 하면서 예. 정성호 장관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한성숙 장관 얘기를 했었었고 예. 그다음에 강원식 시장 얘기했다가 예. 그중에서 빠졌던 사람이 사실은 한성수 그렇죠.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이분에게 사실은 이번에 이제 돌아가게 된 예. 거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그리고 또 이제 주식 또 예. 중소 기업을 살리겠다라고 예. 하는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신념 예.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것 같아서 저는 의혹은 당연히 철저하게 이번에 뭐 청문회를 통해서 하고 예. 대신에 빨리 총리에 이제 임명을 해서 예. 이게 좀 나라가 좀 안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1: 생각합니다. 장관 인사 청문회보다 뭐 더 나올 게 있을까 뭐 이런 말씀인데 예, 뭐 나온다 말씀이신가요?
2: 그냥 하정우 전 수석 건이 네. 새로 나온 건이죠. 그러니까 네. 하정우 전 수석을 굳이 이렇게 부산 북구갑에 출마를 네. 시킴으로써 이 부분이 사실 드러난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는 사실 정청래 대표가 책임져야 될까요?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또 왜 엉뚱하게 또 정청래 대표를 물고 들어왔는지 참 아까부터 참 아까 이간질 잘 시킨다.
1: 네, 종합특검이요. 예. 네.
0: 윤석열 정부 예. 대통령 관저 이전 예.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예. 오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 예. 그리고 이후 국토교통부 1차관을 지낸 인물은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예. 이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일단 적용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도 추가가 됐고요. 예. 특검은 2022년 5월부터 7월 사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 무자격 업체로 지목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당시 공무원들에게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지금 특검은 네. 보고 있고요. 김 전 차관 측에서는 어쨌든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의 관저 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예. 공문을 허위로 작성해 시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 예. 예, 수사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노영희 변호사? 예.
3: 뭐 저는 이상민 전 장관 관련해 가지고는 예. 이번에 뭐 예산 전용 관련해서도 뭐 누구를 어떻게 했다 이런 예.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철저하게 지금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영장 지금 청구한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발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합 특검이 사실 이번에 아주 그냥 제대로 된 뭔가를 좀 보여줄까 예. 되게 기대를 많이 예. 했었었는데 또 그건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1: 수사 뭐 소문 들은 거 없습니까 혹시 노변?
3: 좀 들은 건 예. 있는데 여기서 밝히기는 좀 그런.
1: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요.
3: 예. 네, 사실은 예. 좀 잘 안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근데 원래 잘 안 될 예정이긴 했었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할 예. 때부터 그런데 진짜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수사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2: 글쎄요. 그러니까 예.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이 그만큼 없었던 것이 아니었나. 예. 지금 뭐 수사돼서 나오는 게 거의 없고 예. 괜히 정치에나 개입해서 한동훈 의원 그 선거 출마할 때 출국금지나 예. 시키고 연장시키고 그러고 예. 있는데 뭐 한번 부르지도 않고 그냥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특검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만 행동을 하게 되면 네. 결국에는 그런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1: 인력과 실력 문제라고 보십니까? 노영희 변호사는?
3: 예. 그렇죠.
1: 인력과 실력. 아, 예. 자, 그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야당 소장파 의원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2: 뭐 아무래도 예. 반성해야 된다는 예.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토론회에서도 예. 또 드러났고 또 소장파들이 모여가지고 내일 원내대표 경선에 나와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오늘 예. 또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들어갔고 예. 그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예. 하는 질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세 명의 후보 모두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사퇴를 이렇게 예. 우리가 하겠다라는 추진하겠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대답을 지금 끌어낸 거는 소장파 의원들이 굉장히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은 이제 변화의 과정이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변화해야 우리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예. 있는지 이번 선거가 보여줬습니다. 예.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과구신 기자는 장동희 체제가 언제까지 간다고 봅니까?
0: 저는 그렇게까지 오래 못 버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 계기가 있나요?
0: 그러니까 지금 네. 원외라고 하지만 네. 최고위원들의 입장에서도 계산기를 더 누릴 수밖에 네. 없거든요. 자신도 나중에 그 공천 받아가지고 원내로 들어와야 네. 되는데 장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대표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굳이 계속 발�이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 네. 그리고 이 당은 사실 당 대표 뒤집어 엎는 거 되게 전문인 정당입니다. 필요하면 네. 비상사태 만들어가지고 비리 전환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언제든지 권력의 판도에 따라서 네. 금방 바뀔 수 있다 생각보다.
1: 금방이 언제입니까? 금방은 언제가 금방입니까?
0: 올해 안에.
1: 참 길게 보셨네.
0: 왜냐하면 제 선거를 일단 한두 달 이상 볼 거고 하기 때문에. 네.
1: 무슨 금방이.
0: 무슨 또 금방 아닌가요? 이제
1: 6개월이 무슨 금방입니까?
0: 네. 네.
1: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5: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잠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8: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피아.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3: ISA는 삼성증권이다.
6: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
7: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12: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13: 네, 3부와 4부에는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은 오윤혜 씨 모시겠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신영입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다큐멘터리 인생 후르츠에는요. 한 쌍의 부부가 등장합니다. 히데코 할머니 87살, 슈이치 할아버지는 90살. 두 분을 합치면 177살. 머리카락은 하얗고 손엔 주름이 가득합니다. 등은 굽어서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차근차근 천천히 청소를 하고 마당을 씁니다. 밭을 일구고 밥을 짓고 맛있게 드시죠. 매 순간을 정성껏 충실히 살아갑니다.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내 곁에 사람과 다정히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3: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초록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중동발 긴장감이 완화되면서 어제 폭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급등하며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512원까지 내리며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3일 연속 하락한 코스피가 8% 급등하며 8,096.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상승폭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2.85% 오른 7,697.76으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워 한때 8,119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6% 올라 967.8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양시장에 매수세가 몰려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멈췄습니다. 삼성전자는 9% 가까이 급등해 32만 2천 원으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약 16% 폭등해 221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엔비디아와 협력 강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네이버와 LG전자 등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8% 넘게 급등했고 나스닥 지수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추가 공격을 멈추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회복된 걸로 보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5.6원 내린 1,529.4원으로 출발한 뒤 1,512.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 조치로 환율 급등세가 조금 진정된 모습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1: 한국은행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전분기보다 1.8%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발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오른 것으로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명목 국민 총소득은 지난해 4분기보다 11% 증가했고 물가를 감안한 실질 국민 총소득은 9.2%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경찰에 재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과로사 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회성 할인 가격을 상시 혜택인 것처럼 속여 광고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기만적 광고 행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약 2년 동안 와우 회원과를 광고하면서 이 가격이 가입 시 단 한 번만 제공되는 할인 쿠폰 적용가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7개월여 만에 정부 제재 결과가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논의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45조 5천억 원으로 유출 규모와 사고 대응 과정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열흘간의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유럽으로 본격적인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의 첫 순방지인 유럽으로 출국했습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계획된 열흘 일정의 유럽 순방으로 첫 목적지는 벨기에의 브뤼셀입니다. 이 대통령은 수교 125주년을 맞은 벨기에의 드 웨브흐 총리와 필립 국왕을 만나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튿날에는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분야 협력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11일에는 로마로 이동해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14일부터는 이틀간 교황청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과의 면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국제연대에 대한 교황청 지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 파트너십과 글로벌 경제 질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규범 등 미래 의제를 논의하는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역할 확대를 모색할 전망입니다. 특히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으면서 이른바 G7 플러스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통상 매번 참석했던 정청래 대표는 불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관리 대응 등의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둬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0: 7년 만에 북한에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 2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현지 시간 오후 4시쯤 시 주석이 북한 국빈 방문을 원만히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제 북중 정상회담에서 외교, 법집행, 군대 등 각 분야 교류 강화와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통을 계기로 한 인적 교류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 여부는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부각된 가운데 우리 외교 당국은 중국이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밝혀온 입장을 신뢰하되 외교적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사실 북핵을 용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며 중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핵을 묵인하거나 용인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만큼 정부로서는 중국의 공식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부도 중국이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최근 들어 비핵화 등의 표현을 대외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점에는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만에 방문해 협력을 논의하자 중국이 반발하며 항의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우즈중 차관이 한국 국회의원 방문단과 어제 오찬을 갖고 지정학적 도전 공동대응 및 반도체 AI 산업 발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측은 의원단에 자유민주적 대만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

한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며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민주국가로서의 공통점을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동안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 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7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 진행해

0: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6: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7: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출국 환송 행사, 김민석 총리가 이례적으로 참석한 반면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례적으로 불참했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대표 친청계로 불리는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 3부에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일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본인 입지를 위한 정치쇼라고 비판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선거는 어렵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보수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4부의 서정욱 변호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12: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3: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14: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7: 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충청권 광역단체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는데요.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5: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7: 약간 해숙해지셨습니다.
15: 아, 그렇습니까?
7: 예, 예, 해숙해지셨습니다. 네. 쉬운 선거 아니었죠?
15: 뭐 선거가 쉬운 선거 어디

0: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충청남도, 충청도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보수적 정치 성향을 일반적으로 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그 보수가 결집하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예상보다 예. 굉장히 그 적은 격차로 예. 결과가 나타났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힘든 선거 중 예. 하나였다 이렇게 봅니다.
1: 예, 네. 그러시죠. 네. 충청남도 유권자들의 네. 어떤 계속 선거운동하면서 여러분들 만나셨을 텐데요. 네. 마음은 뭔가요?
0: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어느 선거나 마찬가지지만 네. 그 민생인 것이에요. 네. 그런데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가 네. 전체적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뜨거워졌다고 하지만 예. 아직까지 바닥까지 내려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이런 예. 것들 영향을 받으면서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예. 여실히 느껴지는 그런 것이었죠. 예.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특히 이제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뭐 내란 청산, 청산의 완료 예. 이런 말씀 메시지는 주로 거의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민생 회복과 예. 도약 성장하겠다는 예. 이런 민생 중심의 메시지를 계속 낼 수밖에 없었죠. 예. 예.
1: 그런데 도지사는 되셨는데요.
0: 네.
1: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많이 잃었습니다. 그 민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예. 이제 15개의 예.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국민의힘에게 10군데를 내주었거든요. 예. 10대 5인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 4년 전에 윤석열 정권 초반에 지방선거를 예. 치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뭐 싹쓸이 한 거지만 예. 민주당으로서는 뭐 두석이 늘리기는 한 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에 예.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압승이 예상되는 과정에서 예.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것으로 볼 수 있죠. 예. 지금 10석을 잃은 곳이 국민의힘에게 내주는 곳이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충청남도에서도 보수적인 네. 지역입니다. 네. 보수로 분류되는 지역을 그대로 거의 내준 네. 것이에요. 그중에서 그러나 서천군과 금산군 같은 경우는 그 보수적인 강한 곳인데도 민주당이 네. 또 그 승리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어떤 개인적인 노력의 차이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이 보수의 결집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예.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예. 하는 예. 보수가 그 정도 결집할 줄은 몰랐죠.
1: 모르셨습니까?
0: 아니 그래서 예. 저도 바로 페이스북에 예. 반성의 글을 썼는데 1. 우리가 자만한 이유가 예.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지리멸렬한 내란 잔존 세력이 네. 있는 것 같은 국민의힘의 표를 주시겠어? 네. 라고 하는 너무 낙관을 가지고 뭐 자만한 건 아니지만 네. 좀 절실함이 부족한 거 아닌가? 네. 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보수가 결집하면서 파고든 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죠. 네. 그런 측면에서 쉬운 선거는 하나도 없는데 네. 선거를 너무 쉽게 본 것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합니다.
1: 예, 여담이지만요. 선거 네. 끝나신 다음에 그 전임 도지사한테 감사 플랜카드 붙이신 거 그건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0: 하세요? 글쎄요. 그런 네. 정도가 무슨 네. 화제가 될 것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저희 참모들이 그냥 네. 통상적으로 당선 사례 뭐 네.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걸 네. 써왔길래 네. 자 그거보다는 전임 지사님 김태현 네. 지사님 4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5군데 기초자치단체 네. 가운데 10석을 내주었는데 네. 적어도 그런 통합과 화합을 이루어야지만이 제가 끌고 갈 도정의 어떤 그 동력을 네.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화합과 통합에서 나오는 것인데 네. 뭐 그런 것을 이제 썼어요. 네. 썼는데 저는 그 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도 20대 21대 국회의원 때 정진석 전 의원에게 두 번을 뭐 2% 포인트 차이로 패했지만 그때도 졌을 때도 낙선 사례를 정진석 당선자님 네, 공주부여 청약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그러셨군요. 낙선 사례를 네. 했는데 그것 보고 감동했다는 뭐 좋다라는 네. 그런 민심들이 많았고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정치인은 그렇게 민심을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동력을 민심으로부터 얻어내는가 문제인데 그런 글귀 하나도 사실은 민감하게 봐주시는 예. 게 민심이고 예.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충남 대전 예. 행정통합은 어떻게 됩니까?
0: 예, 이번
1: 대통령께서 뭐 임기 중에 어렵다는 비슷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0: 이번에 이제 예. 지방선거 캠페인 중에 예. 이제 핫 이슈였죠.
1: 네.
0: 그래서 대전 시장님이나 충남 도지사인 저나
1: 네.
0: 선거가

0: 끝나면 바로 충남 대전 통합협의체를 양 시도 간에 구성을 예. 바로 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 예. 이것을 바로 연내에 통과를 좀 시키고 예. 그다음에 주민 의견 수렴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확산을 찬성 여론을 네. 좀 넓히는 공감대를 네. 넓히고 거기서 동력을 확보해서 네. 28년 총선에 네. 통합시장 선거를 치르는 그런 네. 로드맵을 제시를 저 같은 경우는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좀 더 복잡하시지 네. 않겠습니까? 네. 저는 양 시도지사만 생각하지만 거기에 있는 시도의회, 뭐 시군의회도 다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네. 문제여서 이것을 다음 지방 4년 후에 지방선거 때까지는 통합시장 선거를 치르기가 네. 어렵지 않냐 이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행정통합에 대한 어떤 의지를 접은 것은 아니시고요. 네. 그건 분명히 하시되 네. 그러나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는 건 아닌가 네. 현실론이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통합이 득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반드시 의견을 주민 의견을 모아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대통령님께 또 요청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네. 이렇게 해서 조기에 하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면 네. 광주 전남이 통합이 돼서 네. 예를 들어서 추가 재정 지원만 해도 연간 5조씩 네. 가는데 이거 지방에서 엄청난 것이거든요.
1: 그렇겠죠.
0: 네. 더구나 이것이 AI 대전환을 이루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이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AI 대전환을 향한 엄청난 이 마중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초격차가 벌어질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더 벌어지기 전에 네. 통합은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 예. 자, 임기 중에 말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포부가 있으시겠지만요. 네. 이거는 꼭 해드리겠다. 네. 유권자들에게. 네. 그건 뭡니까?
0: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네. AI 대 네. 전환입니다. 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충청도는 아시다시피 왜 핫바지냐 소리를 많이 예, 들어보셨잖아요.
1: 예, 예, 예.
0: 외부에서 충청도를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예. 충청도민도 자조 섞인 목소리로 우리가 핫바지야 이런 예.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산업화 시대의 산업적 낙후 정치적 소외를 예.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충청인의 저력으로 첨단 특화산업단지를 그래도 많이 따라갔어요. 그것이 네.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1: 예.
0: 제철, 석유화학 같은 이 첨단 특화 산업이 이제 충청도가 이제 됐는데 예. 이것을 빨리 AI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예. 경쟁력을 잃을 거 아닙니까? 예. 세계 경쟁.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줘야 되고요.
1: 예.
0: 그 다음에 전체 전국의 광역단체장들 공약을 한번 분석을 예. 해보시면 AI 대전환 누구나 얘기하거든요.
1: 그렇죠. 예.
0: 그런데 AI 산업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산업혁신만.
1: 예.
0: 그런데 AI 시대에도 사람이 주인이어야 하고
1: 예. 예.
0: 그래서 우리 초고령화 시대 고령층의 의료나
1: 예.
0: 그다음에 교육이나 예. 좀 다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예.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거든요. 예. 교육이나 그다음에 돌봄, 뭐 복지 이런 어떤 사람의 삶에 AI라고 하는 신문명이 선한 영향을 미치도록 어떻게 AI와 이런 부분을 연결할 거냐. 예. 산업뿐만이 아니에요.
1: 예.
0: 그래서 저는 그것을 AI 기본사회라고 명명을 하고
1: 예.
0: 충남형 AI 대전환은 바로 AI 산업 혁신과 더불어서 예. AI 기본 사회를 균형 있게 하는 예. 것 이것이 충남형 모델을 제가 제시하고 있거든요.
1: 예.
0: 아마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할 겁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것을 성공한다면 예. 이게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모델이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세계도 모두 다 산업 혁신만 얘기하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세계적인 선도 모델을 성공할 수 있겠다. 예. 그렇다면 이것을 AI 수도 충남이라고 내 명명해도 되겠다라고 예.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1: 예.
0: 핵심은 어쨌든 AI 산업 혁신과 AI 기본 사회의 균형을 이루는 것도 예. 필요한 일입니다.
1: 말씀 굉장히 훌륭하신 말씀 같은데
0: 네네.
1: 제가 이제 처음 듣다 보니까 굉장히
0: 네.
1: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0: 그렇습니다.
1: AI 기본 사회는 뭔가요? 그러니까.
0: 예를 들면 이런 네. 거죠.
1: 예를 들면 하나 딱 어떤 사회가 AI 기본 사회?
0: 의료로 예.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은 시골에
1: 예.
0: 무슨 면 무슨 리에 사시는데
1: 예.
0: 만성질환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읍내에 있는 시내에 있는 병원을
1: 그렇죠?
0: 가십니다.
1: 예.
0: 그러면 시내버스가 동네 아침 6시 반에 한 대 두릅니다.
1: 예.
0: 그걸 타고 나오시죠.
1: 예.
0: 병원을 9시에 열어요.
1: 예.
0: 한 1시간 2시간을 병원 계단에서 병원 문 열 때가 예. 기다리십니다.
1: 예.
0: 그러면 만성질환 다 알고 있는
1: 예.
0: 거니까 뭐 5분 10분이면 진료 끝나고 약 타면 끝나요.
1: 예.
0: 30분이면
1: 예.
0: 옆에 약국에 가서 예. 그러면 그 동네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1: 예.
0: 오후 4시에 한 대 들어갑니다.
1: 예.
0: 그럼 그 많은 시간을
1: 하루 종일
0: 기다려야
1: 하루를 버리는군요. 예.
0: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네.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예. 그런데 신문명이 왔어요.

0: 예. 이것을 AI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어떤 시간들을 줄여주고 예. 어르신들의 의료 서비스를 할 것이냐 또 예. 응급실 뺑뺑이가 예.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없앨 것이냐라고 예. 하는 사람의 삶에 당장 선한 영향을 미치는 예. 이런 AI 기술과의 접목 예. 의료와 AI 의료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산업화 시대의 전기, 가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이 공공 인프라가 됐잖아요. 예. 산골짜기 안 들어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AI도 바로 사람 누구에게나 격차 없이 이런 공공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예.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예. 그런 차원입니다.
1: 예. 자, 정치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0: 네.
1: 오늘 화제가 된 거 아시죠? 저 대통령 환송 행사에서. 예.
0: 저는 잘 모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예, 예. 예.
1: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0: 아니, 지금 예. 이제 뭐 예. 당선이 되고 나서 뭐 예. 전화 받고 문자 받고 예. 하는 게 워낙 바빠서 예. 뉴스를 볼 시간이 없어서.
1: 아, 오늘 그럼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0: 예, 예, 예, 예.
1: 대통령 외국 저 G7을 나가시는데
0: 네, 네, 네.
1: 행사를 가시는데요.
0: 예.
1: 환송 행사에 정청래 대표는 초대받지 못했고
0: 예.
1: 김민석 총리만이 초대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정치적 해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0: 그렇겠네요.
1: 예.
0: 아니 그런데 예. 그것을 김민석 총리는 나오라 하고 예. 정청래 대표 나오지 말라고 했다 예. 이렇게 상징화하는 것이 아니라
1: 예.
0: 정부 측은 환송을 했고
1: 예.
0: 당은 환송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것인데요.
1: 예.
0: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 지방선거를 격전을 치르라고
1: 예.
0: 고생한 당에서는 당은 좀 한번 좀 쉬어도 좋겠다라고 예. 배려하셨을 것 같은데.
1: 그래? 예.
0: 근데 그것은 이제 제 예. 해석일 거고 언론은 김민석과 정청래를 대비시켜서 하는 게 재미있겠죠.
1: 아니 뭐 언론이 아니고 언론이 예. 아니고 왜냐하면 뭐 예. 언론이겠죠. 근데 해석들은 제가 저도 이제 네, 기사를
0: 네,
1: 보면
0: 네.
1: 해석들은 당연히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께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0: 예.
1: 이번 선거 결과에서 강한 어떤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셨고
0: 네.
1: 반성과
0: 네.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당의 책임을 물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은 네. 당연히 뭐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
0: 그렇습니다.
1: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해석이
0: 네.
1: 틀렸다고도 할 수 없는데
0: 네. 네.
1: 어떻게 보십니까? 그
0: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은 이제 저처럼 좋게
1: 네.
0: 그 당이 고생했으니까 네. 그 대통령 환송 행사 나가는 큰 영광이기도 네. 하지만. 아침에 일찍 예를 들어 출국하시는 예. 것 같은 게 몇 시에 출국하셨는지 예. 모르겠는데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당에서.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1: 예.
0: 그러나 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예. 대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재미있겠죠.
1: 아니 재미의 부분이 재미의 부분이 어떻게 더 맞는 해석이라고 보십니까?
0: 네. 그래서 저는
1: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요.
0: 네. 저는
1: 네.
0: 뭐 대통령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1: 예.
0: 이번 선거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1: 예.
0: 계시고 당에 좀 더 긴장하라라고
1: 예.
0: 하는 그런 어떤 주문을 하신 것으로
1: 예.
0: 해석하는 것이
1: 예.
0: 당으로서는
1: 예.
0: 충분히 맞겠다.
1: 뭐 저랑 똑같이 예. 해석하시면서
0: 그렇게 해석을 그러세요.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1: 예. 예.
0: 그렇다고 그렇게만 제가 해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에도 한 자락 깔아야지.
1: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0: 네.
1: 우리 도지사님을 보통 친청계 이른바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
0: 네.
1: 분류법에는 동의하십니까?
0: 저는 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0: 저는 개파 개보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1: 예, 예.
0: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초대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
1: 예.
0: 마지막 뭐 홍보 수석을
1: 예.
0: 했는데 그러므로
1: 예.
0: 친문계라 불립니다.
1: 예.
0: 당연하죠.
1: 예.
0: 자 지금 친명계, 친청계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1: 예.
0: 아니 친명계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1: 예.
0: 그 이상한 일이죠.
1: 예.
0: 당연히 친명이고 당대표가 친청인데
1: 예.
0: 친청이겠죠.
1: 예.
0: 그래서 저는 수석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1: 예.
0: 그게 분류가 될 텐데 뭐 그래서 저는 다 좋습니다. 다 인정을 하는데 저는 친명계가 아닐 이유가 없죠.
1: 예.
0: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새로운 말을 하나
1: 예.
0: 준비를 했는데
1: 뭡니까?
0: 저는 친충계입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0: 무겁게 평가하죠.
1: 예.
0: 평가하고 역시 민심이라는 것은 무섭다는
1: 예.
0: 생각을 그냥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선거 한 3, 4일
1: 예.
0: 남겨놓고 그런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게 그 변화가 왔고
1: 예.
0: 결과로 나타났는데.
1: 아, 3, 4일 남겨놓고 확 변해 기류가 확 변했다고
0: 저는 그렇게 느껴요.
1: 예.
0: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1: 예.
0: 현장에서도 아까 충남에서 예. 10개의 기초자치단체장을 국민의힘에 내주었는데
1: 예.
0: 그런 낌새를 잘 느끼지를 못했어요.
1: 아, 그래요.
0: 실제로.
1: 예.
0: 그렇게 정치를 20여 년 넘게
1: 예.
0: 해서 민심을 읽는데 박다고 자부하는
1: 예.
0: 저인데도 그랬거든요.
1: 예.
0: 이 민심이 역시
1: 예.
0: 무섭구나. 그리고 한 가지를 보면
1: 예.
0: 열 가지를 안다고
1: 예.
0: 국민은 오랫동안 민주당이 잘 해왔다 하더라도
1: 예.
0: 뭐 개혁 작업 잘 해왔다고
1: 예.
0: 생각합니다. 청산 작업
1: 예.
0: 잘 했고. 그러나 마지막에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1: 예.
0: 잘못됐어라고 하는 게 있다면
1: 예.
0: 그거 하나 가지고 평가받을 수 있구나 네. 이런 걸 무서운 걸 느꼈고요.
1: 국민을 대하는 태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0: 그러니까
1: 건가요?
0: 대통령께서도 네. 제가 언뜻

0: 기사 제목을 네. 봤는데 고개를 쳐들면 네. 이런 말씀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자만하고 네. 교만한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저도 페이스북에 그런 반성문을 제일 네. 먼저 썼습니다만 네. 대통령님의 지지율만 믿고 예. 그냥 시간 가기만 바라는 것은 아니냐 예. 우리가 예. 제가 그랬다고 반성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냥 아 이런 내란 청산이 꼭 필요한 이 시기에 설마 예. 저렇게 지리멸렬한 반성할 줄 모르는 국민의힘을 예. 찍어주시겠어? 예. 라고 판단한 거죠. 예. 그리고 어떤 간절함이나 절실함 이런 것들이 덜 보인 건 예. 아닌가.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로 좁혀 얘기하면 충남 도민을 사로잡을 만한 새로운 정책적 아젠다도 제시하는 예. 것이 없다. 예. AI 혁신 얘기하지만 그건 누구나 얘기하는 예. 것이고 그 도민의 가슴에 와 닿겠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네 예. 내 지지율 믿고 또 이런 예. 정당 구조 이런 거 믿고 그냥 너무 자만한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질책을
1: 그 민감한 질문 하나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반성에 예.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동의하지 예. 않습니다. 아, 예. 예. 이 문제를 예. 우리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 거야라고 우리 책임으로 하자는 예.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부터 반성한 예.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책임져야 돼라고. 예. 말하는 거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예. 그 새벽에 페이스북에 글을 선거 예. 그 당일날 이렇게 쓴 것이죠. 우리가 모두 내 탓이요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저부터 잘못했다 썼고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당대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정리보다는 예. 시스템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예. 6.3 지방선거 평가위원회와 백서 발간 위원회를 예. 구성하라라고 예. 제시를 했는데 예. 마침 그걸 정청래 대표가 읽으셨는지 예. 모르지만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예. 지금은 그런 질서 있는 반성, 처절한 반성 예.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둔 이전 투구식 같은 그런 손가락질 이런 거 했다가는 예. 저는 민주당이 더 크게 혼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당대표 선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될 사람 되겠죠.
1: 전망이란 건 어느 분이 될 가능성이 많겠느냐.
0: 그거는 제가 알 예. 수가 없고요. 예. 오늘은 충청남 도지사 당선자로 그래. 나왔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중앙정치의 이슈를 제가 언급하는 것은 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다만 분명한 것은 예. 이번 당대표 선거를 임하면서 예. 지방선거 결과를 당대표 선거의 아전인수격으로 이전 투구시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예. 그것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건 분명합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평가와 반성과 백서를 발행해서 예. 지방선거 끝나고 백서 발행한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 예. 이 엄중하기 때문에 백서를 발행하라고 제가 요구한 것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민심을 읽는 작업이죠. 그것이.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백서 발간을 제가 주장했던 것인데 그렇게 당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예. 그런 질서 있는 반성과 원인 분석은 질서 있는 대로 하고
1: 예.
0: 그리고 지금부터는 전당대회를 안 치를 수 없으니까 전당대회는 그와 무관하게
1: 예.
0: 앞으로 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가지고 경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시간 다 됐습니다. 네.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토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0: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3: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늦게까지 밖에 계실 거라면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밤부터 새벽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5에서 20mm고요. 이 지역으로 내일은 흐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지방은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아침에 서울, 부산이 17도, 한낮에는 서울 26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지방에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도로 상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동수원 나들목 가기 전 광교 방음터널 쪽에 5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4: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5: 네, 예고해드린 대로 서정욱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예, 안녕하세요.
5: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6: 예.
5: 예.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 한마디로 이제 그 기대 이상의 선전을 했다.
5: 예.
6: 15대 1 막 이랬잖아요.
5: 예.
6: 그런데 광역 4개,
5: 예.
6: 기초는 95개 했어요.
5: 예.
6: 그다음에 보궐을 4개에서 의석을 3석 내렸거든요. 예. 저는 상당히 그 선전이다.
5: 아, 그래요? 이러면.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한동훈 의원하고는 안 친하시잖아요.
6: 아, 요즘 이게 그 사이좋게 지냅니다. 통화도 하고 저 축하 전화도 하고요.
5: 아, 그래요? 통화 잘 됩니까?
6: 예, 뭐 잘 두세 번 했습니다 지금.
5: 예, 뭐라 그럽니까? 안 의원은. 예.
6: 뭐 보수 제거를 왜 열심히 하겠다고 선배님 도와달라고요.
5: 예.
6: 저도 이제 뭐 너무 장동에 흔들지 말고 좀 이게 통합해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돼서 보수를 재건하자. 이랬죠.
5: 근데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된다는 소리가 지금 더 많은 거 아닌가요?
6: 근데 지금 물러나면 뭐 실익이겠습니까?
5: 예.
6: 당장 뭐 총선
5: 장동혁 대표 있는 측 생각이고요.
6: 아니 왜냐하면, 지금 물러나면 이게 누가 뭐 비대위 해봤자 무슨 실익이 있나요? 요즘 여론도 좋은데.
5: 아, 여론이 좋습니까?
6: 어제 리얼미터 0.7 똑같고요. 내일 아마 이게 비전 코리아
5: 뭐가 말씀입니까?
6: 예?
5: 그 당 지지율 말씀이신 거죠?
6: 그렇죠.
5: 그 당 지지율이 당이 좋다는 것이지 장동혁 대표 잘한다는 얘기는 아닐 텐데요.
6: 지지율 낮으면 장동이 책임이죠.
5: 예.
6: 지지율 높아도 장동이 덕입니다.
5: 아전 인수 아닌가요?
6: 아니 낮을 때는 장동이 책임이고 높을 때는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5: 그런데 이 선거 결과를
6: 예.
5: 장동혁 대표 체제였던 공이라고 보십니까? 소변은?
6: 그렇게 딱 떼놨고 이게 장동혁 뭐 공이다 해도 떼놨고 저는 못한다 봐요. 아, 서울만 해도요. 장동혁 대표가 따로 돌면서 투표 독려를 많이 했거든요. 따라서 뭐 서울에도 저는 기여를 했고요. 어떻게 그 전혀 뭐 기여를 못하고 저승사자처럼 가는 데마다 졌다. 이거야말로 그 황당한 가짜뉴스죠.
5: 아, 그래요?
6: 예.
5: 장동혁 대표가 돌아다니는 걸 오세훈 시장은 후보는 반가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지 말라 그랬고 거의.
6: 그런데 오세훈 시장 혼자 지지율로 정원을 어떻게 이겨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주에도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 오세훈이 너무 분탕을 친다. 제가 이게 눈물로 호소해서 정원은 끝까지 되지 않냐. 제가 제일 앞장서 정원 공개 앞장섰습니다. 멕시코부터. 그걸 됐잖아요. 제안들에게 엄청 고맙다더라고요. 저는 정도 지지파거든요.
5: 이 모든 해석이 참 아전인수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이기고 나니까 다 나도 공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라서.
6: 그렇죠.
5: 그런데 문제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뭐랄까요. 이 그동안의 행보에 대해서 과연 당에 도움이 됐는가. 지금도 저 부정선거 비슷한 말씀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도움 됩니까 당에? 지금 저 행보도.
6: 뭐 저는.

0: 부정선거를 주장하진 않았고요.
1: 예, 아 근데 이제
0: 다만 재선거죠.
1: 예, 재선거 주장.
0: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하고 재선거는 예, 좀 다르잖아요. 아니,
1: 그럼 그것도 근데 그쪽 가서 막 말씀하시니까 이분.
0: 근데 거기 있는 이제 예. 청년들이 예. 계속 지금 일주일 가까이 재선거를 외치고 있잖아요.
1: 예, 예.
0: 거기 민심에 반응하는 거죠.
1: 예,
0: 아니 민심에 기울은 거예요.
1: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보시기에 변호사로서?
0: 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예. 그래도 정치는 명분이 또 있으니
1: 예.
0: 선관위를 개혁하려면 예. 계속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1: 아니 정치인이 말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꾸 요구해 뭐 요구하는 척하고 이게 어떤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래도 되는 건가요?
0: 그런데 지금은 예. 조금 이게 재선거 명분이 그래 약하지만 예.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계속 선관위가 거짓말이 거짓말을 계속했잖아요.
1: 예.
0: 엄청난 게 튀어나올지
1: 뭐가 나올 알아요. 때 주장을 해야죠 그런 건. 이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지금 미리 주장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0: 그러니까 뭐 저는 정치적 구호로 이게 명분상 재선거를 주장하는 거니까.
1: 아, 근데 서 변호사님 이게 예, 뭐냐 예. 정치적 구호란 게요.
0: 예.
1: 어 팩트도 아직 안 나왔고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그 나올지도 모르니까 주장한다면 그게 정치 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정치인이 몰라 정치 지도자로서 하면 안 될 일 같은데요, 그거는.
0: 근데 저는 오히려 예. 오세훈 시장이요
1: 예.
0: 새벽에 예. 본인이 지고 있을 때
1: 예.
0: 개표 중단해라 그랬어요.
1: 예예예. 예, 예.
0: 개표 중단하는 거는 거의 재선거하고 전 단계잖아.
1: 어, 그렇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니까. 예. 쏙 들어가.
1: 예.
0: 그게 맞나요?
1: 어.
0: 일관성이 있는 게 저는 오세훈 시장이
1: 예.
0: 6만 표를 이기든 지든
1: 예.
0: 졌을 때는 주장했을 거 아닙니까?
1: 뭐 그건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0: 그러니까
1: 건.
0: 그러니까 제 말 장동의 예. 일관성이 있고 예. 예. 오세훈 시장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1: 예. 그럼 오세훈 시장한테 그 당 차원에서요.
0: 예.
1: 당신 당선증 반납하고 다시 재선거 하라고 주장을 해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일관성을 요구하면.
0: 그런데 당에서 안 돼. 저는 계속 요구하죠. 오세훈 시장 보고 재선거를
1: 본인 해라. 장동혁 대표도 지금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0: 그게 그때 다 알겠습니까? 재선거 아. 요구하는 게 그때 다 알겠습니까?
1: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주장은요. 선변이 네. 보시기에는
0: 네.
1: 오세훈 시장 당선인 보고 사퇴하라 이 얘기입니까? 결국 아까 A는 B고 B는 C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0: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원칙. 이번에 참정권이 침해되고 절차를 정해 원칙을 하지 뭐 오세훈을 염두에 두고
1: 네.
0: 장동희 대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제 말은 게 뭐 누구가 당선되든 안 되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1: 예.
0: 일관성.
1: 일관성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일관성의 결론은요.
0: 예.
1: 정치랑 어떤 뭘 주장을 하면 결론이 있을까요? 그 향하는 바는 그 논리대로라면
0: 예.
1: 오세훈 시장 당신 사퇴하쇼 이거 아닙니까?
0: 그 논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 네, 봐야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재선거 하지 않은 네, 거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
1: 장동혁 대표는 오세훈 시장의 사퇴와 재선거를 요구한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런데
0: 아, 예. 뭐 오세훈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원칙을 한 거죠.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 당에서 그럼 견디기 힘들 텐데요. 대표가. 서울시장 그 어렵게 승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로 어렵고요. 근데 당 대표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신 시장 사퇴하고 재선거 하라 하자고 주장하면 당내 입지가 좀 그럴 것 같은데.
0: 아닙니다. 그 네. 저도 이게 주장하는 게요.
1: 네.
0: 재선거 하면요. 표 차이 더 납니다. 더 압도적입니다. 그 책임. 그,
1: 예, 장동희 대표가 그
0: 그걸 알고 있다고
1: 서정 변호사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 얘기 맞군요. 그러니까.
0: 아니, 전국적 재선거라는 게 당선이 새로 하자는 거니까
1: 아니, 맞죠. 전국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예? 문제되는 지역 하라고.
0: 전국적으로 다 문제돼 149 정도가
1: 예, 예.
0: 이렇게 놓고 요즘 계속 늘어나니까
1: 예.
0: 아마 이게 그 당락 관계없이
1: 예.
0: 오히려 박선원 의원은 뭐 자기들 전대만 하자던데요.
1: 예.
0: 서울이나 그게 더 잘못된 거죠. 예.
1: 하여튼 오세훈 시장의 그 말은 비겁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0: 원칙이
1: 예. 원칙이 끝났다. 거지.
0: 그렇죠.
1: 예.
0: 본인이 불리할 때는 거꾸로 주장하다가 이기니까 그냥 덮어버리자 이건 아니잖아요.
1: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0: 예.
1: 그 논리적 일관성만
0: 예.
1: 놓고
0: 예.
1: 보면
0: 그렇죠.
1: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지금 그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니까 이걸 재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0: 예. 당락이라는 게 이제 예. 보기 나름인데요.
1: 예.
0: 저는 이제 그 투표지가 없으면 투표 그냥 문 닫아야 된다고 보고요.
1: 예.
0: 다른 데서 막 가져오고 손으로 읽는 번호 있죠.
1: 예.
0: 이게 저는 선거법 위반을 보거든요.
1: 예.
0: 그렇다면 이게 당락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1: 예.
0: 부족한 거 찍은 거에 비하면 예. 따라서 이게 그 당락에 의한 줬다 안 준자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 예. 서변 보시기에도 이게 부정선거는 아니죠.
0: 그렇죠. 아직은.
1: 예. 예. 부실선거죠.
0: 그렇죠.
1: 부실한 선거 그 관리.
0: 법률 용어에
1: 예.
0: 과실이 커지면
1: 예.
0: 미필적 고의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1: 예.
0: 부실이 너무 커지면
1: 예.
0: 그게 부실이 너무 커지면 부정으로
1: 바뀔 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선관위.
0: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1: 예.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0: 좀 더 지켜봐야죠. 특검을 해봐야 돼요.
1: 예. 장동 재재는 앞으로 어떻게 굴러갑니까? 지금 이제 교체 요구 뭐 현실적으로 많고. 예.
0: 지금 이제 그 그래도 이게 내년 8월까지는요.
1: 아,
0: 전혀 흔들림 없다.
1: 아, 그래요.
0: 저는 그래 보고 지금 이게 예. 다 제가 여러 군데 의원들
1: 예.
0: 많은 한 60여 명 이상 제가 통화를 해봤을 거예요.
1: 예.
0: 뭐 저녁에 그 흔들림 없이 아마 원내대표도 예. 정점식으로 가고 예. 아마 이게 안정되게 굴러갈 겁니다.
1: 예. 그 답답해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들으십니까 혹시?
0: 그 답답할 게 뭐 있어요? 선거 다 끝났고 아니 장동혁이 하나 뭐 비대위 김문수가 하나 예. 뭐 달라질 게 있나요?
1: 예.
0: 왜 굳이 장동혁 끌어내고 자꾸 싸우죠?
1: 달라질 게 뭐가 있냐면요.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0: 예.
1: 당대표란 분이 지금 저 가서 막 오세훈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지금 이겨 돌아온 어떤 장수를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재선거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랑 당대표가 정상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서요. 당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이거랑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달라질 게 없습니까?
0: 근데 사퇴 요구하는데 그쪽은요. 예. 김재섭이나 얼마 없고요.
1: 예.
0: 대부분 한동계거든요.
1: 예.
0: 그 사람들이 오세훈 되게 싫어합니다.
1: 예.
0: 그 사람들이 뭐 오세훈 지킬 일이 없잖아요.
1: 한동훈 계열은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는요.
0: 네.
1: 뭐 이렇게 분위기는 함적 보수의 재건 이쪽으로 좀 뭉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까?
0: 아, 저녁에 되게 그렇지. 앙숙이에요.
1: 아, 그래요?
0: 엄청 앙숙입니다.
1: 예. 둘 다 싫어합니까 서로?
0: 그렇죠.
1: 장동혁 대표를 더 싫어합니까? 아니면 서로를 더 싫어합니까?
0: 오세훈 시장이?
1: 아니, 그 한동훈 의원이랑요.
0: 제가 보기엔 뭐 둘 다 비슷하게 싫어할 겁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둘 다.
1: 예. 한동훈 후보의 당선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저는 처음에는 이게 하정우가 될 걸로 봤는데 다리 구도상. 그런데 이건 너무 이게 하정우가 뭐 김호준 풀어 나간다든지 자기만 못 보여주고 이렇게 너무 실수 연발하더라고요. 처음에 손 털털부터 오빠 논의부터 그러면서 이게 여론이 조금 한동훈 쪽으로 가니까 뭐 마지막에는 이게 한동훈 이기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했죠.
1: 예, 한동훈 후보의 승리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0: 아마 근데 그 보수층에서도 자발적으로 유권자들이 단일화가 그래도 대선 주자고 하니. 우리 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대선주자 싹을 잘라버려도 되냐 이래서 유권자들이 박민식 후보가 예상외로 너무 못 얻었잖아요. 아마 그냥 한동훈 쪽으로 쫙 쏠림 인위적인 단일화가 아니고 유권자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1: 유권자 단일화를 한 유권자의 어떤 보수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밀어보면요. 그동안 한동훈을 내쫓아내고 막 이런 행위는 잘못됐다고 다시 결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0: 그렇죠. 그렇게 보는 분이 보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같겠죠.
1: 서변도 그건 인정하시는군요.
0: 그거는 뭐
1: 그때 잘했다고
0: 없으니까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때 쫓아낸 거 잘했다고 막 그러고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0: 아 그때는 이게 전 징계해야 된다고 하는데 민심이 다르니 뭐 제가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제명하는 게 맞다. 그런데 민심은 제명이 좀 가혹하다. 한동훈 살려야 되겠다. 이게 민심으로 드러난 거죠.
1: 복당 어떻게 합니까?
0: 복당은 이제 그 한동훈도 안 서두르고요. 아마 내년에 그 8월 달 가봐서 그때 전당대 할 때 뭐 김문수가 되면 복당 시기고 또 이게 뭐 한동기가 전당대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고 장동희가 연임하면. 없다고 봅니다.
1: 아니 민심은 방금 말씀하셨죠. 민심은
0: 근데 연임하면 민심이 따라야 연임이 되잖아요. 그럼 연임 못하겠죠. 한 장동혁은 한동훈 복당 안 시킨다고 공약 걸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민심이 장동혁을 선택하면 한동훈을 버린 거잖아.
1: 민심이라면 당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0: 당심과 보수의 민심 5대5.
1: 근데 보수의 민심은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쫓아낸 그 행위가 잘못됐다고 딱 어떤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0: 아, 그건 이제 이번 선거는 그런데 내년에 가면 또 민심이 자꾸 움직이잖아요. 내년에 가서 그러면 이제 정동이 주겠죠.
1: 아, 그래요?
0: 정동이 주겠죠, 그러면. 지금 같은 민심이 계속되면 또 이 민심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1: 자,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이제부터 이게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본인이 지금처럼 행태를 계속하면요. 희망 없어요.
1: 지금처럼 행태는 뭡니까?
0: 계속 뭐 분열하고 뭐 서로 공격적이고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게 비전이 없고요. 좀 더 사람이 겸손해지면서 좀 더 포용적으로 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도 끼얹는 이런 노력 이렇게 좀 사람이 황골탈 때 바뀌면 조금 이게 그 희망은 있지만 지금 같은 행태로는 안 돼요.
1: 장동혁 대표의 적정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장동혁 대표도 이게 바뀌게 돼요.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어요. 장동혁 대표도 이게 좀 바뀌게 된다.
1: 그렇습니까?
0: 저는 그래 봐요.
1: 옛날에 편만 드시더니 좀 바뀌었습니다.
0: 저는 일방적으로 누구 편 드는 적은 없고요.
1: 일방적으로
0: 그때 편들... 김문수하고 근데 그때 할 때는 제가 장동혁 밀었고요. 그러게 장동혁 대표도 좀 욕도 많이 드먹고 비판도 많이 드먹잖아요.
1: 저는 서변께서 장동혁 대표 욕도 많이 고 변해야 된다는 그 말씀하신 거 처음 듣는데 여러 번 모셨는데.
0: 아 그렇습니까? 그때 질문 안
1: 기억이 안 나십니까?
0: 제 생각에는 조금 장동혁 대표는요. 뭐 이게 보수 유튜버나 이쪽보다는 조금 더 중도의 바다로.
1: 그렇군요. 서변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늘 어떤
0: 저는
1: 중도의 바다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0: 장동혁 대표는 너무 이게 그 보수 쪽에 한쪽 눈으로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조금 이게 균형되게 중도 쪽으로 봐야 돼요.
1: 예, 아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서변도 견해의 어떤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나가니까.
1: 아, 저도 이게 예. 뭐라고 라디오나 예. TV를 많이 나가잖아. 저는 예. 유튜브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좀 이게 더 넓은 아, 바다가 있어요.
0: 그래요. 예. 바다를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1: 아, 그렇습니까?
0: 소변 예. 말씀하신 거.
1: 뭐 저도 좀 저도 좀 변했는지 모르죠.
0: 변한지 모릅니까? 자, 아까 예. 말씀하신 것 때문에요. 여론조사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년 8월까지 장동기 시장 간단 말씀이시죠?
1: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기 흔들림이 없어요.
0: 아, 내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예를 들면요. 예. 김도우 후보가 돼도 그렇습니까?
1: 될 일이 없어요.
0: 아, 그래.
1: 그건 될 일이 없어요. 예. 정점 시기가 1차에서 예. 끝날 거예요.
0: 왜 1차에서 끝난다고요?
1: 예. 아. 왜 그러냐면 이번에 국회 부의장 할
0: 예.
1: 때요.
0: 예.
1: 박덕흠 찍었던 분이 예. 다 정점 시기예요.
0: 아.
1: 그다음에 조경태 찍은 분이 예. 김도읍이에요.
0: 예.
1: 조경태가 25표 얻었어요.
0: 예.
1: 그다음에 조배숙 찍은 사람이
0: 아, 1차에서 끝난다고 확신하시는군요.
1: 저는 그래 봐요. 그때 한 58표
0: 예.
1: 넣었거든요.
0: 예.
1: 주류가.
0: 예.
1: 지금 한 58표면 과반 넘잖아요.
0: 예.
1: 아마 이게 그 주류의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0: 예. 그러면 이 보수가 지금 뭐 이 생각보다는 선전했다는 평가는 받지만요.
1: 예.
0: 보수가 괴멸한 상태 거의 전체 지도를 보면요. 예. 맞지 않습니까?
1: 예.
0: 보수 제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의원이 주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1: 저는 이제 그 보수 제거는 되려면 예. 삼국지로 가야 된다.
0: 삼국지요?
1: 예. 예. 그게 오나라, 한나라, 위나라잖아요.
0: 예. 예.
1: 촉한이라는 게 유비가 한나라거든요.
0: 예.
1: 오세훈은 오시잖아.
0: 예.
1: 오나라.
0: 예.
1: 한동훈 한시잖아.
0: 예.
1: 한나라 유비.
0: 예. 예.
1: 그다음에 장동혁은
0: 예.
1: 위나라 조조.
0: 예.
1: 이렇게 세 명이 정립해서 힘을 합치면서
0: 조조가 경쟁... 통일했는데요 나중에.
1: 저는 장동혁 통일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일단 이게 세 명이 합쳐서
0: 정치적 미래가 어렵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1: 변화하면 예. 한동훈도 마찬가지. 오세훈도 예. 변해야 되고요.
0: 예.
1: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세 명이 힘을 합쳐서
0: 예.
1: 삼국 정립.
0: 예.
1: 이래서 경쟁하면서도 협조를 해야 돼요.
0: 예.
1: 그러니까 제 말은 세 명이 이제 보수의 미래다.
0: 예.
1: 이렇게 보는 거지.
0: 아, 뭐. 장동혁 대표 포함되는군요, 여기.
1: 아, 그럼요. 현재 당권자고
0: 예.
1: 또 대선 지지가 있고요.
0: 예.
1: 그래도 그 지금은 뭐 한동훈이가 약간 여론 앞서 있고. 그런데
0: 예.
1: 오세훈은 이게 또 중도 확장성이 많아요.
0: 예.
1: 오선 시향이잖아.
0: 예.
1: 그다음에 장동혁은 또 강경 보수 쪽에
0: 예.
1: 유튜버
0: 예.
1: 이쪽에 지지가 있어요.
0: 예.
1: 그럼 저는 삼국지로 될 거예요.
0: 그런데 아까 장동혁 대표가요.
1: 예.
0: 중도의 바다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중도의 바다입니까? 지금 저 오세훈 사퇴하라 재선거하라 이러는 게.
1: 뭐 저는 재선거는 이제 학생들이 워낙 원하고 있으니 뭐 예. 구호상으로
0: 예.
1: 이래 외칠 수 있는 거고
0: 예.
1: 그러니까 오세훈 사태가 아니고 재선거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세훈 사태가 들어간 거죠. 오세훈을 겨냥한 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0: 아니 근데 그게 그거라고 아까 인정을
1: 예, 뜻은 그건데 예. 그 의도는 다르잖아요.
0: 아하 예. 자 이제 어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 이런 문제 끝났다고 보십니까?
1: 이제 당연... 절연했죠. 뭐 이미 여러 번 예. 의원총회 됐고요.
0: 예.
1: 이미 그런데 더 이상 윤 의견 없습니다.
0: 예. 아, 윤 의견 없습니까?
1: 없습니다.
0: 서변도 아닙니까? 더 이상
1: 아, 아닙니다.
0: 예?
1: 윤 의견 없어요.
0: 예.
1: 그걸 전환길이 그 예. 탈당했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진짜 윤 의견은 전환길이가 윤 의견이에요.
0: 예. 아, 전환길 씨랑은 친구 아닙니까?
1: 아주 자주 연락하죠.
0: 요새도요?
1: 예.
0: 요새 행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저기는 이제 그냥 시민단체처럼
0: 예.
1: 너 소신대로 해라.
0: 예.
1: 너 소신대로.
0: 예.
1: 뭐 저는 정치인 인간적인 친구지.
0: 예.
1: 정치 노선은 저하고 많이 틀려요.
0: 옛날에 많이 같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1: 옛날에 뭐 같은 부분도 있었고 그때 탄핵 반대할 때
0: 예.
1: 탄핵 반대할 때 지금은 알겠습니다. 이제 뭐 알겠습니다. 저는 달라요.
0: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예,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0: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1: 회색 늑대는 무리지어 이동합니다. 보통 우두머리가 앞장설 것 같지만 회색 늑대의 세계에서 우두머리는 가장 뒤에 섭니다. 앞에 서는 건 늙고 병든 늑대들입니다. 무리의 속도를 가장 느리게 걷는 늑대에게 맞추려는 거죠. 우두머리는 맨 뒤에서 나고자가 없는지 살핍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울입니다. 소중한 이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하루를 보내다 다시 만나는 평범한 날들, 우리는 이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평화로운 일상은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마음껏 웃을 수 있습니다. 영웅들이 지켜낸 귀한 하루 다 같이 훈훈하게 갖고 나갑시다.
3: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6월은 호국보훈의 달.
4: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5: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6: 내일은 MBC 현영준 기자,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정호김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교통사고가 두렵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행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죠. 대신 안전하게 운전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겁니다.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다치는 게 걱정된다는 이유로 체육활동을 막으면 아이의 건강에 되려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대신 안전하게 공을 차는 법과 위험에 대처하는 요령을 알려줘서 아이들을 지켜야 하죠. 사고를 막기 위해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건 편리하지만 게으른 해법이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4: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0: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국 91곳 투표소에서 7,000장 넘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선거당이 전국 140곳 투표소에 2만 4천여 장의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고, 실제로 투표소 91곳에서 투표용지 7천여 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표가 잠깐이라도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6곳이고, 투표소별로 중단됐던 시간을 모두 합하면 10시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서 투표가 종료된 곳은 모두 39곳이었는데 이 중 19곳은 정확히 몇 시에 끝났는지 선관위는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 제51 단독재판부는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CCTV 등 4건에 대한 보전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오후 3시 잠실 7동 제2투표소 내외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됩니다. 대검찰청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를 본부장으로 검찰 12명, 경찰 15명 규모의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합수본 출범 전에도 검경전담수사팀이 상호 협력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한 지난 이틀간 반대 매매로 강제 처분된 개인 주식이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강제로 팔려나간 반대 매매 금액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인 1,3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규모가 컸던 건 지난 5일 1,661억 원으로 사실상 장이 열린 이틀 사이 3천억 원 이상이 강제 처분된 겁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동안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7도 사이가 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 21도입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0: 밭 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한때 인기를 끌었을 정도로 현대인의 집중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요즘은 현대인의 집중력이 금붕어 집중력보다 짧다는 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금붕어의 평균 주의 지속 시간은 9초로 기록된 반면 요즘 사람들의 평균 주의 지속 시간은 8초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읽을 때도 드라마를 볼 때도 8초가 지나면 집중력을 잃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집중력 8초 공감하시나요? 집중력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책을 읽을 때 집중이 잘 안 되면 옛 선비들처럼 소리내서 읽는 것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고요. 또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되면 스마트폰 알림을 무음으로 바꿀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할 때 집중이 안 되면 학교 시간표처럼 업무 시간을 50분 정도로 잡고 10분 동안은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괜찮은 방법들이죠? 여러분의 집중력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전해드렸습니다. 정찬원님이 안녕하세요 젠디 오늘도 뉴스 잘 들었습니다. 본업도 잘하시고 DJ도 잘하시는 젠디 오늘도 야근 친구 잘 부탁드려요 하고 오늘 인사 건네주셨네요. 오늘도 제가 5시 6시 라디오 뉴스를 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만나러 왔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원님. 7190님 첫 곡 너무 좋습니다. 책 읽을 때 큰 소리 내서 읽으니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오늘 오프닝에서 집중력 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죠. 그래서 집중력을 요즘 그 현대인들이 집중력이 정말 많이 떨어져서 8초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해봤는데 소리내서 읽는 게 책을 읽을 때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실제로 집중이 잘 된다고 하시네요. 7190님. 구예찬님은 제 생각엔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력이 올라가는 것 같아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예찬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집중력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은데 집중하는 그 대상? 그리고 방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책을 읽는다거나 뭐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런 거는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힘들지만 뭐 좋아하는 드라마를 막 몇 시간씩 몰아본다거나 뭐 관심 있는 스포츠 경기를 막 빠져서 본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또 집중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그런 걸 보면은 관심을 끄는 자극이 워낙 또 많아지다 보니까 또 도파민 이런 거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집중의 대상이 자주 자꾸 바뀌게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은희님, 아 그렇군요. 저에게도 10분간 쉬는 시간이 필요하네요. 집중력이 절실히 필요한 1인입니다. 집중이 정말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너무 그걸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우리 은희님 말씀처럼 한 10분 동안 쉬고 다시 좀 환기를 시키고 다시 집중을 해보고 이런 노력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현정님이 근데 50분 일하고 10분 쉬면 사장님한테 바로 한 소리 들을 듯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일하는 직장인들은 또 그게 쉽지가 않죠. 말처럼 쉬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10분까지는 아니어도 뭐 잠깐 한 5분 안에 조금 뭐 화장실 갔다 온다든가 기지개를 펴고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좀 환기를 시켜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왜 수업을 50분 하고 1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었는지 사실 잘 몰랐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50분 정도 하고 나면은 진짜 집중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시간이 오니까 10분씩 쉬고 그런 쉬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였구나. 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당제는 쉬는 시간 없이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돼 있어요. 박지훈 변호사, 김준상 아나운서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어제도 예고를 해드렸지만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MBC 라디오 채널 무흐즈에서도 이 코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9시 5분에 카메라 켜지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답답한 고민 사연 간직하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0: 듣지 않았으니까 저희 오당주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들러서 사연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프, 우리 ENL 하루틴,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내걸렸던 선거 현수막이 골칫거리로 남게 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기간에 전국에서 지자체가 수거한 폐현수막은 약 1,557만 4천 톤에 달했는데요. 올해는 4년 전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 만큼 폐현수막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현수막은 정당이나 후보자 측이 선거일 후에 바로 철거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부분은 지자체가 수거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쏟아지는 폐현수막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데다 재활용 업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전국 최초로 폐현수막 전용 집화장을 마련해서 폐현수막을 에코백, 장바구니, 고형 연료, 부직포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비용 문제로 재활용 대신 소각 처리를 선택하는 지자체도 많아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객실 안에서 보조 배터리 과열로 인한 연기 발생 사고가 최근 두 달 사이에 4건이나 발생했는데요. 4건 모두 인근 역에서 신속하게 조치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보조 배터리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초기 시민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배터리 사고 대응 요령을 안내했는데요. 지하철에서 연기가 발생하면 옆 객실로 이동해서 비상 통화 장치를 통해서 직원에게 알려달라고 당부했고요. 출입문을 비상 개방하고 선로로 대피하는 행동은 감전 위험은 물론이고 맞은편에서 운행 중인 열차로 인한 2차 사고로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배터리 화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모든 역사에 배터리 냉각을 위한 수조를 비치하는 등 신속한 초동 조치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충청도, 경북 지역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비가 내려서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의 하늘은 흐리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전 27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를 전망인데요. 오존의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목요일에도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겠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전 주영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꺄 오래된 노래 너무 좋아해요 하셨는데 주영님의 신청곡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김미금님, 제가 좋아하는 곡이 곡만 들으면 우리 막내딸이 생각나요. 이 노래 잘 부르거든요. 오, 그렇구나. 뉴스 들으시고 0511님은 폐 현수막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법이 바뀌어야 할것 같아요. 근데 현수막이 재활용이 잘안 되는 건 몰랐네요 하셨고, 이민아님, 선거 현수막 전봇대에 달아놨던 거는 끝만 놔두고 현수막만 떼어가서 그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너무 흉하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딱그 현수막은 떼가고 끈은 놔두고 이래가지고 그 전봇대에 끈이 막 여러 개 겹쳐 있는 경우 저도 본적 있는 것 같아요. 신은희님, 예전 우리 동네에서는 폐현수막을 가을에 낙엽 쓸어 담는 용도로 썼는데 반응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재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진짜 선거 끝난 뒤에 이 현수막 문제는 매번 반복되는 문제고 관련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뭐 당선 그 선거 전에는 뭐 이제 선거 운동하는 현수막, 끝나고 나면 당선 뭐 감사하다 아니면 뭐 낙선 인사 현수막, 그런 것들이 한동안 거리를 차지하면서 도시 미관도 해치고, 아무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현수막들이 항상 이번에도 좀 들었는데 생각이 너무 현수막이 많다.

그리고 이게 뭐 안전의 문제가 혹시 있을까? 뭐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혹시나도 그럴 수도 있고 당연히 환경 문제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친환경 소재 사용을 하면서 환경 문제는 조금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현수막을 꼭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또 이제 정치권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소통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요즘에 뭐 디지털 홍보 같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홍보하고 또 선거 이후에 감사 인사 전하는 것도 뭐 소통 방법, 유권자와의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너무 많은 건 맞다. 현수막 문제.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방수영님이 여기 서산은 지금 걸어가는데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아까 비 소식 전해드렸는데 강원, 충청, 경북 지역에 소나기 오고 있고 오늘 밤부터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도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양수연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앞에서 제가 그 현수막 이야기하면서 그 안전 문제 아직 사고 소식은 못 들었다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사고가 났었네요. 최근에 심지어 건물 외벽에서 현수막 철거 작업하던 기사님이 7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안전 문제와도 이렇게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요즘에 또 더 높이 달려고 하고 더 많이 달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운전자나 보행자한테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5540님이 초등학생이 횡단보도 부근에 걸려있는 현수막 줄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뉴스를 라디오에서 얼마 전에 들었네요. 아, 이런 사고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매일 나오는 뭐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 현수막 관련된 문제는 진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6710님 저는 9387님 집중해서 일하고 있는데 모기가 무네요. 몹시 가려워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벌써 모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진짜 요즘에 모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비교적 지금 약간 선선한 날씨잖아요. 이런 날씨 때 모기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어중간하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모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기가 많이 보였구나. 그럼 우리 9387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모기가 있어가지고 어떡하죠? 그 모기가 진짜 사람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물리는 것도 마찬가지 물론이지만 그 괜히 일할 때 귓가를 막 맴돌거나 막 소리 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물리면 가려워서 집중력도 확 떨어지고 모기 한 마리가 일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9387님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모기를 좀 지금 어떻게 약을 뿌리면 어떨까 싶고요. 이 선풍기 바람 같은 거 이렇게 좀 틀어두면 모기가 날아다니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이나 이런 거 바람을 약하게 틀어두면. 그리고 모기 물렸을 때 긁지 마시고 간지러워서 자꾸 긁게 되긴 하는데 물수건이나 얼음찜질 같은 거 하시면서 가려움을 좀 가라앉히면 좋다고 하네요. 모기 조심하시고요. 다들. 6710님 저는 차량 탁송기사입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어제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또 수원까지 다녀왔고요. 오늘은 서울에서 경주 갔다가 경주에서 인천 갔다가 인천에서 지금 순천으로 갑니다. 오늘은 찜질방에서 자야 될 듯. 내일도 올라갈 거 일 잡아야죠. 그래도 딸 생각하니 힘이 나네요. 진짜 이동 거리가 어마어마하시네요.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수원 가시고 오늘은 서울 경주 갔다가 인천 가셨다가 순천으로 거의 전국 곳곳을 다니시는 것 같은데 와 정말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운전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그럼에도 딸 생각하면서 이렇게 힘내고 계신 것 같아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우리 6710님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길 위에서 이렇게 묵묵하게 일하고 계신 기사님들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남은 길도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오늘 찜질방 가셔서 좀 푹 쉬셨으면 좋겠네요. 따뜻하게 주무시고 내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혜원님, 젠디 저는 영어학원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달 말에 학생들 기말고사가 있어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고등학생들이랑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서 교과서 본문 외우기 했는데 즐거웠어요. 선생님인 저만 그러겠거니 생각했는데 수업을 마칠 때쯤 아이들이 오늘 재밌어서 시간이 빨리 갔다고 말해주더라고요.

0: 정말 뿌듯했습니다. 수업 잘 끝내고 5당제 들으니 마음이 좋아요. 그러셨구나. 영어 학원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는데 너무 즐거우셨나 봐요, 회원님이. 근데 아이들도 너무 재밌었다. 진짜 수업 딱 마치고 나와서 애들이 선생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뿌듯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하셨길래 아이들이 이 영어 학원에서 수업이 시간이 금방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회원님의 실력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궁금합니다. 우리 6775님은 안녕하세요. 강릉에서 오이 농사를 짓고 있는 60대 중반 농부입니다. 서울에서 아이들 가르치느라 늦게까지 고생하는 우리 아들 지난주 생일이었는데요. 생일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셔서 오늘은 이분과 전화 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1: 예, 강릉에 사는 농부 오이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경상입니다.
0: 아, 오이농장 운영하고 계시는 경상님 반갑습니다.
1: 네.
0: 지난주에 아드님 생일이셨다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일단 아드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주말에 어떻게 같이 맛있는 것도 드셨어요?
1: 예, 같이 모처럼만에 내려와가지고
0: 네.
1: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0: 오, 아들이 강릉으로 왔어요?
1: 네네.
0: 오, 뭐 드셨어요 같이?
1: 그리고 회도 먹고 그리고 재미있게 시간 보내다가 이제 딸하고 사위도 와서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0: 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이렇게 파티를 네, 하셨나 봐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우리 경상님은 오이 농장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럼 농사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지금 10년 됐습니다. 귀농해가지고 네. 10년 차 농부입니다.
0: 아, 귀농하셔서 10년 차 농부가 되셨구나.
1: 네네.
0: 그러면 주로 오이만 키우고 계신 거예요?
1: 아니요. 600평은 딸기, 겨울에 딸기 농사를 하고요.
0: 아.
1: 750평 정도는 이제 여름 이제 딸기 끝나고 오. 바로 이제 오이 농사가 들어가죠.
0: 아, 농사 되게 크게 지으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겨울에 딸기 하시고 이제 지금 오이 하시고.
1: 예, 예.
0: 그러면은 막 어쨌든 되게 크게 짓고 계신 거잖아요. 좀 힘들진 않으세요?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1: 이제 바쁠 때는 이제 동네 어르신들도 이제 좀 도와주시고.
0: 네.
1: 예, 그리고선 집사람하고 지금 둘이서 운영은 하고 있죠.
0: 아, 두 분이서.
1: 네.
0: 그럼 오이가 요즘에 보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1: 아직까지는 피부로는 못 느끼고요.
0: 아, 그러세요?
1: 저는.
0: 네.
1: 예, 지금 아직까지 농사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0: 오.
1: 그냥 좋은 거는 아는데
0: 오, 네네네.
1: 상당히 예, 몸에도 좋고 수분이 맞아요, 많다 맞아요. 보니까
0: 네.
1: 예, 좋은 건 아는데 아직까지는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0: 네, 아직까지 체감은 못하고 계신 것 같긴 하지만 곧 체감을 하실 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어딜 가든 요즘에 뭐 오이로 만든 음식들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1: 네, 많죠.
0: 네, 궁금한 게 그럼 오이 수확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1: 원래는 4월부터 11월 달까지 그 수확을 하는데요.
0: 오, 진짜 기네요.
1: 예.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되죠.
0: 그러시겠네요.
1: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딸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0: 네.
1: 8월 말까지만 생산을 하고
0: 네, 네.
1: 9월 초, 중초에 이제 또 딸기가 정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0: 네.
1: 조금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일찍 끝내는 편이죠.
0: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경상님, 오이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됐을 때 따주는 게 좋은 거예요?
1: 보통 20cm에서 25cm가 가장 그 맛있는 딸기 아죠. 오이가. 그 최상품의 오이가
0: 네.
1: 되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0에서 한 25cm 정도.
1: 예.
0: 저희 오당재 가족분들 중에도 오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이를 잘

0: 키우는 방법 좀 팁을 주신다면요?
1: 팁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물도 자주 주고
0: 네.
1: 또 영양제도 자주 주고 아무튼 그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오이 농사도 정성이 중요하군요.
1: 네, 그렇죠. 모든
0: 네.
1: 작물이 정성이 꼭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그만큼 결실을 또 주니까요.
0: 네. 9387님이 얼마 전에 오이 소박이 만들었는데 제 입맛에는 딱 맞아서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경상님도 혹시 오이로 만든 음식 좋아하세요?
1: 저도 좋아하죠. 저희
0: 오.
1: 집사람 이제 그 오이지라든가
0: 오이지.
1: 아니면 여름에 오이냉국 뭐 이런 걸 많이 해주죠. 그러면 오이 소박이도 해주고 오이 그 무침도 해주고 이제
0: 네.
1: 그래서 맛있게 잘 먹죠.
0: 아, 그렇군요. 그 오이가 또 이렇게 더운 여름에 많이들 드시면 수분 보충에도 좋고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난주에 생일 맞은 아들한테 한마디 이렇게 전화 연결된 김에 해보실래요? 저희가 음악 틀어드릴게요.
1: 아, 모든 것이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건강만 잘 챙겼으면 좋겠고, 그 딸과 사이도 건강하게 다시 볼수 있는 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하고, 건강하게 잘 있다가 나중에 또 보자.
0: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경상님,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아드님이랑 또 따님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1: 부활의 네버엔딩 부탁합니다.
0: 아,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이 노래 좋아하세요?
1: 예.
0: 아, 이 노래 오늘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자주
0: 네,
1: 듣게요.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강릉에서 옹이 농장 운영하고 계시는 이경상님의 신청곡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왔습니다. 염지은님이 농산물 재배하는 일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옹이 농사 짓는 청취자분과의 통화 뭔가 힐링되어 인품이 좋으신 게 목소리로도 전달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마트나 뭐 시장 가면은 채소, 과일 그냥 당연하게 그냥 사게 되는데 이 농산물 하나하나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정말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정성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 경상님과 통화를 하면서 또 느끼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돌보는 게 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르신 농산물을 오늘도 우리가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범진호님이 주변 반찬 가게들마다 요즘 오이 장아찌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요즘 오이가 핫하고 생산량이 많은가 봐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오늘이 아니라 요즘 그 오이로 만든 음식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진짜 많더라고요. 샌드위치도 오이 샌드위치 진짜 인기 많고 오이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아무튼 다양한 요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샌드위치만 맨날 얘기한다고 우리 혜영 작가님 근데 저한테 약간 그게 너무 약간 신선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샌드위치에 다른 거 진짜 하나도 안 넣고 오이만 넣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약간 신선한 충격이어서 뭐 오이랑 뭐 보통 뭐 토마토도 넣고 뭐 고기도 넣고 뭐 아니면 참치 넣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샌드위치는 샌드위치 빵에다가 오이만 엄청 그냥 오이를 거의 하나 통째로 넣는 것 같아요. 오이만 넣고 그냥 끝이에요. 끝. 소스 넣고. 근데 그게 인기가 진짜 많다고 해서. 새로운 요리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오이 샐러드도 많고 오이 김밥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시죠? 그 너튜브에서 어떤 누구였지? 어떤 그 배우분이었나? 아! 홍진경 씨였나? 그 오이랑 밥이랑 해가지고 간을 해가지고 오이 김밥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도 좀 인기가 있고 아무튼 제가 본 것만 해도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아무튼 오이를 요즘 많이 드신다 이런 얘기 해봤습니다. 오이가 또 건강에 좋으니까요. 많이들 드셔주시고요. 임상준님이 성신경 씨의 신곡이 나왔더라고요 하면서 나의 하루처럼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노래 듣고 싶었는데 같이 들을게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지난 6년 동안 전국 재난 현장을 누비면서 영웅견으로 불린 구조견 태공이가 구조 활동을 마치고 새 가족의 품으로 갔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태공이는 산악과 재난 1급 자격증을 모두 따낸 구조견인데요. 2019년 처음 현장에 투입된 뒤 지금까지 재난 현장에만 274번 출동해서 실종자 18명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개인전 1위, 단체전 3위를 차지하면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구조견 활동을 마치고 반려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네요. 지난 5일에는 태공이의 은퇴식도 열렸는데요. 그동안 함께해온 경기 북부 소방본부 동료들은 꽃다발과 함께 태공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그리고 평생 이것권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태공이가 평생 받게 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출동, 2번 사료, 3번 모교. 자, 태공이가 은퇴 후에도 배부르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한 선물 무엇인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출동, 2번

사료, 3번 목욕.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옥상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시 뉴스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위해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불법적인 예산

0: 한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김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고 이전 장관과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관련 기관 반대를 묵살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했다며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공표해 국민을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김도읍, 성일종, 정점식 세 후보가 오늘 당내 초재선 의원들의 주최로 열린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 당 쇄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김도읍, 성일종 의원은 당 변화를 언급했고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은 당내 결속을 앞세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 세 의원 모두 장동윤 대표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사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서도 새 의원 모두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이 전체 관계사 모든 업무에 인공지능을 전면 도입하고 업무 방식과 조직 문화 혁신에 나섭니다. 먼저 전체 관계사에서 이번 달 안에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식 도입해 소프트웨어, 마케팅 분야의 업무 생산성 제고는 물론 개발과 제조 등 업무 영역까지 AI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전체 사장단 50여 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AI 집중 교육인 AX 부트캠프를 열어 각자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발표하게 하고 전체 관계사의 사업 특성에 맞춰 AI 전략을 수립하는 AI 전담 조직도 신설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최근 원화 가치가 떨어진 틈을 타 이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한국은행과 공동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대상은 외국계 은행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동안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7도 사이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공중 보건에 관한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한타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고요.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했죠. 이런 감염병들은 환경 파괴에 의해 위험성이 커질 때가 많은데요. 기후가 고온 다습해지면서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고 서식지가 훼손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늘어납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8: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0: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태공이 은퇴식 날 동료들은 꽃다발과 함께 태공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그리고 평생 이것권을 선물했는데요. 태공이가 평생 받게 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1209님 정답 2번 사료. 태공이가 배부르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겠네요. 훈훈한 소식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저녁입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태봉이라고 보내주셨는데 태봉이 아니고 태공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오늘의 당첨자 1209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당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문경 소방위는 태공아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출동 명령을 기다리는 임무는 이제 모두 내려놓고 앞으로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현장을 누빈 태공이의 평안한 앞날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공이가 떠난 자리에는 후배 구조견 레이가 투입돼서 임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과 함께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도 지금 시작됐습니다. 미니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MBC 라디오 채널 무흐즈로 들어오셔도 지금 제가 있는 스튜디오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삼성증권, 웰템,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워킥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아직 신에게는 12가지의 고민 해결 방법이 남아있어옵니다.
2: 무엇이 중한디? 고민 해결 말고 무엇이 중한디?
0: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마지막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2: 오늘만 남의 편!
0: 은희님, 와 보라다. 신지연님, 젠디 보라 보고 싶었어요. 김혜정님, 와 환영합니다. 두 분 하트 하트 하트.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반갑습니다.
0: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뿐 아니라 지금 유튜브 MBC 라디오 채널 무흐즈로도 이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 카메라 보시고 청취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좀 오늘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십니까. MBC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박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 네. 또 오랜만에 보라를 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평소보다 신경 쓴 부분이 있나요?
3: 신경 쓴 것 같지 않나요?
0: 신경 썼다 진짜. 네, 오늘
3: 딱 그 저희 퍼스널 컬러. 제가 쿨톤이거든요. 그래서 청 셔츠 입고 나왔습니다.
0: 네, 멋지십니다.
5: 저도 새 옷을 사서 입고 왔어요.
0: 진짜.
5: 예, 양복.
3: 와. 아 진짜요?
5: 예.
0: 두 분 다.

0: 착장이나 약간 이런 캐주얼 자켓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닙니다.
1: 아, 그러시구나.
0: 네.
1: 범진호님이 오늘 보라니까 세분 표정 연기도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악역 박 변호사님 하셨는데
2: 와.
1: 두 분이 연기를 워낙 잘하시다 보니까 그 표정을 진짜 생생하게 느끼고 싶다 이런 요청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2: 표정까지.
1: 오늘 그러니까.
2: 아,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네, 보라를 오늘 또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이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여러분의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당신 편도 될수 있고 남의 편도 될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 오늘만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의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2: 인천에 살고 계신 여자분 김고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친한 이웃들이 있어요. 동네를 오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주치고
3: 안녕하세요.
1: 마트에서도 마주치고
3: 어머 안녕하세요.
1: 공원에서도 마주치고
3: 어머머 안녕하세요.
1: 이러면서 친해진 이웃이 다섯 명이 있는데요. 우리끼리 작은 모임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생일도 챙겨주고 반찬 나눔도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우리 옆집에 제 또래 여성분이 이사를 왔어요. 오며 가며 인사만 하고 지냈는데요.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그 다섯 명이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옆집 여성분이 저한테 아는 체를 해온 거예요.
4: 어머머머머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4: 아마 친구분들 만나시나 봐요.
1: 아, 아니요, 아니요. 친구는 아니고요. 동네 친한 언니 동생들이에요. 우리끼리 이렇게 자주 모이거든요. 다들 인사해. 우리 옆집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야.
3: 어머, 정말.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저는 옆 동네에 사는 김준숙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4: 네네네. 어머, 이렇게 모이면 다 또래라서 정말 재밌겠다. 그렇지 않아도 이 동네에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좀 쓸쓸했는데. 아, 저도 여기 좀 끼워주면 안 돼요?
1: 네?
4: 끼워주세요.
1: 오.
4: 저도 이 모임 멤버가 되고 싶어요. 끼워주세요.
3: 어머,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만나요.
1: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옆집 사람도 우리 모임의 멤버가 됐는데요. 근데 모임을 함께 하면서 뭔가 이 사람은 우리랑 결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임 멤버 중에 한 명이 최근에 가게를 새로 오픈했는데요. 아, 축하해 축하해. 장사 대박 날 거야.
3: 고마워. 오랫동안 준비한 거라서 나도 꼭 잘 됐으면 좋겠어, 진짜.
4: 요즘 자영업자들 다들 어렵다고 난린데 뭐가 급해서 이 타이밍에 가게를 열었죠?
3: 어머, 응?
4: 조금 더 있다가 분위기 봐서 오픈하시지. 장사 그거 쉽지 않아요. 뭐 대박은 아무나 나나?
1: 다들 축하해주는데 혼자만 이런 소리를 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고요. 또 멤버 중에 한 명이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4: 그전에 머리가 훨씬 낫다.
1: 이런 소리를 하질 않나. 아들이 시험 잘 봐서 기뻐하는 멤버에게는
4: 아이고 참, 한 번만 잘 봐가지고 뭐 되겠어요? 그게 유지가 돼야 진짜 실력이지.
1: 이렇게 힘 빠지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모임을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4: 아 있잖아, 오늘 재현네 안 나와서 하는 얘긴데 다들 재현네 어떻게 생각해? 나는 진짜 사람이 좀 그렇던데.
1: 제 험담을 했다는 거 있죠?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정말 안 좋았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 모임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슬슬 모임 횟수도 줄고 모두들 불편해하는 눈치입니다. 이 불편함을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고민, 아니 우리 모임의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의 김고민님 사연 만나봤습니다. 자, 반응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2: 4471님, 여사님들이 목소리가 굵으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4: 김경주님은 아, 얄미운 지훈 아짐에 크크크크 이렇게 하시네요. 네.
2: 김지훈님, 준숙이 크크크 너무 정갑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4: 김동아님 맨날 라디오로 들었는데 보라 보면서 들으니까 더 재밌네요. 그러니까
2: 재밌습니다.
1: 우리 동아군은 네. 중3 청취자거든요. 오늘 학원 갈 시간일 텐데 보라 한다고 해서 듣고 있나 봐요.
2: 야, 동아군 안녕.
1: 감사해요. 안녕. 자, 새로운 들어온 모임 멤버가 자꾸 이렇게 초를 치는 상황입니다. 힘 빠지는 소리, 초 치는 소리 하다 보니까 다들 기분이 좀 나쁜 상황이.

0: 근데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이런 사람이 있긴 해요. 초치려고 초치는 건지 분위기를 파악 못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좀 주목받고 싶은 어떤 주제를 갖고 와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네.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사연만 봤을 때는 약간 초치는 모습이긴 합니다.
0: 네.
1: 어우 밉상이다.
0: 그러니까 준상 씨는요? 네.
2: 저는 근데 오늘만 남의 편이잖아요. 초치는 분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기존의 모임 멤버들끼리 이미 친하고 자기는 굴러들어온 돌이니까 네. 괜히 어색함에 말 한마디 툭툭 던지다가 실수하는 걸 수도 있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아, 나도 좀 친해지고 싶은데 나만 좀 뭔가 겉도는 것 같고 이런 마음에 좀 투정을 부리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0: 아 오케이 거기까지 네. 인정할 수 있어. 근데 그 재은네가 안 왔을 때
1: 뒷담화를
0: 껐잖아.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
2: 재은네를 시기 질투했던 거죠. 재은네가 뭔가 그 모임의 리더인 것 같고 여기서 처음에 모임 껴달라 그럴 때도 재은네가 어 저희 모임 어 글쎄 막 이러는데 이제 준숙이가 어머 같이 해요 이래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재은혜를 경계했던 거 아닐까.
1: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어떤 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2: 네. 아, 그건 맞아요.
1: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늦게 왔잖아요. 아첨이나 아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거 뒷담화는 뒷담화를 했을 때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0: 네.
1: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늦게 돌았기 때문에.
0: 맞아.
1: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결속력이 강하거든요.
2: 그러네.
1: 그런 거 보면 약간은 어떤 눈치라든지 소통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 같아요.
0: 눈치가 좀 없다.
1: 저라면 최대한 아부를 하죠. 가장 늦게 와서. 그래서 거기서 가장 높이 그 소통 능력이 나요. 그 위에 갈 때 그때쯤 하는 거지.
0: 아 일단 재은네를 내 편으로 만든다.
1: 그렇죠.
2: 왜냐면 재은네가 리더가
1: 리더인데
2: 제가 봐요.
1: 뒷담화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네.
0: 그 예를 들면 어떤 아부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드시죠?
1: 이럴 때는
2: 칭찬,
1: 무조건 칭찬. 칭찬하는 게 맞아요. 칭찬하고 보기 안 좋아도 좋은 척하고 요뭐 근데 오늘 이번에 영업 잘될 거야 대박 날 거야.
0: 그니까.
1: 어? 머리 너무 이뻐. 뭐 맞아. 어떻게 뭐 어차피 판단인데요.
0: 맞아.
1: 공부 잘하는 거 좋은 대학 가겠어. 뭐 이렇게 부럽다. 얘기하면 되거든요. 부럽다. 근데 능력이 조금 그러네요.
0: 그렇네.
2: 저도 뭐 사실은 남의 편을 들어드린 거지만 네. 변호사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김고민님과 우리 준숙 씨 외 여러 친구분들이 네. 좀 마음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잘 대처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정말로.
0: 진짜.
2: 아니 왜냐면 갑자기 늦게 온 한 사람 때문에 자주 모이던 이 사람들이 자주 못 모이면 너무 이거 슬픈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럼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이분한테?
1: 이분한테 뭐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또 정확하게 얘기해도 눈치 같은 게 없어서 명확하게 파악을 못할 겁니다. 저는 그냥 그게 호응을 안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0: 호응하지 않아.
1: 좋은 얘기는 호응을 해줘요.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아주 뾰로통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0: 맞아요.
1: 그 얘기에는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면 됩니다.
0: 그러면 두 분 혹시 나 없는 자리에서 내 뒷담화 겪어본 적 있으세요?
1: 저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화장실에 있는데 진짜로 진짜 영화에 나올 만한
0: 진짜?
1: 예, 후배들이
0: 후배들이?
1: 예.
0: 뭐라고요?
1: 뭐 하여튼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0: 진짜? 너무 충격받으셨겠다.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1: 뭐라고 말은 못하고 엄청 그 후배들이 싫어지더라고요.
0: 너무 진짜. 싫으셨겠다.
1: 그런 얘기 안 들어야 돼요.
0: 속상하셨겠다.
1: 너무 마음 상했던 기억이 나요.
0: 근데 대학 다닐 때 뒷담화를 들었다는 건 우리 변호사님이 되게 잘 나갔다는 얘기예요. 잘 나가지 않고서는
1: 내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0: 아니구나.
1: 별로 안 좋은 내용이어서
0: 죄송합니다.
1: 말을 못 하겠어요.
0: 네. 그러면 우리 준상 씨는 준상 아나운서
2: 저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심지어 그때 군인이었는데
0: 진짜?
2: 형에 대한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면서 제 동기가
0: 말해줬어.
2: 이게 그냥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도 저의 그런 그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잘 해명해줘서 저 군대 나왔는데 잘 학교 다녔습니다.
0: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 여기에서 보면은 재은네 안 왔을 때 재은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거 진짜 별로죠.
1: 제일 나빠요.
0: 제일 나빠. 나는 누가 막 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 왜 물어보는 걸까요?
2: 그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뭔가
0: 많이 들어본 거 사회생활 하다 보면 걔는 예. 어떤 거 같니? 야.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야. 이런 거
1: 좋은 뭐 취지에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없죠. 돼요
2: 그쵸.
0: 그 안에 일단 부정적인 예. 느낌이 이미 들어있잖아요
1: 비난해달라고 부탁하는
0: 같이 욕하자 예. 이런 느낌이죠
2: 근데 저는 사실 이 재은 이 김고민님이 그러니까 저희가 재은으로 연기한 예, 이분이 고민님. 만약에 정말 뒷담화를 자기 없는 자리에서 누가 험담을 했다는 걸 들었으면 리더잖아요. 네. 돌아와서 어머 저 없을 때 제 얘기 하셨다면서요. 무슨 얘기였는지 뭐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이렇게 차라리 리더인데
0: 터놓고.
2: 딱 던지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0: 그래요.
1: 어떤 평가를 계속하는 거는 가장 나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평가를 묻는 거는 좋은 의미의 평가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0: 맞아요.
1: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런 거 보셨겠지만 어떤 취직 같은 거 할 때 다면 평가하거든요. 그 관련된 사람들 변화해서 네, 그럴 때 어떠냐 물어볼 때 답하는 거 하고 네. 그냥 사회생활 하거나 아니면 친구 맞아. 만날 때 준숙이 어때? 이 질문은 이거는 나쁜 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2: 맞아.
1: 정말 나쁜 것 같아요.
0: 그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뭔가 그냥 내가 느끼는 거랑 그 당신이 느끼는 거랑 다를 수 있으니까.
1: 저는 넌 어떻게 생각해?
0: 좋다 좋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상대한테? 네.
1: 빤히 쳐다봐요 맞아, 그냥. 빤히 쳐다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말아요. 답변 안 하고.
2: 갑자기 왜요?
1: 막 이런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0: 어쨌든 이런 주제가 나와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청취자분들이 또 많이들
2: 반응이 뜨겁군요.
0: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2127님은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하셨고
2: 김정숙님은 어디든 밉상은 있어요.
1: 정찬호님 혹시 다른 동네에서도 저렇게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데 쫓겨나실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0: 이경희님은 늦게 들어와서 눈치 없이 행동하고 남의 뒷담화까지 하는 사람은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그 새로 오신 분의 사연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김고민님의 사연만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왜냐하면 계속 이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니까 옆집이죠.
2: 맞아요.
0: 매일 마주쳐야 되잖아요. 안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잘 뭔가 좀 이렇게 마무리 같은 걸 마무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 듣고 올게요.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0: 브로콜리 너마저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0230님 아휴 그냥 이사갈까 하셨고요.
1: 7822님 출근하면서 보냅니다. 아 지금 출근하시는군요. 단톡방 따로 만드는 거 추천합니다.
2: 이것도 방법이네요.
0: 근데 좀 냉정하다.
2: 예, 3779님 저희 모임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저희는 모임을 일단 해체하고 몇 달 있다가 그 사람 빼고 다시 모임을 만들었어요.
0: 일단 해체하고 다시 만든다.
1: 5963님 바로 옆집이니까 대놓고 따돌리지는 못하겠네요. 다들 바쁘다고 핑계대고 모임 횟수를 줄인 다음에 다른 동네 가서 만나세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2: 4471님 해법은 앞에서 대놓고 단체로 면박을 주세요.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 줘야 해요. 강하게.
1: 맞아.
0: 면박까지는 약간 좀 심한 것 같고 그냥 아까 준상 씨 얘기했던 것처럼 좀 터놓고 이래이래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1: 약간 애둘러서 저한테 혹시 서운한
0: 거 있어요?
1: 얘기해 주시겠어요?
0: 방법 맞아. 정도? 그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0404님 멤버들 중에 누가 면박까지는 아니어도 너스레를 좀 섞어서 재은의 호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러니까 너스레가 좀 필요할 것 같아.
0: 재은의 뭐 그렇진 않아요.
1: 아니 재은이가 왜 어때서?
0: 왜요? 어때서요?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맞아. 이렇게
2: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0: 잘 몰라서 그런 거. 맞아.
1: 재은이 엄청 좋은 사람이야.
0: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네.
2: 김경주님 시원하게 그분 앞에서 앞담화 한번 해버리세요. 몰라서 조금 조심할 겁니다. 뒷담화도 습관이 라고.
0: 진짜 이거 습관인 것
2: 습관
0: 같아요.
2: 습관 맞아요.
0: 네 맞아요. 습관 맞아요.
1: 네, 범진호님. 그렇죠. 준상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모임 자리에서 뒷담화 얘기 꺼내셔서 얘기해야 할 땐요. 이른바 정면 돌파. 그러니까 정면 돌파야.
2: 자 신은희님. 제 생각에는 그런 사람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함께해야 할 것 같아요.
1: 오히려.
2: 뭐 이럴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2: 그냥 적응하려고 아니면 여기 좀 주제 같은 거 본인도 어떤 지분을 좀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계속 이렇게 하면 이 사람하고 같이 모임하기 어렵겠지만 정말 좀 자기가 이 모임에 그래도 대화도 좀 할 수 있고 이거 하려고 하는 거라면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 오히려 뭔가 아직 친해지지 않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색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1: 네.
0: 9566님 준상 씨 4시 지라시에서 준상 씨 궁금했는데 진짜 미남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변호사님은 언제나 멋지네요. 제 생각에 본인한테 불편한 걸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모임이 유지되지요 하고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 저희 4부에서 다시 조금 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화요일 오늘만 남의 편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지민 변호사님, 김준상 아나운서 나와 계신데요. 9566님이 준상 씨 진짜 미남입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사실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이제 문천식 씨가 저를 항상 소개할 때 네. 진짜 뭐 우리 잘생긴 김준상 아나운서 뭐 이러거나 아니면 뭐 어깨가 태평양 같은 뭐 김준상 아나운서 뭐 키 184의 김준상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진심이 아니라 굉장히 약간 조롱 장난치는 느낌으로 저를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진지하게 이런 칭찬을 받으면 아, 저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1: 저는 뭐 너무 많이 부족하고 아, 너무 평범하다고
0: 진짜, 너무 진지하게
2: 말씀하셨어요.
0: 근데 진짜 미남입니다 진짜 하셨는데 미남입니다. 아, 정말로 그 오늘 유튜브 라이브 한다고 여기 앞에 준상 씨랑 우리 변호사님 사진 붙어 있는데 오, 그 사진이 진짜 잘 나왔더라고. 그 셰프님 사진, 셰프님 닮은 사진이요.
1: 아, 아니, 손정원
0: 손정원 셰프님 닮은
1: 님?
0: 그 손 셰프님 나오시나? 이렇게 좀 헷갈렸어요.
1: 너무 감사합니다. 잘 나온 사진을 또 써주셔가지고
0: 네, 감사하고요. 이경희님이 제가 진짜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네요. 물 흐릴 거면 나가라고 하고 오늘의 사연에 또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는데
1: 그러니까
0: 이윤성님이 박 변호사님 오늘 사반에서 불렀던 최성곤 네가 좋아 한번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사건 반장에서 네가 좋아를 부르셨어요?
1: 노래하셨어요?
0: 제일 핫한 그 아시죠?
1: 근데 노래 잘하시잖아요.
2: 잘하는데 그 오늘 처음 봤어요 저는.
0: 네가 좋아 이거 맞죠? 네,
2: 그거 처음 봤어요.
0: 음이 다른데?
1: 네, 내가 이거 아니에요?
2: 아니야
0: 그거 아니에요.
1: 다른 노래요?
2: 일기예보고
0: 영화에 요즘 네. 핫하고 한번 궁금하대요. 한번 불러주세요. 아, 최성곤의 네가 좋아. 네.
1: 빨리 불러주세요.
2: 잊어버렸어요.
0: 에코 네.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넣어주신대요.
2: 네가 좋아.
0: 그거
2: 맞나요?
0: 네가 좋아. 네가 좋아.
2: 오늘 했어요.
0: 네. 네가 예뻐서 좋아 이거.
1: 젠지가 불렀어요.
2: 아, 잘하시네요.
0: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를 주말에 봤거든요. 강동원 씨랑 그 네. 오정세.
1: 그 영화 새로
0: 맞아.
1: 시작한
0: 네.
1: 무슨 싱.
0: 와일드 싱.
1: 재밌나요?
0: 네, 재밌었어요. 노래가 되게 좋아요. 노래가 되게 좋고. 네, 네. 음이 그게 아니라고
1: 김민아님이
3: 음이 그게 아니에요라고.
0: 이민아님인데.
1: 이민아님이 의미 그게 아니에요 하셨습니다.
0: 아무튼 이거 되게 네. 변호사님이 하시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이거 0230님도 진짜 좋아하셨어요. 방금 나온 의견들이 우리 김고민님께 꼭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급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있어서 답답하신 분들 또 속상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오당제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 꼭 남겨주시고요. 두 분 오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1: 저희 가끔씩 이렇게 좀 보라 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너무 이렇게 그 화면을 보면서 인사하니까 네. 좀 더 몰입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0: 가까워지는
1: 저도.
0: 느낌.
1: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2: 더 좋아요. 라디오보다
0: 한 번 더
2: 보이는 라디오. 네가 좋아. 네가 좋아.
1: 그때는 제대로 노래까지 한번 하는 걸로.
0: 그러니까 하시죠.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김지윤 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원경의 다시 사랑한다면 김지윤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현준님이 오늘도 재밌었어요. 숨 넘어갈 것 같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 정찬원님 아 오늘 잘때눈 감으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의 네가 좋아 크크크크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즐겨주신 것 같아요. 재미있으셨으면 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71님, 젠디 출석이 늦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얼굴도 볼수 있어서 좋아요.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571님, 오늘 많이 바쁘셨나 봐요. 2531님은 농사철이라 전남 강진에서 귀리, 보리 추수하고 모내기 준비하고 있어요. 집에 이제 가고 있습니다. 광주로. 아, 오늘 농사, 요즘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우리 오당지 가족분들 중에도 많으시잖아요. 요즘 한창 또 바쁜 시기라고 하죠. 모내기 준비도 하시고. 모두 모두 건강 잘 챙기시면서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5139님, 젠디, 전에 전화 연결했던 밀양에서 대구로 요리 배우러 다니는 중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럼요, 기억하죠. 그 요리 배우로 다니고 있다고 그때 연락 주셨는데 좋은 소식 전하려고 문자 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부터 시작한 2026 푸드앤호텔 컬리너리 챌린지 요리 대회에서 청소년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두달 동안 요리 대회 준비한다고 토요일, 일요일 늦게까지 수업하고 학교도 다니면서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아들과 통화하면서 울컥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요리학원 선생님들도 너무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얻은 아들도 대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밀양 밀성중학교 3학년 박준수 고생했고 축하한다고 꼭 방송 부탁드립니다.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일단 우리 5139님 아드님도 너무 축하드리고 그때 전화 연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요리사라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아드님 늘 우리 5139님도 옆에서 응원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렇게 또 좋은 결과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기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학원까지 매번 데려다 주시고 데려오시고 그랬다는 이야기 했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아들 준수 군도 이렇게 힘내서 멋진 결과도 내고, 앞으로, 더 멋진 요리사 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진심.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범진호님이 대구 유학파 예비 셰프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함께 기뻐해 주셨고요. 1129님은 젠디도 AI를 업무에 사용하나요? 저는 프로그램 개발자인데 AI를 업무에 활용하면서 득실이 있네요. 기존에는 제가 직접 개발하다 보니 실수도 하고 반복 작업으로 시간만 잡아먹던 일이 편해진 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니까 실제 업무는 더 늘어났어요. 게다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겁나기도 해요. 아, 진짜 그러시겠네요. 개발자분들이 가장 많이 요즘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AI를 업무에 활용하면 분명히 얻는 것도 많이 있고 일을 하기에도 또 처리 속도 빨라지지만 그만큼 또 해야 되는,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생산성은 올라가지만 업무량도 또 함께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불안한 마음도 들고 언제까지 AI가 이제 너무 잘하니까 이 경쟁력을 내가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또 AI가 또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자리가 적어지는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생각과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1129님만의 그런 강점을 더 살려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어렵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1129님까지 문자를 소개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수요일 어떻게 보내실 건지 내일 계획 5당제만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잉거마리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그리고 마이클 부블레의 Everything 전해드릴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오피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6537님이 내일 수요일은 원래 4시 퇴근인데 우리 공장 생산 부장님의 송별 회식이 있습니다. 저보다 12살 어린 띠동갑 동생인데 기러기 생활 오래 하다가 가족들과 함께 살려고 서울로 간다네요. 30년 가까이 근무한 걸로 아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고 좀 쉬었다가 새로운 일도 건강하게 잘 해내기를 바랍니다. 하고 또 이렇게 응원의 문자 남겨주셨네요.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우리 생산 부장님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군요. 30년 가까이 또 한 직장을 지키면서 일한다는 게 그렇고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가족들이랑 이렇게 떨어져 지내시는 게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가족들이랑 한 집에서 함께 밥도 먹고 일상을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 지내셨으면 좋겠고 내일 그 자리를 축하하는 자리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080님, 내일 6월 10일은 남편의 생일이에요. 하루 전에 미리 미역국 끓여야 맛있어서 지금 미역국 보글보글 끓이고 있어요. 내일은 생일상 미션, 성공적으로 서프라이즈 해주려고요. 진짜 이 시간에 이렇게 남편분의 생일을 위해서 미역국을 끓이고 계시는 1080님. 진짜 정성이 가득 담겨있기 때문에 남편분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고요. 그렇더라고요. 진짜 미역국은 하루가 지나야 더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내일 남편분 생일 행복하게 잘 축하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미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종인님, 젠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구형 스마트폰 사서 사진 찍는 게 유행이래요. 중딩 딸이 6월 28일이 생일인데 선물로 구형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해서 내일 중고 거래하러 타 지역으로 가야 한답니다. 아우, 사춘기 언제 끝나나요? 언제 성인 되나요? 힘들어요 하셨는데 아 그래요. 요즘에 안 그래도 최신 스마트폰보다 조금 지나간 예전 감성의 구형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뭔가 화질이 약간 흐릿하면서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 특유의 그 옛날 색감 그게 인기래요. 근데 또 그걸 사러 타 지역까지 다른 지역까지 가셔야 한다니 역시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문자였습니다. 종이님 잘 다녀오시고요. 생일 축하도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의 끝곡은 굿뉴스 퀴즈 당첨자 1209님이 선곡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 공부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다가 퀴즈 정답 보냈는데 당첨됐네요. 제 신청곡은 엔슨 세아브라 피터팬 was right.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HMM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설 위너호가

0: 내일 오후 울산항이 입항합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니버설 위너호는 지난달 20일 한국과 이란 간 협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뒤 약 3주 만에 국내에 도착합니다. 유니버설 위너호에 탑승하고 있는 선원은 한국인 9명과 외국인 12명으로 모두 건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오늘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이 이미 일상화됐고 기관 간 이른바 사건 핑퐁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보안수사 전면 금지는 이러한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익스프레스 매각과 점포 재편 등을 통해 인수 부담이 낮아졌다며 메리츠금융그룹 등 채권단을 향해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기존 126개 대형마트 점포는 67개 핵심 점포 중심 체제로 전환됐고 임대 점포는 임대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임차료 부담을 20에서 40% 수준까지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품 매입과 협력사, 대금 지급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인수합병 추진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김도읍, 성일종, 정점식 세 후보가 오늘 당내 초재선 의원들의 주최로 열린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서 당 쇄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김도읍, 성일종 의원은 당 변화를 언급했고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은 당내 결속을 앞세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 세 의원 모두 장동혁 대표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사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서도 세 의원 모두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은 17도, 대전은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7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2: 박정호의 손에 잡힌

0: 빠른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재개발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까지 완주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 갈등이 한번 불거지면 사업 자체가 몇 년씩 멈춰서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시간이 엄청난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공사가 지연될수록 금융비용은 불어나고 그 부담은 조합의 몫으로 돌아오는데요. 결국 재개발의 성패는 사업을 멈춤 없이 끌고 가는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내부 갈등을 겪는 현장에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서 사업을 다시 재궤도에 올려놓는 사례도 있는데요. 재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이재식 연희 1구역 전문조합 관리인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봅니다. 이재식 연희 1구역 전문조합 관리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예, 반갑습니다.
3: 예, 전문조합 관리인.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흔히 말해서 조합장님 하는 직함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아는데 예. 이 전문조합 관리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 이거부터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4: 예, 재개발, 재건축의 임원의 자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의 물건을 3년 이상 소유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고, 거주를 안 했으면은 물건을 소유하고 5년 이상 지나야 조합의 임원을 자격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가 처음 생겼습니다.
3: 네.
4: 전문조합관리인이라는 것은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공석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총회에서 조합원들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을 하는 경우
3: 네.
4: 지자체장이죠. 구청장님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임해서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3: 아.
4: 보통 자격 요건은
3: 예.
4: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도시계획사, 기술사 등 이런 사자들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정비사업을 5년 이상 경험한 자
3: 예.
4: 또는 공무원으로 정비사업을 5년 이상 경험한 자, 건설사 임

0: 직원으로 10년 이상 정비 사업을 담당한 자, 그리고 조합 임원을 5년 이상 한 자. 근데 솔직히 앞서 말씀드린 이런 변호사나 회계사들 자격을 취득을 하고
1: 예.
0: 정비 사업 현장에서 5년 이상 경험을 한다는

0: 정산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1: 예.
0: 본질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 그리고 관리 처분, 이주, 철거, 시공 분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해 본 경험자는 아마 제가 거의 유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1: 네. 자, 그런데 어떤 이력이 있길래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이렇게 처음 일하게 되신 겁니까?
0: 사실은 제가 조그만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제 사업장 부지가 제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돼 있어서
1: 예.
0: 그때부터 제가 이제 그 응암 7구역이라고
1: 네.
0: 여기서 멀지 않은 지역이죠.
1: 그렇죠.
0: 백년산 산자락에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제가 2006년도에 조합장이 되고 조합장이 되면서 1200세대를 건립하는데 조합 설립 5년 만인 2011년 12월에 우리 조합원들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1: 이야, 대단하시네요.
0: 네, 굉장히 빨리 진행을 했죠.
1: 그렇죠.
0: 그 이후에 그런 경험들을 쌓여서 서울시 은평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하고 이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공기업이 있습니다.
1: 알죠.
0: 예, 예. 공기업 좀 입문을 하면서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1: 아, 저는
0: 예.
1: 건설회사 출신이신가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0: 그건 아닙니다. 예.
1: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예. 직접 어떤 가게 경영을 하시다가
0: 예.
1: 그 부지가 재개발 부지로 들어가서 예. 그러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0: 예.
1: 거군요.
0: 예.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또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문조합 관리인이라고 하면 예. 지자체가 그래도 파견 보낸 건데
0: 예.
1: 약간 공신력이 필요한 사람을 당연히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0: 네.
1: 시의원도 하셨었고 공기업 임원까지 하셨으니
0: 예, 예.
1: 그런 부분까지도 개런티가 됐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군요.
0: 그렇죠. 제가 처음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파견됐을 때
1: 네.
0: 크게 우리 지금 연일구역 조합원들이 의구심을 안 가지셨던 부분 중에 하나도 단순하게 제가 옆 동네 조합장의 경력만 갖고 왔다면 좀 공신력이 좀 떨어졌겠죠.
1: 그렇겠죠.
0: 네, 그렇지만 선출직을 두 번이나 했었고 또 공기업 임원이라는 것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신뢰를 하지 않으셨나 그런
1: 네.
0: 생각이 듭니다.
1: 예,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요. 연희 1구역 도대체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전문조합 관리인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까?
0: 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연희 1구역이 조합 설립된 거는 2008년도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무래도 이제 동네 어른들이
1: 네.
0: 조합 임원들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불신이 쌓이고 계속 내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들이 몇 번 갈리시고 계속 내분이 일어나는 과정에 그나마 어떻게 2019년에 이주가 시작이 됐는데
1: 예.
0: 이주가 한 80% 정도 진행되고 나서 전국 최초로 수용 재결이라는 게 기각이 돼 버렸어요.
1: 예.
0: 그래서 이주가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1: 예? 시작을 했는데요.
0: 예, 이주가 80%는 이주를 하셨고
1: 예.
0: 나머지 20%가 살고 계시는데 청산자들이 수용 재결이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서
1: 예.
0: 나머지 20%가 그대로 거기서 사시고 완전히 사업이 중단이 돼 버렸죠.
1: 야.
0: 그래서 거의 뭐 주변에서는 막 쓰레기도 많이 쌓이고 저녁에는 사람들도 안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범지대에 가깝고 주변 지역에서도
1: 예.
0: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조합원들끼리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고
1: 네.
0: 해서 자체적으로 총회를 개최를 해서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 요청을 서대문구청에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막상 가보니까 처음에 2019년도에 도시주택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1: 네.
0: 허그에서 보증받은 사업비가 1,300억이었는데
1: 네.
0: 이미 1,000억이 소진돼 있었더라고요.
1: 예.
0: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 아, 예. 그래서 수용 문제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이렇게 전개된
0: 예, 예,
1: 거군요.
0: 예.
1: 그러면 전문조합 관리인이 파견됐다고 해서
0: 예.
1: 법을 넘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0: 예.
1: 어떻게 또 나름대로 이걸 진척시키신 겁니까?
0: 아, 당연하죠. 법을 넘어서 해결할 수는 없고요.
1: 그렇죠.
0: 재개발 재건축의 기본이 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1: 예.
0: 일명 절차법이라고도 합니다.
1: 네.
0: 모든 절차를 이러이러한 형태로 이런 순서대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키라는 절차법인데 제가 가보니까 약 20% 한 120세대 정도 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1: 네.
0: 청산자들이.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제가 일일이 다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해서 한 6개월 만에 이주를 완료를 시켰죠.
1: 네.
0: 6개월 만에 이주를 다 완료시켰고 그렇게 이후에 또 새로운 사업승인 인가를 받으면서
1: 다시
0: 시작을 다 한 거죠.
1: 야.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디

0: 이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대비하려면 나름대로 뭐 정부에서 공시하는 뭐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까?
1: 아,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정보몽땅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정보몽땅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 사업 단계 그리고 임원 현황
0: 네.
1: 그리고 주고받은 공문서
0: 아.
1: 그리고 발생된 세금 계산서나 각종 영수증을 반드시 도정법상 15일 안에
0: 네.
1: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자세한 서류까지는 조합원이 아니면 못 보지만은 계략적인 사업의 흐름이라든가 조감도 절차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0: 나름대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면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조합원으로서요.
1: 예.
0: 뭐 좀 도움이 됩니까?
1: 조합원이라면은 상세 서류까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0: 아.
1: 속된 말로 어제 우리 조합 임원들이 식사를 어디 가서 하셨구나.
0: 아, 그런 것까지요.
1: 영수증이 다 올려야 되니까요.
0: 아.
1: 네, 그러니까 그리고 구청에서 그리고 시청에서 어떤 요구와 어떤 공문이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까지도 다 나와 있고 하다못해 이사회라든가 대의원의 이사록이라든가 녹취록까지 다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예.
0: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직접 파견한 전문 관리인까지 와서 깔끔하고 절차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1: 예.
0: 저도만 사실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가보면요. 다들 자기 생각이 다른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 예.
0: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는 다른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의견일치가 잘 안 되던데
1: 예.
0: 실제 가보면요. 이런 거 다 깔끔하게 하면서 하더라도 생각이 다른 것들은 조율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푸십니까?
1: 그래서 법에서도 일반적인 총회를 하게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라든가 임시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5조에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요.
0: 네.
1: 현장에 반드시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시공사 선정할 때는 반드시 50% 이상의 조합원들이 현장에 직접 참석을 해야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중요한 사업 승인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20% 이상의 조합원들이 현장에 참석하셔야 되고요.
0: 네.
1: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이사회, 대의원회 그리고 총회에서 조합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구조죠 이게.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0: 네.
1: 사실은 그 다양한 의견들을 합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0: 그렇겠죠.
1: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0: 네.
1: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수결에 의해서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둔촌주공 아파트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요.
0: 네.
1: 조합원이 6천 명이에요.
0: 예.
1: 6천 명의 조합원의 의견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0: 그렇죠.
1: 네. 오히려 그렇게 큰 단지들도 의견을 규합하기가 어렵고요. 심지어는 100명씩 되는 소규모 재건축이라 소규모 재개발도
0: 거기도 똑같아요.
1: 똑같습니다.
0: 자, 예. 제가 이걸 여쭤봤던 이유가 있습니다.
1: 예.
0: 사실 방금 말씀 주셨던 이주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고 뭔가 새로운 이슈가 불거지면 꼭 총회나 이럴 때 자주 안 나오신 분들이 갑자기 딴소리 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그분들을 강제로 어디 뭐 내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1: 네.
0: 무조건 끄집어낼 수도 없고 그분들도 또 사정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꼭 이렇게 뭔가 다 논의하고 회의할 때는 좀 소극적이었던 분들이 난 거기 동의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정하면 어떻게 하냐 분명 그런 소리 들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1: 네, 네, 네.
0: 이거 어떻게 합니까?
1: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재개발은 우리 개개인의 민간의 재산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0: 네.
1: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사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반드시 우리 도정법 규정사에도 총회는 14일 전에 책자를 공지를 하고
0: 예.
1: 회의 장소 그리고 시간 안건 내용들을 반드시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회의하고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다가도 갑자기 아주 중요한 안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안건 발의를 하고 의장이 안건 채택을 해서 거기서 찬반을 물어서 안건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총회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0: 네.
1: 현장에 참석하신 네. 조합원들 전원이 동의해서 안건을 발의하더라도 그 안건은 다룰 수가 없어요.
0: 아.
1: 거기에 오지 않으신 분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0: 예. 아.
1: 예.

0: 그렇게 도정법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많이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몰랐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러면 결론은 본인이 손해예요. 그거는.
1: 아 본인 손해구나.
0: 네. 네. 우리는 조합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공문서라든가 우편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 네.
0: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건 뭐죠?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공지를 정확하게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입증이 되면 차후에 법적인 시비가 된다 하더라도 조합원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1: 그렇네요.
0: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이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이라면
1: 적극 챙겨야 되는 거죠.
0: 적극 챙겨야 되고 네. 조합에서 오시는 우편물 반드시 수령하셔야 되고요.
1: 네.
0: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1: 네.
0: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1: 네.
0: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보몽당에 들어가면은 내가 직접 조합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1: 네.
0: 어떻게 이사회가 진행이 되고 이번에 다뤄지는 안건은 뭐고 이 안건이 내 재산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관심이 중요합니다.
1: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여쭤봤는데요. 네. 뭔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이 1구역의 사업비가 뭐 예를 들어서 왔더니 얼마 안 남고 다 써버렸다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허그에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더 내도록 유도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하신 겁니까? 허그도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0: 아, 그렇죠. 손해볼 수는 없죠. 유도를 하는 것보다도 네. 허그에서도
1: 네.
0: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이라든가 분양 계획,
1: 네.
0: 수지 타산 보고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예. 제출을 했을 때 허그도 일종의 보증서를 대출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수익이 안 나면 대출을 안 해 주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업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1: 아.
0: 2011년도에 사업 승인 인가를 받았는데
1: 네.
0: 그때 당시에는 주차장이 1대 1 그리고 전체 20층으로 인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1: 네.
0: 과거에 그렇게 2베이, 3베이 형태의 아파트 그리고 주차장이 그렇게 협소하면 일반 분양이 안 되겠죠.
1: 네.
0: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건립세대 수가 약 970세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330세대가 일반 분양이에요.
1: 예.
0: 일반 분양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전체 설계를 바꿔서 주차장을 1.4대 1로 바꾸고 전체 20층에서 29층으로 층수를 변경을 해서 단지의 쾌적성, 동광거리를 이격거리를 멀리하면서 단지의 쾌적성을 높이고 그리고 전체 포베이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1: 네.
0: 상품성을 높였죠. 그리고 다행히도 그 사이에 또 주변의 시세가 많이 상승하는
1: 예, 예.
0: 바람에 그 사이에 인상된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예.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연희 1구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네. 조합원들을 일일이 설득하는 것도 있었고
0: 네.
1: 또 조합원 스스로도 챙기지 않으면 손해보는 그런 맥락들도 있다 보니까
0: 네.
1: 그거와 함께 허그까지도 사업성을 네.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마무리하신 거군요. 그런데
0: 네.
1: 요즘은 또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처음 받긴 했었는데 그 뒤로 새로운 이슈들이 불거지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요즘 이런 건 어떤 상황입니까?
0: 지금 제일 요 근래에 2020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1: 네.
0: 둔촌주공 사태도 있는 것처럼 주변에 공사비가 폭등을 해가지고
1: 네.
0: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요. 또다시 이제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비 인상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어서 사업성이 점점 떨어지는데요.
1: 네.
0: 이런 부분들은 사업성 인가를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용적률을 높이거나 세대수를 크게 늘릴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려워지는 게 좀 현실이죠.
1: 네. 네,
0: 그래서 조합원들 부담금이 커지고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원 부담금들을 조금이라도 감면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일반 분양 가격에 전이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일반 분양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공사비라든가 금융비용 그리고 주변 시세 상승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요즘 일반 분양 가격이 좀 많이 오르는 그런 일종의 현상에 영향도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뭔가 조합원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이 또 늘어나고 하면
0: 예.
1: 그 과정에서도 사실 지체가 되는 거니까 비용이 추가적으로 상승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0: 예, 예,
1: 그거는 그렇죠.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0: 보통 이제 초반에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1: 네.
0: 않습니다. 사업 조합 설립할 때라든가 사업 시행 인가 때까지는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는데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서부터
1: 네.
0: 그리고 관리 처분하기 위한 단계들이

0: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비용 많이 발생하는 건 조합원들이 이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통상은 본인의 감정가액의 40%에서 60% 정도를 이주비로 받아가시거든요. 네. 그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다시 입주하실 때까지 조합에서 대납을 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작게는 뭐 7, 8억에서
1: 예.
0: 많게는 수십억까지 매월 조합에서 이자를 납부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일반 조합원들이 그리고 다수가 이익에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1: 네.
0: 갈 수밖에 없다.
1: 네.
0: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래야 조합총회에서 통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 네, 네.
0: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에 좀 위배된다든가 이익하고 충돌이 생기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최선이 아니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설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네. 뭐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0: 네.
1: 현장에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요. 네. 끝까지 난 안 나간다라는 분도 어떤 데는 있거든요.
0: 있죠.
1: 예, 2주까지 다 결정이 됐는데
0: 네.
1: 난 못 나가.
0: 네.
1: 이사비라도 더 줘. 나 이사비도 없어서 못 가요.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0: 네.
1: 그 요구하는 그 이사비 수준도 거의 집을 지어서 나가시겠다는 건지 뭔지 네. 하여튼 이런 분도 네. 없지 않습니다.
0: 네.
1: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0: 그럴 때는 사실은 뭐 법적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0: 예. 과거에는 달리 그래도 그 입주자의 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냥 예고 기간 없이 바로 그냥 강제 집행을 했는데 지금 1차 개고 기간을 줍니다. 1차 개고 기간을 주고 일정 기간 동안 시간을 드리고 법률적으로 그건 법원에서 나와서 집행관이 1차 개고를 합니다.
1: 네.
0: 그래도 안 됐을 경우 2차 개고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1: 네.
0: 다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분이 이주를 안 해줌으로 인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이주비가 또 이주비이자 금융비용이 또 발생하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것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보게 되면 시공사와 견적을 금액을 협의한 금액은 착공 이전까지는
1: 예.
0: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해줘야 돼요.
1: 아.
0: 그러니까 착공이 늦어지면 그만큼 물가 인상률을 반영을 해줘서 공사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죠.
1: 네.
0: 그러면 그건 다수 조합원의 피해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강제 집행으로 이주를 완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네. 그 이렇게 나름대로 법적 절차로 충분히 사업이 진행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개발 지역들이 공사가 늦어지는데
0: 네.
1: 도대체 우리 전문 관리인께서는
0: 네.
1: 어떤 역량이 있길래 이걸 잘 마무리했는지 오늘 네. 2부에서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이재식 연희 1구역 전문조합 관리인 모시고 재개발 사업의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도 소개를 해주셨고 전문조합 관리인이라는 제도도 우리에게 좀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이해도 같이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법은 다 있는데 유달리 우리 관리인께서 관여해 주셨던 곳은 뭔가 속도가 많이 빠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도대체 조합원들과 어떻게 소통하셨길래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었을까요?
4: 일단 제가

0: 응암동 거할 때는 사실은 그때는 SNS가 그렇게 발달할 때가 아니어가지고요.
1: 예.
0: 제가 그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들과 수시로 뭐 길거리가 됐던 사무실이 됐던 조합원들과 수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답변을 해드려야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기 위해서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요. 그리고 연희동에 부임하고 나서는 요즘은 SNS가 많이 발달하지
1: 네.
0: 않았습니까? 그냥 조합 밴드라든가 조합의 카페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카페를 만들지는 몇년 되지 않았는데 그전부터 밴드는 계속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1: 예.
0: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밴드에 취임 인사를 드렸고 그 밴드 안에서 궁금하신 사안들 그리고 우리 사업이 진행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공지를 해드리고 답변을 해드리고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젊은 분들은 사실은 그런 소통이 가능해요.
1: 네.
0: SNS로.
1: 예.
0: 근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런 분들하고 말을 저 대화를 할수 있는 편안한 자리를 사무실에서 몇 차례 가졌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리고 맨 처음에 취임을 해서 제가 한 2개월 정도 업무 좀 파악을 하고 나서 뭐 절차는 아니지만은 전체 조합원 간담회를 열었어요.
1: 예.
0: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우리 조합이 처해 있는 상황, 재정 상태,
1: 네.
0: 그리고 문제점,
1: 네.
0: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그 일정대로 맞춰서 진행을 해드리다 보니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시게 된 거죠.
1: 아, 예. 소통의 노력이 굉장히 속도감을 높이는 데 중요하고 또 속도 높이려면 신뢰가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신뢰를 또 쌓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런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트리거가 생길 그 지점마다 뭔가 분쟁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시기에 분쟁이 좀 커집니까?
0: 가장 분쟁이 커지는 시기는요. 관리 처분 단계예요. 관리 처분이라는 건내 재산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내가 배정받을 아파트, 그리고 내가 배정받을 아파트에 대한 분담금 내역, 그리고 동호수 층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 네.
0: 그 관리 처분 단계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생겨요.
1: 네.
0: 제가 우리 연일구역 말고도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조합들을 자문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때까지 종전자산평가액에 대해서 만족하신다는 조합분들은 제가 단한 분도 못 봤어요.
1: 예.
0: 항상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 여기서 약간 착시현상이 생기는 게 뭐냐면
1: 예.
0: 주변의 관리처분 단계까지 가게 되면 주변에 옆에 거주하고 계신 조합원들이 물건을 팝니다.
1: 네.
0: 팔면은 거기에 프리미엄이라는 게 얹어서 팔리잖아요.
1: 그렇겠죠.
0: 예.
1: 네.
0: 근데 종전자산평가를 할 때는 그 프리미엄이라는 게 얹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내 집가와 그리고 내 건물의 가격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거지
1: 네.
0: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평가하지 않아요. 종전자산평가액에.
1: 예.
0: 근데 조합원들은 그 프리미엄, 옆집에서는 10억에 팔렸는데 왜 내가 평가액이 5억밖에 안 나왔어? 라는 불만들이 생기게 되죠.
1: 네.
0: 그렇지만 제도가 지금은 현재는 바뀌어서요.
1: 네.
0: 조합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할 때는 두 개를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줍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조합에서 한 개, 그리고 구청에서 한 개를 선정을 해서 보내주고요.
1: 예.
0: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공시지가도 감정평가 업체에서 다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평가를
1: 네.
0: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 개입을 할 수가 없군요.
0: 개입을 여지가
1: 아.
0: 없습니다. 그리고
1: 예.
0: 조합에서 구청에서 선정된 감정평가사를 조합에서 용역비를 직접 주는 게 아니고
1: 네.
0: 조합에서 구청에 감정평가사 선정 요청할 때
1: 네.
0: 추정 금액을 구청에다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업체는 구청에서 돈을 받아가는 것이지 조합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수급하지 않아요.
1: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워낙 또 의심이 많아서 감정평가사에게 수수료 좀 얼마 더 얹어주고 잘좀 감정해 주십시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안 됩니다.
1: 아,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투명화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네요.
0: 과거에 도정법이 생기기 이전에
1: 예.
0: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이 재개발 재건축에 사건 사고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1: 예.
0: 더군다나 이 많은 데이터들을 수기로 기재를 하고
1: 수기였군요,
0: 뭐 엑셀이나 컴퓨터가 나오기 전
1: 그렇죠,
0: 이전에는 다
1: 그렇죠.
0: 수기였죠.
1: 예.
0: 그럴 때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고 지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생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도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몽땅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투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바라보는 우리 조합원들이 일반

0: 조합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네. 옛날 생각에 좀 많이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
1: 네. 네. 좀 나름대로 이렇게 일반인들이 시선이 좀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아마 전문 관리인께서도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순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언제가 제일 떠오르세요?
0: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 이 네. 제도가 아직은 많이 활성화된 제도가 아니다 보니까 네. 1차적으로 조합원님들이 좀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저희가 보증 섰던 금액을 1,300억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예.
0: 2019년도에 1,300억을 보증을 받았는데 2027년 3월 달에 제가 취임했을 때 이미 1,000억이 소진돼 버렸더라고요. 그 상당 기간 금융 비용이라든가 매몰 비용으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1: 예.
0: 남은 돈이 300억밖에 없었고
1: 네.
0: 그 돈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오던 과정 중에 2025년 초에 그 돈이 다 소진돼 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데 한
1: 그러네요.
0: 달에 7억씩
1: 네.
0: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부도가 나게 생긴 거죠.
1: 아니 매월 7억이면 야 1년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0: 약 84억 정도 되죠.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제 이자도 내야 되고 하는데
1: 예.
0: 그래서 시공사에게 SOS를 해서 단기로 금융 비용, 이자 낼 비용만 차입을 하고 2025년도에 사업 승인 인가를 다시 받고 관리 처분을 다시 하면서 보통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하게 되면은 타당성 검증을 부동산원에서 합니다. 부동산원에서 타당성 검증을 하는데 보통 이게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요.
1: 네.
0: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그 루틴대로 하게 되면 제가 부동산원에서 타당성 검증이 끝나고
1: 네.
0: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1: 예.
0: 그 관리처분 인가서가 있어야만 허그에서
1: 네.
0: 보증을 해주는데
1: 아, 그 사이에 돈이 소진될 수도 있네요.
0: 그렇죠.
1: 예.
0: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는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관과 소통했던 루트들을
1: 네.
0: 다 동원을 해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는 관리처분 타당성 검토를 40일 만에 끝냈어요. 40일 만에 끝내고 2025년 12월에
1: 예.
0: 허그의 보증을 새로 받아서 1,500억을 추가로 사업비로 보증을 받았죠.
1: 이야, 네. 굉장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럼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겠는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합장이라고 모셔오거나 내부에서 선출을 하거나
0: 네.
1: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0: 네.
1: 그 조합장님의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과
0: 네.
1: 전문 조합 관리인의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이
0: 네.
1: 뭐 선출 절차 제외하고
0: 네.
1: 이게 뭔가 실질적인 권한이나 두 자리가 하는 역할이 다른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시는 겁니까?
0: 권한은 똑같습니다.
1: 똑같아요?
0: 예, 와. 권한은 똑같고 다만 하나
1: 예.
0: 다른 것이 있다면은 일반 조합장들은 도정법에 의해서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발의해가지고 해임이 가능해요.
1: 예.
0: 근데 전문조합관리는 조합원들이 해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예.
0: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장 구청장이 임면권자예요. 임명과 면직을 같이 갖고 올수 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요즘 좀 부작용 중에 하나가 10분의 1만 조합원들이 발의해서 전자투표가 또 요즘 또 가능해졌기 때문에
1: 예.
0: 조합원들을 조합장들이 해임이 잦는 조합들이 있어요. 서로 간의 조합 내부에서 갈등과 이런 알력 싸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장들은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죠. 과거에 연희구역도 그랬었던 것처럼.
1: 네.
0: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 그리고 그 외에 운영하는 부분은 서울시 표준정관 그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1: 네.
0: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이사님들 그리고 대의원님들을 선출하는 것도 모든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1: 예. 법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합장과 전문관리인의 차이가 어떤 건지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0: 예.
1: 이제 실질적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0: 예.
1: 우리 그 관리인께서는 두 가지 직함을 다 가지고 활동해 보셨잖아요.
0: 예.
1: 그럼 조합원은 우리 조합장은 우리 조합원 중에 대표야 라고
0: 예.
1: 해서
0: 예.
1: 안에 있는 식구라는 인지도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런데 또 이해관계자의 직접적인 당사자잖아요.
0: 예, 예.
1: 또 그렇다 보니까 약간 또 의구심 있게 쳐다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0: 예, 예.
1: 반대로 전문관리인은 이건 우리 조합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 장이 임면권을 가져서 보낸 사람인데 괜히 지자체 장의 이익만 대변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약간 또 의구심이 있을 것 같고 대신 본인의 이해관계는 좀 덜할 것 같고
0: 예.
1: 어떻습니까?
0: 일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자체장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자체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엄격하게 따지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전문조합 관리는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1: 예.

0: 그 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로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외부 전문가들이 자격 유무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합 내에서 계약하는 행위들, 모든 계약 행위들은 또한 도정법에 규정된 대로 정비사업의 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든 계약은 누리장터,
1: 네.
0: 조달청의 누리장터에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청장, 자치단체장의 임명한 자치단체장의 의도대로 움직인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오히려 반대급부로
1: 네.
0: 지자체장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1: 예.
0: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조합 설립부터 준공, 사용 승인까지 모든 권한을 거의 대부분 구청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정 절차를 지원해 준 부분이 훨씬 더 수월하고 신속하죠.
1: 예.
0: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입니다.
1: 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관점에서 전문 관리인과 조합장을 구분해서 보면 좋을지도 이제 좀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래도 현장에서 이두 가지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고충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오해도 받으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대표적인 에피소드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0: 보통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 처분 단계에서
1: 네.
0: 여러 가지
1: 이해관계가 딱
0: 딱
1: 걸리니까.
0: 걸리니까 그런
1: 예.
0: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첨예한 게 동호수 추첨입니다.
1: 아, 동호수. 이거 민감하죠.
0: 네, 아주 민감합니다. 동호수 추첨. 옛날에는 사실은 뭐 저도 얘기만 들었지만은
1: 예.
0: 실내 운동장에서 다 모아놓고 탁구공의 번호 적어가지고 뽑을 때
1: 예.
0: 뭐 특정 탁구공은
1: 뭐 차갑게
0: 네, 얼음을 약간 주사기로 주입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다든가
1: 예.
0: 뭐 그런 에피소드도
1: 아니,
0: 있고
1: 뭐 에피소드가 아니라 사실 그랬다고 하잖아요.
0: 예.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아, 그게 워낙 민감한 문제여가지고 제가 당시 응암동 거할 때는 참관인을 10명을 가도록 돼 있어요.
1: 예.
0: 그래서 그 10명을 제가 임원분들은 전부 다못 오시게 했습니다. 그 10분은 총회에서 선착순으로 가실 분을 받았어요.
1: 아,
0: 예,
1: 예.
0: 가실 분을 받아서 USB를 여의도에 있는 KB 은행에서 했거든요.
1: 네.
0: 그래가지고 USB를 하나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1: 네.
0: 제가 가지고 가면 의심을 받을 것 같아서
1: 가져오라고.
0: 예, 이제 결과에 대해서 복사를 해주니까 갖고
1: 네.
0: 오라며. 그래서 이제 혹시 그것도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KB 가서 오신 분 중에 한 분한테 돈을 드리고 지하 매장에 가서 USB를 사오라고 했어요.
1: 아.
0: 그래서 그분들이 난수를 뽑아서 정말 추첨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1: 네.
0: 워낙 프로그램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1: 그렇죠.
0: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중에 다녀오신 분한 분이
1: 네.
0: 좀 걸린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당첨된
1: 예.
0: 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1: 뭐 이상하다고 얘기했을 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0: 그냥 그분 근거는 없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1: 뭔가 이상하다.
0: 아, 뭔가 이상하다. 자기가 안 좋은 데 걸렸다.
1: 예.
0: 근데 이건 저좀 슬픈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1: 예.
0: 제가 응암동을 할때 C형이라고 그래서 인근의 구역들하고 같이 복합개발 형태로 개발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8구역, 9구역이 옆에 붙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9구역 조합장님이요. 옹벽을 보고 있는 1층이 당첨되신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0: 그랬더니 좀그 소위 말해서 말하기 좋아하신 분들이
1: 예.
0: 아, 저거 분명히 시끄러우니까 일단 저렇게
1: 빼놨다.
0: 가추첨을 해놓은 거고 실제
1: 아.
0: 입주할 땐 저게 안할 거다.
1: 아.
0: 근데 실제 거기로 입주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옹벽만 몇 년을 보시다고 합병에 그냥.
1: 아이고.
0: 예.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1: 예.
0: 우리 조합원들이 상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허술하지 않고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우리 저기 관리인께서는 그래도 관에서 파견하신 것이니까 뭐 이렇게 깔끔하고 명쾌하게 또 추가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지하에 가서 USB 사라는 것까지 하나하나 해서 투명함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혹여나 어떤 재건축 재개발에서는 나쁜 어떤 이슈들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0: 아니죠. 일부,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은.
1: 네.
0: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공공지원이라고 해서 재개발 사업이나 조합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금이 필요한데
1: 예.
0: 시공사도 선정이 안 됐고 해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공공지원의 조합들은 서울시에서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를 해줍니다.
1: 네.
0: 운영비에 대해서.
1: 예.
0: 그런 공공지원 사업장들은 이사회,
1: 네.
0: 그리고 대의원의 회의 안건이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사전에 구청에 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1: 예.
0: 업체 선정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투명해졌는데 일부에서 좀 아직까지 그런 조합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절차를

0: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조합들이 일부 있는데 거의 극히 일부입니다.
1: 네.
0: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공지원으로
1: 네.
0: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나 대의원의 안건 상정하기 이전에
1: 네.
0: 구청의 사전 검토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1: 아.
0: 네, 그런 건 점점 줄어들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많이 좀 개선되는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관리인께서 보시기에 이런 부분은 정책적, 제도적으로 조금만 더 개선되면 굉장히 실효성이 높아질 것 같다. 이런 건의할 사항도 좀 있으실까요?
0: 아마 조합을 운영하시는 조합장님들이나 조합 임원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 단계 중에 하나가 앞서 관리처분 단계는 어느 정도 진행이 상당히 된 거고요.
1: 네.
0: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한 단계가 굉장히 좀 힘드실 거예요.
1: 예.
0: 그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건축심이라는 걸 과거에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건축심이 받고 교통영향 평가 받고 그리고 경관심이 받고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심의들을 다 수행을 해야 돼요.
1: 네.
0: 그거를 절차를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1: 네. 뭐 한 번에 한다
0: 2025년 1월 달부터
1: 네.
0: 통합심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네. 통합심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오히려 이게 시간이 더 걸려요.
1: 오히려요? 한
0: 네.
1: 번에 하는데요?
0: 네.
1: 왜요?
0: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를 해요.
1: 네.
0: 그러면 건축사분들만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럼 대화의 맥이
1: 아 포커스가 분명해지고
0: 네.
1: 아 예. 준비해야 될 것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니까
0: 그렇죠.
1: 아 이해했습니다.
0: 근데 워낙 다양한 분야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좀 이해관계가 있고
1: 네.
0: 그리고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의 개별적인 개개인적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반영 요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1: 아, 옆으로 펼쳐지는군요.
0: 네, 오히려 더 통합 심의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현장의 볼멘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1: 예.
0: 원래 취지하고 좀 다르죠.
1: 그렇네요.
0: 예. 그래서 이 통합 심의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압축적으로 좀 단축화하고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뭐 이건 조합원들끼리 알아서 정할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 관리인이라는 거 이 제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이건 구청장이 직접 임면을 어느 정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직접 하는 거 아니고 뭐라고 선정위원회
0: 네.
1: 거기서 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일면식이 있기 때문에
0: 네.
1: 말이라도 한 마리 더 빨리 해서 빨리
0: 네.
1: 좀 관심사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러면 이 전문 관리인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보완해야 될 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0: 사실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에 대해서요. 제가 다른 조합에 컨설팅을 하나 자문을 해주러 가고만 하면 시공사분들이라든가 우리 정비사업계 관련된 분들이 좀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1: 네.
0: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 법에서만 보던 알던 직인데 실제 보게 되네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1: 예, 예. 예.
0: 그런 부분처럼 이게 아직은 많이 홍보가 안 돼 있고
1: 예.
0: 관에서도 잘 모릅니다.
1: 네.
0: 그리고 이거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사실은 조합 관계자분들이에요.
1: 아.
0: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합장 입장에서는 직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관에서 파견된 전문조합관리인이 조합장을 역할을 대행을 하기 때문에
1: 네.
0: 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안 하죠.
1: 그렇겠네요.
0: 직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1: 예.
0: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청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해야 될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도시미주관계정보법 41조에는 조합 임원의 공석이 6개월 이상이거나
1: 네.
0: 아니면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전문조합관리인 파견을 요청 의결을 네. 할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1: 네.
0: 지금 이 부분이 법이 지금 일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가 예. 된 안건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자체장이 그런 요청이 있고 6개월 이상 공석이어도 할 수 있다라는
1: 네.
0: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요.
1: 네.
0: 근데 앞으로는 조합 임원이 공석이고
1: 예.
0: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는 조합원들의 의사 총회 의결 결과와 관계없이 하여야 한다. 조합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개정안이 상임위에서는 통과돼서 아직 법사위는 아직 안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정이 돼서
1: 네.
0: 실제 조합 임원이 공석이어서 사업 진행이 어렵고 그 피해가 전체 조합원들한테 간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좀 기왕이면
1: 네.
0: 우리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에 대해서 더 보완을 좀 하고
1: 네.
0: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문조합 관리인들의 처우나
1: 네.
0: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0: 자격 요건은 법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이런 전문 분야인데 네. 급여를 너무 적게 주면 그분들이 올 리가 없죠.
1: 그렇죠.
0: 그리고 자격도 5년 이상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경험치가 적은데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주고
1: 네.
0: 좀 선임되는 과정을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을 해주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보완할 건들은 좀 보완을 해서
1: 네.
0: 많이 활성화되면 우리 네. 조합원님들한테도 굉장히 이득이 많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1: 진짜 그럴 네. 것 같습니다. 네. 그 관점에서 또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우리 이재식 관리인께서는 네. 여러 가지 경력을 보니까 네. 관에서도 신뢰를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까지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되시기에 최적화되신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감정평가사분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것 같고 네. 변호사도 아닐 것 같고 네. 앞으로 만약에 이 제도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우리 이재식 관리인과 같은 분을 또 많이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0: 네. 그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의 자격 요건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비사업을 5년 이상 경험한 자 이게 쉽지 않거든요.
1: 예.
0: 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경험한
1: 그러니까요.
0: 자 이게 쉽지 않은데 그중에 그러면 그나마 좀 사람을 찾고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건설사에서 정비사업을 10년 이상 경험한 자
1: 예.
0: 그리고 조합 임원으로
1: 네.
0: 5년 이상 재직한 자 이 두 가지 요건이 조금 그나마 좀 완화된 요건인데
1: 그렇네요.
0: 실제 이 사업을 복잡한 이 사업을 처음부터 경험을 해본 사람과
1: 네.
0: 경험해보지 않고 한 사람 이 차이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1: 예.
0: 그 경험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도정법이 계속 좀 보완이 되고 많이 바뀝니다. 법이 뭐 법 바뀐 부분에야 어차피 그 법 규정에 따르면 되는데 이 사업의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내가 건설업 종사자라고해서 건설업만 안다고 해서 이게 또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1: 네.
0: 인허가 절차 아까 그리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1: 네.
0: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고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험치가 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나 서울시 기관에서도 그런 자격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앞으로 이런 조합들이 발생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파견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1: 네.
0: 사실은 그동안은 시장이나 구청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1: 네.
0: 재개발 재건축의 이해관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1: 네.
0: 사실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네. 예. 다음에 자기 선거에 영향이 미칠 것
1: 예.
0: 같아서. 그렇지만 앞서 법 개정안도 할 수 있다 해서 해야 한다로 바뀌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합원들도 그 지역의 주민들인데
1: 그렇죠.
0: 그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죠.
1: 네,
0: 네. 네. 그래서 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기를 그렇게 네. 바라고 있습니다.
1: 그리고요. 어렵게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0: 네.
1: 그런데 그분도 뭔가 이 험한 일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0: 네.
1: 이 험한 일을 할 때 인센티브를 좀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0: 네. 네.
1: 이게 관에서 선정한 거라서 그 인센티브를 충분히 드릴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0: 모집할 당시에는 급여 수준은 조합의 현재 예산 규정으로 한다. 그러니까 조합장의 기존의 월급대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 예.
0: 이제 사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그 평범한 조합을 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제가 지금 연인일구역 맡은 것처럼 정말 모든 사업 단계가 다 주죽박죽 돼 있고 파산 직전에 와 있었고 이런 사업 단계를 다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인데
1: 네.
0: 감사하게도 저희 조합원들은 제가 시공사하고 본계약 공사비 협상을 하면서 일정 금액 이하로 상품성은 유지하되
1: 네.
0: 일정 금액 이하로 협상을 완료해가지고 조합원들의 지출을 줄여줬을 때 부담을 줄여줬을 때 조합 사업의 지출의 거의 70% 정도가 공사비이기 때문에요.
1: 그렇겠죠.
0: 네. 네. 거기서 줄여줬을 때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시는 걸로 우리 조합원들께서 감사하게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성과가 없다면
1: 그렇죠.
0: 사실은 조합원들도 그런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겠죠.
1: 그런데 그렇죠.
0: 전문 관리인이 와서 그만큼의 성과를 내고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조합 같은 경우에 한 달에 금융비용만 7억씩 나가요. 그럼 인허가 절차를 제가 와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허가 절차를 당겼다. 6개월만 당겨도 조합원들의 금융 비용을 36억을 절약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드려도 되고 성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요. 예, 예. 예. 예. 그거 없으면 솔직히 누가 일 열심히 합니까? 예.
0: 그럼요.
1: 예. 예. 오늘 우리가 잘 몰랐던 그리고 책에서 배울 수 없었던 많은 얘기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훈련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특검 역시 열어놓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규명에 그치지 않고 선관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헌법상의 개혁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엇보다도 부정선거론과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조사 또는 특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억지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별도의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전투표 폐지 주장과 관련해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단일의제 정당인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와 혁신과 일체화를 선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망상에 빠져 선관위로 군대를 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일체화를 선언했으니 윤핵인 정당이 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지가 부족해 참정권이 침해된 일을 따지는 자리에서 정작 국민이 투표할 기회 그 자체를 줄이자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 쇄신파 모임 대안과 미래가 6.3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고 이번 선거를 참패라고 규정하며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대안과 미래 간사 이성공 의원은 오늘 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가 몇 대 몇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신승리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놔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분석한 김재섭 의원은 간단하게 두 글자로 이야기해서 참패라면서도 서울 선거는 윤핵인 세력과 결별하고 중도지향적 보수재건이라는 국민적 명령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선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임진환 씨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부는 오늘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세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대전은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7도 사이가 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케이스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샹들리에라는 노래로 유명해진 호주의 가수 씨아는 이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곡이 호주의 문화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요. 호주의 그룹 Man at Work가 1981년에 발표한 이 노래는 80년대 당시 호주에서 일어난 무분별한 재개발 현상을 보면서 만들게 된 음악이었죠. 호주라는 국가가 지향했던 나라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탐욕스런 사람들에 의해 땅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

하면서 그걸 비판하는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음악의 분위기 때문인지 이 곡이 발표되었을 때는 마치 호주 찬가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그 아이러니가 더 매력적인 걸 수도 있겠죠.

6월 9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Man at Work, Down Under였습니다. 4384님 신청곡이었어요. 이 Down Under가 남반구에 있는 호주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특히 영미권에서 호주를 일컬을 때 Down Under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이 노래가 당시에 이제 호주에서 일어나는 재개발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의미로 만든 음악이라고 하는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곡을 설명드릴 때 가장 먼저 그 샹들리에를 불렀던 씨아의 이야기를 좀 인용을 드렸잖아요. 이 노래가 호주의 문화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맨 앳 워크에서 리드 보컬을 맡고 있고 또이 곡을

0: 처음부터 자주 봐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지내는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호주를 대표하던 그 다운 언더라는 노래, 그 노래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콜린 헤이고,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 호주 출신으로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해진 그 가수가 바로 씨아라는 거. 그것도 참 재밌는 인연이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있는 곳은 다 달라도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라디오를 듣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같은 음악을 나누고 같은 감성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신기한 인연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자, 사실은 그런데 그 인연들이 쌓여서 이 골든디스크라는 방송도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셔야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하고요. 또그 외의 시간에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돼요.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8: 우와,
7: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The Cranberries, Dreams였습니다. 3824님, 용기와 응원이 필요할 때 제가 즐겨 듣는 노래인데요. The Cranberries의 Dreams 신청하고 싶습니다. 모든 청춘들 힘내세요 하셨는데요. 3824님, 청춘의 한가운데에 계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 그런 청춘분들께 그 에너지를 보내주신 거 아닌가요? 그래요. 용기와 응원이 필요할 때 이렇게 시원한 음악이 정말 가슴을 뻥 뚫리게 해주죠. The Cranberries의 Dreams. 3824님을 비롯한 청춘들, 저도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845님, 반갑습니다. 저스트팝 진행하던 시절에 듣다가 처음으로 듣네요. 35년 전쯤 생애 첫 CD를 구매를 했는데 그게 제럴드 졸링의 Ticket to the Tropics였어요. 그 당시 2,000원으로 밥 한 끼를 해결하던 시절로는 상당한 거금이었죠. 노래 신청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골든디스크 전에 MBC FM4U 옆 채널에서 진행하던 저스트팝을 들으셨었군요. 예, 지금은 자리를 옮겨서 우리 표준 FM에서 골든디스크 진행하고 있어요. 35년 전에 처음으로 내가 산 CD. 아,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끝도 없이 뭔가 할 이야기가 이어지죠. 제가 제 돈을 주고 처음으로 산 CD가요. 아, 기억이 되게 가물가물하네요. 아마 전람회 앨범이었을 거예요. 전람회 2집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머릿속에서 언뜻 이미지로 생각나는 게 그 앨범이라서 아마 맞을 거예요. 3845님은 이 목소리를 곁에 두고 싶어 했군요. 제럴드 졸링의 Ticket to the Tropics, 이 노래와 함께 머라이어 캐리의 My All까지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노르웨이의 포크 듀오죠. Kings of Convenience 이야기.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Kings of Convenience'는 첫 앨범이 나온 건 2001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99년에 EP라고 하죠. 미니 앨범을 냈고 거기에서 이제 Brave New World라는 노래를 내긴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 수입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려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첫 앨범에서 Winning a Battle, Losing the War라는 노래를 첫 싱글로 내면서 이제 노르웨이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 Kings of Convenience의 정체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노래가 이 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두 사람 Miss Lead나 I'd Let Her Dance With You 그리고 Mrs. Cold 같은 음악을 들려주면서 약간 21세기 사이먼 앤 가펑클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죠. 이 남성 두 명이 어쿠스틱 기타를 가지고 되게 조근조근 뭐랄까요. 말하듯 속삭이듯 그렇게 노래를 해서 뭔가 그 분위기 자체가 좀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Kings of Convenience는 2021년까지 4장의 정규 앨범을 냈고요. 두 멤버는 이제 각자 솔로로 음악을 하기도 하고 다른 그룹하고 또 협업을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따로 또 같이 활동 중입니다. 그렇지만 Kings of Convenience 이 이름으로 냈었던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볼 텐데요. 2021년 앨범에서 마지막으로 발표한 Fever라는 노래예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데뷔곡하고 2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기본적으로 Kings of Convenience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서가 이게 진폭이 크지 않고 약간 좀 잔잔하게 진행이 돼서 그런지 데뷔 때하고 20년이 지났어도 뭐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 여자는 목소리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Kings of Convenience의 데뷔곡 Winning a Battle, Losing the War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2021년 음악입니다. Fever.

0: Facing the World 그리고 Fever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성누리님, 얼마 전에 Quiet Place라는 영화를 봤어요. 무섭지만 뭔가 뭉클했어요. 마지막 씬에서는 눈물이 줄줄. 엔딩 크레딧 곡도 멋졌어요.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회 되면 같이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장면,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 흘리셨다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셨는데, 혹시라도 스포일러가 될까봐 제가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약간 이런 이 사람을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 스릴러라든가 뭐 공포라든가 이런 장르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현실에서도 이미 긴장도가 높은데 영화를 보면서까지 제가 이렇게 막 어깨 움츠러들고 긴장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가지고 아마 저는 안볼 거라 스포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는 다른 분들이 이 스포일러잖아 뭐 이러실까 봐 제가 대충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나저나 근데 어쨌든 엔딩 크레딧에 되게 멋있는 음악 썼네요. 니나 시몬, Feeling Good. 제가 니나 시몬의 팬이어가지고 그리고 이 노래도 참 좋아해서 아, 제가 이런 류의 영화를 안 보는데 음악 때문에 잠깐 지금 좀 흔들린달까요? 성느리님 신청곡입니다. 니나 시몬, Feeling Good.
1: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0: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이상권님 신청곡 Sniff and the Tears의 Driver's Seat 그리고 7342님이 골라주신 The Police의 Message in a Bottle이었습니다.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좋은 솔님, 안녕하세요 혜림 씨. 얼마 전에 남동생 부부의 결실인 아들이 태어났어요. 저도 이제 조카가 생겼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라서 주위에서 듣는 조카 바보가 어떤 건지 몰랐는데 이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네요. 우리 조카님께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혜림 씨가 좋은 노래 하나 추천해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은솔님, 조카 바보의 세계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마 이제부터 앞으로는 조카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끔은 그냥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냥 저절로 미소가 막 지어지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그러고 있거든요. 아, 지금 들려드리는 이 음악은 저의 추천곡입니다. 커린

메이의 곡이에요. My Little Nephew. 조카에 관한 음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노래 중에서도 참 아름다운 곡입니다.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くね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stanza.
1: Kayo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증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 저축은행.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7: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5: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내 남동생은 요즘 보기 힘든 재원이다 라는 표현은 바르지 않은데요. 재원이 재주가 뛰어난 젊은 여자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성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 또 있는데요. 묘령입니다. 묘령은 20살 안팎의 여자 나이를 뜻하는 말로 그는 묘령의 여인과 걷고 있었다는 맞지만 그녀는 묘령의 남성과 걷고 있었다처럼 표현하는 건 바르지 않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만나세요.
3: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투영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증거 보존 명령을 내린 법원이 오늘 해당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투표소가 하루 만에 전국 91곳으로 또 늘어난 가운데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6: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방문국인 벨기에에 도착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벨기에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에선 무역과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5: 트럼프 미국

0: 대통령이 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이란 군에 의해 격추됐다며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란과의 교전 중단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 공습에 나서면서 휴전과 종전 협상 모두 위태로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1: 10년 전 한인 사업가 살해 사건의 주범인 전직 필리핀 경찰이 2년 가까운 도주 끝에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6월 1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해당 투표소의 투표지 보관 상자와 CCTV, 선관위 직원의 메신저 대화 같은 증거를 보존하라고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1: 여기에 서울시 한 유권자가 선거 소청을 제기함에 따라 선관위는 이러한 증거들을 근거로 서울시장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공식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2: 서울 동부지법이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의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지 보관 상자와 당시 선관위 직원 간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보전하라는 겁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투표일 당일인 6월 3일 오전 8시부터 투표함이 반출됐던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도 보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당시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담당 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잠실 7동의 해당 투표소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보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빠르게 나온 데 대해 법원은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청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제기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의 무효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법원의 투표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3: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의문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2: 이런 가운데 한 서울시 유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시장 선거가 유효한지 판단해달라며 선거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선거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법원이 보전 명령을 내린 대상들은 선관위의 판단 증거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선거 소청 결과에 소청인이나 당선인이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재선거 여부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0: 이번 사태를 수사할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7명 규모로 꾸려질 걸로 보입니다. 합수본이 출범하면 선관위가 유권자보다 더 많은 투표지를 인쇄하겠다며 예산을 받아놓고도 정작 50%만 인쇄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4: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총 2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검찰에서 12명, 경찰에서 15명이 합류하고 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맡습니다. 사무실도 서울중앙지검에 차려집니다. 본격적인 출범은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범 전에도 검찰과 경찰의 전담 수사팀은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현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시작으로 선거사무 공무원과 투표용지 인쇄업체 관계자까지 연달아 불러 조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지역 투표소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건 송파구, 성북구, 강남구, 광진구 등 총 8곳입니다. 수사팀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이들이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 선관위 등과 어떻게 소통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합수본이 출범하면 수사 내용을 이어받아 선관위가 유권자 수의 11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예산을 확보하고도 왜 실제 인쇄 물량은 50% 수준으로 낮췄는지, 단순히 수요 예측에 실패한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0: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는 몇 군데에서 몇 명이나 투표의 차질을 빚었었는지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50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했던 선관위는 이제서야 91곳에서 7천여 명이 투표용지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일 부족했던 투표용지의 숫자를 다시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0: 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91곳, 투표 용지는 7,194장이었습니다. 당초 선관위는 투표소 50곳에서 4,700여 장이 부족했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41곳, 2,500장 정도 늘어난 겁니다. 투표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던 투표소도 기존에 알려진 22곳에서 2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짧게는 4분간 중단된 곳도 있었지만 송파의 한 투표소에선 용지 7장이 모자라 105분 동안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용지 부족이 심각했던 잠실 4동 제7투표소에선 436장이 부족해 세 차례에 걸쳐 62분 동안 투표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유의 사태에도 선관위는 용지가 부족할 것 같으면 이전에도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공급을 해왔다며 추가 송부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추가 송부가 원활하지 못해 투표가 중단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산정에 실패한 데다 투표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투표소별 잔여 수량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게 사태의 원인이었다고 자체 판단했습니다. 또 구 선관위별로 10명 남짓의 인원이 투표 관리부터 개표 관리까지 여러 일을 하다 보니 인력이 부족해 위기 대응 체계가 미흡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1: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정권을 주장하던 시위 양상은 다시 극우 세력의 잔치가 됐고 성조기와 윤 어게인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2: 지난 주말 4만 명에 육박했던 시위대 숫자는 어제 저녁 7시 기준 약 8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재선거만 외치던 구호 역시 지난 주말과 달라졌습니다. 성조기가 곳곳에 나부끼고 스탑 더 스틸 같은 대표적인 부정선거론 문구도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윤석열이 옳았다, 윤 대통령 힘내시길 사랑합니다 같은 문구도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 나붙었습니다. 지난 주말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며 선관위 해체를 요구하던 시민들이 떠난 자리를 윤어게인 같은 극우 세력이 차지한 겁니다. 경기장 봉쇄로 체육단체 업무도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에도 체육단체들은 봉쇄된 사무실에 들어가 집기 등을 가지고 나오겠다는 의사를 시위대에 전달했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시민의 통행을 막고 소지품을 수색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인 오상택 송파경찰서장은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병 악화로 현장 지휘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근무기간 동안은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경비를 총괄하는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 현장관리관으로 지정돼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직접 지휘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1: 60 민주항쟁 기념일인 오늘 서울대와 전남대 등 전국 16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각 대학 캠퍼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섭니다. 이들은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3: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종전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8일 B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주 강력하고 좋은 합의 체결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며 핵무기는 없다, 다른 어떤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최근 이란 공격을 어떻게 멈추게 했냐는 질문에는 통화에서 우리는 상식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일 뿐이라며 네타냐후 총리는 내가 무언가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답했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HMM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유니버셜 위너호가 오늘 오후 울산항에 입항합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니버셜 위너호는 지난달 20일 한국과 이란 간 협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뒤 약 3주 만에 국내에 도착합니다. 유니버셜 위너호에 탑승하고 있는 선원은 한국인 9명과 외국인 12명으로 모두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김도읍, 성일종, 정점식 의원이 출마해 3파전으로 치러지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세 후보 모두 선거 결과 등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장동혁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가운데 누가 새 원내대표가 되냐에 따라 당 쇄신 방향과 대여 투쟁 전략에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제39주년 60민주항쟁 기념식이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옛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에 조성된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립니다. 그날의 외침으로 날자,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에는 민주화운동 원로와 참여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합니다. 또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 28명과 세계단체의 민주주의 발전 유공정부 포상도 4년 만에 전수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한미일 3국 의회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법안을 현지 시간 8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5월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 소위원회 회의 민주당 간사 아미베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한국, 일본 정부와 협상을 개시해 3국 의회의 공식 대화 채널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라 의원은 이 법안이 입법부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함으로써 3국 협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12도에서 17도로 예보됐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야간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요즘 길을 가다가 정

전문가들에 의하면 앞으로 좋은 날씨라고 하면 먼지도 없고 오존도 발생하지 않는 비 오는 날을 의미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올여름 평년보다 더 덥다는데 오존 농도도 높을 것으로 보여서 좀 걱정이 되네요. 6월 10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8도, 부산 18도, 대구 17도고요. 대전 17도, 광주 16도, 강릉 19도, 제주 18도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초안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5: 6월 1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구장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중들로부터 거센 야유를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미국 프로농구 NBA 파이널 경기를 직접 관람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전광판에 비치자 관중들은 일제히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경호 문제로 경기장 입장이 지연돼서 일반 관중들은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는데요. 뉴욕은 야당인 민주당 텃밭인 데다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몇 달째 최저 수준인 35%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위로 인해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안에 사무실이 있는 대한핸드볼협회 등 9개 체육단체는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집회로 닷새째 출근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6시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한다며 노트북과 보안장치인 OTP만 챙겨 나오겠다고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위대들이 가로막아 30분간 대치하다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은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입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시위대로 인한 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새벽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당시 지구대에 근무하던 B경감과 C경위가 출동 지령을 받고도 잠을 자느라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감찰 지시를 내리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인데요. 앞서 지난달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노래방 흉기 사건 당시에는 출동한 경찰이 현장 내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이슈

0: 뉴스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방문을 마쳤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1: 네, 원래 북중 회담에서 빠지지 않는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였는데 네. 예상대로 비핵화 문제는 배제가 됐고요. 대신에 새로운 양자협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시 주석은 패권주의와 힘의 정치를 배격하고 군국주의 부활과 지역 안보 협정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와 행위에 강력히 반대해야 된다면서 공정하고 질서 있는 다극세계 추진을 언급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을 떠올리게 하는데

0: 시주석은 북한을 주요 외교 대상으로 격을 높여서 대우하는 듯한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겼습니다. 네. 반면에 회담 발언에서는 한반도를 의미하는 조선반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기존의 양국 관계가 전통적 혈맹을 주된 담론으로 하는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반패권 연대, 그러니까 미국에 반대하는 연대를 추진하고 네. 그 안에 북한을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1: 네, 정치적으로는 통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미묘하게 달라진 거군요.
0: 맞습니다.
1: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이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 외신들은 복원된 북중 관계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네. 여기서 왜 복원됐다고 얘기를 하냐면 북한은 러시아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굉장히 가까워진 관계가 됐고 네. 그러면서 사실상 중국하고는 약간 소원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 북중 관계가 복원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복원된 이 북중 관계가 결과적으로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통해서 경제적 성과를 북한이 이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 당장 북한을 뭐 부자 나라로 만들어주지는 않겠지만 북중 무역 회복이 부품이나 자재, 군사 관련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 해군의 현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고요.
1: 네.
0: 사실상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처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긴 한데 북한도 얻는 게 있다는 겁니다.
1: 네.
0: 이미 북한은 핵 전력이나 신식 재래식 전력 모든 분야에서 지금 발전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이 방북을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계기로 드론을 이용한 실전 경험까지 북한이 갖추게 된 상황이거든요.
1: 네.
0: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지원을 받으면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적이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 네. 중국하고 북한이 다시 좀 가까워지는 동안에 미국은 또다시 중국 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0: 네. 미 국방부가 중국 AI 굴기를 이끌고 있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전기차 업체 비아디 등을 중국군 지원기업 명단에 추가하면서 불이익을 예고했습니다.
1: 네.
0: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3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죠. 당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 주석이 북한에서 반미동맹을 과시하자마자 중국의 유력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겁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중국 기업은 총 188곳에 달합니다.
1: 네.
0: 그리고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들을 보면 특징이 좀 있는데 예전에는 국유 방산 기업이나 뭐 통신 기업들이 좀 중심이었다면
1: 네.
0: 지금은 굉장히 광범위한 이 상업용 기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1: 그러네요.
0: 존슨앤존슨 같은 미 제약사를 고객으로 둔 제약 아웃소싱 기업도 있었고요. 태양광 네. 기업도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1: 네.
0: 물론 목록에 오른다고 해서 당장 뭐 제재나 수출 통제가 가해지는 건 아닌데 앞으로 미 국방부가 계약을 맺거나 조달 사업을 추진할 때 배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1: 네.
0: 이란 전쟁에 전 세계 관심이 지금 쏠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미국의 이런 조치로 중국이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대규모 소송이나 관세 보복도 예상이 됩니다.
1: 네. 이란 전쟁 소식도 봐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격분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었는데 네. 또다시 험한 말을 내뱉었다고요?
0: 네. 지난번에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당신 미쳤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또 전화통화에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네. 이란하고 홀로 싸우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1: 예.
0: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불화설이 나온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네타냐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라고 공개한 건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 주요 원인은 이란에 대한 공격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네타냐후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며칠 안에 협상이 성사가 되면 어차피 추가 공격은 필요가 없어질 거다. 그리고 혹시나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미국이 직접 이란 공격을 주도할 테니 보복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1: 네.
0: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공격에 대응하지 않는 건 협상이 좋지 않다. 그리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란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된다. 이렇게 반박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함께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 끝을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네. 좀 의문인데 미국 당국 반응은 어떤가요?
0: 네, 일단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간극이 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1: 네.
0: 벤스 부통령이 9일 폭스뉴스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공

0: 공통된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미국의 핵심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예. 이스라엘이 그걸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미국한테는 가장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1: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0: 맞습니다.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네.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이란의 핵 위협은 당연한 거고 네. 탄도미사일 전력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제한하고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도 다 단절을 시켜서 네.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거거든요.
1: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위협이 안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0: 다시는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알다시피 하루라도 빨리 전쟁에서 발을 빼고 싶어 합니다.
1: 그렇죠.
0: 게다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월드컵 개막이 지금 코앞에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1: 너무 코앞이네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든 이 평화협정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이 이 오랜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전장에 그냥 내버려 두고 사실상 버려두고 발을 빼는 일도 뭐 아주 불가능하진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11월 이제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 때 유대인 표심을 생각하면 뭐 이건 역시 또 쉬운 선택은 아닐 겁니다.
1: 네. 뭐 반대로 이스라엘 저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제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0: 맞습니다. 네, 감옥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1: 예. 자,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란 전쟁 이후에 경호 시스템을 수정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0: 네, 이란 전 최고 지도자가 이란 전쟁 개전 직후에 기습 공격을 받고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당시에 사망한 이 전 최고 지도자의 동선이 감시 카메라, 그러니까 CCTV 같은 것들, 그리고 인공지능 AI 분석 기술 통해서 노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푸틴 대통령이 이걸 듣고 긴급하게 감시 시스템 일부를 다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CCTV나 감시 카메라 이 푸틴 대통령이나 최측근을 보호하기 네. 위해서 설치를 한 건데 네네. 이게 도리어 적에게 해킹을 당해서 이동 시간, 이동이라든지 뭐 이동 장소라든지 시간을 다 특정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걸 뭔가 깨닫게 된 거죠. 네. 근데 예전에는 CCTV 해킹을 하는 게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그냥 수단 중에 하나였다면 네. 지금은 이제 단순히 영상을 빼내는 수준이 아니라 AI가 이 수천 대 카메라에 담긴 정말 수백만 시간 분량의 영상을 분석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특정 인물의 동선과 반복적인 행동을 찾아낼 수 있게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러시아가 전황이 계속 밀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침투 가능성에도 상당히 지금 푸틴 대통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국의 감시망까지 의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1: 아, 네. AI의 발달이 또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내는군요.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떤가요?
0: 네, 러시아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 돈으로 1조 6,2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 5월 한 달 동안요?
0: 맞습니다. 예. 이게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이 8일 발표한 내용인데 지난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수산업, 특히 에너지와 연료기반 시설을 주 목표물로 삼는 집중공격을 한 111차례 정도를 했다고 해요.
1: 네.
0: 그리고 지금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병력 부족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한 달 동안 8만 8천 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해서 3만 500명 이상의 러시아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러시아가 5월 한 달 동안 점령한 영토보다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영토가 더 많은 것도 5월이었거든요.
1: 네.
0: 이렇게 러시아의 순 영토 손실이 기록된 건 우크라이나가 2023년에 반격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제적 손실은 결국 군수물자 부족이나 병력 부족, 모든 뭐 사기저하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의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1: 네.
0: 확실히 전선의 분위기가 지난해와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조금 이제 국제적 관심에서 멀어지나 했는데 지금 네. 현재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군요.
0: 맞습니다.
1: 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가는 명소죠. 건축가 가우디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외관이 완공이 됐습니다.
0: 네, 외관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1882년에 착공된 가톨릭 성당이죠. 지난 2월에 중앙탑 꼭대기에 십자가를 설치하면서 최고 높이 172.5m에 도달해서 외관상 완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1: 네.
0: 가우디 타겟 100주기인 10일에 이 바르셀로나 준공식이 열릴 거고요. 레오 14세 교황이 직접 축복식을 집전할 예정입니다.
1: 네.
0: 성당 내부와 정문 공사는 계속되고 있긴 한데 일단 건설위원회는

0: 올해를 전체 구조 완성의 해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한 어떤 대형 계단 설치 같은 것들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전체 완공은 2034년경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0: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지난해 유료 입장객만 490만 명 정도였고요. 무료 방문객을 포함하면 연간 2천만 명 이상이 찾은 것으로 추산되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1: 네.
0: 한국인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지난해에 약 24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해요. 전체 4.9%를 차지합니다. 이 가우디는 굉장히 독창적인 건축물로 유명한데 특히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신앙과 건축 철학에 집약되어 있는 대표작을 평가가 되고요.
1: 네.
0: 평소에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 생애 마지막 수십 년을 이 성당 건축에 바쳤고 트램 사고로 세상을 떠나지까지 이 공사를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파밀리아 성당을 방문하면은 공사 중인 모습, 크레인이 맞습니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드디어 완공이 거의 돼가는군요.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3: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4: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인사할게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유럽 순방 그리고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벌써 벨기에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5: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제부터 오는 18일까지 벨기에, 유럽연합, 이탈리아 교황청을 방문하고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첫 방문지가 바로 이 벨기에 브뤼셀이었는데요.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EU 측과도 정상회담을 이어서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이탈리아와 교황청 방문 일정을 소화를 하고 16일부터 17일까지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이 유럽 주요국과 EU 또 경제 안보 협력을 함께 넓히고 G7 무대에서도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설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 네. 근데 어제 이제 대통령 환송 행사 현장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나왔고요. 정청래 대표 모습은 또 보이지 않은 게 화제였습니다.
5: 네, 사실은 이제 출국 자체보다 이게 좀 더 네. 뉴스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성남 서울공항 어제 환송 행사.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안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 이제 청와대와 이제 정부 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반면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 없었는데요. 이걸 두고 좀 당청 관계 미묘한 기류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또 대통령이 바로 그 전날 있었던 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좀 지방선거 결과라든가 당정 관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일단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확대 해석의 선을 그었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0: 선관위 부실관리 대응 같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서 환송 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1: 네. 정청래 대표는 대신에 이제 비공식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했더라고요.
0: 네. 공항을 안 가고 하필 또 잡은 일정이 전북이어서 좀 화제를 모았는데요. 네. YTN 보도였습니다.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비공식 일정으로 전북을 찾았는데 이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또 오찬 뒤에는 고창 선운사를 찾아서 이 주지스님과 차담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원택 당선인 측의 설명은 당대표가 민심 수습 차원에서 전북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을 해서 함께 했다라면서 이번 전북 방문은 민심 수습 차원이라고 이제 반복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1: 네.
0: 잘 아시겠지만 전북지사 선거 사실 민주당에서 제명됐던 김관영 현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접전을 벌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1: 네.
0: 정청래 대표가 상대적으로 공을 들였던 지역구이기도 하고
1: 네.
0: 이후에 전북을 방문한 것도 역시 지방선거 이후 다음 전당대회까지 고려를 해서 전북표 밭을 좀 다지기 위해서 갔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접전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김관영 전 지사, 아니, 현 지사인가요?
0: 네, 현 지사, 아직 현 지사입니다.
1: 네, 아직은 현이죠. 좀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군요. 전당대회 준비를 하는 거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고요.
0: 네, 김관영 지사도 마찬가지고 김영록 전남지사도 그렇고 전북 전남지사가 모두
1: 네.
0: 반청의 기조를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호남 표심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도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1: 그러네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재선거를 이제 재차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점점 메시지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어제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재선거가
1: 네.
0: 아니라 전국적인 단위 재선거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작금의 혼란을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라고도 했는데요.
1: 네.
0: 특히 인천시장 선거 송도 1동과 송도 2동 관내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박찬대 후보,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득표수가 각각 같게 나온 사례를 이야기를
1: 네.
0: 했습니다.
1: 네. 네.
0: 그러면서 두 후보의 득표수가 이렇게 완전히 일치할 확률은 5억 9천만 분의 1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다만 이 확률이 어떻게 나온 건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1: 네.
0: 장동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소청과 증거 보전 신청을 추진을 하고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사전투표제 폐지도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하선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1: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 네.
0: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원내 소수당이기도 하기 때문에
1: 예.
0: 실제로 가능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1: 네, 이 득표수가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쪽에 해명이 있었다고 하죠.
0: 네, 그러니까 이미 한번 해명을 했는데 장 대표가 네.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 네.
0: 어제 별도의 설명 자료를 다시 냈습니다.
1: 예.
0: 일부 사전투표 득표수 일치 사례를 두고 이거 조작 의혹 제기하는 거는 우연한 결과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장 대표가 가져왔던 송도 1동과 송도 2동 같은 경우에도 박 후보와 유 후보의 득표수는 각각 같았지만
1: 네.
0: 전체 선거인수, 다른 후보의 득표수, 무효표, 기권수가 모두 달랐다라는 겁니다.
1: 네.
0: 또 두 투표함은 서로 다른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집계부를 거쳐 독립적으로도 개표가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곳에 해가지고 같이 해서 뭔가 숫자 조작할 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1: 네.
0: 전남 선관위도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의 일부 사전투표 결과에 대해 특정 후보 득표수만 같았을 뿐 전체 투표 데이터는 서로 달랐고 해당 투표함들 역시 각기 다른 개표소에서 독립적으로 집계됐다 설명했습니다. 이 전남
1: 네.
0: 선관위가 나선 거는 어제 당대표가 인천만이 아니라 전남 광주의 다섯 쌍, 열 곳의 투표소도 각각 이 투표소가 같았다라는 걸 지적했기 때문인데요.
1: 네.
0: 선관위는 개표 전 과정에 정당 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참여를 했다라면서 확률적으로 희박하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하는 행위를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지금 전국적으로 재선거를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당선이 됐는데 그리고 또 본인은 장 대표하고 또 선을 그었던 또 입장이다 보니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를 또 했더라고요.
0: 네, 어제 조선일보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정치공학

0: 과학적인 이해관계는 이해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당락을 바꿀 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재선거는 치를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1: 재선거는 안 된다.
0: 라는 거죠 사실은. 예. 네,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진상규명 필요성을 인정을 했고요. 네. 또 본인도 서울시 행정책임자로서 이미 대시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네. 이 이상의 뭔가 정치적인 발언은 보탤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를 향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장도영 대표가 지향하는 노선이 실패했다라면서 국민의힘이 중도의 거친 바다로 가느냐 아니면 강성 지지층의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유튜브 정당으로 전락하느냐 그 기로에 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당선이라도 됐으면 훨씬 더 이 혼란이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맞습니다. 좀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는 어쨌든 패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승복하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민주당 측에서 재선거를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또 이 관련해서 선거 소청을 제기하고 하게 되려면 네. 후보 당사자는 당이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네. 오세훈 시장에게 본인의 승리한 선거를 불복하라고 소를 네. 제기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그럼 당선인 자리에 있는 상황인데 시장직에 사퇴할 것이냐 이것도 좀 이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당 내부 싸움으로 좀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네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0: 대표 발의자는 김은혜 의원이었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제9회 전국지선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이 법안을 보면 수사 대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범죄 의혹과 더불어서 청와대 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관리 소홀과 책임 회피 문제를 넣었고요.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 의혹도 넣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잠실 등의 집회에 대해 경찰이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네. 여기에 선관위 부정부패 의혹과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행사하는 가장 신성한 권리라고 했는데 이 참정권 박탈, 여야를 넘어 진영을 떠난 심각한 국헌 문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도 사실은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특검에 대해서는 네. 도입 여부, 수사 범위, 추천 방식을 놓고 상당히 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당분간 원내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금 당 내에서는 장동혁 대표 비판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소장파가 어제 지방선거 평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0: 상당히 좀 강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이제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의원회관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곤 의원. 우리 국민의힘은 패배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광역단체장 그리고 의원 보궐선거 당선인 숫자가 몇 대 몇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아선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김재섭 의원은 2022년 서울의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구청장 구도가 국민의힘이 17, 민주당이 8곳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국민의힘이 8곳, 민주당이 17곳으로 뒤집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시의회 안에서는 3분의 2, 그러니까 그 개헌저지선이 붕괴된 상황이다라면서 이런 건 보통 참패라고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대구가 지역구인 우재준 의원도 장 대표가 사실상 영향 자체가 없었다고 평가하는 게 맞다라며 적어도 대구에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양쪽 모두 영향이 없었다죠.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네. 지적을 했고요. 네. 이날 마이크를 잡았던 정치 컨설팅 회사 미네 박성민 대표. 이 선거에 장동 지도부가 기여한 바가 없지 않느냐라면서 네. 오히려 지도부와 거리를 둘수록 성적표가 좋게 나왔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오늘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어제 김도읍, 정점식, 성일종 원내대표 후보들이 어제 입장들을 밝혔군요.
0: 네, 어제 선거가 이제 원래 어제였는데 하루 미뤘습니다. 조금 이제 선거 운동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 어제 잡힌 게 이제 토론회였습니다. 초재선 의원들과 함께 소수의 중진 의원들도 참관을 해서 예. 원내대표들끼리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여투쟁을 통한 앞으로 있을 총선 승리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같았습니다. 근데 혁신과 통합, 이 당 쇄신 방향을 놓고서는 톤이 조금씩 달랐고 네. 특히 구

0: 구체적인 내용들, 장동현 대표 거취를 어떻게 할 건지, 한동훈 복당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투표용지 부속 사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여기에는 약간의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네. 가장 강한 건 김도호 후보였습니다. 선거에 패배한 지도부는 거취 표명을 해왔다라며 장동현 대표의 퇴진에 힘을 실었고요. 네. 성일종 후보도 서울에서의 장대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거취를 스스로 결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남식 후보는 이 거취 결단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당내의 합리적 집단지성 문제다라면서 약간 조금 모호한 태도를 취했고요. 네.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 대해서도 역시 김도호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정권 창출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성일종 후보도 결국에는 같은 우파 진영의 후보라면서 앞으로 통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정점식 후보는 당사자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약간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선관위 관련 분도 진상규명 필요성은 인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세 후보 모두 톤은 달랐지만 재선거에 대해서는 거리를 좀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그거는 이제 장대표하고 좀 결을 달리하는 모습이었네요. 자, 원내대표 선거는 어떻게 치러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에 각오를 밝혔습니다.
0: 네, 어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참석을 해서 김민석 총리께서 다져주신 민주주의 회복과 정상화의 기반을 토대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지금을 AI 대전환을 포함한 격변의 시기라고 진단을 하고 네.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어가는 내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겠다.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 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1: 네, 뭐 다주택 보유 논란 관련해서는 지금 뭐 부동산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군요.
0: 네, 야당은 좀 벼르고 있는데요. 본인은 청문회 때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4: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한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0: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7: 제조 우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

0: 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전해주세요.
4: 네, 지금은 강원 영서 지방에 빗줄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중부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 5에서 30mm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맑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전남과 경남 서부 내륙은 안개가 짙겠으니까 운전 조심하시고요. 낮 동안은 높은 자외선 지수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강릉 25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낮지만 대구 29도, 전주와 광주는 28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해 덥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에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이수정님의 문자예요. 투병 중인 아버지 곁에서 어제 하룻밤 보냈는데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엄마 모시고 병원 갑니다. 병간호 하느라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요. 자주 들러서 도와드려야겠어요 하시면서 박상민의 하나의 사랑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네, 힘내시라고 오늘 끝곡으로 골랐고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갑니다.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날이 덥다 보니 창문을 연 채로 운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벌에 쏘이는 사고입니다. 지난달 한 운전자가 주행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추돌 사고를 냈는데요. 차량 내부로 들어온 벌에 쏘여서 쇼크 증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본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죠. 따라서 즉시 갓길에 차를 세운 다음 구조대를 불러야 합니다. 해마다 2만 명에 달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절반이 여름에 피해를 당합니다. 경계심을 높여서 안전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0: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기 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 사고로 인한 감전 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7시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증거 보전 명령을 내린 법원이 오늘 해당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투표소가 하루 만에 전국 91곳으로 또 늘어난 가운데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또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60 민주항쟁 기념일인 오늘 서울대와 전남대 등 전국 16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각 대학 캠퍼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섭니다. 이들은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벌어진 서울 잠실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지휘하던 오상택 송파경찰서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오 서장이 지병 악화로 현장 지휘가 곤란해 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을 현장관리관으로 즉시 지정하고 현장 상황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하던 미군 아파치 헬기를 격추한 것은 가미카제 드론으로 알려진 이란의 샤헤드 공격 드론으로 파악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현지 시간 9일 보도했습니다. AH-64 아파치는 기관 포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미 육군의 주력 공격형 헬기로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 헬기가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미 중앙사령부는 미 해군 수상 드론이 물에 빠진 아파치 승무원들을 발견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박 2일 방북 공식 일정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는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선중앙TV와 중국 CCTV,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관련 보도 영상과 사진에서 김주애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는 시 주석 부부가 평양에 도착했을

0: 때부터 베이징으로 떠날 때까지 정상회담을 제외한 대부분 일정을 함께하며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았습니다. 8박 10일간의 유럽 3개국 순방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벨기에 현지 교민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진행하며 제외 공간이 교민들을 위한 민원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뤼셀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제외 공간 활동과 관련해 정부 대 정부 간, 정부의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문화, 산업 진출이나 제외 국민들의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달짜 정군우입니다. 악마의 이루수 악바리도 제 별명이고 선수들은 저를 달짜라고 불러요. 다리가 짧다고요. 참 못됐죠. 저는 청소년 유망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키 때문에 프로에 지명받지 못했는데 바로 이 핸디캡이 저를 더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매일 저녁 달빛 아래서 초시계를 들고 베이스러닝이랑 스윙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핸디캡은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저 정근호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부산 세계로교회의 소년보 목사가 초중등생 대상의 미인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편향된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는 현장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2부에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연결해서 대응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국정감사 사각지대였던 지역 선관위를 국회가 직접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3부에 만나 연결하겠습니다. 2026 중남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본선 첫 경기가 모레 열리는데요. 김병지 전 축구 국가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휴무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7: 하이엠솔루텍.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0: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11: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정정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오프닝에서 JB가 중남미 월드컵이라고 했는데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11: 제가 실수 했네요.
12: 죄송합니다. 네, 캐나다와 네. 미국, 멕시코가 개최지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상구님, 그래도 역시 시사는 JB죠? 라고 귀 쫑긋해 주셨고요. 오지개님은 아이 소풍 도시락 덕분에 본방 사수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지금 도시락 싸고 계신 것 같아요. 못 싸고 계실지 궁금하고요. 홀로움님은 시민이 주인임을 확인하고픈 아침입니다. JB의 뉴스 기대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천년소리님은 자율방범대 활동하다가 무릎 연골이 찢어져서 오늘 11시에 수술 들어갑니다. 뼈를 자른다니 무서워요. JB 힘을 주세요 라고 올리셨습니다.
11: 아니, 방부마 활동을 하는데 왜 또 연골이 그렇게 됐대요?
12: 응? 너무 많이 걸으셨나?
11: 아니, 뭐 넘어지셨나?
12: 네.
11: 아무튼 아이고, 큰일 겪으셨네. 빨리 쾌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마비하고 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12: 그죠? 다 마취하고 수술하니까 아픔을 마취하고. 느끼지 못할 거다.
11: 네, 오늘 말이 좀 잘 안 나오네요. 아침에 계속. 네, 아무튼.
12: 근데 마취해서 깰 때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11: 아이고. 산에 올라가면서 내려올 거 걱정합니까?
12: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올라가고 봐야죠.
11: 네, 네.
12: 제가 잘못했네요. 자, 혼나면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1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환송식에 김민석 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참석했는데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수석 대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호남행에 올랐는데 어제 전북을 방문해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자와 오찬을 했고요. 12일에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 전날인 11일에는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에 평산마을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계획서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이 잡혀서 그 이후로 이 일정은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12: 네, 어제 하루 종일 이게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그동안 출국길 행사에는 올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제 나왔고 늘 있었던 정청래 대표는 없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네, 여러 가지 보도가 쏟아졌는데 짚을 점은요?

0: 뭐 정천호 대표가 안 간 게 아니라 청와대가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뉴스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이 지난 주말쯤에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직접 연락해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아, 이 얘기는 제가 아까 한병도 원내대표인데 원내수석대표라고 제가 또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아침에 좀 컨디션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고요. 아무튼 그 이유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부실 투표 문제가 엄중하다. 지금 우르르 대통령의 환송을 위해서 나가기보다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설명은 좀 궁색합니다. 왜냐?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 출국 시점은 오전 9시 20분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도대체 얼마나 긴급한 의정 사안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점이 당장 떠오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정청래 한 사람의 참석 여부가 우르르와 단초란을 가르는 그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것이냐. 사실 이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 추궁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다시 표출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뒤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애시당초 호남행과 영남행을 잡은 걸 보면 마이웨이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나라사랑님은 선수 교체를 의미하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고 라이온킹님은 근데 대통령이 이래도 됩니까? 라는 얘기를 좀 보내주셨어요. 약간 당무 개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시선인 것 같은데
0: 네.
1: 어쨌든 정청래 대표랑 이제 오찬을 함께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자가 전하기를 당대표가 민심수습 차원에서 전북을 방문한다는 걸 알고 연락해서 오찬을 함께했다. 전북 방문은 민심수습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언론들은 최대 당원이 있는 호남 민심을 수습하는 건 결국 본인의 전대를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모든 뉴스들이 민주당 전대랑 약간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무튼 뭐 초점은 정청래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 뭐 이 태세를 분명히 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1: 네,
0: 자 이번에는 야당의 대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인천광역시장 선거 송도 1동과 송도 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 발생한 겁니까? 5억 9천만 분의 1을 6번 곱해야 하는 확률입니다.
0: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각 사전투표소의 선거인수와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등 전체 투표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면서 특정 후보자의 득표수 일부가 일치한 것은 우연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이른바 쌍둥이 숫자론 이거 부정선거론자들이 자주 하는 주장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뭐 이런 주장이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예를 하나 환기시키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예도 이번 지방선거에 쓰던 일인데요. 충남 도의원을 뽑는 논산시 제1선거구 개표 결과 민주당 기호엽 후보가 국민의힘 윤기영 후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11,592표를 얻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무효표를 중심으로 재검표에 들어가서 당초 무효표로 처리됐던 투표지 3장 중 2표는 기 후보의 유효표로 한 표는 윤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자, 이 사례를 갖고 한번 되물어 봅시다. 만약 재검표에서도 동수가 나왔다면 이것도 그러면 조작 투표였을까요?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한 표 차만 돼도 그러면 조작 투표가 아니고 동수는 무조건 조작 투표가 되는 겁니까? 아니, 조작 투표할 생각이 없고 부정선거를 해야 될 이유라면 도대체

0: 그 좀 좀 대답을 좀 좀 해줘 보세요. 왜 그러려야 되는데?
1: 그러시죠.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이태백님도 5억 9천만 분의 1. 이라고 장도영 대표가 말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서 온 숫자죠? 라고 물음표 두 개 보내주셨는데 통계학자들의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통계학자들이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같은 경우는 뭐 확률이 높다 낮다 따지는 거는 재반 요소가 너무 많아서 복잡해서 계산할 수도 없다. 라고 했는데 이 5억 9천만 아니, 분의 1은 어디서 온 숫자일까요?
0: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는 그 숫자의 뭐 출처는 모르겠고요. 전 세계 인구가 평생 살면서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몇 분의 1이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근데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있긴 있죠. 많습니까? 그러면 근데 하여간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것도 조작이고 그러면 그것도 조작의 결과입니까? 그러면 제가 좀 그 대비를 좀 너무 격하게 됐나요? 아무튼 근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진지하게 대꾸할 필요도 없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 상무 광명님 댓글만 소개할게요. 상무 광명님이 부정이라면 동수가 아니라 이기게 조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이비?
0: 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좀 대답 좀 해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1: 네, 파란대문님 39년 전 오늘 민주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했는데 이번 6.3 부실선거와 맞물려 뭔가 가슴이 답답한 아침입니다. 빠른 수사를 바라봅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6.3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구 북구갑이 지역구인 우재준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를 김부겸 민주당 후보의 인물론, 국민의힘의 책임론, 그리고 선거 캠페인 대결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했는데 이 분석을 하면서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이 대구 청년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김부겸 후보는 연설 대부분을 우리 아들, 딸들 일자리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만 했다. 그게 효과적으로 먹혔다. 그리고 대구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이 너무 많다는 이슈는 민주당에서 처음 발굴을 했다. 그 결과인지 2030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론이 굉장히 불었다. 라고 우재준 의원이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진단에 주목한 이유가 있는데요.
1: 네, 뭐죠?
0: 자, 이번 선거를 분석을 하면서 나온 주장 가운데 하나가 청년층의 보수화 영향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원호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원인으로 서울 지역 2030 청년층의 보수화를 꼽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분석은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세부 데이터를 기초로 한 것이었는데 출구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어떤 번 이제 그 지적은 이미 나왔고 따라서 이걸 근거로 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접근을 해봅시다. 이번 선거 이전에도 청년층의 보수화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그 되물어보는 건데요. 우재준 의원의 진단과 종합을 해보면 어떤 얘기가 성립이 될까요? 자, 표면적으로 비유하면 서울 지역 청년층은 보수화된 반면에 그러면 대구 지역 청년층은 진보화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비교를 하면. 그렇죠? 왜? 서울 지역 청년층은 민주당을 안 찍었고 대구 지역 청년층은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찍었다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자,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첫째, 청년층의 삶을 옥죄는 현실에 대한 불만. 여기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둘째, 그 정책의 집행주체에 대한 불만이다. 근데 이 정책의 집행주체가 서울 청년은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집권 여당인 민주당한테 물었고 대구 청년은 지역 여당인 국민의힘에 물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의 청년층은 대구 지역의 여당인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느라고 민주당 김부겸 후보 바람이 불었고 서울 지역은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다. 뭐 대충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면 2차 추론이 도출이 됩니다. 그 2차 추론이라는 게 뭐냐면 첫째, 청년층의 움직임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근본적인 사회 경제적인 이유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무슨 뭐 이유 없는 반항심으로 폄하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그렇다면 잘못됐다라는 진단에 도달을 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수화와 극우화를 좀 가려야 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책의 책임을 물어서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띠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정치 성향이 진보 정권에 대해 각을 세우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극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보수화일 뿐인 것이죠. 보수화와 극우화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데이지 님이 청년들에게 이념은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와 실용이 중요합니다.

0: 중요하지요라고 보내주셨고 권광유님은 청년층의 보수화가 아니고 개성이 뚜렷한 거 아닐까요라고 보내주셨고 인디고님은 기득권에 대한 반골 기질을 발휘했던 거 아닐까요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 목할 뉴스는요.
1: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돼서 어제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의 출석은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혀야만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부른 건데 이 자리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처벌을 원한다고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기가 막히는데요.
0: 뭐라 그랬어요?
1: 자, 혐의가 인정되니까 검찰에서 기소한 것이고 내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네? 저희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란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대선이 끝난 뒤에도 해당 보도가 선거에 악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를 당 관계자들에게 들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뉴스타파의 보도를 직접 보지도 않고 처벌을 원한다고 말한 겁니다. 코미디 같은 말 아닙니까? 자, 코미디 같은 저 말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니까 검찰에서 기소한 것이겠지요라는 말인데요. 자기 친정인 검찰에 대한 거의 무한 신뢰. 뭐 이게 지금 느껴지는 건데 이렇게 정리하면 그러면 왜 검찰이 기소한 자신에 대한 어떤 기소권 왜 그렇게 그 맹렬하게 부정하고 인정을 안 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머릿속에 그것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죄를 주세요. 그 벌을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건 또 그렇게 반발합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0: 네.
1: 우리 상과 관련된 뉴스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됐습니다. 뭐 이게 법 제도가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이제 법과 제도를 바꿔 가겠다는 기본 방향을 이제 천명을 한 건데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족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 기본단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과 혈연 관계가 아니라도 함께 살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일이죠.
0: 네.
1: 이까 국가 데이터처 통계만 보더라도 비혼 커플 등 비친족 가구가 2015년 21만 가구에서 2024년 58만 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가족 개념을 그대로 고수를 하면 가족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사례가 너무 많다. 이걸 포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자. 이런 방향이죠. 그런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은 막혔었는데 이번에 재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밝힌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녀의 성을 정할 때 아빠의 성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한 부성 우선주의 원칙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부모의 자녀. 지금 출생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출생등록이 안 된 외국인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는데 이걸 열어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출생등록을 안 해주면 지금 멀쩡히 출생해서 살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는 존재가 되면 유령이 돼버리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생등록길은 열어준다라는 거고 이걸 통해서 최소한의 인권보호와 필수 사회서비스는 보장을 하겠다. 이런 지금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향 제대로 잡았고 다만 또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의 벽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국방부가 어제 국방개혁 추진 방향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현역 군인 가운데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현재의 40%에서 63%로 확대하고 반대로 병사 비율은 60%에서 37%로 낮추겠다라는 방향성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상비 병력 수가 올해 초 기준으로 48만 명 안팎이었던 게 2040년에 가면은 37만 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바꾼다라는 건데요. 상비 예비군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조리나 시설과 같은 비전투 분야에서는 민간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 인력 부족을

0: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방향을 잡은 것 같고 현역병이 지금 병장 상등병, 1등병, 2등병 이렇게 4개 계급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3개 계급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잡았다고 합니다. 왜냐? 이 4개 계급은 36개월 복무 기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지금은 복무 기간이 딱 절반, 18개월이거든요. 그래서 4계급이 아니라 3계급으로 줄이고 반면에 부사관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상사와 원사 사이에 새로운 계급을 하나 더 만들어서 5계급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직업군인 수를 늘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선택적 모병제를 일부 도입을 해서 일부 분야에 모병 방식을 결합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한다. 이런 큰 방향성을 국방부가 잡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JB타임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8: 우리 역사 속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하는 사람.
9: 예.
8: 어떤 사람이 있죠?
9: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8: 이런 놀라울 수가.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위인들이 했던 모든 일을 다 모아도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좌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승만이를 싫어합니다. 이승만만 아니었으면은 완전히 김일성의 나라 공산당으로 이렇게 통일되는 건데, 이승만 죽일 놈, 그리고 미군, 야 미군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다 공산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승만과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좌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0: 네, 어제 6분 집중에서 전해드린 바 있죠. 부산 세계로 교회가 만든 세계로 우남 기독 아카데미 입학식 현장 음성과 손현보 목사의 목소리인데요. 자, 어제 이 방송에 나간 다음에 미인가 신설에 대한 당국의 대처는 무엇이냐라는 청취자들의 물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교육청의 김석준 교육감 연결해서 그 대답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11: 예, 반갑습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좀 그 관련 질문 드리기 전에, 사상 최초로 사선 교육감이 되신 겁니다. 이번에 당선되셔가지고.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11: 예, 뭐 얼떨결에 된 것 같습니다.
10: 너무 겸양의 말씀 아니실까요? 사선이 처음이죠, 지금 교육감 사선이?

0: 그렇습니다. 예.
1: 비결이 뭘까요?
0: 예, 뭐 일단 저는 교육감으로 재임하면서도 진보 교육감도 아니고 보수 교육감도 아닌 부산 교육감이다라는 생각으로 오직 우리 아이들만 보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무상교육 실현했고요.
1: 네.
0: 또 바닥이든 우리 부산교육 청년도를 단기간 내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도 있고 또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이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 혼합 수업이 가능한 브랜디드 러닝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게 IT 교육을 위한 기반이 이제 착실히 만들어진 셈인데요. 이런 뭐 저희 노력이나 성과들을 우리 시민들이 잘 평가해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그럼 이제 또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새 임기에서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걸까요?
0: 예, 일단 뭐 지난 9년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점진적 개혁을 통해서 우리 부산 교육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는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 4선 임기 동안에는 첫째로 그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간 중심의 미래 교육 그리고 아이들 학력과 마음 건강까지 함께 키우는 맞춤 교육 그리고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 교육 또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 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 교육 이렇게 다섯 가지를 공약했는데 이걸 다 실현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 세계로 운함 기독 아카데미 관련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
1: 일단 이곳에서 저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좀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0: 오늘 아침에 그 좀 전에 녹화된 것 듣고 상당히 쇼크를 받았고요.
1: 네.
0: 뭐 이런 그 기독 아카데미에서 뭐라고 할까요? 편법적인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저 정도일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초중등 교육법상으로 학교를 설립하려면 교육청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지금 세계로 운함 기독 아카데미는 대안학교라든지 뭐 대안교육시설이라든지 학원 이런 제도권 내에 기관으로 전혀 인가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그 바로 거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0: 예, 예.
1: 지금 이 아카데미에 다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끝나고 뭐 오후에 이렇게 수업을 듣고 이러는 게 아니라
0: 그렇습니다.
1: 학교를 아예 안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럼 여기만 지금 다니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잖아요. 학교를 안 보내면 지금 이게 그 법률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분 집중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100만 원을 이제 학부모에게 부과했다라는 사실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일단 뭐 현실적으로 학부모가 자녀들을 의무교육에 응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홈스쿨링이나 대안교육에 이렇게 보낼 경우에 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사안마다 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그러면 저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낼 방법은 없는 겁니까?
0: 일단은 이 지금 이 세계로 운함 기독 아카데미에 대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정 조치를 계속 요구를 하는데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고 또 고발 수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위반 사실을 고시하고 지금 저희들이 다시 그 위반 사항 조치 계획을 그 마련해서 시정 요구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시설 폐쇄나 고소고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1: 고소고발이라고 한다면 어떤 법률에 기초해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0: 일단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기 때문에요. 그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고발하고 수사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자녀를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보내지 않은 학부모가 아니라 이들을 수용해서 가르치는 이 미인과 교육

0: 의혹 시설을 운영하는 쪽도 초중등 교육법 위반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1: 그렇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아마 법적인 조치를 가하게 돼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예.
0: 그다음에 지금 이 여기서 지난해 7월에
1: 예,
0: 이 부산시 교육청에 설립 계획서를 제출했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1: 예, 예.
0: 그때 부적합 판정을 했던 이유는 이 우남이라고 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 이제 그 호가 이제 여기 들어간 이 문제 정치적 중립성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혹시 좀 교육감님 이게 경위 파악이 좀 되셨나요? 이 전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1: 네, 뭐 우남이 들어가서 그런 거라기보다
0: 네.
1: 이 아카데미의 경우에 교육 과정이나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그 조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0: 네.
1: 부적절하다고 해서
0: 음흠.
1: 예컨대 뭐 학생 모집 문제라든지 교원 구성 문제, 교육 과정 문제, 또 학기제 운영 문제, 또 아까 말씀대로 전일제 운영하는 것 등등해서
0: 네, 네.
1: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시해서
0: 예.
1: 그 통보를 했고
0: 예.
1: 그래서 시정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요.
0: 예, 예.
1: 아직 일단 그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그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두 차례 정도 시정 요구를 했는데
0: 네.
1: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0: 네.
1: 말씀드렸던 대로 그 법에 따라서
0: 네.
1: 그 폐쇄 명령을 하거나 또는 이 규정에도 엄격하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0: 네.
1: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런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0: 네네.
1: 그 그런 법에 따라서 그 수사 의뢰하고 할 생각입니다. 예.
0: 지금 그 저희 취재 결과를 보면은 이름을 바꿔서 다시 인가 신청을 냈다라는 거거든요. 우남이라고 하는 걸 빼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지금 이거에 대한 교육청 판단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1: 지금 그 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요.
0: 예.
1: 이름만 바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이나 전일제 운영, 교원 구성, 뭐 교육과정과 시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볼 때
0: 네.
1: 그 표방하는 이름만 바꿨다고 뭐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부적합 판정을 다시 내릴 가능성이 뭐 높다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봐야겠네요.
1: 그런데 예, 예, 예.
0: 사실 저희가 이 문제에 주목했던 계기가 미국 국무부 관계자 등이 며칠 전에 소년보 목사를 찾아가서 면담을 했고
1: 예, 예.
0: 이 자리에서 뭐 한국의 인권이나 종교의 자유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한교육기관 그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로 이 문제도 논의가 됐다라는 보도가 계기가 됐었거든요.
1: 예, 예.
0: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 국무부 관계자 등이 혹시 부산시 교육청으로 찾아와서 어떻게 된 거냐? 문의를 한다든지 알아보는 이런 혹시 과정이 있었습니까?
1: 그 보도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0: 네.
1: 저는 뭐 선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0: 네.
1: 6월 4일부터 이제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0: 네.
1: 적어도 4일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고 그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뭐 저기 소년보 목사를 만났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부산시 교육청 찾아왔는지도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되신 거죠, 그러면?
1: 네,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보고를 했을 건데
0: 네네네.
1: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0: 그래요?
1: 예.
0: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로서
1: 예.
0: 초등학생과 뭐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런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1: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0: 예, 예.
1: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리고 그런 것은 무엇보다도 그 학계의 어떤 이미 그 평가 이런 것들을 존중해야 되는데요.
0: 네.
1: 지금 이제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아이들한테 그야말로 이 세뇌하듯이
0: 네.
1: 가르치는 이거는 교육자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1: 예.
0: 근데 자신의 자녀를 저런 곳에 지금 보낸 부모들 같은 게 어떻게 이제 그 신도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물론 현재로서는 추정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1: 저도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예.
1: 그래서 만약에 부모들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이 되고 있는지를 아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계속 보내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사실 학부모 설득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교육청 차원에서?
1: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0: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0: 이거는 지금 그 이 그 미인과 교육기관 범위를 넘어서서 근데 맥락상으로는 리박스쿨 문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이제 맥락상으로 연결되는 좀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좀 경도된 역사관이나 정치관을 좀 심어주려고 하는 그 시도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예.
0: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부산교육청의 입장 일단 시정 권고를 다시 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시설 폐쇄 명령을 할 수가 있고
1: 그렇습니다.
0: 또 한편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문제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
1: 예.
0: 이런 거로 이제 그 정리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1: 예, 그렇게 지금 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그 소년부 목사가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이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게 올해 1월인데 이 유죄 내용을 보니까 바로 교육감님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이들에게 투표하면 안 된다는 독려 이 혐의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당사자로서 어떤 말씀 주실지 좀 궁금하긴 한데 교육감님을 상대로 이렇게 했던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1: 예, 일단 그 이번 선거라기보다 앞서 재선거할 때 그 선거 직전에 주말에 기습적으로 시내 전체에 플랜카드 걸고 뭐 했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찍으면 안 된다 이런 뭐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뭐 그건 선거법 위반으로 아마 저 제재를 받았던 것 같고요.
0: 네네.
1: 뭐 그 저를 걸어서 그렇다기보다 어쨌든 그 이 교육기관의 경우에 최소한의 어떤 공공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을 지켜야 하는데
0: 네네네.
1: 그 선을 많이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며칠 전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모시고 드렸던 질문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학교에서 학교가 교실이 극우 혐오 놀이의 어떤 전파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1: 그건 정말 학교에서 아프게 반성 좀 성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안에서 정말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혹시 뭐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은 좀 강구를 하고 계실까요?
1: 일단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의미를 잘 모른 채 놀이 삼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그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1: 예, 고맙습니다.
0: 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시위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대상으로 중국인이다, 공안이다라는 조롱이 이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그래서 8일날 입장문을 냈는데요. 의혹이 제기됐던 모든 사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들은 대한민국의 경찰관이 맞고 억측이나 경찰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자제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조롱이나 혐오, 조리돌림은 온라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의 가족까지 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한 경찰관의 배우자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까지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 사태에 휘말린 경찰관의 가족을 통해서 실태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0: 아니 왜 우리 경찰을 두고 뭐 중국 공안 이렇게 얘기를 해요?
4: 그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데요. 그러니까 우선 이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족이 소셜미디어에서 우연히 영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0: 네.
4: 이게 지난주 내내 좀 온라인 곳곳에서 공유가 됐던 영상인데 시민들에게 체포된 위장 경찰 같은 제목을 달고 공유가 되던 영상입니다.
0: 네.
4: 그 영상에서 이제 바닥에 앉아 있는 경찰관 한 명을 참가자 수십 명이 둘러싸고 경찰 사칭이다, 중국인이다, 그러니까 또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붓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영상 속 경찰관이 남편이었던 거죠.
0: 부인이 발견한 거예요, 이 영상을?
4: 네, 부인이 발견한 건데요. 상황을 돌아보니까 해당 경찰관이 당시 참가자들로부터 신분증을 보여달라, 공무원증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고 해당 경찰관은 최근에 서울청으로 소속을 옮겼기 때문에 공무원증 그 재발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0: 요 설명이 좀 통하지 않았고요. 순식간에 경찰 사칭이다라는 조롱이 좀 거세지면서 이 조리돌림이 40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겨우 현장을 빠져나가는 도중까지 이제 참가자들이 쫓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 도망간 누구냐고?
2: 신분증 신분증
1: 도망간이
3: 경찰이야.
1: 뭐야 총이에요?
4: 하청.
1: 하청이야.
5: 야, 계속 뭐 지금 신호 캐는 거네요, 그러니까.
0: 네. 근데 이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정말 단적인 예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이 동료 경찰관이 타청, 타 경찰청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참가자들이 이걸 하청으로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청 경찰이 있다고 중국인이네라는 식으로 전개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런 해당 부분만 편집을 해서 영상이 이제 온라인에서 재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송파에 중국계로 의심되는 신원 불명의 경찰복 남성이 등장했다라든가 경찰 조직에 하청이 있다. 태무 경찰 같은 제목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5: 그런데 하청이 왜 또 중국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0: 누군가의 용역을 받고 나온 사람일 거다라는 억측인 거죠.
5: 예. 그럼 비약이죠. 완전히 비약. 예. 네.
0: 그래서 해당 경찰관의 얼굴도 또 다각도로 촬영이 된 영상이 또 수십 개가 퍼지면서 보다 못한 배우자가 그 영상을 올린 게시자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가서 댓글을 남기면서 내 남편은 경찰관이 맞고 영상을 좀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배우자한테 또다시 온라인에서 공격이 가 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배우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 내 남편이라고 밝히면 사실 저는 끝날 줄 알았거든요. 지우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이제 저한테 와서 집요하게 증명을 요청하더라고요. 경찰이면 다 네 남편이야? 제복 패티시 있냐? 네. 계속 도를 넘고 이제 조롱하고 저한테 1대1로 온갖 쌍욕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안 되겠다.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증거 수집 다 하고 정리 다 하고 지금까지 157개 계정이고요. 그냥 이 문화 자체를 이 혐오와 조롱 문화를 없애버려야겠다라는 생각에 나서게 됐어요.
5: 그러니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이제 부인이 밝혔는데도 굴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0: 네. 일부 그 소수만 찾아와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그마저도 내가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랬으니 좀 봐달라라고 선처를 구하는 시기였고요. 대부분은 계정 삭제 이후에 잠적을 하고 조롱은 이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퍼진 가짜뉴스가 한 사람과 그 가족까지 어떻게 조롱을 대상으로 만드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서 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좀 체감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 배우자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6: 그렇게 다들 익명에 숨고 계정을 삭제하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사실이라고 믿는데 왜 도망가지? 왜 당당하지 못하지? 아 결국 이들도 사실이 아닌 걸 인지하고 있구나. 그냥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필요한 인간들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남편 거 체증하다 보니까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염색을 했다는 이유로 풍채가 좀 있다는 이유로 중국 경찰 이거 하시더라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들도 분명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가족분들 마음을 너무 제가 제일 잘 아니까.
5: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공권력을 조롱하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또 경찰관의 가족에게까지 성희롱성 발언과 욕설을 쏟아내는 일들이 이제 지금 며칠째 계속 일부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좀 당연하게 자행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제재는 전혀 가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그런데 지금 전해주신 내용이 좀 심각성 있는 게 중국인이 한국 경찰로 위장했다도 아니고 중국 경찰이 한국 경찰로 위장했다라는 거잖아요.
0: 네.
5: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중국의 어떤 대한민국 침투가 결국 중국 국가 권력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5: 그러니까 한번. 중국 경찰이 국내에 스며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의 사고 구조에서는.
0: 네.
5: 좀 심각하네요.
0: 심각하죠. 응? 그리고 지금 뭐 일부 그 중학생 핸드볼 선수나 일반 시민들이나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까지 다 이런 식으로 포위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5: 네.
0: 그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경찰관까지도 이제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5: 멀쩡히 우리나라 경찰복 입고 있는데도 그렇게 지금 간주를 하고 조리돌림을 했다?
0: 네.
5: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대한민국 지도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빈 곳이 있습니다. 강원 양구에서 경북 영천까지 고속도로 하나 없던 소외된 시간들. 국토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열리는 새로운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강원 양구와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 그리고 경북 봉화 영양, 청송 영천시가 함께 만드는 편리한 내일. 꿈과 행복을 잇는 길,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 협의회.
6: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7: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연민주 리포터.
8: 네, 중부지방은 하늘빛 흐린 곳이 많습니다. 저녁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5에서 30mm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과 강릉 25도로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맑겠는데요. 때문에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으니까 강한 햇볕 잘 피하시고요. 낮 기온은 전주와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고요. 주말로 갈수록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네,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즐기고 맛보는 유기농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광주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선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체험 부스와 유기농 먹거리, 초청 가수 공연, 가족이 함께하는 유기농 장학 퀴즈까지. 건강한 먹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 2026 제4회 유기농 데이 6월 13일 토요일 남학중앙공원에서 만나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선관위 개혁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배준영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1: 네,
2: 배준영 의원입니다.
1: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의 핵심 내용이 어떤 거였죠?
2: 지금 그 선관위가 가장 비판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건데요.
1: 그렇죠.
2: 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매년 받는데,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255개 시군구 그 선관위는 국정감사를 받지 않아요.
1: 예, 예.
2: 그래서 이번에도 그 서울선관위하고 중앙선관위하고 이 투개표 중단 관련해서 핑퐁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1: 네네.
2: 그래서 뭐 소쿠리 투표라든지 채용 비리라든지 이번 사태라든지 사실 그 지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네.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재위나 교육이 하다 보면은 무슨 지방의 한국은행 본부라든지 그 뭐 인천 뭐 서울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현장을 다 보고 국정감사를 하는데 중앙선관위만 빠져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 지방선관위도 국정감사를 받을 수 있게 이 국회법을 바꿔서
1: 예.
2: 내년 가을에 그 행정안전위

0: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현장을 가서
1: 네.
0: 현장을 보고 이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촉구한다는 게 그 핵심입니다.
1: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 이해하기 위한 이제 기초는 선관위 네. 사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좀 먼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큰 틀과 방향은 제시를 하지만 실질적 선거 사무는 지역선관위에서 알아서 다 한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0: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255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 그 인쇄되는 매수를 다 정했다고 그러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잠실인가요? 강남 같은 데는 50% 넘게 하고 옹진 같은 데는 100% 하고 그러는데 글쎄 이제 중앙하고 지역하고 업무 분담이 있고 또 그 권한과 책임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 다른 아까 말씀드린 뭐 국세청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다 지방을 현장까지 가서 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1: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제 국회가 이제 감사를 좀 할 수 있게 하자 이 얘기인 거죠. 취지는.
0: 그렇죠. 매년 지방에 가서
1: 예.
0: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실히 봐야지 맨날 그 과천이나 국회에서 중앙선관위만 그 변종만 울리다가 혼내주고 예. 끝내는 게 아니고
1: 예.
0: 이것을 제도화해서
1: 예.
0: 이제 하면은 이런 뭐 착오가 없을 거다 이런
1: 아무래도
0: 기대에서 합니다.
1: 지역 선관위 이제 국회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뭐 신경을 좀 많이 쓰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또 이제 기대 효과도 좀 있겠네요 그러면
0: 네 그렇습니다.
1: 그래요? 근데 이 네. 국회법 개정은 언제 발의하셨어요?
0: 작년 3월에 발의했으니까 좀 꽤 됐죠.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서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했으면은. 작년에 통과가 돼서
1: 네.
0: 또 지방선관위에 A부터 Z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뭐 투개표 상황이라든지 선거 전반적인 관리라든지 저희가 미리 점검을 하고 했으면은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좀 그런 기대도 좀 해보는데요.
1: 그럼 이게 지금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처리가 안 된 게 민주당 책임이다 이 말씀이실까요? 정리를 하면?
0: 그래서 전 다수당이 좀 의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행안위도 1년을 해보고 그 중앙선관위도 여러 가지 현안 질의라든지 국정감사를 해봤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뭐 개혁안은 발의하고 상임위에 계류하고 그리고 이제 뭉개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1: 예.
0: 그러면은 여야가 손을 맞잡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맞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2월인가요? 개헌의 관문이라고 하는 국민투표법은 그 민주당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정강석화 같이 그냥 단독으로 처리했단 말이죠.
1: 네네.
0: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방시도 선관위 국정감사 도입 같은 거는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1: 네네네.
0: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뭐 특별감사관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 법관이 겸임하면은 이게 잘 안 되니까 금지해야 된다.
1: 네.
0: 또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거를 다 저희가 내세웠는데
1: 네.
0: 민주당에서 그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모 의원님이 법을 내셨는데 감사원법인데 그 감사원의 증거 감찰을 선관위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뭐 법안도 내시고 저희가 특별감사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그러니까 모기를 잡는데 무슨 대창을 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민주당에서
1: 그래요.
0: 그래서 이거는
1: 네.
0: 좀 여야를 떠나갖고 좀 발본색원 하는 입장에서 같이 나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게요. 근데 좀 그 다른 관점에서 보면
0: 네.
1: 선관위의 업무는 선거 관리고
0: 네.
1: 선거 행위의 주체 가운데 하나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인데
0: 네. 네.
1: 이제 그 정치인들이 모이는 게 국회고 그래서
0: 네.
1: 국회가 선관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를 명목으로 또 과도하게 개입해 들어가서 하면은 선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혹시 근본적 문제의식이 좀 작동이 된 것으로 볼 여지는 어떻게 보세요?
0: 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1: 네.
0: 뭐 그 취지대로라면은 저희가 선관위를 국정감사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1: 중선이 같은 중앙 선관위
0: 네,
1: 같은
0: 네,
1: 경우도.
0: 네,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0: 네, 네.
1: 선관위 조직 안에 상설 감사 조직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조직 내부에서 자정을 하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예. 자정이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이제 국정조사를 한다, 특검을 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예, 예.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직무감찰을 사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법원에서 직무감찰은 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그게 무용지물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잘 반영해서 하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겠다는 거는 하는데 그게 강제성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휴가를 좀 너무 많이 쓴다기보다는 예, 예. 좀 이렇게 부당하게 쓴다든지
1: 선거 있는 해에 간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0: 네, 네, 뭐 그런다든지 그 가족 뭐 회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그런 채용을 한다든지 그때 감염병 사고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소쿠리에 담아갖고 그것을 전달해갖고 투표함에 넣는다든지 아 정말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재선거를 외치는 2030들이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는 그 목소리를 가벼이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오늘 60항쟁이 있는 날인데 12개 그 대학교 학생회에서 시국선언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0: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 입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치색을 다 빼서라도 다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 지금 그 선관위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0: 네.
1: 이거를 아예 이제 그걸 배제를 하고 상근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목소리가 나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인천에서 한 세 군데인가 투표용지가 부족해 갖고 이제 투표가 지연돼서 국민의힘 인천시당의 여러 위원장들이 밤 12시가 넘어서 인천시 선관위를 찾아갔는데
1: 네.
0: 그 선관위원장님이 법관이시죠. 못 만났답니다. 퇴근을 하신 모양인데
1: 네.
0: 이게 법관이 사실은 이 선관위 업무에 정통하지 않고 잠시 머물러 가다 보니까 조직 장악이 안 됩니다.
1: 네, 네, 네. 네,
0: 그리고 실질적인 업무는 그 사무총장하고 상임 선관위원이 다 하고 그러는데,
1: 네.
0: 우리 공정관리위원회라든지, 뭐, 그, 노동위원회라든지 다 상근하는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근데 이제 법관으로, 중앙선관위라든지 선관위 위원장을 하게 되면은, 바람막이 역할은 하면서, 이제 정작 업무는 안 챙기니까,
1: 네.
0: 사실 선관위 직원들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엉뚱하고 좀 나태한 사람한테는, 참 더없이 클 수 있는 그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리거든요.
1: 예, 이제 뭐 네, 속된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안 하겠고 아무튼 예, 어떤 취지의 네네. 말씀인 줄 알겠는데, 근데 참 이것도 난감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0: 네.
1: 대법관이 겸임하도록 한 배경에는
0: 네.
1: 선관위 업무의 특성상 이제 직접적 이해 관계자가 정당들이다 보니까
0: 네.
1: 그러면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여야 공이 모두 중립적이라고 평가받는 합의된 인물이 아니고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0: 네.
1: 그럼 만약에 그래서 대법관이 겸임하도록 한 것 같다라는 주장도 가능한데요.
0: 네.
1: 만약에 그걸 배제하면 여야가 정말로 모두 동의할 수 있는
0: 네.
1: 합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이렇게 그 선출 내지 임명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0: 여야 합의로 그 공직 후보자를 선출한 예는 제가 지금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1: 예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여야가 이제 의석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밀리기도 하고 조금 뭐 그런 예는 있는데
1: 예.
0: 법관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이해관계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배척 사유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선거법 관련해 갖고 이제 소송이 나면은 그 재판을 누가 합니까?
1: 법원에서
0: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데 법원의 그 최고 책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대법관이고 그런데 자기들이 그 이제 문제 삼아 갖고 수사 고발하고 이런 것을 중앙선관위 자기가 말하자면 신고하고 자기가 판단한다.
1: 예, 예, 예.
0: 이런 시스템이 되고 말거든요.
1: 그런 면도 그러니까, 있죠. 예, 예.
0: 네,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0: 대법관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거는 예.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네.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 특검을 하자라고 네. 하는 데는 여야가 좀 공통분모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특검을 만약에 가동을 하면 특검 추천권이 네. 지금 국민의힘 안을 보면 그 여당 추천권은 지금 빼버린 건가요?
0: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네. 잠깐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면 폴리뉴스 한길 리서치 이 대통령 지지율이 48.2%라고 해서 데드크로스가 됐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두 달 사이 11.7% 하락했는데 네. 이 교차 분석 결과 이 선관위 신뢰도와 대통령 국정평가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됐고 이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 하락이 단순히 특정 기관에 대한 평가를 넘어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과 연결돼 있음을 시사한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그 선관위 위원이 9명이지만은 대통령 그리고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이 각각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 여권 기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위철한 지금 그 선거관리위원장 대행이시죠. 이분도 네.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 윤리심판 위원장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특검이라는 게 사실 법 취지가 권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중립적인 특검이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목상은 독립기관인 것처럼 돼 있지만은 사실상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어떤 그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여당이 아닌 제일 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야지.
1: 네, 알겠습니다.
0: 백혜련 의원 민주당 안은 보니까 각 세당에서 여야에서 다 한 번씩 했는데 그러면은 정부 여당한테 유리한 대통령한테 유리한 사람을 해버리죠. 알겠습니다. 그럼 특검 하나만 합니다.
1: 네. 이거는 먼저 또 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또 그게 좀 대별된다는 점만 확인을 하고 네. 인터뷰 좀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었고요. 조금 전에 배준영 의원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이게 폴리뉴스와 KNA25가 한길 리서치 의뢰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6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3,624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북중미 월드컵이 내일 개막을 하죠. 우리 대표팀 첫 경기는 모레 있게 되는데요. 김병지 강원FC 대표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지금 월드컵이 코앞인데 이전 월드컵에 비해서는 별로 국내 분위기가 좀 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축구인으로서 좀 아쉽지 않으세요?
3: 네, 그러네요. 저희들은 2002년도에 그 영광대에 있는 모습들과 그때와 비교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가지는데
1: 네.
3: 예전만큼의 열기와 관심이 없어서 선배로서 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쉽지만
1: 네.
3: 첫 경기가 이제 곧 열리잖아요. 그때 국민들께 기쁜 소식 전해주고
1: 네.
3: 2002년도 그 좋았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이게 좀 아마 좀 열기가 이전만 못한 데에는 사실 중계권 갈등의 여파 좀 이것도 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3: 뭐 그렇죠. 예전과 다르게 지금 이제 몇몇 방송국에서만 이제 중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네. 모든 국민들이
1: 네.
3: 많은 시청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채널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은 가져봅니다.
1: 그러게요. 또 우리 대표팀이 또 뭐 선전을 하면 또 이제 관심이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네. 우리 대표팀 전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3: 지금 이제 4개국이 이제 조로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1: 네.
3: 뭐 멕시코 그다음에 대한민국 이제 체코 남아공인데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피파 순위를 놓고 보자면 멕시코는 10위권이고
1: 네.
3: 대한민국은 20위권,
1: 네.
3: 체코는 40위권, 그다음에 남아공 60위권이니까 60위권이니까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1, 2위를 다툴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뭐 최소 2위 뭐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대표님?
3: 아, 그렇게 해야죠.
1: 첫 경기가 지금 체코전이잖아요, 모레.
3: 네, 네, 맞습니다.
1: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0: 첫 경기에 대해 성점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네. 그 성점을 얻기 위해서는 체코에 대한 뭐 대비나 이런 것들은 잘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철저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1: 네.
0: 체코는 일단 키가 크고요.
1: 네.
0: 그다음

0: 뭐 그러다 보면 그 찬스 속에서 또 이제 득점이 나오는 거니까. 네. 승리에 대한 공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도 그 방송 진행자가 횡포를 부려서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면 경기 네. 결과를 몇 대 몇으로 예상하십니까?
0: 저는 2대 0으로 대한민국 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아, 꼭 실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1: 멕시코나 남아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전력을?
0: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멕시코는 비겼으면 좋겠고요. 남아공은 필승을 해야 되는 건데 체코전의 승리 이후에 네. 승리를 한다면 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체코전이 중요하고 체코전 결과에 따라서 멕시코와 남아공에 대한 뭐 전력이나 또 선수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또 멘탈적인 부분들도 네. 함께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사실 뭐 저는 좀 문외한 얘기는 합니다만 홍명보 감독의 전술을 듣고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전술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 3백에 네. 대한 어떤 문제점 그리고 베스트 11 라인업이 왜 아직 정해지지 않았냐라는 네. 얘기들인데 뭐 감독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수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아마도 베스트 11에 대한 그림들은 그려져 있을 거예요.
1: 머릿속에는.
0: 그렇지만 네, 전력 노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험이나 또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는 있고요.
1: 네.
0: 그 스리백은 아마 그 상대 팀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플랜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 지금은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경기하다 보면 또 이제 스코어에 따라서 공격에 집중해야 될 때가 또 나와요. 그렇다면 포백으로의 전환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뭐 대비가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죠?
0: 네. 네.
1: 근데 이번부터 좀 달라지는 게 참가국이 48개 나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럼 과거하고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달라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0: 쉽게 얘기하자면 저희들이 리그에서 1차 관문이 이제 16강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16강 결정이 내고 이제 그 뭐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팀들이 있어요. 지금은 48개국에서 이제 그 1, 2위가 들어가고 이제 3위가
1: 네.
0: 이제 와일드카드로서 이제 들어가는 팀들이 또 많아져요.
1: 네.
0: 그래서 16강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선 통과도 해야 되고 토너먼트를 또 한 경기 더 이겨야 되는 경우의 수가 나와야 돼요. 네,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팀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참가국들이 늘어나면서 FIFA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마 그러니까 무조건 2위는 그러니까 따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네, 심플하게.
0: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토너먼트에서 붙는 팀들이
1: 예.
0: 객관적인 전력 평가에서 2위 팀들하고 붙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조 1위면 더 좋겠지만
1: 예.
0: 조 3위가 된다라면 예상하는 팀들은 뭐 벨기에나 독일이나 이런 팀들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1: 예.
0: 16강 올라가기가 상대 팀에 따라서 전력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래도 우리 독일 한번 이겼잖아요.
0: 네, 토너먼트는 모릅니다. 네, 결과는.
1: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렇게 방심하면 큰일인 거죠, 그죠?
0: 네, 확률적으로 이제 어렵다라는 것이지.
1: 그렇죠.
0: 이기지 네. 못할 팀들은 없습니다.
1: 그렇죠. 이 고지대 변수는 어떻게 우리 선수들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보세요?
0: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 분들은 경험하지 못하면
1: 네.
0: 뭐 큰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고지대에서 훈련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1: 어느 정도 힘들어요?
0: 뛴다라고 생각했을 때 보통 때보다 한 1.5배, 2배는 처음에 적응하기 전에 힘든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그 볼의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공의 회전이 줄어들면서 무회전이 많아집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공기저항이 적으니까.
0: 네, 그렇게 되고
1: 예.
0: 공이 생각보다 많이 날아가고요.
1: 네.
0: 근데 적응되어 있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는 뭐냐면
1: 예.
0: 체력적인 집중적인 문제도 있는 거지만
1: 예.
0: 축구라는 것은 볼을 가지고 세밀한 패스나 킥이나 슈팅으로 마무리가 되는 운동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 공에 대한 적응도 네, 잘 못하면 내가 원하는 플레이를 못할 수 있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1: 그래요. 지금 우리 대표팀 구성본 뭐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뭐 이런 아주 뭐 이미 스타. 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새롭게 떠오를 스타 누구를 주목을 하세요, 대표님은?
0: 오영규.
1: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0: 오영규 선수는 근래 이제 터키로 팀을 이적하면서
1: 네.
0: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
1: 네.

0: 지난 월드컵에서는 백넘버가 없는 그 보조 선수로 이제 들어갔던 경험이 있어요.
1: 그렇죠.
0: 근데 근래 이제 득점에 있어서 제일 많은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 네. 결국은 축구는 이제 골이 나와야만 그 선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잖아요.
1: 네네네. 네,
0: 득점 후보군에 있어서 제일 강력한 가능성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1: 네.
0: 뭐 나머지 선수들 좋은 선수들 많이 있지만 반짝 스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선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계신 강원 FC 소속의 이기혁 선수도 있는데 왜 이기혁 선수를 안 꼽으셨어요?
0: 아, 이기혁 선수는 이제 수비수잖아요.
1: 네.
0: 골에 대한 그런 것들은 뭐 어쨌든 뭐 수비가 확률이 떨어지지만 바라건대 이제 이기혁 선수가 첫 월드컵 경험에
1: 예.
0: 첫 경기 뛰므로서
1: 예.
0: 그 역할을 잘하고 근래 반짝 그 발탁으로 해서 뭐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1: 예.
0: 또 두 경기 근래 친선 경기를 봤을 때 반짝 활약으로 또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1: 예, 예.
0: 네.
1: 알겠습니다.
0: 월드컵에도 좋은 모습 보이기를 희망합니다.
1: 그러나 뭐 대표님 어떻게 월드컵 기간 내내 국내에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현지에 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0: 아, 현지에 갈 계획은 있습니다. 1차전 마치고 2차전, 3차전 네, 응원하러 갑니다.
1: 아, 응원하러 가시고 혹시 뭐 저희가 좀 그러니까 연결 부탁드리면 흔쾌히 좀 응해 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병지 강원FC 대표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5: 닥터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탄탄탄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0: 탄탄방수
1: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박항서입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뜨거웠던 붉은 물결 속에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지역도 세대도 생각의 차이도 잠시 내려놓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힘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6: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7: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8: 네, 오늘 새벽에 천둥 번개가 치던데요. 이 수도권과 강원 곳곳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산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김종배의 시선 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애플이 3년 만에 시리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를 겨우 뒤따라가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팀 쿡 CEO의 아쉬운 은퇴 무대가 된 애플의 신기술 발표회 소식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로봇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답니다. 게임 속의 가상세계를 만들던 그 기술이 피지컬 AI 로봇을 훈련시키는 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상품이 실제 주가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연문인지 이 소식도 좀 챙겨 들어보죠. 6월 10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라예진 기자 그리고 매일경제신문 오찬종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5: 예. 자, 애플 소식부터 들어보죠. 오찬종 기자님, 어제 애플이 인공지능 관련 신기술을 발표했다는데 어땠어요? 애플은 너희들은 인공지능 도대체 개발 안 해? 이제 이런 이야기 자꾸 듣기도 하고, 그래도 쟤들이 한 칼이 있으니까 뭐 하면 제대로 할 거야라는 기대도 있고.
7: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AI 지각생이라는 말도 있었고, 다른 한편은 그래도 애플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다라는 뭐 이런 말이
5: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7: 네,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예, 말이 그동안 양쪽이 다 있었는데, 어제가 사실상 그 분수령이 됐던 그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 무대가 어떤 거였냐면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왔던 팀 쿡의 은퇴 무대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본인들의 기술 개발 행사를 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팀 쿡 본인이 꿈꿔왔던 은퇴식은 아쉽지만 현재로서는 아니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신기술을 공개했는데요. 오히려 주가가 이 발표를 기점으로 이틀

0: 연속으로 현재까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WWDC 이 행사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행사입니다. 2008년에 앱스토어, 우리가 지금 다 앱 올리고 쓰고 있는 이 시대를 최초로 열었던 게 이 행사이기도 했고요. 2020년에는 최초의 애플 칩 M1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가깝게는 2023년에는 이 가상현실 기기죠. 비전 프로, 되게 비싼 기기. 이 기기를 선보이면서 전 세계 IT 패러다임을 그동안 바꿔온 그런 무대였습니다.
1: 매년 애플의 신기술 발표장인데
0: 그렇죠.
1: 이게
0: 거의 뭐 우주인들이 와서 발표한다 이런 소문까지 났던 그런 무대였는데, 하지만 올해 주인공 이 시리 AI는요 사실상 이 무대의 삼수생이에요. 그래서 조금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1: 예.
0: 2024년에 최초 발표 이후에 상용화가 계속해서 연기가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AI폰이 될 거라고 기대를 모았었던 아이폰 16이 사실상 빈 껍데기로 출시가 되면서 주가 하락을 하락을 계속해서 부추긴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애플이 드디어 3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리 AI가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도입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 네.
0: 핵심 기능이 뭐냐? 이 시리가 단순한 답변을 넘어서 내 스마트폰 속 앱들을 자유자재로 오가면서 정보를 이해하고 제어까지 해준다는 점입니다.
1: 무슨 앱 열어줘 하면 열어준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예를 들어서 그 더 맥락을 이해를 해서 제가 이진호 진행자께서 먹어보라고 추천해줬었던 그 디저트가 뭐였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시리가 이 제 메시지를 다 뒤져서 대화 내역을 보고 이 정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맞아. 그 케이크로 그러면 내일 우리 커피타임 메뉴판을 짜고 출연자들한테 안내도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출연자들한테 내일 무슨 메뉴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메일까지 보내주는 수준으로 진화를 한 겁니다.
1: 이게 없었다면 나와의 대화 내지는 어제 내가 어디다 메모해놨더라 하고 찾았어야 되는 건데 앱을 그렇죠. 열고.
0: 그렇죠. 그동안 재미나이 같은 경우는 그냥 물어보면 단순하게 검색해서 답변해주는 수준이었다면
1: 예.
0: 내 핸드폰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고 실제 작동까지 해준다라는 점은 의미가 있는데
1: 예.
0: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그렇게 대단한 기술로 들리시나요?
1: 아주 신기하지는 않고 네. 어떤 원리로 했겠구나를 우리가 그동안 인공지능을 많이 학습을 우리도 네. 해왔으니까.
0: 네. 사실 시장의 평가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미 이 제가 들고 있는 삼성 갤럭시도요 비슷한 기능을 해주고 있거든요.
1: 예.
0: 예. 경쟁사들이 이미 제공하는 기능을 따라잡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런 현지 평가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애플이 좀 주목받았던 부분은 굉장히 콧대가 높아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AI 개발에서 외부 기술을 공개적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점인데요. 애플은 최신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구글의 제미나이 기술을 활용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럼 애플은 뭘 했냐?
1: 네.
0: 애플도 이날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모델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 AFM을 공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글과 그리고 자체 모델 요 두 개를 하이브리드
1: 섞어서.
0: 방식으로 섞어서 가동을 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가벼운 질문이나 동작을 수행할 때는 자체 모델을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를 안 쓰고
1: 네.
0: 핸드폰, 애플폰 내에서 연산을 하게 하고요. 좀 무거운 추론을 할 때는 구글의 제미나이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속도나 보안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긴 그러니까 한데요.
1: 간단한 건 자체 개발한 애플 걸로 하고
0: 맞습니다.
1: 좀 복잡한 건 구글 거랑 연결해서 답을
0: 그렇죠.
1: 갖다 주고
0: 그렇죠. 좀 무거운 계산을 그렇게 한다는 건데
1: 네. 예.
0: 근데 사실 이 방식마저도 2년 전부터 삼성이 먼저 도입을 했던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새롭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러면 일단은 그래요. 뭐 그래도 새로운 기능이 더해졌다니까 아주 신기하지는 않지만 이런 거 이제 2년 전, 3년 전에 내놨으면 역시 애플이라고 박수 받았을 텐데.
0: 그렇겠죠.
1: 말씀하신 대로 뭐 다 한 번씩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은데.
0: 그렇지만
1: 아무튼 그 기능 들어 있는 거는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유용할 거는 같은데.
0: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그래도 애플 아이폰의 매니아들이 워낙 많으니까 도입이 되면 도움이 될 텐데
1: 네.
0: 한국에서 그렇다고 바로 쓸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능도 썩 신통치는 않은데 전 세계적으로 바로 도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이 시리 AI는요. 영어로만 우선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한글로 이용하기는 당장은 불가능하고요.
1: 어제 그 형이 추천해준 디저트 그게 뭐였지라고 물으면 그거를 영어로 시리한테 해야 영어 알아듣는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1: 영어 공부 앱이 되겠네요.
0: 일단 한번 번역을 거친 다음에 질문을 하면 될 것
1: 네.
0: 같고요.
1: 예.
0: 물론 연내 순차적으로 이제 다른 언어 모델도 도입은 한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이 영어로조차도 현재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애플은 EU와 중국은 초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근데 이 두 지역이 어떠냐?
1: 왜?
0: 애플 매출과 성장성 측면에서 가장 핵심 시장으로 꼽히는 것들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은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요.
1: 예.
0: 그리고 중국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보면 최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1: 근데 왜 거기는 뭐 영어로조차도 못하겠어요?
0: 그렇죠. 이 반쪽짜리 출시가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중국과 EU의 반독점 규제 때문입니다. EU 같은 경우는요,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AI 생태의 접근 권한을 경쟁 기업들한테도 어느 정도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콧대 높은 애플이 우리 보안을 훼손하지 않는 일부 범위에게만 생태계를 열겠다 이렇게 현지 당국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과도 정확하게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비슷한 종류의 갈등을 겪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애플 걸 좀 공개를 해라 싫다 뭐 이러면서 아직 그렇죠. 팽팽하게 협상하고 있다.
0: 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자꾸 또 접근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0: 맞습니다. PC방 회동이 굉장히 유명하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래픽 카드 잘 팔게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차원의 마케팅으로 오해를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당초에는 물론 애플 그 엔비디아와 우리 게임사의 관계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그리고 공급해주는 게임 콘텐츠를 공급해주는 그런 파트너 관계였습니다.
1: 실감나는 게임을 도와주는 그렇죠. 그 GPU 만드는 엔비디아.
0: 그렇죠. 그 게임이 잘 만들어지면은 GPU를 더 많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요. 근데 이게 로봇으로 대표된 일명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서 이 단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증거가 이 두 개 회사를 콕 집어서 만났는데 크래프톤과 NC가 최근 로봇으로 대표되는 피지컬 AI에 집중하는 곳들이라는 겁니다.
1: 이 피지컬 AI는 로봇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로봇이 왜 게임 중요하냐? 회사가 왜 로봇에 집중을
0: 그렇죠.
1: 해요?
0: 그렇죠. 이 피지컬 AI 하면 그동안 우리가 수혜 기업으로 꼽았던 게 로봇 회사나 자동차 회사들 이런 이 물리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아왔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이 게임사들이 K게임사들이 새로운 주요 수혜주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엔비디아는 아시다시피 이 로봇의 뇌가 24시간 동안 초고속으로 학습할 수 있는 이 슈퍼컴퓨터 훈련장을 만드는 걸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로봇이 훈련할 가상 세계가 현실과 만약에 전혀 딴판이면 이 연습 효과가 없겠죠. 근데 이 게임사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현실과 똑같은 3D 그래픽을 만들고 거기에 중력 같은 물리 법칙을 구현해온 장인들입니다.
1: 예.
0: 이들이 디지털 트윈 구축을 도와주면 훨씬 더 완벽하게 훈련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 때문에 엔비디아와 K게임사들의 연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로봇 개발하려면
0: 네.
1: 그 로봇한테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설거지를 수천 번씩 시켜야 되는데
0: 그렇죠.
1: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얻은 데이터를 로봇한테 입력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게임 회사가 설거지하는 환경을 가상현실로 만들어주면 실감나게 그럼 게임 그걸 가지고 로봇한테 학습시켜도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0: 그렇죠.
1: 아 우리가 직접 골프장 같은데 안 가고 그 뭡니까 그
0: 스크린 골프
1: 스크린 골프장 가서 연습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이제 로봇한테 시킬 거고
0: 그렇죠.
1: 그 실감나는 화면 만드는 걸 게임 회사가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네. 아이디어
0: 가장 잘한 전문가가 가까이 있었다 젠슨학 입장에서 그런 거죠.
1: 그러네요. 그거 실제로 돼요? 그렇게 한대요? 진짜로?
0: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들은 이 미래를 꿈꿔왔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이 조선이나 국방 현장에서 이미 실증을 마친 상태고요. 대표적으로 하나오션이랑 협력을 해서는 이 로봇이 현실에 나가기 전에 가상현실에서 용접도 해보고 장애물도 피하는 훈련을 하는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1: 예.
0: 현대 로템이랑은 국방용 로봇을 위한 시뮬레이터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게임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동안 우리 게임 산업이라는 게 게임 하나 대박 나면은 확 주가 좋아지고 망하면은 확 전체적으로 존폐가 힘들 정도로 어려워지고 그랬었는데
1: B2C여죠 전형적으로.
0: 그렇죠.
1: 예.
0: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엔비디아 협력을 하게 되면 산업용 시장에 들어가게 되는 B2B 중심의 수익 구조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같은 협력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 주가 변동성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실적 변동성도 줄어들 수 있고
0: 실적 예측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성공하게 된다면요.
1: 요즘 실적이 예측 가능해지면 멀티플이 늘어나고 막 그러던데.
0: 네.
1: 아, 게임 회사들도 또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라이징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삼성전자 레버리 2배 레버리지, SK하이닉스 뭐 2배 레버리지 이런 상품이 나와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좀 자꾸 고장이 나나 봐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2: 네,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한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가격이 예. 비정상적으로 매겨진 사안인데요.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한국투자신탁운영이 운영하는 ETF 에이스 SK 하이닉스 레버리지에서 이 같은 가격 기이 현상이 일어난 건데요. 이 현상은 지난 8일에 처음 일어났습니다. 그 여파가 그리고 어제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1: 무슨 일이었어요?
2: 네, 이 상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본주인 SK

0: 하이닉스 주가 수익률을 두 배로 추정하는 것이 정상인데 네. 지난 8일에는 SK 하이닉스 수익률과는 정반대의 종가를 낸 것입니다. 당시 SK 하이닉스는 7.68% 내린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거든요.
1: 7.68 곱하기 2 하면 대충 한 15점 얼마 나오니까 네, 그 맞습니다. 정도 하락을 하고 거래를 마감하면 됐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15에서 16% 정도가 떨어져야지만이 정상인 건데 문제의 에이스 SK 하이닉스 레버리지는 오히려 전날보다 49% 가량이 오른 것으로 네, 3만 원의 거래를 마친 건데요. 이날 이 상품을 제외한 SK 하이닉스 추종 레버리지 상품들은 모두 15에서 18% 가량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에이스 상품만 홀로 오른 것입니다. 홀로 기이한 가격으로 장을 마감을 하면서 에이스 상품은 ETF 시장 가격과 그리고 ETF가 담은 투자 대상 자산의 순 자산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괴리율이 85%를 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1: 괴리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ETF 가치와 거래되는 가격과의 차이.
0: 네, 맞습니다.
1: 이게 낮을수록 좋은데 85%나
0: 너무 높은 거죠. 네. 네, 이 여파는 어제까지 이어졌는데요. 비정상적으로 넓어진 괴리율을 좁히기 위해서 다시 가격 조정이 이뤄지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SK 하이닉스 주식이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에이스 SK 하이닉스 레버리지는 27% 하락한 가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1: 어제 종가에 이상 급등한 거를 다시 내려와야 되게 하니까 어제 종가 그 이상한 가격보다는 이만큼 내렸다.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어제 다른 SK 하이닉스 주식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른 레버리지 상품들은 더 많이 오른 30%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거든요. 결과적으로 에이스 SK 하이닉스 레버리지는 어제 가격 맞추기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2만 1,000원대로 다른 SK 하이닉스 추종 상품들과 가격을 얼추 맞춘 상황입니다.
1: 네, 아까 잠깐 설명해 주시면서 SK 하이닉스 추종 두 배 추종하는 다른 레버리지 상품들은
0: 네.
1: 대부분 잘 마감됐어요 하면서 15% 떨어진 애도 있고 18% 떨어진 애도 있고
0: 네.
1: 뭐 그냥 대충 그 근처에요라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0: 네.
1: 뭐야 똑같이 SK 하이닉스 두 배를 추종하는 건데 어떤 친구는 15% 올랐고 어떤 친구는 18% 올랐으면 이것도 조금 이상은 하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상품마다 약간 추종하는 방식도 다르고 뭐 보수도 다르고 수수료도 다르고 그래서
0: 네 시장 유동성
1: 차이가 좀 꽤 있나 봅니다 이게.
0: 네.
1: 어쨌든 그 친구들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 그 이상한 일이 벌어진 네. 여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0: 네, 문제는 유동성 공급자라고 부르는 LP의 부재 시간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요. ETF는 일반 주식과 달리 상품이 추종하는 순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의 가치와 ETF 상품의 가치 차이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즉 앞에서 말씀드린 괴리율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LP들이 매수, 매도, 호가를 조정하면서 안정적인 시장가를 제공을 합니다.
1: 리퀴디티 프로바
0: 네 맞습니다.
1: 그 옆에서 그러니까 우리 무슨 시위 같은 거 하면 경찰들이 양옆에 서가지고 이 밖으로 넘어오지 마세요 하듯이
0: 네.
1: 이 이상은 사지도 마시고 이 밑으로는 팔지도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호가를 받쳐놔서 그 안에서만 거래되게 유도한다는 거죠.
0: 맞습니다. 마치 이 상품에 대한 적정한 가격표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1: 예.
0: 그런데 LP가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동시호가 시간대입니다. 장 시작 전인 8시 30분부터 9시 그리고 장 마감 전인 오후 3시 20분부터 30분까지가 동시호가 네. 시간인데
1: 근데 사고가 그 동시호가 시간에 났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이때는 LP들이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적정 가격이 아닌 아주 높게 뛴 가격을 거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건데
1: 경찰 바리케이드 잠깐 사라지니까 시위대 중에 한 명이 중앙선 쪽으로 차도로 뛰어갔다는 얘긴데
0: 네 맞습니다.
1: 무슨 석사장에 계셨는지 몰라도
0: 3시 20분에서 30분 사이 이 가이드가 없는 시간에 활동이 없는 시간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대의 매도 주문이 나왔고 또 여기에 대량의 시장가 매수 주문이 나오면서
1: 하필이면 그때 누군가가 바보 같은 주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0: 맞습니다. 비정상적인 가격이 자동으로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1: 아 알아서 막아줄 줄 알고 그냥 대충 고가격에 저는 제 돈 있는 거 그냥 다 살래요 하고
0: 시장가 매수를 올린 거죠.
1: 그 가격이 얼마든지 아니라. 무조건 이만큼은 사야 돼요 하고 샀는데
0: 그렇죠. 네.
1: 그때 경찰 바리케이드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냥 확 비싼 가격에 사져버렸군요.
0: 맞습니다.
1: 근데 왜 조금 이따 퇴근하면 되는 걸 왜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좀 지키다가지 왜 막판 10분은 남겨놓고 먼저 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0: 네,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장 마감 전에는 동시호가가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1: 예.
0: 보통 장 마감 직전에는 주식 거래가 급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격 변동성

0: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투자자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주문을 하고 그리고 바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에 주문만 받고 그 시간대가 끝나면 단일가로 주문이 전체적으로 체결되는 동시효과가 진행이 됩니다.
1: 살 사람 팔 사람 다 한꺼번에 모아서 막판에 그냥 체결시킨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10분 동안 조용히 일단은 호가만 내세요 한 후에.
0: 네,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요.
1: 예, 예, 예.
0: ETF가 추종하는 본 주식 역시 동시효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본 주가의 순 가치를 따라서 시장의 안정성을 찾는 역할의 LP들이 실시간으로 본 주가의 가치를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간에는 최종 주문 가격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나오기 때문에 동시효과 때는 LP들의 역할이 발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반면 장이 열려있는 시간대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현황을 계속해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LP의 가격 방어가 가능하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시간으로 가격을 반영할 수 없는 동시효과가 있을 때에는 모두 이때까지도 LP가 책임지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호가, LP들의 호가 제출 의무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동시호가 때는 정확히 이 ETF가 얼마를 가리켜야 되는지 LP들도 잘 모르니까 그냥 일찍 퇴근해버린다는 거예요?
0: 그때는 이제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1: 그래도 보고 있으면 알 텐데. 아니 그러면 사고는 그럼 여기저기서 나야지. 다른 ETF는 그나마 그날 잘 착륙을 했다면서요.
0: 맞습니다.
1: 왜 여기만 활주로를 막 벗어났다는 얘기입니까?
0: 맞습니다.
1: 왜?
0: 말씀하신 것처럼 예. 동시효과의 LP들이 호가 제출이 의무가 없는 거는 다른 상품들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왜 자기만 일어났냐에 대해서 우연한 악재가 이 상품에만 한꺼번에 겹치면서 발생된 이례적인 사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다른 데도 LP들 이때 활동 안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0: 네.
1: 하필 우리 쪽 거래하는 분 중에 좀 큰 손이 갑자기 시장가로 매수 내시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0: 맞습니다.
1: 그런 설명이라는 거죠.
0: 네.
1: 뭔가 좀 대책은 세우긴 좀 세워야 되겠네요.
0: 네.
1: 뭐 어쩔 수 없는 건지는 몰라도.
0: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이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적출 처리까지 했습니다.
1: 네. 예,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0: 입니다.
1: 네, 오늘은 청취자 이현지 씨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연금계좌에 돈을 넣었는데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낼 세금이 뭐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에 보람없이 돈을 납입한 셈이 됐는데 그렇게 납입한 돈은 그냥 괜히 낸 돈이 되는 겁니까?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세금을 안 낸 저소득 근로자지만 세액공제를 받아서 공제액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세금이 0원으로 나와서 낸 세금 다 돌려받고 나니 세액공제고 뭐고 필요 없는 상황이 됐다면 낸 세금이 없으니까 세액공제 해줄 것도 없는 건데요. 그럼 좀 억울하고 아쉽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연말정산에서 못 써먹은 연금계좌 납입금이 혹시 있다면 이거는 뭐 올해나 내년에 납입한 걸로 간주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계좌에 돈을 세액공제 받으려고 넣었는데 세금 혜택을 못 받았다면 그 납입금은 그 이듬해 또는 인생 살아가시면서 아무 때나 올해 납입한 걸로 써먹을래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그 해에 납입한 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분 청취자 송민호 씨가 뉴스를 들으니까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고 있다라고 하던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환율이 올랐을 때 주식을 팔고 달러로 환전하면 좀 손해 아닙니까? 원화 가치가 낮을 때 굳이 그 가치가 낮아진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질문하신 대로 환율이 올랐을 때 주식을 팔고 나가면 외국인들은 환율이 낮았을 때보다 더 손해를 보는 건 맞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지금보다 그런데 더 오를까 봐 또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팔고 나가자 뭐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왜 주식을 팔까요? 주식을 파는지 뭐 파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가 내렸을 때 팔면 손해 아닌가요? 하는 질문과 같은 건데 투자를 해보면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 답을 알죠. 지금도 손해지만 앞으로 주가가 더 내릴까 봐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높은 환율에도 주식을 팔고 나가는 건 아쉽지만 지금 안 팔면 나중에는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환율과 무관하게 한국 주식 비중을 늘 일정한 비율로 맞춰야 되는 규정이 있는 펀드는 요즘 주가 상승으로 비중이 많이 늘어나버린 한국 주식을 이제 기계적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환율과 무관하게 주식을 파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외국인들은 환율이 자꾸 올라가면 감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을 파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 보내주신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0: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팔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보호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과 쉽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대,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파치 헬기가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이란을 향해 자위권 차원에서 공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미 동부 시간 오늘 오후 5시부터 이란에 대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격이 어제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가 격추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며 이번 작전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이란의 공격 행위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언론들은 반다르 아바스 등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파치 헬기 추락에 대응해 이란 남부 지역을 공격한 데 대해 어떤 공격도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미국의 공격 이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기로 선택했다며 우리의 강력한 군대는 어떤 공격이나 위협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페르시아만에 침입한 외부인들이 비참한 운명을 맞은 많은 역사가 있다며 미군을 향해 안전을 바란다면 우리 지역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증거 보전 명령을 내린 법원이 오늘 해당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섭니다.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투표소가 하루 만에 전국 91곳으로 또 늘어난 가운데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대학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60 민주항쟁 기념일인 오늘 서울대와 전남대 등 전국 16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각 대학 캠퍼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섭니다. 이들은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됐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1박 2일간의 북한 국빈 방문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귀국 당일인 어제 보낸 감사 전문에서 방북 당시 김 위원장 부부와 북한 주민들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면서 두터운 친선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김 위원장과 공동 관심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중요한 공동 인식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